아우 그 나이에 뭘 합쳐 하고 난리인데 저는 초보 전업주부로 남편도 챙겨주고 살림에 집중할 생각에 설레요. 저의 남편 김성수, 아내 차성복으로 우리의 중년 신혼을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 야 힘든 시간 잘 버텨내셨군요. 예, 기러기 유경험자로서 축하드리고요. 네, 또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면 처음에 같이 있을 때 좀 투닥거릴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리라 믿고, 자, 커피는 왠지 뜨거운 걸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네,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OST에서 들려드렸어요. 휴 그랜트와 할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였습니다. 자, 이현숙님 중년의 두 번째 신혼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야, 23년이요? 저희 부부는 4년 동안 주말 부부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앞으로 정말 행복하세요, 박미나님.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같이 있어야 하니까 축하드려요 라고 1673님 그리고 7728님은 잠자리 적응될 때까지는 침대를 퀸 사이즈 말고 싱글 두 개 붙여서 사용해 보세요 라고 자, 저희 아침 가족들 연령대가 느껴지는 네, 조언이었습니다. 그렇죠. 무리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뭔가 중년을 맞이할 때 그래 나의 젊음을 이렇게 불태웠고 이제 파트너와 앞으로 또 새롭게 행복하자. 야, 이런 거 멋지네요. 네네,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죠.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와 함께할게요.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9: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1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아니 오늘 아침 선곡 달달함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7280님. 아 그래봐야 뭐 설탕 두 개 넣은 정도? 자 로비 윌리엄스와 니콜 키드만의 Something Stupid 3674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어요. 예쁜 듀엣을 이어들으니까 기분이 말랑말랑해집니다. 라고 3327님 대단한 감성이십니다. 그나저나 오늘 오프닝 24년 주말 부부로 지내셨던 우리 7330님 오프닝을 듣고 계셨어요. 아유 사실 오프닝 같은 거 놓치기도 쉬운데 그죠? 예. 자 성복님 어머 해운대 운동 다녀와갖고 라디오 빡 했더니 이름이 나와가지고 놀랐어요. 정읍 가서 다시 소식 전할게요. 축하해 주신 상디와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 잘 살겠습니다. 라고 아유 부지런하셔서 또 운동도 다녀오셨고 자 앞으로 진짜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예, 뭐 또 다른 일 하시다가 듣는 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귀만 살짝살짝 기울여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미니 이용하시는 분들 좋은 노래 나오고 마음에 들 때는 하트도 눌러주시고 네. 이어서 0940님의 신청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노래 듣습니다. Love never felt so good.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앞서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들려드리는데, 0428님이 이 노래가 아내분의 통화 연결음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길게 들으니까 아내가 계속 전화 안 받는 것 같아요. 라고. 아, 이런 부작용이 또, 아, 뭔지 알죠. 예. 7621님, 지난주에 병원 진료 예약을 해놓아서 화장까지 다 하고 나갈 준비를 했는데요. 병원에서 알림 문자가 왔네요. 진료일 내일이라고. 나이 들수록 메모가 필수인 듯 합니다. 아이, 뭐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젊을 때도 우리가 다 덤벙거리고 실수하는데, 그때는 젊다라는 이유로 이걸 나이 탓을 안 하게 되는 거지. 뭐 그 정도. 아이고, 학교 다닐 때 뭐 잊어버리고 학교 간 게 뭐 합하면 한 트럭은 될 것 같은데요. 취미로 만화 배우는 친구가 전시회를 한다고. 오, 야, 아, 민화. 어쩐지 만화는 전시회가 아니라 발매를 하셔야 되는 민화. 어, 그죠. 그거, 네, 인사동에서 지금 한참 단장 중이시라고. 볼 줄 알아야 할 텐데 그냥 보면 되겠죠? 아니, 가서 잘 이게 왜 이런지 친구분이 같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죠. 예, 괜히 잘 모르겠는데 좋군 이러고 있는 것보다, 예, 전문가가 친구로 있는데. 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7353님. 자, 이어서, 어우, 이 노래 오랜만이네요.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를 우리말로 불러서 큰 사랑을 받았던 진주의 난 괜찮아 함께 들어요.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자, 미국과 이란이 107일 동안 이어진 전쟁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데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고공행진하며 리터당 2,000원을 넘어버린 휘발유와 경유값이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내림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떨어졌다더라도 우리 생각만큼 그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거의 1,500원대로 굳어졌죠. 정부가 아직 최고 가격제를 기름값에 시행하고 있어서 정유업계의 재고 손실 보전 문제도 얽혀 있고, 그리고 중동에서 원유를 사와서 판매하는 데까지 2, 3주 정도 시차가 있다 보니까 아마 7월 초는 되어야 가격이 좀 떨어졌구나 체감할 수 있을 거래요. 이런 이유를 또 종합해서 정유업계는 적어도 올 말은 되어야 휘발유 가격이 중동전쟁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전의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전망을 하는데, 제발 여기서 다른 변수는 생기지 않고 하루빨리 계획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비상이 걸렸대요. 왜냐? 이 영유아 사이에 수족구라는 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2주 사이에 의심 환자가 3배 이상 급증했대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는 주로 4세 이하 아주 어린 소아들한테 많이 걸리는데요. 발병하고 일주일 동안이 가장 전염력도 강하고 지금 현재 백신이 따로 없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옮아오기가 쉽대요. 어른도 아주 예외는 아닙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는데 아이들 입안 통증 때문에 음식물이나 물도 섭취하지 못해서 탈수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들 특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평소에 손 깨끗하게 씻는 것도 새삼스럽지만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평소 때 지하철 이용하시는 수도권 거주자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앞으로는 카드 찍고 개찰구를 나갔더라도 15분 안에만 다시 들어오면 기본 요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대요. 정확히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6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이제 수도권 전철 구간 1호선, 3호선, 4호선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에서 이제 이 계획을 시행할 거라고 하고요. 15분 안에 다시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환승으로 처리돼서 기본요금 1,550원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뭐 역 앞에서 잠깐 만나서 중고거래를 할 때라든지 급하게 또 화장실 가야 할 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역 하면 떠오르는 판타지 소설이 있어요.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인데요. 이 소설에서 호그와트 학교를 가려면 런던에 있는 킹스크로스 역에서 2번호 승강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갑자기 영화를 보신 분들도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예, 자, 마법사와 또 마법사들이 끄는 짐술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마법이 걸린 이 승강장의 번호입니다. 근데 오늘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바로 이 승강장으로 노래를 해서 힌트를 거의 다 드려요. 자, 9와 4분의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라는 노래 4분의 며칠지만 고민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은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그리고 소소하지만 저희가 종합 간장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넷 투모로우바이투게더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네, 해리포터를 읽다 보면 정말 아 그런 데가 있을 것 같고 있었으면 좋겠고. 네, 자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학교를 가려면 런던 킹스크로스역에서 들어가는 승강장의 번호 9화 4분의 3번 승강장. 잊을 수가 없죠. 사실 해리포터 한참 때 신작 나오면 사서 그날 다 읽었고요. 저도 은근 호그와트 입학 통지서를 기다렸다고. 아 그렇게 정말 몰입해서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진짜. 예, 6167님. 자 유산균 세트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저희 제가 보고 있는 이 게시판이 잠깐 지워졌었거든요. 킹스크로스에 마련된 승강장에 가면 도우미가 목도리를 잡아줘서 영화 속 장면을 찍을 수 있대요. 런던에 킹스크로스까지는 진으로 있는 승강장이군요. 7531님. 자,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종합 간장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 외에도 00557103 정연희 심재현님께 저희가 소소하지만 간장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디 라이즈의 신곡 Do Your Dance 틀어주세요. 중상 쌍둥이 딸들이 발음이 왜 중학교 3학년 쌍둥이 우리 딸들 라이즈의 팬인데 시험 기간이거든요.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정

0: 은희, 이정아, 최희원님, 또 0710님도 자, 그죠. 저도 어저께 나오자마자 예, 보게 되던데요. 아주 에너제틱한 곡이더라고요. 어제 나온 따끈한 라이즈의 신곡 Do Your Dance입니다.
1: Dave Askenfish.

0: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함께한 When I Get Old 0892님의 신청곡 Rise to Your Dance에 이어서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0501님이 퇴사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폭식했더니 10kg가 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아이 학교까지 걸어서 데려다주고 식단 짜서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 중에 꿩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애가 궁금한데 왜 여기서 갑자기 광고? 아 진짜 예 사실 저 군대 있을 때 거기 선임하사 한 분이 꿩을 예 그 꿩 잡는 거 불법 아닌가요? 벌써 30년 전이니까 아무튼 저한테 손질하라 그래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마음먹고 그래 이럴 때 한번 잡아보는 거지 했더니 농담이었다 그래서 안심을 했었던 그럼 뭐 잡아본 사람이 알지 예. 5390님은 저 오늘 미용실 가는데 너무 설레어서 6시에 눈이 떠진 거 있죠? 무려 8년 만에 가요. 8년. 아니 미용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하셨지? 다들 사연에 비해서 궁금증이 더 큰 사연 두 분입니다. 꽁을 만나서 어떻게 왜 8년 동안 미용실을 못 갔는지 궁금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0: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김현정님이 라디오 듣다가 박수 치면서 웃었어요. 문자 보내신 분들 다음 얘기 좀 올려주세요. 아 궁금해. 그죠? 8년 동안 미용실 안 가셨으면 그동안 손수 머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네.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7966님도 많이 궁금해. 어떻게 안 가셨지? 미용 기술 배우고 셀프로 하셨나?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 셀프로 커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꽤 있어요. 두 명이나 있어요. 정 이상할 때 한번 몇 년에 한번 가는 것 같고. 아 미스테리 사연 중심 오하윤. 제가 한 거 아니죠. 청취자분들이 미스테리로 만드셨죠. 현영란님. 대학교 2학년 딸이 방학해서 집에 왔어요. 타지에선 제대로 안 챙겨 먹을 테니까 보양식으로다가 잘 먹여줘야지 라고. 아 맞아요. 방학 대학교 6월이면 방학하죠. 진짜 학교 강의 안 한 지 얼마 됐다고. 참, 강의할 때는 6월만 기다렸는데 뭐지? 학생들만 방학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요. 선생님들도 다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예. 오디랑 보리수 열매를 사와서 먹다가 6월에만 나오는 거고 기침이 좋다 해서 오디는 얼려두고 보리수 열매는 청으로 만들어서 씨를 분리해서 얼음틀에 얼려두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지런하실 수가. 그래서 씨앗을 보니 한번 심어볼까 생각도 든다고. 아 그래요. 오디. 오디는 얘기 들었는데 보리수는 예. 0715님. 아무튼 손재주도 엄청나신 것 같고. 자 강진웅님이 신청하신 로제의 아파트 듣고요. 잠시 후 3부에 돌아올게요.
2: 태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오?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오늘은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떠오른 노래인데요. 브라질에는 정말 수많은, 마치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처럼 수많은 음악의 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도 그만큼 정말 어떻게 언어 때문일지 아니면 나라의 기운이 그런지 정말 음악 오래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뭔가 네, 새롭게 새로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자기들만의 어떤 정서를 오랫동안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랑받는 뮤지션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소개

드릴 주앙 보스코라는 분도 50년이 넘도록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분은 인상적인 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할 때 소위 그 무라일체. 그러니까 뭐 기타 잘 치는 분들도 많지만 이분은 자기 노래 반주를 직접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노래를 손가락과 목소리로 같이 하는 듯한, 특히 이 곡에서 그렇습니다. 프레타 포르테 집 타페아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예전에 저의 이름으로 뭐 세계음악, 월드뮤직 이런 그 두 장짜리 CD가 발매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수록되었던 그 곡이거든요. 예,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듣습니다.

이게 기타를 좀 쳐보신 분들이라면 느껴지실 텐데 이 클래식 기타, 즉 이제 나일론 줄로 된 그걸 이렇게 박자를 쪼개기가 이게 그냥 거의 혼자서 삼바 음악의 모든 어떤 정점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은 네. 상대 설명 없었으면 주성치가 노래하는 것 같았다고

0: 어디서 그런 포인트가 겹칠까요? 0453님. 네,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어우, 막 총총총총 어디라도 가야 할 것 같은 막 서두르는 메시지 같은데요. 1021님. 어느 나라 언어죠? 혀와 입으로 기타줄을 튕기는 느낌이 드는데. 에, 4118님. 이게 뮤지션은 이제 브라질 주앙 보스코라는 분이고요. 이게 제목까지는 프레타 포르테 지파테아. 제가 포르투기시로 돌려도 제대로 된 번역이 안 나오고 프랑스어로 돌려도 제대로 된 번역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노래를 거의 대부분 프랑스어로 불렀는데 워낙 액센트나 또 이런 뉘앙스가 포르투갈어, 그러니까 네, 브라질어로 노래를 하던 분이라 그런지 이것은 프랑스 언어인지 브라질 언어인지 아무튼 참 들을 때마다 놀라게 되는 그런 곡이었어요. 자,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그레인온, KB 키움증권, KB국민은행, 멕시칸,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헤르즈하보에와 오늘 아침 3, 4부 꾸며드립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네. 이 곡은 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듯이 데미안 라이스의 Flower's Daughter라는 곡을 포르투기시로 노래를 했습니다. 브라질 출신 뮤지션 세우 조르지 그리고 여성 뮤지션 아나 카롤리나 이 커플이 원곡보다 훨씬 더 에너제틱하게 불러서 ASY 그래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아예 제목도 바꿔서 서로 뭔가 내가 더 아파 상처를 드러내듯이 데미안 라이스는 혼자 막 방구석 저기 어디 예 이렇게 무릎 이렇게 굽히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부르는 듯한 정서라면 예 좀 많이 다르지만 노래가 좋으면 언어는 거들기만 할 뿐 네, 이상우님 그런 감이 있죠. 그 특히 그 포르투기시가 이제 발음 약간 프랑스어하고는 다르지만 어떤 것들은 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굴려지기도 하고 일단 받침이 없고 하다 보니까 노래하고 이럴 때는 참 예. 달리 브라질의 음악의 신이 많은 게 아니라 언어도 크게 한 몫을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좋다고 야 이거 뭐 하트를 엄청 받은 것 같은데 주말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행을 가고 싶은 요즘 이 노래 꼭 듣고 싶어요 라고 0892님이 신청하신 정미조님의 목소리입니다. 7번 국도

들으신 곡은 한영애님의 신곡입니다. 부활의 김태원 씨가 작사 작곡을 한 스노우 레인이라는 50주년을 맞이해서 발표된 싱글이었어요. 두 달 전에. 김형성님이 멜로디에서 김태원이 느껴진다 하셨고, 정미조님 목소리 들으면서 아 좋다고 있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한영애님,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더 깊어지는 두 분의 목소리로 귀 호강하는 아침입니다. 그쵸, 정말 선물 같은 노래. 저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네. 허분홍님, 일요일날 한영애님 50주년 콘서트 다녀오셨다고. 이야, 대단합니다. 그럼 여기에 한 분 더, 또 두 분에 비해서는 좀 어리시지만 그래도 이미 전설로 기록되고 있는 장필순님의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찰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여름이 제대로 느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서점에 갈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형 서점에서 주최하는 손글씨 대회에 응모하고 오려고요. 작년 9월 무렵부터 꾸준히 필사를 하면서 글씨를 다듬기는 했는데 결과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무언가 해보는 의미로 기분 좋게 다녀오려고 하여 돌아오는 길에는 고전도 한 권 사올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 정겹고 어떤 글귀로 응모하셨을지도 궁금하고요. 야, 9월부터 꾸준히 필사를 하셨으면 매일 적어두신 문장도 꽤 많이 쌓여있을 텐데, 그죠? 아, 이렇게 꾸준히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어보고 송글씨 대회도 참가하시는 걸 보니까 0715님은 하루를 정말 잘 채워서 그렇게 살고 계신 분 같고요. 뭐 오늘 아침에서 송글씨 대회 같은 걸 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형편되실 때 참가했던 송글씨 뭐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궁금해지는. 네. 자, 6월 16일 화요일 문득 너에게 0715님께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들으신 곡은 마마무 솔라 씨의 가을 편지, 김민기님의 곡이잖아요. 오, 저도 이 버전은 처음 듣는데 사실 이 곡이 조금만 과하면 과해지고 또 조금만 순하면 한없이 또 힘이 실리지 않는 그런 곡인데 오, 중간에 굉장히 절묘한 균형을 잘 맞춘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0715님 사연과 손글씨 얘기를 주셨잖아요. 멋지시다고 유현일님이, 저도 글씨 예쁘게 쓰고 싶은데 그런 대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주민센터 가서 캘리그라피라도 배울까? 하시죠. 네, 쇳불도 단 김에. 네. 7280님, 저도 글씨 예쁘게 써보려고 고등학교 때 펜글씨 연습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아,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얘기지. 뭐 어렵다고 에베레스트 등반 가는 것도 아닌데. 하긴 만년필로 쓰면 괜히 좀 있어.

보이고 나 글씨 좀 잘 씀? 뭐 이렇게 예, 기분이겠지만 근데 또 펜 끝이 주는 또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진짜 손글씨 안 쓴 지 참 오래되죠. 저야 뭐 원고 뒤에 가끔 메모하느라 매일 연필을 잡고는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서점에 갈 일이라고는 아들 문제집이나 수능 관련 책들만 사러 갔는데 진짜 여유있게 책 좀 보러 가야겠어요 라고 4788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5966 애청자님이시죠. 간만에 홍콩 영화를 봤어요. 중경상님과 화양연화.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의 그 홍콩 영화의 감성은 뭔가 참 몽글몽글하고 상대는 최근에 본 옛날 영화가 뭐죠? 저는 옛날 영화 안 보나 봐요. 신작도 못 보는데 옛날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또 목요일 금요일날 세윤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참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영화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인데 말이죠. 자, 중경삼님을 통해서 크게 히트한 크랜베리스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왕비의 목소리입니다. 몽중인.

소위 그 악기를 연주하는 손맛이라는 게 정말 넘쳐 흐르는 그런 곡. 1054님 요즘에 최근에 빠져서 듣고 있다고. 언제적 노래인데 토토의 로제나. 예, 다시 들어도 참. 김성규님 아드님이 드럼 배울 때 이 로제나 연습한다고 고생했던 생각이 나신다는데 지금 프로 드러머인가요? 연습곡으로라도 이 정도의 드러밍을 연습하려면 오, 중급은 일단 넘어야, 상급 정도 돼야 이런 셔플 리듬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드러머는 아니지만 아무튼 궁금한, 오늘 좀 굉장히 그 뒤가 또 사연보다 그 사연의 뒤가 또 궁금한 네 분들이 많았고, 그 왕비의 몽중인 나갈 때 최애 영화라 이 노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떠오른다는 김선경님. 저는 어느 씬이라기보다 뮤비처럼 편집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렇게 좀 꽤나 잘 어울렸던 생각이. 저도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중경삼님 비디오 빌렸던 편의점 이름도 기억난다고. 서클 K. 황선정님. 다들 옛날 생각. 이 노래 딱 두 곡 때문에 이렇게들 기억이 멀리까지 다녀오게 됐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오늘 손글씨 대회 응모하신다는 사연 이후로 많은 또 아침 가족들이 자신의 손글씨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어제 손글씨 응모했습니다. 예선은 통과할 글씨일지 상대의 평가도 부탁드려요. 아유, 제가 뭐 6862님 네, 제가 볼 땐 잘 쓰시고 눈이 안 좋아서

이 정도 크기로는 평가는 어렵습니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글. 근데 뭔가 자신만의 어떤 요 그 캐릭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많이 보던 어른 글씨라기보다 어딘지 뭔가 히읗과 이런 데서 아주 좀 뭔가 예 굉장히 잘 쓰시는. 근데 요게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아마 개성일까 아니면은 어떤 장점으로 작용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굉장히 정갈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 잘 쓰십니다. 이 정도면 뭐 부러울 거 없죠. 자, 오늘 끝곡은요. 비지스의 노래. 야, 이 곡도 오랜만입니다. Staying Alive. 0300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고요. 또 연초부터 부처님 말씀을 필사하고 계신 3582님도 잘 봤습니다. 길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해드려서 아무튼 맨 끝에 당신 자신의 삶을 살라로 마치는군요. 자, 오늘도 우리 자신의 속도대로 화요일을 잘 지내기를 응원드리고요. Staying Aliv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다현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엄격한 성격이에요. 메인보컬로서 기대에 못 미칠까봐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신곡 가사 중에 얼어붙어도 난 피어나리라 라는 구절을 쉴 새 없이 연습하고 반복해 부르는 동안 제 안의 불안이 자연스럽게 극복된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힘든가 불안도 제 목소리로 저희의 노래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0: 줄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대화하는 톡 앱에서 연령대별로 많이 쓰는 단어를 공개했습니다. 10대는 인정, 기억, 기억, 이응, 이응. 20대 초반은 갓생, 텐션 같이 짧게 친근감을 주는 말이 많았고요. 40대, 50대에서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기분 좋은 말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어떤 말을 듣는지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내뱉는 말이 하루의 마음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분 좋은 언어가 가득하게 바라면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6월 16일 화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말을 다른 사람한테 건네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 뉴스를 끝나고 이렇게 잠깐 1차 퇴근을 하는데요. 그때 MBC 수희 선생님께서 오늘 너무 아침부터 고생했다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라고 매일 아침마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실 이 말씀들이 특별한 말은 아닌데 그 말을 들은 저 역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 선생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건네고 1차 퇴근을 하곤 하거든요. 그럼 제가 오히려 즐거운 말을 건넴으로 인해서 저 역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브런치 카페에서도 여러분께서 서로에게 기분 좋은 말 많이 나눠보는 시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들은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이야기, 저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요. 해주고 싶은 말씀들, 또 신청곡까지 많이 보내주세요. 도착하는 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133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90님께서 오늘 제가 아는 소윤 가수가 원조 오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라이브 카페에서는 오늘의 뮤지션 박소윤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전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7: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 왔습니다. 1692님께서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신청해 주셨네요. 바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1692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오늘의 초대 가수, 초대 손님이 너무 반갑다고 하시면서 우유고고님께서 이분의 노래 중에 봄바람이 살랑 듣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지금 음원으로 함께 듣고 이분과 직접 라이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윤의 봄바람이 살랑 띄워드릴게요.

0: 네, 박소윤의 봄바람이 살랑 함께 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만나볼 초대 가수의 노래를 먼저 이렇게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기대가 더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라이브 카페에서 초대 가수의 라이브 무대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실력파 음악인이자 현재 가수 겸 MC로 활동하고 있는 분 모셔봤습니다.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싱어송라이터 박소윤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박소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브런치 카페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우리 너튜브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보시면서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브런치 카페 나왔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박소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싱어송라이터 박소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주신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방송 활동도 하시고 일본에서도 음원을 발매하셨다고요?
1: 네, 데뷔를 일본에서 먼저 했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 앨범을 꾸준히 내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0: 오, 네. MC로도 이렇게.
1: 네, 최근에는 이제 MC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죠, 열심히.
0: 와, 그럼 MC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노래도 맞아요. 잘하시니까.
1: 아, 네.
0: 가수 겸 MC로 이렇게 무대에 서실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렇게도 많이 쓰고 이제 공연도 여전히 계속 많이 하고 있는.

0: 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MC로 영역을 조금 확장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있죠.
1: 오, 그럼 음악을 하시다가 MC로 이렇게 겸업을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0: 코로나죠, 코로나.
1: 코로나요? 아,
0: 그렇죠.
1: 그러시구나.
0: 코로나
1: 네.
0: 때 이제 공연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좀 다양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실 제 꿈이 되게 다양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수. 싱어송라이터였고 곡을 쓰고 만들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나운서나 MC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기자 뭐 이런 것도 되게 하고
1: 네.
0: 싶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아 인생 한번 사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만 올인하지 말고 다양한 걸 한번 좀 시도해볼까? 그리고 그때 이제 어쨌든 원치 않는 공백기가 생긴 거잖아요.
1: 코로나
0: 코로나
1: 때문에.
0: 때 이제
1: 네.
0: 공연을 못 하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이제 뭐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일기도 쓰고 뭐 이러면서 좀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었는데 그때 내가 조금 예전에 도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영역을 조금 확장하게 된 거예요.
1: 오, 그러시구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도 우리 박소윤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박소윤님께서 브런치 카페 스튜디오에 놀러 오셔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가수분인지도 다른 활동도 어떤 걸 하고 계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박소윤님한테 궁금하신 거 물어보고 싶으신 점,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MC와 가수 활동으로 이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가수로서 첫 음원이 나온 지는 얼마나 된 건가요?
0: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했을 때는 2007년이었고요.
1: 와, 네.
0: 한국에서는 2012년에 이제 데뷔 앨범이 나오게 됐었어요.
1: 그럼 완전 첫 데뷔가 거의 20년이
0: 거의
1: 다될
0: 가까이
1: 거네요.
0: 됐죠. 예. 네, 지금
1: 와.
0: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네요.
1: 그러면
0: 네.
1: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뮤지션, 가수 활동을 하셨는데, 이
0: 네.
1: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어떠셨어요? 그 전에 꿈꿔왔던 삶을 사신 것 같으신가요?
0: 뭐 좋았던 점도 있고 힘들었던 점도 있고 뭐 원하는 만큼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뭐 앞으로 꾸려나가야 될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는 제가 앨범을 좀 많이 못 냈는데
1: 네.
0: 이게 처음에 10대 때 이제 음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는 거의 음악이 저의 거의 종교였거든요.
1: 아, 진짜.
0: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나의 인생의 삶의 목표이자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그렇게 젊었을 때 어릴 때그 한쪽에 너무 많이 올인을 해서 하다 보니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10년이 넘어가고 십몇 년이 차가 되면서 약간 에너지가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러면서 이제 관심사가 아이한테 쏠리다 보니 영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음악보단 좀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게 됐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분야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음악에 대한 관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새롭게, 최근에. 그래서, 아, 다시 또 뭔가 하고 싶은 음악들이 조금씩 생기긴 한다. 사실 그때 그게 고민이긴 했어요. 음악이 더 이상 재밌지가 않아서. 이거를 내가, 나는 음악이 제일 좋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았는데, 이게 더 이상 흥미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이제 조금 다른 분야의 돌파구를 내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다른 건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건데 다른 챕터로. 근데 이제 또 다른 챕터를 해보다 보니 아, 역시 내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건 음악이 맞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조금씩 다시 하고 있어요.
1: 지금 너튜브 댓글에서
0: 네.
1: 우리 집 강아지는 땅콩이님께서
0: 아, 네.
1: 새 앨범 계획 궁금하다고 언제 음원 나오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혹시 뭐 시기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0: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근데 지금 생각은 이제 슬슬 하고 있어서 뭔가 좀 쓰고 싶은 곡들이 생기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빠른 시일이 될지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아직 좀잘 모르겠어요. 네.
1: 박소윤님의 노래를 앞으로 또세곡 라이브로 만나볼 텐데, 보니까 이 직접 쓰신 곡들은 약간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곡들이 많더라고요.
0: 아무래도 싱어송라이터들은 그렇죠. 네.
1: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런 노래들도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쓰실 뭐 예상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0: 아직 뭐 구체적이진 않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제 마음 속에 뭐 작은 파도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뭐 요 정도까지만.
1: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너튜브 댓글에서 권희님께서 소윤 가수는 라이브도 잘하더라고요. 또 김쌤님께서 반갑다고 이렇게 적어주셨고. 오분복님께서는 와, 애 키우면서도 대단하시다고
0: 아, 감사합니다.
1: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반겨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신 것 같은데 박수윤님은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인지 직접 노래로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오늘 첫 곡으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0: 제가 오늘은 이제 총 세 곡을 준비를 했는데 좀 다양한 버전으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이제 기타랑 목소리만 하는 기타 라이브로 들려드릴 거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기타와 MR을 함께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들려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은 MR과 보컬만 하는 이제 조금 더 보컬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곡 중에 누구 없소. 한영애님의 누구 없소라는 곡을 저도 사실 이 노래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라이브를 해봅니다.
1: 한영애의 누구 없소를 직접 자가 반주 기타 연주를 하시면서 여러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0: 좋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데 제가 참 초창기 때 많이 했던 곡 중에 하나였거든요.
1: 네.
0: 자, 뭐, 물 한 모금 마시고.
1: 네, 한영애님의 누구 없소를 우리 박소윤님의 목소리로 지금 바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너무 잘 들었어. 이거 리메이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와, 지금 박수윤님의 누구 없어 함께 듣고 왔는데 현님께서 와 소울 지린다. 권희님께서는 포크 음악에 빠진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박수윤님의 자작곡이 더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박수윤님의 라이브 무대와 또 박수윤님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MBC
1: FM for you.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산

0: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라이브 카페에서는 싱어송라이터 박소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박소윤님의 누구 없소 들어봤는데 6612님 와, 처음 뵙는 가수분인데 너무 잘하신다고 노래 찾아서 열심히 들어볼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0449님 소윤 가수님 매력 보이스에 오늘 행복하다고 와, 첫 소절 듣자마자 와 이렇게 하시면서 멋지세요 하트하트하트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박소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수 겸 MC 겸 또 다양한 활동 하고 계신데 네. 박소윤님 노래 듣자마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네네. 박소윤님의 음악을 또 찾아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음악을 들으려면 또 어떤 루트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음원 사이트 같은 곳에 이제 검색하시면 많은 음원들이 있긴 하고요. 또 라이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찾으시면 많이 나옵니다. 네, 가수 박소윤 이렇게 검색 하시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0: 네, 지금 보니까 라이브 공연을 2,000번 이상 하셨다고.
1: 아, 많이 했죠. 네, 뭐 횟수가 되니까요. 제가 연차가 좀 되니까.
0: 그럼 이제 박수윤님의 라이브 무대를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네. 라이브 공연 같은 거 하게 되시면 소식이 어디 올라오는 곳이 있을까요?
1: 아, 제가 예전에는 그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올렸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플랫폼도 인스타로 옮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인스타를 하긴 하는데 진짜 예전만큼은 그렇게 열심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오늘도 옛날 같았으면 내가 라디오 오는 걸 분명히 공지를 드렸을 텐데 근데 깜짝으로 왔는데 또 반겨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열심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 열심히 공지를 해볼게요.
0: 네, 네 우리 박수윤님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 것 같고 오늘 이 계기로 팬들이 된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우리 브런치카페 청취자분들 위해서 네. SNS 활동도 활발히 해주시면
1: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수윤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는 박수윤님의 자작곡들을 만나볼 시간인데 다음으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제가 라이브 때 가장 많이 하는 곡 중에 하나고요. 이 노래는 이제 관객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같이 떼창으로 불러달라고 하면서 많이 부르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목은 걱정하지 마라는 곡이고 뭐 살면서 걱정거리가 많지만 이 노래를 함께 하는 순간만큼은 걱정거리를 좀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후렴 부분이 굉장히 쉬워요. 후렴 부분에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 라고 하거든요. 네. 이 걱정하지 마 부분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0: 네, 우리 집에서 또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실 텐데 혼자서 이렇게 같이 따라 부르시면 그 마음이 저희한테까지 전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박수윤님이 힘들어했던 누군가를 위해 만드셨던 곡 걱정하지 마 지금 라이브로 함께 할게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떼창도 해주시고 또 힐링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하지만.

0: 저는 이제 립싱크로 따라 불렀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떼창 한번 해주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힐링을 주는 곡인데 또 밝은 리듬이어서 네. 기분이 좋아지네요.
1: 아, 네.
0: 네, 잘 들었습니다. 박수윤님의 자작곡 걱정하지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박수윤님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1133, 샵 1133번 문자메시지 열려있으니까요. 문자도 좋고요. 너튜브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노래들을 네. 많이 해주실 텐데 또 오늘 스튜디오 밖에 어머니가
1: 맞아요,
0: 같이
1: 맞아요.
0: 오고 계셨어요.
1: 네, 네, 네, 네.
0: 우리 어머니께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1: 아, 네. 그래서 저희 엄마 좀 많이 바쁘시고 또 요즘에는 또 이제 동생네 아기들도 보시느라고 많이 힘드시기도 한데 오늘 딱 시간이 맞아가지고 또 원주 놀러 올 겸 힐링도 할 겸 해서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라디오 끝나고 좀 어디 놀러 갈까 하는데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해주시면 또 같이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랑 같이 좀 놀러 가볼까 해요.
0: 원주에서 네네네. 하루 이렇게 보내고 가실 건가요?
1: 네네네.
0: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께서도 원주와 원주 근교 맛집이라든지 좀 가볼 만한 곳 있으시면 많이 추천해 주시고 문자 메시지 열려 있으니까요. 또 저도 방송 끝나고
1: 네.
0: 맛집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8643님께서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걱정하지마 노래 찾아서 좋아요 눌렀다고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이제부터 걱정은 제로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6612님 걱정하지마 건강 챙기시면서 노래만 하세요 응원합니다 해주셨네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3512님 약간 가수 본인님 목소리가 들린다고 음색도 너무 좋은데 라이브가 진짜 대박이라고.
1: 아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우리 라이브 카페 뮤지션 분들 실력파 분들 많이 나오시지만 오늘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제일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아 정말요? 아우 감사합니다.
0: 네, 네. 박수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볼 노래는 또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1: 이 노래가 인스타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거를 BGM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사실은 우리 딸을 위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앨범 자켓도 저희 딸 돌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이제 자기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 럽스타그램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이 올리잖아요. 그때 이제 아기들 귀여운 뭐 요런 사진 그런 영상이나 뭐 요런 거에 제 노래를 많이 사용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귀여워 정말이라는 곡이고요. 그 제 딸이 이제 너무 귀여워서 제가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뭐 다양한 꿈이 있겠지만 제가 스티비 원더의 이즌시 러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0: 저도 좋아하는데
1: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게 스티비 원더가 딸이 태어났을 때 너무 사랑해서 만든 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0: 그런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이 너무 귀여운데 나도 그럼 이진시 러블리처럼 우리 딸을 위해서 좀 뭔가 노래를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든 노래가 귀여워 정말이었고요. 그런 마음이 좀 통했는지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본인들의 악이나 뭐 반려 뭐 겸묘 뭐 이런 등등 뭐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곡중 하나입니다.
1: 오, 그럼 따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노래일 것 같은데,
0: 그쵸, 그쵸.
1: 지금 따님은 몇 살이신가요?
0: 이제 많이 커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됐어요.
1: 그래도 아직 너무 귀여울 것
0: 아,
1: 같은데.
0: 그쵸, 그쵸.
1: 그래도 지금은 초등학교 지금 등교했을까요,
0: 그쵸, 했죠,
1: 오늘?
0: 했죠, 했죠.
1: 그래도 나중에 너튜브에서 우리 엄마가 소식 하나 찾아볼 테니까 우리
0: 네.
1: 따님한테도 영상 편지 하나 해보실까요?
0: 아, 그래서 사실은 요건 이제 저의 큰 그림이 있는데 나중에 분명히 사춘기가 오면 얘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1: 그쵸.
0: 엄마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이런 마음을 이제 남겨놓고자. 네, 만들었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우리 그럼 박소윤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귀여운 따님을 향해서 쓴 곡입니다. 귀여워 정말 또 라이브로 함께 하실게요. 이 노래는 연주 없이 이렇게
0: 네네.
1: 직접 불러주시는 거죠?
0: 네네.
1: 네, 지금 바로 라이브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꼭 저장하셨다가 네. 나중에 따님이 중2병 걸리면 꼭 보여주면 얘 따님이 엄마한테 짜증 못 낼 것 같네요. 네, 박소연님의 귀여워 정말 함께 듣고 왔습니다. 따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껏 느껴지

0: 는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자녀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3992님 오늘 두 아이 초등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서 참석하고 조금 늦게 출근하게 돼서 라디오 듣고 간다고 하시네요. 아이들한테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있어서 기특하고 대견해 아들들 사랑해라고
1: 아이고.
0: 3992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녀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우리 박소윤님과 인사 나눠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음악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1: 뭐 음악은 다양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라이브에서 보여드리는 모습은 좀 락적인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약간 락킹한 신나는 음악들을 많이 하고 또 음원이나 이런 데선 좀 이렇게 약간 살랑살랑 하면서 귀여운 노래들도 많이 하고 또 발라드도 하고 뭐 다양한 장르를 하고 뭐 최근엔 라이브 같은 데는 트로트도 막 불러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다양한 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싱어송라이터이다 보니까 제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씩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생기고 있는 중이어서 네, 또 조만간 좋은 음원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조만간 새로운 이야기로 음원 내주시고 또 그때
1: 네.
0: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 브런치카페 청취자분들한테
1: 아,
0: 들려주시고 또
1: 네네.
0: 나와
1: 꼭
0: 주시면.
1: 불러주세요. 네. 또 제가 원주에서 예전에 라디오 공개 방송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또 많이 또 찾아와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브런치카페 청취자분들과
1: 네.
0: 박수윤이 팬분들한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1: 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또 라디오에서 라이브 해서 너무 즐거웠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만나 뵙건 간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라이브 카페 싱어송라이터 박소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듣고 전 다시 돌아올게요.

0: 네,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0948님께서 오늘 임영웅님 팬이신데 오늘이 임영웅 가수님의 생일이라고 축하해달라고 하셔서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임영웅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생일 축하드릴게요. 광고 듣고 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네, 브런치 카페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2980님께서 11시 브런치 카페를 위한 노래 한노루의 1111 신청한다고 하셨네요. 이게 1111로 읽어야 될지 1111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노루의 1111 바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이

세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근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근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요즘 SNS나 숏폼 이런 것들을 보다가 갑자기 웬 한 친구가 거제 야호 라고 외치는 엉뚱한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 짧은 한마디가 가요계에 아주 재밌는 사고를 쳤습니다. 바로 중소기획사의 신인 걸그룹 리센니의 이야기인데요. 대형 기획사들이 엄청난 자본과 정교한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한 마당에 이 친구들은 멤버들끼리 거제도 여행을 가서 찍은 허술하고 날것 가득한 쇼폼 영상 하나로 알고리즘을 폭발시켰습니다. 이 코믹한 밈에 중독된 대중들이 아니 대체 이 친구들이 누구야? 하고 찾아듣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나온 러브어택이란 노래가 오늘 날짜로 무려 음원 차트 5위까지 역주행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EXID가 팬이 찍은 직캠으로 여자친구는 무대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투혼으로 기적을 썼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포장된 웰메이드 콘텐츠 대신 멤버들의 엉뚱한 말투 그리고 생동감이 대중의 마음을 훔치는 쇼폼 시대가 된 겁니다. 틈이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빽빽한 세상에서 나만의 가공되지 않은 매력과 톡톡 튀는 개성만 있다면 언제든 역주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준 셈이죠. 아무리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 공식이 팍팍할지라도 오늘 화요일 점심만큼은요 리센느처럼 엉뚱하고 또 씩씩하게 외쳐보자고요. 오늘 하루도 강원 야호!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리센느 러브 어택.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1: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3: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4: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3: 제조원
15: 현대 오피스
16: 정우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광고가 살짝 앞에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SNS나 이렇게 쇼폼, 릴스 넘기시다가 한 친구가 이 거제 야호라고 외치는 이 영상.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저처럼 트렌드에 좀 먼 위치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싶으실 텐데요. 거제 야호가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뭐 별다른 뜻은 없다고 해요. 근데 그 약간의 추임새 같은 느낌? 근데 그게 뭐 맥락을 봤을 때 귀엽고 재밌어서 지금 밈이 돼버려서 쭉 퍼지고 있는 모양이기도 한데 그래서 중소 어찌 보면은 대형 기획사는 아니지만 중소기획사의 신인 걸그룹이 이 숏폼을 장악을 하면서 노래가

역주행되는 이런 사례가 나왔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 예, 10년보다 더 전에는 EXID가 뭐 역주행의 사실 첫 주자이기도 했죠. 팬이 찍은 직캠이 또 온라인에서 돌면서 화제가 되면서 위아래라는 곡이 뜨기도 했었고, 또 여자친구 무대에서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이런 투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역주행이 된 사례도 있고, 또 그리고 브레이브걸스, 또 처음에는 군부대에서 핫했다가 한 2년 뒤에 다시 한번 쭉 올라오면서 역주행이 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렇게 쇼폼으로 일종의 좀 밈을 하나 만들면서 역주행한 사례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리셋네. 그래서 오늘 또 오프닝 곡으로 러브 어택으로 출발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 공식이 있다. 또 어른들께서 이야기하시는 성공하기 위한 루트, 뭐 루틴,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전혀 다른 경로로 나만의 길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 우리도 역주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화요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3855번님, 후디 정의 출석 체크하고 치악산 걸으러 가요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날씨가 그래도 막 그늘 쪽에 있으면은 괜찮죠. 그래서 또 등산 가시는 것 같은데 완전히 조심히 다녀오시고, 또 그리고 1419번님도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네요. 우리 모두 건강 챙겨요 하시면서 출석 체크, 또 1189번님 출첵해 주셨고, 2904번님 후디가 거제 야호 언급하는 게 웃겨요. 거제 야호 이제 유행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제 야호 들으면 진짜 무력해집니다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예, 트렌드를 끝내는 남자 특근남, 제가 언급을 했고 이제 이 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이제 가야 될 겁니다. 제가 두 쫑크 먹었을 때가 이제 두 쫑크가 거의 끝나기도 했고, 버터떡을 제가 사서 먹으니 버터떡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거의 그 마지막에 제가 항상 만나고 있긴 한데 제가 어떡합니까? 거제야오를 만났네요. 또 그리고 2980번님께서도 출석 체크와 또 신청곡 보내주셨고, 6358번님 다시 오랜만에 정오의 희망곡 듣고 있습니다. 아기 키우면서 늘 이 시간에 이유식 먹이면서 듣기 시작해서 쭉 들었는데 이제 또 둘째 이유식 시간이네요. 아기 키우느라 마음이 지쳤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고 싶어요 하시면서 주얼리의 Tonight 신청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첫째 유식을 먹이면서 들으셨던 건가요? 근데 이제는 둘째로. 정말 참 힘드시겠고, 제가 또 좋아하는 너튜버 중에 운동하는 너튜버인 아모띠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피지컬백 시즌2, 시즌3 우승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체력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인데, 최근에 그 너튜버분도 이제 아이가 찾아오고 또 출산을 해서 육아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운동보다도 힘들다라고 이렇게 썸네일이 있더라고요. 그분께서도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진짜 힘든 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청곡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3514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곳 대전 무지 덥네요. 땀이 줄줄 날 정도로 밖 온도가 뜨겁습니다. 그래도 정희 후디와 함께하면 시원해지니까 괜찮아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네요. 3514번님께서는 대전에서 듣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정오의 희망곡이 전국에 DJ들이 많아요. 근데도 강원을 골라서 들어주신다? 이게 감사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만약에 타지 살면은 강원에 DJ까지 찾아서 들을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7269번님께서도 후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저는 오사카, 고베, 교토 잘 다녀왔고요. 너무 좋았던 여행이었답니다. 소용돌이 치는 바다, 그리고 고소공포증 한 번만 이겨낸 사진, 고베 타워 사진도 보내봅니다. 이제는 얌전히 정이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또 여행 후기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셨군요. 부럽습니다. 슬슬 이제 여름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7월하고 8월 되면은

이제 피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MBTI J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슬슬 시동 걸고 계실 텐데 궁금하네요. 예, 어디로 가실지, 요즘은 또 어디들 많이 가시는지 후기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오늘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퀴즈 지난주까지 김채연 리포터와 함께 했잖아요. 이제 잘 저희가 김채연 리포터는 다른 곳에 가서 지금쯤 일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그래서 약간의 좀 특집 느낌으로 현재 강원 영서 지역에서 이 강원 영서 지역에 송출되는 뉴스데스크 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민희 아나운서 예 3, 4부의 특별 초대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또 웃긴 점이 있어요. 제가 김민희 아나운서를 한 넉 달에서 한 다섯 달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저랑 MBTI가 완전 반대입니다. 제가 ENFJ, 김민희 아나운서가 ISTP,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얘기가 나오면 거의 반대되는 선택지를 고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약 한 9개월, 한 10개월 만에 오랜만에 선보이는 코너인 것 같아요. 예, 10분 토론, 4부에는 또 10분 토론으로 해서 요즘 핫한 주제들 해서 예, 한번 ISTP와 ENFJ의 토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다른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또 3부에는 김민희 아나운서와 또 우리 정희 가족분들 이렇게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예, 질의응답 좀 하고 어떻게 해서 예, 아나운서가 꿈을 갖게 됐고 그리고 지금 강원 춘천에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부는 역시 뭐 1부는 이렇게 수다 떨고 2부는 런치 퀴즈 똑같습니다. 자 신청곡들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일단 오늘 첫 곡으로 리센의 노래 들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자우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홀라!

자우림의 홀라 듣고 오셨습니다. 아, 3월 4번님, 이 대전에서 듣게 된 이유, 계기는 오발, 오후에 발견 성슬이님입니다. 이 오발 프로그램과 인연이 닿아서 원주 MBC 브런치 카페도 접수했고요. 그리고 춘천 MBC 후디님의 정의도 듣게 되네요. 강원 MBC 열성 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아, 역시 시작은 오후에 발견 성슬이 선배님이군요. 저도 가끔 연락합니다. 예, 또 강원 MBC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또 업무 이야기로 좀 나누긴 하는데, 아, 확실히 슬이 선배님은 국보급이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향력이 대단하네요. 예, 저한테도 이렇게 낙수 효과가 떨어집니다. 감사드리면서. 2904번님도 3부 4부 재밌겠다 보내주셨는데요. 예, 오늘 기대해주세요. 물론 민혜씨가 소문 듣기로는 예능적인 이런 프로그램에 강하다라고 소문이 좀 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인생구샷이라는 또 파크골프 예능 프로그램에 지난주에 첫 선을 보였는데, 거기서 이제 메인 MC인 조승재 MC가 약간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또 현장에서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으로는 게스트로 참여해서 그 메인 MC나 DJ 자리를 뺏는다라는 소문이 도는데, 오늘 정의까지 뺏어갈 수 있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주얼리의 투나잇 신청해 주셨네요. 6358번님 지금 띄워드립니다.

주얼리의 투나잇 듣고 오셨습니다. 육아를 하며 듣고 있다라고 보내주신 6358번님의 신청곡이었는데 노래 나갈 때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2002년 월드컵 때 나온 노래네요. 그 시절 나에게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키키키키키키키.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많이 힘드신가 봐요. 예, 육아가 참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6358번님의 마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은 하셔도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미소가 싹 지어지고 또 남편의 이렇게 뒷모습이나 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또 귀여운 마음에 미소가 지어지는 6358번님일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합니다. 예, 아닌가요? 아니었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또 본인에게 없는 걸 가지지 못한 거를 부러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6358번님의 그 지금 상황이 되게 부럽거든요. 뭔가 사랑이 가득한 느낌이고 근데 6358번님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예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모습. 미디어 노출 안 하려고 선택한 라디오였는데 들을수록 재밌어요 보내주셨는데 라디오가 이게 참 실시간 소통이라는 게 장점이 엄청 큰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언제 이렇게 청취자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까? 감사드리면서 B2B의 하이어 흐르고 있거든요. 이 노래 1부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잠시 후 또 2부에는 런치 퀴즈, 오늘은 스포츠 코너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퀴즈와 함께 푸짐한 선물 한번 노려보시죠. B2B입니다. 하이어.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8: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9: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 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어제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단체 UFC가 역사상 최초로 이곳 앞마당에서 특별대회를 개최해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와 저스틴 게이츠의 라이트급 통합 타이틀전이 펼쳐졌고요. 알렉스 페레이라와 10일간의 헤비급 잠정 타이틀전도 진행이 됐는데요. 경기가 펼쳐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자유의 여신상 바로 밑, 2번 뉴욕 타임스퀘어 앞, 3번 백악관 마당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이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자유의 여신상 바로 밑, 2번 뉴욕 타임스퀘어 앞, 3번 백악관 마당. 자, UFC 경기가 어제 어디서 펼쳐졌을까요? 정답 보내주시고요. 첫 번째 인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인트송입니다. 7년간의 사랑이라는 노래고요. 화이트가 불렀습니다. 화이트. 힌트가 화이트에 있어요. 예, 맞춰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런치 퀴즈의 첫 번째 인트송 화이트의 7년간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다시 한번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어제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단체인 UFC가 역사상 최초로 이곳 앞마당에서 특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요. 일리아 토프리아와 저스틴 게이츠의 라이트급 통합 타이틀전 펼쳐졌고요. 알렉스 페레이라와 시릴간의 헤비급 잠정 타이틀전도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가 펼쳐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자유의 여신상 바로 밑, 2번 뉴욕 타임스퀘어 앞, 3번 백악관 마당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첫 번째 힌트송이 화이트, 또 화이트의 7년간의 사랑이었는데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문자 보내주시거든요. 영어로 화이트하우스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또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강력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힌트송도 역시나 샤샤의 화이트 스토리 준비를 했고요. 예, 노래 나가는 동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샤샤의 화이트 스토리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3번 백악관 마당이었습니다. 어제였죠. 예,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단체인 UFC 경기들이 백악관 마당에서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이 대회의 대진 자체가 거의 뭐 타이틀전만 해도 두 경기나 있었고 또 그리고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0: 이런 정말 다 아는 선수들이 나와서 겨뤘기 때문에 실제로 조회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성공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늘 오전에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다시는 UFC를 백악관에선 안 할 것이다라고 또 UFC 사장 데이나 화이트 사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고는 하는데 와, 그 경기장 세팅 그리고 뭐 동선 이런 것들은 참 뭐 비용과 그리고 수고로움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정답은 3번 백악관 마당이었고요. 자, 청취자분들께서도 정답들을 보내주셨습니다. 3989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답은 3번 노래교실 가는 중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3514번님께서는 요 정보를 인터넷에서 어디서 이렇게 싹 긁어서 오신 것 같은데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역사적인 스포츠 이벤트라며 환호한 팬들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세금 낭비이자 국가기관의 사유화라는 비판도 엇갈렸습니다 하시면서 또 그 외에도 더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정답도 맞춰주셨고 또 그리고 7180번님, 4408번님, 3559번님께서도 백악관 마당 맞춰주셨습니다. 8132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1189번님, 또 1822번님은 이란 사태가 아직 심각한데 이런 격투기 시합을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지요 하시면서 백악관 맞춰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1257번님, 5242번님, 8172번님도 3번 맞춰주셨고 9856번님께서는 점심을 먹으며 문제 풉니다. 정답은 3번 또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실제로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 경기를 라이브로 보신 분도 계신가요? 혹시 격투기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대중적인 스포츠 뭐 축구나 야구 농구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 게 현실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 과연 누가 이길까 막 계속 고민하기도 하고 아 그래도 이 선수가 조금 더 능력치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면서 기다린 어제이긴 했거든요. 근데 딱 문자창에 이런 온도나 반응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본 분이 거의 없으신 느낌이긴 하네요. UFC 분발해야겠습니다. 또 그리고 1877번님, 5313번님, 또 그리고 7947번님, 4005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백악관 마당 맞춰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 커피빵 안목 커피빵.

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 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 떡, 춘천의 명물 떡집 이삭 떡방에서 동숙이 떡 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권진아의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2부 또 함께하고 계시고요. 런치 퀴즈 당첨자 두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7180번님 그리고 7947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또 3부 4부에서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희 아나운서, 예, 정희 초대석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잠시 후 3부 그리고 4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2부 마지막 곡으로는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GOD의 길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와 또 김민희 아나운서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둬서 간다 잠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니, 분만.

0: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정의 초대석. 오늘은 특집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서 1부, 2부 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화요일 코너였던 이 상중하 뮤직 퀴즈,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스페셜 게스트 김민혜 아나운서를 또 정희 스튜디오로 모셨거든요. 자, 김민혜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김민혜 아나운서가 사실 정오의 희망곡 스튜디오 바로 옆에서 이렇게 그냥
1: 그쵸 저희 네.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0: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원래는 이제 이브닝 강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시면서
1: 그쵸
0: 정의를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보는 입장이긴 했거든요.
1: 항상 탐하고 있었어요.
0: 항상 탐했죠.
1: 네, 그쵸.
0: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그래도.
1: 뭘요?
0: 게스트로 나갔을 때 MC나 DJ석을 노리는 인물이다.
1: 아, 그럼요. 원래 네. 그 게스트였다가 슬쩍슬쩍 조금씩 네. 탐하는 거잖아요.
0: 그러다가 이제 자리 바뀔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일단은 우리 정의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건네주시죠.
1: 아, 네. 저는 옆 스튜디오에서 오후 6시 5분에 이제 이브닝 강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 교양 라디오인데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보다 네. 사실 저는 재밌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거든요.
0: 재밌는 주제가 없던데. 아니 딱딱한 시사만 다루다 보니까 사실
1: 시사 재밌잖아요, 네. 그죠?
0: 아 저는 재미없어요.
1: 야, 그래요?
0: 솔직하게, 아니 저는 이렇게 수다 떨고
1: 네.
0: 음악 얘기하고 이런 게 좋긴 한데
1: 아 그쵸, 이것도 매력 있어요 진짜.
0: 2904번님 안녕하세요. 후디 긴장하세요. 바짝 긴장해요 하면서 또 김민혜 아나운서에게 인사도 건네주시고 실제로
1: 네.
0: 강원 영서 지역에서 또 이제 송출되고 있는 뉴스데스크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김민혜 아나운서가 지금 어쩌다 보니 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좀 딱딱한
1: 시사
0: 주제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런 그냥 인간 김민혜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뽑아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뽑아왔는데 일단은
1: 네.
0: 춘천문화방송에서 지금 일한 지가 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이제 한 제가 1월에 들어왔잖아요, 선배님.
0: 올 1월.
1: 그렇죠.
0: 예예.
1: 그러니까 2, 3, 4, 5, 6. 그쵸. 한 5개월 정도 됐네요.
0: 한 5달 정도.
1: 네네.
0: 적응은 뭐 이미 다 하신 것 같은데.
1: 네.
0: 어때요? 이렇게 또 강원대 와서 네. 일하고 하다 보니까.
1: 저희 회사가 진짜 풍경이 좋잖아요.
0: 예.
1: 아, 공지천. 풍경, 예, 네. 좋아요.
0: 아니, 왜 오시는 분들은 풍경 얘기만 하고?
1: 그니까요. 회사에

0: 회색을 안 하더라고요.
1: 회색이 장점으로 꼽으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된 겁니까?
0: 우리 4층에 네. 또 식당 뷰가 진짜 좋잖아요.
1: 뷰도 좋고 맛도 네. 있고.
0: 맞아요.
1: 아나운서로서는 어때요? 일을 해보니까.
0: 일단은 이브닝 강원이 진짜 좋아요.
1: 네. 왜 이렇게 웃으시죠? 진짜 좋아요를 왜?
0: 아 이게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려고 하니까 자꾸 웃음이 나네요.
1: 농담이시죠?
0: 에 그럼요.
1: 네 현재 말씀해주신 것처럼 표준 FM에서 이브닝 강원을 진행 중이고.
0: 그렇죠.
1: 근데 정의에 제가 오늘 사실 특별 게스트로 좀 나와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0: 네네.
1: 들었을 때 좀 어땠어요?
0: 저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네. 이브닝 강원은 사실 시사 교양이다 보니까 좀 진중하고 그리고 좀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아나운서로서 다가가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호의 희망곡은 좀 더 가볍고 또 인간 김민대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빨리 불러주길 원했어요.
1: 아 사실은
0: 그쵸.
1: 기다리고 있었는데
0: 그럼요,
1: 이제야
0: 그럼요.
1: 왔구나.
0: 그럼요.
1: 그리고 그 제가 한 3월 달에 일주일 정도 휴가 갔을 때 그때 호디가 또 스페셜 DJ로 진행을 했을 때 한 번 또 만나서 이렇게 주말 녹음 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0: 선배 그 예. 휴가 끝나고 와서 네네. 제가 선배님 저 심의 들어가면 어떡하죠? 그랬던 네. 거 기억나세요?
1: 네 그때 뭐 주말 녹음하다가 뭐 신조어를 얘기를 했는데 에이. 뭐 그랬다고
0: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재밌었거든요 사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없는 틈을 타서 두 분께서 아주 재밌게 파티를 벌였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0: 네.
1: 재밌기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넉 달에서 다섯 달 정도 이제 근무를 했는데 사실 이 춘천문화방송 전에도 아나운서로 쭉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0: 그렇죠. 안동 네. K본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1: K본부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전에는
0: KB증 말해도 되나요 선배님?
1: 뭐 가운데 땡만 붙여서 얘기하면
0: 되죠. K증권에도 있었고
1: 네.
0: 그리고 S본부
1: 네.
0: 그 비즈 채널에도 있었고
1: 경제 채널.
0: 네. 그렇죠.
1: 저는 사실 저도 사석에서 물어본 적도 없긴 한데 어쩌다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해야지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0: 선배 저희 때 갔다 네. 그 손석희 앵커님이
1: 네.
0: 그 앵커 브리핑 같은 코너 했을 때였는데 기억나세요?
1: 제2본부에서?
0: 네 그렇죠 제2본부에서 그때 한창 그 많은 분들이 손석희 앵커님을 보고 꿈을 키웠을 거예요.
1: 그래요?
0: 네 저도 같은 케이스고
1: 그럼 그때 그럼 따지고 보면은 성인이 되고 나서 키운 꿈이네요?
0: 아 그때가 제가 아마 재수생 때였을 것 같아요. 고3 재수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때 네. 그러면은 손석희 앵커를 보고 꿈을 갖게 된 거구나.
0: 네. 그래서 저는 과도 사실 신방과거든요.
1: 그럼 자연스럽게 뉴스 앵커가 꿈이었어요. 이어졌겠네.
0: 네. 맞아요.
1: 다른 장르나 뭐 스포츠나 이런 것보다는 뉴스를 보신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궁극적인 꿈도 그 뉴스 끝에 클로징 멘트를 제가 직접 작성하는 거. 그게 꿈이에요, 사실.
1: 욕심이 있네. 욕심이 있네.
0: 근데
1: 네.
0: 이제 스스로 부족한 것도 알고 그 클로징 멘트에 글을 담는다는 게
1: 네.
0: 진짜 참 뜻깊고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미숙하다 생각해서 조금 더 쌓아서 하고 싶어요.
1: 그러면은 뭐가 됐든 그래도 손석희 앵커님도 M 출신이기도 하시고.
0: 그렇죠.
1: 근데 그럼 본인이 이렇게 뉴스데스크도 진행을 하니까 그 느낌이 되게 달랐을 것 같은데. 내가 드디어 이제 저녁 8시 뉴스를 하는구나.
0: 맞아요.
1: 11번에서.
0: 네. 데스크 딱 앉았을 때 되게 많이 긴장되고
1: 네.
0: 내가 진짜 뉴스데스크 앵커구나.
1: 네.
0: 이 느낌이 딱 들었죠.
1: 벅차올랐겠죠.
0: 그럼요.
1: 방송사고도 좀 났을 것 같은데 벅차오르면서 동시에.
0: 아니요.
1: 아직은 아니에요?
0: 네 아직은 아니에요.
1: 조금 더 있어야겠다.
0: 예?
1: 조금 더 있어야지 이제 사고도 나오고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것도
0: 아니에요.
1: 나올 텐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맡고 싶은 뭐 맡아보고 싶은 장르의 프로그램 뭐 그런 게 있을까요?
0: 제가 사실 이브닝 강원 아까 잠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긴 했는데 진심은 네. 사실 제가 그 라디오 오프닝을 직접 작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1: 그래요?
0: 네. 근데 시사교양 저 이브닝 강원 하면서 제가 오프닝 직접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키우고 싶어요. 나중에는 저 여기 이슈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네. 그래서 그 시사 프로그램 MC. 네.
1: 여기 이슈 같은.
0: 네. MC가 되는 게 꿈이에요.
1: 또 청취자분들이 안 보셨을 수도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슈가 또 강원 도권에 나가는 또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죠.
0: 그렇죠.
1: 어쩌다 보니 듣고

0: 보니까 그러면 지금 강원 MBC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한번 자리를 뺏어보겠다. 로 들리긴 하네요.
1: 어떻게 예. 여기 이슈도 네. 가능할까요?
0: 그것까지도 한번 넘보고 있다. 정리를 해보겠고 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회사에 사실 아나운서로 일을 했는데 그만인즉슨 합격도 여러 번 했다거든요 사실.
1: 네.
0: 본인만의 뭐 면접장에서 필살기가 있었겠는데.
1: 아.
0: 네. 왜냐면
1: 있죠 있죠.
0: 다 올라오시는 분들 똑같이 뉴스 잘하시고 네. 똑같이 막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자기소개하고 그러시는데
1: 저는 네. 사실 차분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선배님.
0: 그래요?
1: 근데 누군가가 보면 되게 차분하다고 느낀, 네. 느낀다는 거예요.
0: 저를 그냥 후디라 불러주시면 돼요. 후디.
1: 아 후디?
0: 네. 네.
1: 후디? 후디?
0: 재밌네. 재밌는 분이시군요. 예 그래서
1: 근데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0: 네.
1: 내가 또 긴장하면 점점 차분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반전 매력이 필요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 한마디나 아니면 면접할 때 성대모사를 했어요.
0: 성대모사. 네. 아 좋다. 뭐 하셨나요? 그치? 왜냐면 여러 개가 좀 있긴 해야 돼요.
1: 그쵸.
0: 네.
1: 그래서 그 도라에몽을 했는데
0: 도라에몽?
1: 아, 근데 도라에몽
0: 애니메이션은
1: 보통...
0: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1: 그리고 좀 많이 해요 애니메이션
0: 많이
1: 진부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갔죠
0: 뭡니까?
1: 도라에몽과 네. 도라에몽 엄마
0: 아...
1: 그리고 진고가 같이 있는 장면
0: 같이? 한 장면에?
1: 한 장면에
0: 지금 살짝 될까요? 살짝?
1: 잠깐만요 이거 뭘 에코가 들어갔는데
0: 에코 전 넣어드리니까 네, 저희가 해드릴 잠시만요. 수 있는 게 네. 그럼 잠시만요
1: 네
0: 도라에몽과 진구와
1: 진구 엄마.
0: 엄마가 함께 있는 장면이다.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웃기지 않으면 안 웃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1: 잠깐만, 웃기면 저 한 번 더 불러주기 어때요?
0: 아, 그럼요. 저는 감사하죠. 2904번님께서 성대모사가 돼야 아나운서가 될 수 있구나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 뭐 성대모사 잘해서도 들어왔어요. 이건 아닌데 그래도 아, 이 친구가 이런 매력도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이라서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친구야 회사 가야지. 도라에몽 나 회사 가기 싫어. 친구야 네가 회사를 가야지. 좋아. 대놈 헬리콥터. 어때요?
0: 아 이거 해서 뽑혔다고요? 이거 해서 아 이거 하면 뽑아줘요? 아 진짜? 아 근데
1: 안 똑같아요?
0: 제 생각엔
1: 네.
0: 이게 뭐 대단하다 똑같다 저는 사실 도라에몽 안 봐서 모르는데
1: 뭐야 선배님
0: 발성이 좋다
1: 아 근데 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0: 네.
1: 제가 또 그 인생굿샷 이제 나가잖아요 선배
0: 네, 네.
1: 후디
0: 네 후디
1: 그 예능이나 성대모사나 뭐든지 다 기백이더라고요
0: 폐기로 가는 거죠
1: 그럼요
0: 아 근데 아 그러면 지금 필살기가 요거 하나예요? 성대모사는?
1: 아 이거 하나예요
0: 이거 하나라고?
1: 에휴.
0: 개발한 두 개는 더 해야겠는데?
1: 아 잠깐 요즘에 개발한 거 있긴 해요.
0: 뭡니까? 애니메이션인가요?
1: 아니요. 최민수님.
0: 네.
1: 바이크 타시는 분이 최민수님 맞나요?
0: 네네네.
1: 그분의 와이프.
0: 아 들어볼까요? 네. 들어볼까요? 네. 왜냐면 이건 아직 이제 개발 중이라니까.
1: 그렇죠.
0: 더 개발을 하세요.
1: 있어요.
0: 혹은 아 요거는 상장 폐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 네네네.
0: 네.
1: 자기야. 정우의 희망곡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0: 이거 재밌다 괜찮은데? 이건 괜찮은데요? 이거는 괜찮은데?
1: 아 괜찮아요?
0: 도라에몽보다 저는 이게 낫다고 봐요
1: 아 나 그럼 이걸로 바꿔야겠다
0: 왜냐면 에이. 또 면접 이렇게 면접관 분들이 어찌 보면 저희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시니까
1: 네네네.
0: 이거 괜찮은데요?
1: 오
0: 일단은 지금 저희가 3514번님도 완전 똑같았어요 4273번님도 도라에몽 똑같은데요?
1: 오
0: 저 도라에몽 제가 안 봐서 모르는 거구나.
1: 봐요.
0: 근데 재능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좀 더 개발을 해 보시고 또 김민혜 아나운서가 노래 한 곡을 또 오늘 준비했는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1: 일단 첫 곡은 그 제가 이브닝 강원에서 넘어왔잖아요.
0: 네.
1: 그치만 이제 아나운서 김민혜로서 먼저 좀 소개하고 싶은 곡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1: 이 둘째 이모 김다비의 오르자.
0: 오르자.
1: 예. 네. 요즘 참 삶이 팍팍해요.
0: 아, 그래 팍팍하신가 네. 보다.
1: 네. 요즘에 물가도 오르고 진짜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0: 네.
1: 근데 또 우리 연봉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 사기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0: 네.
1: 그래서 우리 직장인분들 또 학생분들 많은 분들이 이 라디오 듣고 있을 텐데 좀 힘내시라고. 염원을 담아서 오르자 골라봤습니다.
0: 오르자. 좋습니다. 둘째 이모 김다비 오르자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둘째 이모 김다비의 오르자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김민혜 아나운서가 이브닝 강원 프로그램에서 자주 또 띄워드리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브닝 강원이 사실 다루는 노래가 보통 트로트 장르가
1: 네,
0: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김민혜 아나운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음악 취향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노래를 좀 제가 선곡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다비 씨 노래를 가지고 와서
1: 네.
0: 프로그램에 애착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1: 맞아요.
0: 평상시에는 좀 어떤 장르의 노래를 좋아하세요?
1: 저는 발라드 위주로 좀 듣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래서 김나영 씨,
0: 김나영 씨,
1: 네, 최유리 씨,
0: 아
1: 이런 쪽 좋아해요.
0: 잔잔한데 애절한 느낌.
1: 네, 오. 맞아요.
0: 그러면 이 두 분의 곡 중에 뭐 가장 좋아하는 곡 하나씩 있다면?
1: 최유리님은 숲도 좋고요. 그리고 바다.
0: 바다.
1: 네.
0: 숲과 바다.
1: 숲 바다 이런 노래 좋고요.
0: 김나영 씨는?
1: 그 봄 관련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0: 봄 내연보다 너를.
1: 맞아요. 그 노래.
0: 잘 안 좋아하시네. 혹은 트로트만 요즘에 너무 많이 들으시네.
1: 그러니까 제목이 너무 길어요. 봄 이랬으면 내가 외웠지.
0: 그러네. 숲하고 바다까지는 암기가 되는데.
1: 이제 새해 이제 삼음절 넘어가면 네.
0: 어려워요.
1: 못해요. 어려워요.
0: 어떻게 자기소개하기 힘들겠는데 암기하기가. 근데 오히려 발라드를 좋아하시는구나.
1: 네, 맞아요.
0: 저는 통통 튀시고 또 밝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나는 노래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렇구나. 다음 노래는 또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1: 근데 이번에는 원래는 김나영 씨나 뭐 최유리 씨 노래를 선곡을 하려다가
0: 네.
1: 그래도 이 노래가 좋겠다 싶어서 체리 필터의 해피데이 선곡했어요.
0: 체리 필터의 해피데이?
1: 네.
0: 이 노래는 왜? 이유가 뭘까요?
1: 이게 좀 가사를 보면은 대충 노래가 어떤 분

0: 기능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어릴 때는 우리가 진짜 특별하다고 네. 뭔가 될 것 같고 어른이 되면 난 어떤 사람일까 네.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네. 내가 평범하다는 걸 느끼고 또 고민도 많이 생기고 평범하다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네. 사실 고민이 진짜 많이 생기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 고민은 진짜 끝도 없고.
1: 네.
0: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딸기향 해열제 같은 환상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맨날 느끼는 네. 부분이어서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1: 갑자기 드는 또 궁금증이 하나 생기네요. 그렇다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규정하시는지. 왜냐하면 살아보니 난 평범하구나라는 게 약간 좀 속상하네라고 들렸거든요, 저는.
0: 네네.
1: 그렇다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뭐 어떻게 좀 규정하고 계시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서.
0: 그냥 뭔가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사회가 규정해놓은 걸 수도 있고 스스로 규정해놓은 걸 수도 있고
1: 네네.
0: 근데 그거를 이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네. 달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게 뭐 도달할지 도달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과정 자체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네.
1: 확실히 그 김민혜 아나운서가 평상시에도 좀 자기개발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항상 발전하는 그 약간 원동력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삶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좀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네요.
0: 후디 네. 자리 조심하세요.
1: 아, 제 자리 이제 가져가시면 이제 비범한 사람 되는 건가요?
0: 그럼요.
1: 그게 된다면 제가 드릴게요. 이제 제가 건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4부 오랜만에 돌아오는 코너입니다. 10분 토론. 예, 문올리와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토론이죠. 또 ISTP, 김민혜 아나운서, ENFJ, 저. 예, 정말 정반대입니다. 토론 한번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0: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응?
1: 토끼다.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아빠!
4: 엄마!
5: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7: 문올리와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토론 한판. 10분 토론. 스페셜 코너 10분 토론입니다. 쉽게 선택할 수 없는 황금 밸런스를 이루는 고민들을 주제로 토론을 하는 시간이죠. 아, 약 10개월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또 BGM인데 3부에 이어서 4부에서도 김민희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를 부활시킨 이유 완전 반대입니다. ISTP 그리고 저는 ENFJ.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들고 왔으니까 또 함께 들어보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서 보내주실 수 있거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왜 말씀을 해도 돼요? 라고 이렇게 방금 제스처를 주셨는데 해도 돼요.
8: 아, 그래요?
7: 예, 예. 네.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마이크가. 자, 그래서 10분 토론. 오랜만인데.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8: 두둥.
7: 네. 두둥 이제 곧 나올 건데 실제로 제가 주제를 많이 가져왔어요.
8: 네.
7: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의견이 일치가 된다? 그럼 바로 넘어갈 거고요. 완전 갈린다 할 때 토론이 성사되는 거죠. 대결 한판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나갑니다.
8: 빰빰.
7: 썸. 헷갈리게 한 사람이 잘못이다. vs 헷갈린 사람이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아,
7: 썸.
8: 헷갈리게 한 사람이 잘못이죠.
7: 헷갈리게 한 사람이 잘못이다.
8: 네.
7: 왜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8: 네?
7: 왜요?
8: 아니, 왜 여지를 주고 그러나?
7: 여지를 주었다.
8: 네. 헷갈리게 했다.
7: 네. 저는 헷갈린 사람이 잘못이다. 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8: 아, 그쵸.
7: 그러다 보니까 오해했을 확률이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썸인지 아닌지는 명확해요. 단둘이 영화나 뭐 단둘이 뭘 한다?
8: 네.
7: 그러면 썸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 특징이 뭘 하지는 않았어. 단둘이.
8: 아니 후디. 네. 근데 그 말 맞다나.
7: 말 맞다나.
8: 그니까 뭐랄까, 그니까 영화나 네. 네. 뭔가 단둘이 뭔가를 하면 썸이잖아요.
7: 예.
8: 근데 그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본인 기준에는
7: 네.
8: 그 영화를 보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거야.
7: 아, 영화까지 봤어요. 아, 그러니까
8: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 거죠.
7: 네.
8: 근데 본인은
7: 그게 왜 친구끼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8: 나는 그냥 너랑 영화 보는 게 편하고 좋아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7: 아, 그런 사람은 잘못이긴 하다. 그렇게 좀 과하게 나온다면. 저는 영화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8: 네. 근데 그러면 누가

0: 네.
1: 맨날 후디 책상에 뭘 갖다 놔요. 그러면은 그거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0: 만약에 직장 동료나 뭐 학교에 전체 책상에 다 돌리는 거 아닌 이상 나한테만 있다? 그거는 이제 표시하는 거 아닌가요?
1: 근데 그 주는 사람이 그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0: 그게
1: 후
0: 무슨
1: 그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러면
0: 네.
1: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잘못인 거지.
0: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여러 가지가 좀 성향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일단은 2904번님 헷갈린 사람이 잘못이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2980번님 헷갈린 사람이 잘못이라고. 어우 저한테 한표 던져주시네요. 분위기 파악 못했던 사람이 잘못이죠. 착각은 자유지만 캐치 못한 사람이 잘못이죠. 라고 또 보내주셨거든요.
1: 근데 또
0: 네.
1: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일단은 넘어가시죠. 이거는
1: 그래요.
0: 그 사바사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사바사. 자, 두 번째 주제 나갑니다. 혹시 날 좋아하나 생각들게 하는 장소는 집 vs 한강 어디라고 보십니까?
1: 집?
0: 집으로 초대하냐 아니면 한강 같이 가자. 네. 이 사람 나 좋아하나 생각들게
1: 저
0: 하는
1: 집.
0: 장소
1: 둘 중엔
0: 집이다.
1: 집일 것 같아요.
0: 둘 중엔 집이다.
1: 응.
0: 저도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세 번째 주제. 소개를 받았다. 둘 중에 꼭 연락을 해야 한다면 명품 사진을 도배한 사람 vs 수위 높은 바디 프로필 사진.
1: 둘다 별론데?
0: 둘 중에 한 사람에게는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
1: 명품 도배 vs
0: 네. S 바디 프로필.
1: 바디 프로필.
0: 예.
1: 꼭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0: 예.
1: 명품.
0: 명품이 낫다.
1: 네.
0: 아, 바디 프로필보다는.
1: 명품.
0: 그래요? 이유가 좀 들려주시죠, 이유를.
1: 안될것 같아요.
0: 이유는 없어요? 지상파 라디오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이유인가요? 근데 저도,
1: 네. 네.
0: 좀 어렵긴 한데 차라리 저도 명품 가방으로 가도록
1: 근데 저
0: 하겠습니다.
1: 사실
0: 예.
1: 바디 프로필을
0: 네.
1: 이렇게 올리는 분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왜요?
1: 예?
0: 왜요?
1: 그러니까 너무 공개적으로,
0: 네?
1: 네. 그러니까 나만 알고 싶은 사람인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짜잔!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0: 김민혜 아나운서한테는 조금 내 취향은 아니다.
1: 예.
0: 몸이 근데 막 조각상이에요.
1: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0: 네.
1: 바디 프로필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은 너무 좋죠.
0: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내 연인으로 받아들이기엔 조금
1: 조금
0: 그렇다.
1: 어렵다.
0: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지금 거의 뭐 스피드 퀴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음 밸런스 퀴즈 나갑니다. 썸 타는 사람과 공포 영화냐, 혹은 멜로 영화냐, 첫 영화로 어떤 영화가 좋을까요?
1: 하나, 둘, 셋 하면 해볼까요?
0: 좋네요. 진행
1: 후디.
0: 좋네요.
1: 하나,
0: 하나, 둘,
1: 둘, 셋.
0: 셋, 멜로. 넘어가시죠. 멜로.
1: 네.
0: 왜 멜로요? 공포보다는 멜로가 나아요?
1: 저 공포 영화를 안 좋아해요.
0: 아, 안 좋아해서. 아, 그렇구나. 저도 공포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1: 네.
0: 뭔가 공포 영화는 영화를 보고 나와서 할 이야기가 마땅히 없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 썸이면은 대화 주제도 필요하잖아요.
1: 근데요, ENFJ가
0: 네.
1: 영화를 보고 나서
0: 네.
1: 그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한대요.
0: 좋아해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친구랑, 동성 친구입니다, 참고로. 친구랑 영화를 보고 나와서, 테넷이었어요, 테넷.
1: 네.
0: 그게 그 시공간 약간 좀 복잡한 영화였는데,
1: 네.
0: 영화를 보고 나와서 영화가 러닝타임이 한 2시간 반? 근데 나와서 4시간을 떠든 적이 있어요.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1: 그왜
0: 네.
1: 아나운서 중에 ENFJ 진짜 많잖아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ENFJ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0: 네.
1: 그 ENFJ들은 친구들끼리 영화를 본 다음에
0: 네.
1: 그왜 본인의 각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전공이 있을 수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 시선에 따라서 영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들어본대요.
0: 아,
1: 네,
0: 들어본다고?
1: 그리고 본인들끼리 토론을 한대요.
0: 토론하는 거 좋아하긴 해요.
1: 와, 근데 이제 ISTP는 그 얘기를 듣고 까무러친
0: 네.
1: 거죠.
0: 어땠나요? ISTP는 어때요?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썸남이랑.
1: 야, 재밌었어?
0: 재밌었어.
1: 끝!
0: 왜요? 얘기 좀 해보자. 앉아봐. 커피 한잔 딱 두고 얘기 요리 하나 두고 얘기 좀 하자.
1: 재밌게 봤으면 끝이죠 뭘.
0: 아까

0: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했을까?
1: 그뭐 내가 어떻게 알아?
0: 근데 ENFJ도 만약에 상대 반응이 이렇다?
1: 네.
0: 그럼 집에 갑니다.
1: 아.
0: 왜냐면 딱 봐도 지금 표정이 아, 나 좀 냅둬 이러면은
1: 진짜요?
0: 그런 사람 잡고 어떻게 토론을 해요?
1: 근데 ISTP는 예. 그냥 정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 아. 내가 어떻게 알아?
0: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되지.
1: 어, 그렇죠. 네. 안 되죠.
0: 가장 원하는 반응은 내가 보기엔 하면서 나름 납득이 아~ 될 만한 이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은 아까처럼 친구랑 4시간 앉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1: 와, 4시간 네. 진짜 대단하시다.
0: 여친이랑도 그러실 건 아니죠, 후디 하셨는데 아, 근데 제가 좀 그 저도 저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운이 좀 긴 스타일이에요.
1: 영화 아니면
0: 영화든 드라마든
1: 사람이든
0: 그래서 그 후에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미래 여자친구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MBTI에 따라서 도망가요 라고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벌써 한 4개 5개 주제 다뤄봤거든요. 오. 노래 하나를 듣고 와서 또 스피드 퀴즈 느낌으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 다음 노래 또 김일희 아나운서가 하나 준비해 오셨어요.
1: 오, 그러면은 어떻게 앞서 말씀드렸던 네. 좀 김나영 씨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0: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1: 그 노래요?
0: 네. 김나영 씨 노래는 뺐죠. 네. 예.
1: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 여름이니까 네. 또 이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0: 예.
1: 네, 소개해 주세요.
0: 크룰 썸머.
1: 네.
0: 아, 노래를 잘 모르시네.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제목도 몰라 다. 일단은 노래 듣고 네.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룰 썸머 듣고 와서 예, 다른 주제들 만나보겠습니다.

0: 김민혜 아나운서가 픽한 노래였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쿨 썸머 듣고 오셨고요. 자, 오늘 또 10분 토론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벌써 4개 주제나 다뤘어요.
1: 오, 네.
0: 스피드 퀴즈처럼 쭉쭉쭉 지나가고 있는데
1: 재밌어요.
0: 예, 바로 다음 주제.
1: 좋아요. 좋아요.

0: 보시죠. 여기 네. 거의 토론 공장이에요. 예. 다음 주제 나갑니다. 빠밤. 라이트하게 가봅니다. 소개팅 음식, 양식의 와인 vs 삼겹의 소주. 아. 어느 쪽이 낫다고 보십니까?
1: 아. 아, 원래는 원래는 삼겹의 소주가 네. 사실은 재밌잖아요.
0: 삼소가 네.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내 모습을 더 잘 보여줄 것 같은 느낌 있긴
1: 그쵸,
0: 하죠.
1: 그렇죠. 네. 근데 그 길로 망할 것 같아요.
0: 아,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나와서. 아,
1: 그래서 네. 아,
0: 차라리
1: 아닌가?
0: 그럼 양식의 와인 양화가 나아요?
1: 아, 근데 사실 20대 때는 무조건 네. 양식의 와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소로
0: 삼소로
1: 네, 가도 괜찮지 않을까.
0: 아, 그냥 뭐 가식 부리지 말고 에이. 삼소로 하자 해서 그냥 편하게. 근데 저도 편한 걸 워낙에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삼소긴 하거든요. 네. 이거는 의견 일치기 때문에 빠르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 네. 공장. 그리고 김민혜 아나운서 이렇게 초대석이 네. 귀해요. 지금 1분을 쳐 귀하기 때문에 아.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자 다음 주제 나갑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을 고르시오. 그 자리에서 거절당하기 vs 애프터 신청 익십당하기. 아. 마음이 더 아픈 거.
1: 아 근데요 선배님 저 둘 다 안 해봐가지고
0: 네.
1: 모르겠어요.
0: 아, 둘 다 당해보지 않았어요?
1: 당 아, 그러니까 네.
0: 해보거나 당하지 않았어요?
1: 안 했어요.
0: 둘 다. 그래도 상상만으로 했을 때 더 마음이 좀 아린 게 있지 않을까?
1: 내가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일십을 당한다. 네. 혹은
0: 그 자리에서 저희는 근데 아닌 것 같네요.
1: 아 그럼 차라리 저는 네.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일십을 네. 하면 기분이 네. 진짜 나쁠 것 같아요.
0: 아 차라리.
1: 네.
0: 그 자리가 나아요?
1: 그 자리에서 내가 어때요? 했는데 네. 그 사람이 아 이러이러이러 해서 네.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면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일십은 네. 내 성의까지 무시한 거잖아요.
0: 아 그냥 무시를 해버린 거니까.
1: 네, 그렇죠. 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0: 그래서 그 자리가 좀 그렇다? 아 그 자리가
1: 아니,
0: 낫다?
1: 아니요. 그 자리가 낫다.
0: 아 저는 애프터 신청 익십당하는 게 나은데?
1: 헉? 왜요?
0: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네. 처음 봤는데.
1: 어? 응. 응.
0: 저는 그게 더 약간 무례한 느낌도 있고. 어? 네.
1: 그래요?
0: 왜 이렇게 놀래요?
1: 어, 근데 선배님, 네. 아, 후디. 네. 근데 우리 네. 그 보통 3초라고 하잖아요.
0: 3초.
1: 대충 3초 보면은 그 사람이랑 될지 안 될지 알잖아요.
0: 저는 3초 아니에요.
1: 어, 그러면요?
0: 저는 그렇게 빨리 결정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1: 근데 첫인상에서 네. 대충 아, 괜찮다. 아니다. 이거는 판별 나지 않아요?
0: 괜찮다 아니다. 근데 그게 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아.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괜찮지 않으면 안 괜찮은 건가?
1: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ENFJ 화법을 싫어해.
0: 이거 뭐냐면
1: 그러니까 네. 맨날 빙빙빙빙 돌려요.
0: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이도 있어요. 그 사이도
1: 아, 그럼요.
0: 있다. 그 가운데 어느 지점도 있어요. 사실.
1: 아, 그쵸,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저는 3초는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1: 근데
0: 예전에.
1: 이성적이지 네. 이성적이냐 이성적이지 않은 않냐 네. 이건 딱 판별이 나잖아요.
0: 그거는 안 괜찮다지 그러면.
1: 그렇죠.
0: 근데 그 중간에 지점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럼요. 아~ 근데 대화를 했는데 에이. 와 근데 너무 재밌고 뭔가 사람이 너무 막 빠져들게 하는 매력적이세요. 그러면은
1: 아 나 있었다.
0: 네. 이제 반말하시기로 한 거예요? 청취자 분들한테 네.
1: 있었어요. 근데 네. 근데요 근데 후디 나는 저는요. 네.
0: 뭐 지금 거의 방송을 전화 통화하듯이 하시는 것 같은데.
1: 죄송해요.
0: 네네. 네.
1: 근데 아 진짜 근데 결국에는 네. 처음에 느꼈던 그 마음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았어요.
0: 아 그렇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 그러니까 결국에
0: 반전이 없었다.
1: 네, 이분법적으로 선택이 되었고. 그럼에도 결국에 진짜 괜찮다가 아닌 이상은 아무리 대화를 해도 네. 그냥 그 첫 인상으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냥 친한 친구들도 네. 첫 인상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저 친구하고는 나랑 잘 맞겠다 이런 느낌이 오히려 아니었고
1: 네.
0: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정말 제일 오래 남았거든요.

0: 것처럼 너무 잘 맞고 대화하다 보니까 나오는 약간 그러니까 씹다 보면은 껌처럼 단물이 빠져서 뱉어야 되는 게 아니라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나오는.
1: 오, 선배 제 첫인상 네. 어떠셨어요?
0: 아 김민혜 아나운서의 네. 첫인상 중간 어느 지점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9045님 네. 후디는 9개월 걸린 댔어요 친해지는데 아~ 라고 또 보내주셨고 2980번님 저도 전자가 나아요 아, 기분 처참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전자가 낫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거절당하는 게 낫다
1: 그래요
0: 라고
1: 그분의
0: 보내주신,
1: MBTI 청취자분의 MBTI가 궁금해지는 아, 그 지점인 것 같아요
0: 아, 그 지점이다 오늘 지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네
1: 그래요
0: 예. 자 일단 벌써 시간이 아, 네. 광고 들을 시간이에요
1: 아쉬워요
0: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한두 개 속성으로 다뤄보시죠 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야
3: 한인제약
5: 슬루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루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루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6: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정우희 광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스페셜로 김민혜 아나운서와 10분 토론 오랜만에 함께하고 있고요 자 주제를 하나 두 개 정도 더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1: 네.
0: 다음 주제 나갑니다 친구의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 친구에게 말한다 vs 모른 척 지나간다
1: 아...
0: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후디 저는 네. 말한다거든요.
0: 말한다파.
1: 무조건 말한다파예요.
0: 네.
1: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0: 실제로 있었다고?
1: 제 일은 아니고.
0: 재밌다.
1: 친구들끼리 네. 이런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네. 이 얘기를 나누다가 한 A 친구의 친구랑
0: 예?
1: B 친구의 친구가
0: 네?
1: 둘이 같은 분을 어이? 양다리로.
0: 아이구야.
1: 그래가지고 제가
0: 세상이 참 좁아요.
1: 우리끼리 A와 B가 과연 친구들에게 얘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0: 네.
1: 저는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였거든요.
0: 네.
1: 양다리다.
0: 네.
1: 근데 이 친구들은 결국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0: 안 했어요?
1: 네.
0: 혹시 지금도 만나고 있나요?
1: 그건 모르겠어요.
0: 야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민혜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상황이다.
1: 네.
0: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1: 오.
0: 네. 근데 그 아예 제가 모르는 인물이랑 바람을 제가 목격한 건데
1: 네.
0: 그런 상황이라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지인끼리 뭐 바람이 난 거니까
1: 네.
0: 그 상황이면 얘기를 하면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전 그래도 무조건 말해줄 것 같아요.
0: 아 말을 무조건 할 것이다.
1: 네, 나는 봐서 너한테 말을 해주는 거고
0: 네.
1: 선택은 너의 몫이고
0: 네.
1: 그게 내가 말함으로써 너가 기분이 나쁘고 이걸 왜 나한테 말해? 해서 이렇게
0: 네.
1: 관계를 끊으면
0: 네.
1: 그냥 그 친구와 나는 딱 거기까지인 관계였던
0: 거기까지인
1: 거예요.
0: 거기까지인 것이다. 그 말도 맞죠. 맞아 맞아.
1: 나중에 분명히 너 알았는데 그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고 네. 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게 들어오는 친구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저들 쪽으로 들어오는 친구도 거기까지다. 6358번님 결혼한 거면 모르겠는데 사귀는 중이면 친구에게 말한다 보내주셨고 2904번님 아 어렵다 모르겠다. 또 3521번님께서는 김민혜 아나운서 재밌다 계속 보고 싶어요.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저희가 지금 주제를 제가 오늘 혹시 몰라서
1: 네.
0: 한 9개 정도 들고 왔는데 6개째 끝나버리네요.
1: 아, 근데 네. 댓글에 네.
0: 문자
1: 결혼 아 문자에 네. 결혼 얘기 나왔잖아요.
0: 네.
1: 아, 근데 또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0: 네.
1: 결혼한 상태인데
0: 네.
1: 아,
0: 그러면
1: 그랬다. 얘기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0: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지.
1: 그렇죠.
0: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아 결혼.
0: 네.
1: 아무디 어떻게 할 거예요?

0: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뭐
1: 네.
0: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지금 뭐 실제 닥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시간도 저희가 뭐 지금 두 손 잡고 걱정해야 될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얼른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아, 너무 네. 반갑습니다. 그 애칭이 있어요?
0: 애칭요?
1: 네.
0: 아니요, 그냥 가족.
1: 아, 우리 패밀리. 가족분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브닝 강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0: 네, 표준 FM 오후 6시부터 또 김민아 아나운서 이렇게 또 통통 튀고 아주 재밌거든요. 또 청취 많이들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제가
1: 불러주세요.
0: 드릴게요.
1: 네, 좋아요.
0: 너무 좋아하시네요.
1: 오, 감사합니다. 언제든 불러주세요.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좋습니다.
0: 네, 저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의 웨일 띄워드리고요. 행복한 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2980번님께서도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또 오세요. 미네 아나운서 또 보내주시는데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10분 토론 못다한 주제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

0: 시작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0: 속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자, 회의합시다 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보다 막 수다 떨면서 이야기할 때 아이디어가 더 뿜뿜 샘솟는 경험 해보셨죠? 스쿼트 같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 시작하고 작정해서 할 때보다 그냥 TV 보고 라디오 들으면서 할 때 훨씬 더 많이 덜 힘들게 하게 되죠. 가끔은요, 너무 열정적으로 덤빌 때보다 쉬엄쉬엄 할 때 진도가 더 잘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늘에 앉아서 바람도 좀 쐬어주고 창밖을 보면서 커피도 좀 마셔주고 그런 여유가 가장 잘 어울리는 때가 바로 여름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운 날들이 이어질 겁니다. 고생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살짝 느긋한 기분으로 이 여름을 즐겨보시죠. 6월 16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아 뒤로 말고 앞으로 제게 썸머띵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1128번님 맞아요. 화장실에서 두 대 들어요. 쾌변해요. 시원한 쾌변 방송. 아 그래요? 그런 방송이었습니까? 어? 박효정님 영미언니 가기 전에 두 대 많이 들어둬야 하니 2시 땡에 맞춰왔어요. 날씨 이거 실화인가요? 아 잠깐 나갔다가 퍼뜩 들어왔습니다. 어 진짜 못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정말 날씨가 이게 웬 말입니까. 여기 서울 마포구는 32.4도고요 어 근데 의외로 대구가 좀 낮아요. 31.5도 광주가 32도 웬일로 지금 대구가 지금 어? 꼴찌인데요? 어? 웬열? 웬열? 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날씨입니다. 지금 벌써 지금 문자로는 아 겨드랑이 땀난 걸 또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회색 티셔츠가 지금 제가 촉촉히 젖은 요 모습을 또 인증샷으로 찍어주신 1510번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빤스가 다 젖었다고 하시는 아주 건강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 저 안영미의 출산 휴가 D-Day 6일입니다. 예. 안영미의 출산휴가 전 마지막 방송 막방 주간이고요. 자 이번 주말까지만 저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거 또 못 들으시는 분들 뭐 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예, 이번 주말까지만 저랑 함께 하실 거고요. 자 여태 숨어서 활동하던 두댕이들은 아, 지금 느긋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지금 손가락 빨리 푸셔가지고 빨리 문자 좀 보내주세요.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대 듣고 계시는지 어여 사연 좀 주십시오.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도 괜찮고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쏘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안영미와 함께라면 영어 진도 아주 쭉쭉 빼실 수 있습니다. 영어 퀴즈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어디든 작정하고 떠나지 않죠. 얼떨결에 떠나보겠습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사연 달라고 많이 조르시는 분이죠. 우리 두댕이의 조르디 여행 전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가야 되는데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울 때는 우리 시원한 바다도 좋지만 또 계곡으로 여행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거기 발 담그고 싶잖아요. 예, 계곡 버전으로 갑시다. 여기 빨리 들어와요 들어와 아 빨리요 아 저 등목해 드릴게 자 옷통 벗고 들어와요 옷통 벗고 아이 뭘 쑥스러워해 나도 벗었는데 뭐 모빌 코리아 윤활유 오빠 올품 3일제약 멕시칸 어여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유 뭐 이렇게 꽁꽁 싸매고 왔어 빨리 옷통 벗으세요 롯데 렌탈 알레스 아우통 빙그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모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일로 와봐요 제가 물 끼얹어 드릴 테니까 옷통만 벗으시라고 아유 왜 또 바지를 벗으시고 KB 국민은행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등록해 드릴게요 시원하게 어디 가지 않기 에이, 나도 다 벗었어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0: 솔직히 맞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1: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김예나님, 어? 언니 아직 안 갔네요? 어, 아직 안 갔어요. 어, 앞으로도 안 갈라고요. 예나님 좀 나 또 도발했는데. 어, 진짜 여기서 그냥 분만해야겠다. 안 되겠다. 자리 뜨면 큰일 나겠네. 자, 라이즈의 신곡입니다. 디디던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민이랑 이호승님, 어제 제가 출산휴가 동안 영민님 녹음으로 사전 제작해놓고 가시라고 했는데 아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전에 윤두현 DJ가 예전에 캠핑장에서 방송하던데 그 장비 집에 갖다 놓으시고 방송하시면 어때요? 쉬는 날 없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저기서 애 우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 정신 사놓아서 그거 어떻게 들으시려고. 아 저야 가능하죠. 모유수유하면서 방송하고 싶습니다. 이동욱님, 외근 나왔다가 점심 먹고 후배가 딸기 프라페를 사주길래 어? 이거 파르페야? 라고 물으니까 그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아 요즘 애들은 파르페를 모르는구나. 아 우산 왜 안 꽂혀있냐고 물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영미님은 파르페 아시죠? 파르페. 그걸 왜 몰라요? 어 알죠? 파르페를 모른다고 요즘 친구들이? 그럼 이거 뭐라고 불러요? 뭐 어떤 요즘 용어가 또 있어요? 아 프라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딸기 프라페? 프라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파르페랑 프라페랑 뭐가 다른 거예요? 나 진짜 아 나 정말 너희들 뿌락지는 아니? 나 참. 조민주님, 부장님이 점심에 어른들의 음식 콩국수를 먹으러 가자고 해서 콩국수 먹으러 갔는데 부장님이 콩국수에 설탕을 넣으시더라고요. 혈당 걱정하시면서 설탕을 엄청 넣으시더라고요. 영미씨는 콩국수에 설탕파 아니면 소금파? 저는 콩국수를 안 좋아합니다. 저 콩국수랑 그 평양냉면 있죠? 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맛으로 먹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당최 모르겠어요. 저 얼마 전에 평양냉면 다시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안 돼. 내 입엔 안 맞아. 절대 안 맞습니다. 예, 저는 콩국수 아 누누누 제 입엔 안 맞아요. 1126번님 헬스장 업주가 돈을 안 줘서 고소장 쓰러 갔는데 실수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바꿔서 썼어요. 어머나 내가 고소될 뻔했네. 진짜 무식이 탈이네요. 영면이 공감하시죠? 그럼요. 고소장을 써본 적은 없지만 이런 거 색깔릴 수 있죠. 어머 이거 진짜 그 뒤늦게라도 이거 확인됐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내가 나를 고소할 뻔했네.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꼭 저기 승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님, 아 곧 출산이시라니 얼마 전에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유명한 떡볶이집에서 언니 어머님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때 어머님한테 곧 출산하신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영면이 순산하세요 빠숑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희 엄마가 정말 제가 처음에 그 임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함구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이렇게 소문을 다 내고 다니셨다고. 저보고 둘째 가졌다고 하니까 미쳤냐고 분명 그러더니 세상에 여기저기 소문을 다 내놓고 다니더라고. 아 내 힘 좋았던 거예요 엄마도. 예 여러분 아 효도할 일이 없다. 임신으로 효도하세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트리플 S의 Baby Flower.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재미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미 영어 프로젝트 100% 내우기 부적인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Listen, boys and girls, my name is introduced. 제가 잉글리시로 내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success.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my name is Dory. Nice to meet you.
0: Yeah, hi, Dory.
1: Hi, yes.
0: Why your name Dory?
1: My YouTube channel name is 현돌이.
0: Oh, you YouTuber?
1: Yeah.
0: Wow, 현돌이.
1: Yeah.
0: Content, what content?
1: Singing.
0: Singing?
1: Yes.
0: Wow, you sing song. Sing song 나가 아니라. you sing good?
1: Little.
0: Oh, 그러면 you 자신 있는 yeah. 송 한번 지금 나오 한번 singing three four
1: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이 나는 저기 저 신호등이
0: 와우 good job
1: oh thank you
0: good job you 지금 yeah. 구독자 몇 명?
1: 90?
0: 지금
1: yeah.
0: 지금 더 늘 거예요, 지금.
1: 자, oh,
0: 우리 자, 우리 두댕이다 두댕이들 지금 리슨 좆대꾸알 플리즈. 오케이, 오케이.
1: Please.
0: 채널명 현돌이. 오케이.
1: Please. Thank you.
0: 자, 투데이 퀘스천. 렛츠 고.
1: 렛츠 고.
0: 자, 사람 이름입니다. 김싸

0: 하우스 로드. 김은 한글이에요?
1: 김북.
0: 어, 사우스가 아니구나.
1: 네?
0: 사우스? 사우스 맞죠? 김. 사우스 로드.
1: 김북길?
0: 북? 북이 아니고.
1: 김남. 김남길?
0: 자, 김북길 아니고요.
1: 아, 김남길?
0: 오케이. 자, 노래 제목. 바운스 네. 바운스 써니힐 이치 싱어 써니힐 바운스 바운스
1: 바운스
0: 바운스 오케이. 자, 생선 이름입니다. 센스 캐슬돔. 돔은 한글이에요. 센스 캐슬돔. 센스 캐슬돔.
1: 센스
0: 예. 헤이 컴온. 유 언니 브레인 송 와우 헤이 컴온 도리 가기 전에 또 채널명 한 번 더 더 저기 PR 하고 가세요.
1: 아 예 마이 채널 영어로
0: 현돌이
1: 현돌이 네 플리즈
0: Please. Thank you. 좋대 거야, please. 좋대 거야,
1: please.
0: Okay, okay. Bye. See you.
1: Bye.
0: 자, 도리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도리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릴게요. 학교사 주워먹기 퀴즈. 자, 노래 제목입니다. 써니 힐이 불렀어요. Bounce, bounce. 아시겠죠?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이츠 프리 무료고요.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아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0898번님께서 김북길씨 오늘도 웃고 갑니다. 어 저도 그래서 내가 틀린 건가 했어요. 자 그 사이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 도리의 신청곡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호텔.

0: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촉새 같은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도다지, 정보 도다지,
1: 노 주문의
0: 노 계획 노다지, 노노노.

0: 국내 대표 삐돌이죠. 노징징이. 노중훈 여행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우리 저 영미 DJ의 출산 전 예. 마지막 주간입니다.
0: 마지막이죠.
1: 예. 오늘 여러분들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0: 그럼요.
1: 예, 오늘 특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처음부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이상형님께서 지난주 관악산에 후폭풍이 아직 남았는데 벌써 또 노작가님 오시는군요. 오늘 또 얼마나 관심을 또 구걸하실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네네. 아, 우리나라 진짜 아직 따뜻하다.
1: 따뜻해.
0: 아무리 뭐 안 네.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도 네. 아직은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게
1: 맞아요.
0: 지난번에 네. 인별그램에 그렇습니다. 본인 사진에 댓글이 없다고
1: 네네.
0: 그렇게 징징댔잖아요.
1: 그래서 아니. 무려 10여 개의 댓글이 예. 달렸어요.
0: 저도 그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아, 진짜로? 아, 그거 확인하십니까?
0: 확인하죠. 다, 아. 저는 무조건 다 하트 눌러드리고 다,
1: 아, 그렇구나.
0: 전 다 읽어요. 댓글이고 뭐가.
1: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네. 김소연님, 중은 삼촌 기죽지 마요. 저는 다른 요일은 가끔 놓쳐도 화요일은 무조건 꼭꼭 챙겨들어요. 얼굴 사진은 찾아보진 않지만요.
0: 그래요.
1: 굉장히 스마트하신 거고 현명하신 거고요. 네.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 김소연 조카님. 김수연님께서는 목소리 미남 노중훈.
0: 네, 맞아요. 네,
1: 목소리까지만 미남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네. 사진 너무 이렇게 네네.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목소리 듣고 호감을 느끼셨다면 거기서 멈추시면 거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1: 사람은 모름지기 멈출 네. 때를 알아야 합니다.
0: 그럼 더 멈춰야지. 팔려고 하지
1: 마. 안 됩니다.
0: 자, 여기에 예. 더해서 지난주 네. 인별.
1: 네. 제가 말씀드렸죠.
0: 아까 말씀드렸죠. 네.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1: 다 읽어봤죠.
0: 네. 뭐 좋아요도 하나... 눌러줬어요? 그러면
1: 아 그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0: 아 잠깐만 일로 와. 혼나야 저... 돼. 혼나야 돼. 혼나야 된다고.
1: 저기요.
0: 아니 그렇게 구걸을 해가지고 기껏 다들 댓글 달아줬더니 아 좋아요 당연히 눌러줘야죠.
1: 영미님. 떠날 때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떠날 때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0: 아니,
1: 아니
0: 왜?
1: 그것까지 하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말? 남은 자존심. 눈을 그... 한번 쓱 봐주는 거지. 거기서 끝이에요.
0: 그
1: 사람은 알려... 멈출 줄 알아야 돼요.
0: 아니 왜 두댕이랑 밀당을 하세요.
1: 저를 그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0: 뭔데요?
1: 알량하다.
0: 아 진짜. 정말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1: 이 와중에 박효정님께서는 저는 봤어요 노 작가님 사진.
0: 하고 뒤에 점점점이 중요하지.
1: 그러니까요. 보지 말지 그랬어요. 이상우님 구걸해서 해드렸더니 좋아요를 걷어차. 그래. 아니 걷어차는 건 아니고요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상우님.
0: 이러면은 이제 네. 더 이상 구걸하면 안 되지.
1: 더 이상?
0: 더 이상은 이제 안 돼요.
1: 아니 뭐 영미 씨도 없는데 뭐 내가 구걸할 게 있겠어요. 내가 뭐 될 대로 되라 이거지 뭐.
0: 아 사람 앞일 또 모르는 겁니다.
1: 아 모릅니다. 앞일 알 수 네. 없어. 영미 씨가 곧 컴백을 하겠습니다만은
0: 아,
1: 그때
0: 있죠.
1: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0: 아,
1: 사람 일은 모릅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알아서 기셔야 돼. 밀당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니에요. 아,
1: 미안합니다. 예, 예.
0: 윤선영님께서 와 댓글 지워야겠다. 그래 이런 걸로 빈정 상하는 거거든.

0: 사람 진짜.
1: 저는 네.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그런 것들을 꼭 해서 화를 입습니다 제가.
0: 그래 예. 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1: 송구합니다.
0: 자 오늘도 자 우리 두댕이만 믿고 가겠습니다.
1: 당연하죠.
0: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어떤 코너죠?
1: 네 제목 그대로 저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를 캐듯 수다를 캐내는 코너인데요. 오늘의 후보 지역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인천 강화도와 강원도 평창 그리고 전라남도 목포가 모두 살아남았고요. 여기에 네. 1475님의 귀중한 추천 지역이 올라 있습니다.
0: 네, 1475번님. 얼마 전에 진짜 오랜만에 남편이랑 연극 보러 해화동 대학로에 다녀왔습니다. 어허. 연애 때는 밥 먹듯이 대학로를 드나들면서 어허. 문화생활도 즐기고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결혼하고는 통 갈 일이 없더라고요. 어허. 오랜만에 가보니까 참 많이 변했는데도 골목골목 그 시절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요 동네 추억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아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어머 너무 좋다. 너무
1: 괜찮지.
0: 좋다.
1: 대학로 출입은 많이 하셨죠?
0: 아 많이 했지요.
1: 공연도 하지 않았습니까?
0: 공연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드립걸즈라는 공연도 했지요.
1: 드립걸즈에 드림걸즈.
0: 드림걸즈 아니에요. 드립걸즈.
1: 아 애드립할 때 드립.
0: 그래서 그것 때문에 쌔깔려서 오신 분들 많았어요. 드림걸즈인 줄 알고.
1: 그 약간 미필적 고의처럼
0: 고품격 뮤지컬인 줄 알고 왔다.
1: 걸쳐놓은 거 아닙니까 제목을? 드립걸즈. 괜찮네.
0: 정말 전형적인 19금 개그쇼였거든요.
1: 그렇죠.
0: 다들 당황해서 가셨죠.
1: 저는 대학로를 예전에는 그래도 꽤 갔었는데 드문드문 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의 기억이 잘 없습니다.
0: 그래도 해화동 네. 진짜 많이 가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
1: 이게 사실 대학로가 정확히 얘기하면 동숭동일 거야. 아마 종로구 동숭동. 그래서 동숭로에서라는 노래도 있죠.
0: 그래요?
1: 예전에 권인아 씨, 그 신윤미 씨가 함께 불렀던 오늘 그거 한번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아니랍니다.
0: 예, 부장님이 정말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아니요.
1: 마로니에의 동숭로에서. 그래서 참 좋은데.
0: 그래 마로니에 공원.
1: 예, 예, 예,
0: 맞아 맞아 맞아.
1: 우리 거기 뭐 유명한 패스트푸드 그 K 그것도 네. 있었고.
0: 아, 요 얘기는 우리 걸리면 하자고요.
1: 걸리면.
0: 지금 다 풀지 말고.
1: 아, 그렇지.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목포를 원합니다.
0: 목포?
1: 제 5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가.
0: 네네네.
1: 예예예. 예, 예.
0: 네.
1: 목포 목포.
0: 자 저는 대학로가.
1: 아 대학로 단계요? 네,
0: 걸렸으면 좋겠어요.
1: 그러면 네. 임산부 우선권. 네. 대학로로 한번 네. 기운을 모아보겠습니다.
0: 근데 제가 여기가 걸렸으면 좋겠어요 하면 그게 꼭 걸리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좋은 징크스가 이어질지.
0: 자 오늘도 한번 뽑아봅시다.
1: 네네. 뽑아보겠습니다. 네. 돌립니다.
0: 돌려 돌림판.
1: 자 나왔습니다. 우리 영민 씨 출산 전 마지막 지역은 어디가 될 것인지.
0: 보라색이 걸렸어요.
1: 보라색이
0: 지금.
1: 걸렸습니다.
0: 보라색.
1: 보라색이. 자, 아우 우리 작가들이 종이를 참 꾸깃꾸깃 써놨네. 진짜 무슨 기운이 있나 봐요.
0: 아 나 진짜 자리 깔아야 될까 봐.
1: 여러분 대학로 나왔습니다.
0: 진짜로 해화동 대학로 나왔어.
1: 아이. 이거 혹시 통에 대학로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0: 저 진짜 등골이 오싹해요. 진짜로.
1: 거기서 봐.
0: 아니 진짜 이렇다니까요. 아 진짜로 이래요. 저희가 짜고 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1: 야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0: 예.
1: 지금 동전을 하나 더 투입해가지고
0: 네, 한 번 더 뽑아볼게요.
1: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0: 아 진짜 자리 깔아야 되나 보다.
1: 자 놓고 네. 뽑았어요.
0: 볼까요?
1: 이거 노란 공이에요.
0: 걸렸어요.
1: 야, 안 믿기니까 한번 까보겠습니다. 두 번째 뽑은 지역은요. 어디냐면 목포야.
0: 와, 두 번째가 목포였어. 또 한 번 더
1: 돌려. 그만 시켜요.
0: 한 번 또 돌려.
1: 이 사람들이 뭐 재미 들렸네. 이게 자꾸 하면 작가들이 뭐라고 한단 말이야.
0: 빨리.
1: 알았어. 알았어. 자, 세 번. 마침 동전이 세 개가 있어.
0: 한 말이요.
1: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분홍색 공입니다.
0: 이번에 핑크색입니다.
1: 네.
0: 자 이번에는 또 어딜까요?
1: 남은 지역이 어디가 있지? 평창이랑
0: 평창이랑 강화
1: 네. 평창.
0: 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짜고 치는 게 아닌데 그냥 해화동이 나왔어요 그냥.
1: 영미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0: 근데 알죠 이런 사람이 네. 막상 복권하려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
1: 사본 적은 있어요?
0: 아 한 번 사본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어. 꽝이었어요.
1: 500원짜리도 안 됐어?
0: 안 됐어.
1: 아, 안 됐구나.
0: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안 되나 봐.
1: 아,
0: 한명민님께서 대박 촉 좋은 영미 씨 복권 숫자 5개만 불러줘요.
1: 불러봐.
0: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저는. 그럼 안 돼. 복권 번호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걸로 의상하고 싶지 않아.
1: 의상하지 마. 예예. 예.

0: 네? 자, 지금부터 대항로와 관련된 얘기들 다 보내주세요.
1: 몰라.
0: 두댕이들의 추억담부터 관광지나 맛집 같은 알짜배기 정보는 물론이고요. 해당 지역에서 마주친 연예인 얘기도 좋습니다.
2: 좋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 검색 찬스 늘 그렇듯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즘 사실은 그 작품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0: 예.
2: N행시.
0: 아, 예.
2: 오늘 기깔난 N행시도 기다리면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0: 대항로로?
2: 네, 오늘 띄워주십시오.
0: 대.
2: 대차게 까인 분들.
0: 학.
2: 학을 뗄 정도로 까인 분들.
0: 로.
2: 로중원에게 오십시오. 어때요? 즉석에서 준비되지 않은.
0: 아, 좋아요.
2: 예, 예.
0: 좋아요. 아주 바람직했습니다.
2: 예. 네, 로중원에게 오십시오.
0: 로중원에게 오십시오.
2: 로중원.
0: 로중원 또는 로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네요.
2: 많죠.
0: 자, 그리고 예.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더위에 지치지 마시라고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2: 최고입니다, 여러분. 사연은 문자번호 800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늘 그렇듯이 무료예요.
0: 자, 그러면 안드레아 보첼리 그리고 이제의 DNA 듣고 와서 작가님이랑 제 얘기 한번 털어볼게요.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이제의 DNA 듣고 왔고요.
1: 이게 뭐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0: 알고 있죠.
1: 뭐 어떤 노래죠?
0: 예, 네, 이번 월드컵 때.
1: 월드컵.
0: 아,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1: 맞습니다.
0: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 이재 씨가 한국말로.
1: 맞아요. 한국어 가사가 들어 있고요.
0: 그리고 그 앞에 태극기가 다
1: 깜짝 놀랐습니다.
0: 제일 앞에서.
1: 맞아요. 이번에 네. 뭐 K-팝 공연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0: 네.
1: 그건 또 아십니까? 이번 월드컵이 사상 최초로 세계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0: 세계 나라요?
1: 그렇습니다.
0: 그전에는 세계가 안
1: 보통은 뭐 한일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국가제는 이제 있었지만
0: 예, 예, 예.
1: 세계 나라에서 열린 건 처음입니다.
0: 아, 그랬군요.
1: 어느 나라죠?
0: 북중미.
1: 그 나라 이름 잘 알고 대륙 말고 나라 이름.
0: 북한, 중국, 미국.
1: 아, 북중미가 북한, 중국.
0: 떡튀순처럼.

0: 여기요, 북중미요, 이렇게. 예, 예.
1: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예, 예. 괜히 물어봤어요. 자, 이 와중에 여러분들의 시덥지 않은 NNG가 오고 있습니다. 6644님,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예.
0: 대학.
1: 학.
0: 학생 때는.
1: 로.
0: 로망이 있었지.
1: 아, 요건 조금 마음이 저릿해지는 NNG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박지연님, 대.
0: 대학생 때
1: 학
0: 학다리
1: 로
0: 로중은
1: 아니에요. 저는 합이 하체 비만형이기 때문에 대학생 때도 다리나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0: 너무 없어 보인다.
1: 네네.
0: 갑자기 없어 보여 사람이 하찮아 보여. 심지어 하체도 부실하다고 하면은 예, 예. 진짜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1: 튼튼합니다. 예. 영미 씨는 뭐 대학로에 얽힌 예. 사연이 있습니까?
0: 저는 대학로 네. 대학로에서 네. 그 대학생 때
1: 네네네.
0: 그때 젊은 연극제라는 데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1: 그때부터
0: 저는 이미 전 연극쟁이였습니다.
1: 그러네.
0: 그래서 원래는 연예인이 안 됐으면 네. 저는 원래 그냥 그 극단에 들어가서
1: 와.
0: 그냥 연극쟁이 될 생각이었어요.
1: 영미 씨의 탄탄한 연기력은 연극으로부터 다져진 거군요.
0: 아, 그러면 있죠. 그래서 그때
1: 조금 겸손해하는 건 어때요?
0: 예?
1: 겸손해보는 거.
0: 아,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왜? 에? 우리 로 작가님도 없잖아요.
1: 아, you and me? Same, same.
0: 그 same, same. 네,
1: 노 겸손. 예.
0: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연극을 보러 갔었는데 네. 그 연극에 그 배우분이 나오셨었는데 엄정화 씨 남동생 분이 나오셨어요.
1: 네네네네네.
0: 아, 엄태웅 씨.
1: 네네네네네.
0: 와,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분 연기 그때는 엄정화 씨 남동생이라는 것도 몰랐어.
1: 그랬지.
0: 저분 연기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네. 그러다가 뒤를 딱 돌았는데 뒤에 엄정화 씨가 딱.
1: 아~
0: 제가 대학생 때.
1: 아.
0: 그때 제가 처음 봤던 연예인 분.
1: 아, 엄정화 씨 수강을 받았군요.
0: 예.
1: 어쨌든 지금까지 연극을 몇 편 정도 하신 거죠?
0: 연극이요?
1: 네.
0: 그래서 여러 편 했죠. 뭐 몇 편인지 세알려 보진 않아가지고.
1: 아, 그렇구나.
0: 예, 예.
1: 어쨌든 곡인지.
0: 그리고 또 이제 택시 드리버리라는 연극도 했었어요, 제가.
1: 아, 보통 그 제목을 예. 약간 비스무리하게 가는군요.
0: 택시
1: 드립걸즈.
0: 예, 예.
1: 택시 드리버.
0: 그게 이제 장진 감독님이 만든.
1: 아, 유명하죠.
0: 공연이죠.
1: 유명하죠.
0: 거기서 여자 주인공 화이 역할을 맡았었어요.
1: 아.
0: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맡았다고 제가 장진 감독님한테 예. 이제 SNL 할 때 예. 말씀드렸더니 아. 너가 여주인공 하라고 만든 공연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셨어.
1: 뭐야. 그럼 여주인공의 직업은 택시 기사입니까?
0: 아닙니다.
1: 아닙니까?
0: 예, 예. 거기에 이렇게 여신처럼 나와요. 전 여자친구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친구로 나와가지고.
1: 여신이요?
0: 되게 여신처럼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이 택시 드리버 하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내가 힘을 내.
1: 힘과 위로를 주는 그런 캐릭터.
0: 그런 역할도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저는 윤극쟁입니다.
1: 맞죠.
0: 사실.
1: 어쨌든 예. 여러분 출산 마지막 방송 주간이니까요. 예. 좋게 좋게 보내드립시다. 예, 좋게 좋게 좋게 좋게.
0: 칭찬 좀 해주세요.
1: 칭찬해드리면서
0: 예, 예.
1: 김명희님께서 해화역 3번 출구 계단 옆에 1,000원짜리 와플 맛있었는데.
0: 와플.
1: 그리고 또 여기가 약간 느낌이 걸어다니면서 뭐 데이트들도 많이 하고 길거리 음식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이런 와플 같은 거는 사가지고.
0: 저 얼마 전에 봉순 언니랑 예. 갔었는데 그그 예. 그 있죠 그 뽑기.
1: 뽑기.
0: 뽑기.
1: 달고나?
0: 달고나. 거기 가서 이제 먹었거든요. 거기가 그 오징어 게임에 그거를 조달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 실제로?
0: 실제로 몇백 개의 그. 그 달고나를 와. 현장에서 예 하셨던
1: 아니 전국에 있는
0: 납품 조달이 아니라 납품
1: 아 조달이나 납품이나 뭐 거기서 그런 거지 뭐 아 우리 작가들 그는 굉장히 까칠하네 예. 예. 어쨌든 0155님 20대 때 사내 커플과 헤어지고 술 먹고 울면서 대학로 공중전화에서 전화했던 기억이 나네요.
0: 그래 이런 네. 낭만이 있어 공중전화 있던 시절에는
1: 이런 상황을 묘사한 노래 중에 최고봉은 그 윤종신 씨의 네. 뭐죠 동전 두 개 텅 빈 거리에서 015B 그때 객원 가수였죠 보컬
0: 저는 공중전화 하면 항상 처음엔 그냥 걸었어
1: 예,
0: 이게 저는
1: 그렇죠
0: 가장 먼저
1: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김혜림 씨 디디디도 있고요
0: 디디리 네. 그렇죠
1: 아 띠리리가 아니고 디디디요 띠리리는 영구 없다가 띠리리고요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2021번님
1: 네.
0: 저희 엄마 아빠의 제보

0: 에 따르면 옛날 한 25년 전 대학로의 주말은 술 마시고 길에서 자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끌려가는 사람과 토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1: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희 코너에서 이게 구토 관련된 문자가 네. 종종 옵니다.
0: 근데 정말 그 대학로 하면은 네. 사실 우리 연극쟁이들이 많잖아요.
1: 연극의 성지죠.
0: 그 낭만이 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그 주막 같은데.
1: 그렇지.
0: 막걸리.
1: 아, 그렇지.
0: 연극 한편 하고 나면 이제 막걸리 마셨다고.
1: 학교 학사주점 같은 분위기.
0: 예, 맞아요.
1: 그렇습니다.
0: 거기서 막걸리 마시고 밤새 연기란 무엇인가.
1: 그렇지.
0: 어? 너는 뭐 사실주의 연기가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얘기하면서
1: 브레이트 얘기하고.
0: 네, 그렇죠, 그렇죠. 에. 그건 연기가 아니야, 임마.
1: 아니지.
0: 이러면서.
1: 왜 그때 좀 차고 들어가지 못했어? 어? 이런 얘기.
0: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러면서
1: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해? 예, 지금 연기 진정성을 키울 때지.
0: 이번이 오늘도 외상 이러면서.
1: 그렇지. 예, 예.
0: 이런 낭만이 있었단 말이죠.
1: 그리고 이제. 요즘 잘 없나? 대학로 이렇게 장기 공연하는 연극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0: 맞아요. 라이어 라이어 뭐 이런 거.
1: 사랑은 비를 타고.
0: 예.
1: 아 이런 거 참 좋았었는데.
0: 지하철 1호선.
1: 지하철 1호선 뭐 명불허전이죠.
0: 예, 예. 예.
1: 김선아님. 김선아 배우도 있지 않아?
0: 그렇죠. 김선아 배우님이 지금 이거 보내신 거예요.
1: 보내신 거예요. 네. 처음 대학로 가서 봤던 소극장 연극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배우와 관객의 거리가 가까워서 표정 하나 목소리 하나까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열정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연극 끝나고 친구와 대학로 골목을 걸으면서 너무 잘 왔다. 또 오자.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처음으로 연극을 봤을 때 지금도 생생한데 이렇게 코앞에서 배우가 연기를 한다고? 아니 털까지 보이겠더라고요 진짜로.
0: 그리고 그 배우가 열연해가지고 땀을 흘리잖아요.
1: 그렇지.
0: 그 땀도 그 앞에서 튈 때가 있어요 진짜로.
1: 맞아요. 그리고 네. 내 숨소리가 혹시 공연에 방해될까봐
0: 그래,
1: 숨소리조차 막 내가 막 그 조심했던 기억들 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 대학로에서 그때 당시에 네. 19금 연극도 했었어요.
1: 지금도 있을걸?
0: 맞아요.
1: 네.
0: 맞아 있을 거예요.
1: 아, 출연
0: 제가 출연한 거 아니고
1: 아니, 예, 예.
0: 객석에서 보다가
1: 예, 예.
0: 모르고 그분들 이제 연기하실 때 예. 제가 중간에 나가야 됐었어가지고
1: 예.
0: 그래서 되게 주목받으면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그때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1: 모르고.
0: 두 분이 한참 그 중요한 한참 그 크라이막스 때
1: 네네네네.
0: 제가 앞질러서 나간 거예요.
1: 아,
0: 그 나가는 그 문이 그 한 문밖에 없어서 앞에밖에 없어가지고
1: 저는 언젠가 영민 씨가 연극 무대 다시 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0: 네, 저 진짜 연극 하고 싶어요.
1: 네. 나 어디 소품 담당이라도 좀 껴주면 안 돼요?
0: 예?
1: 아니 그 진짜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0: 아.
1: 그 숭고한 무대를.
0: 아까 경험 삼아서요?
1: 아니 그
0: 나 참. 차기 염치가 없으신 분이야.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고 싶대. 아유 나 진짜 왕자님 납셨네 왕자님.
1: 자 여러분 이렇게 그 대학로 관련된 이야기를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샷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사연 받는 동안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두시의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100% 랜덤, 100% 애드립으로 진행되는 노노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지역 대학로죠.
5: 아,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이 왔습니다. 6174님, 지난주 일요일에 대학로에서 소개팅을 하고 영화를 봤어요. 비가 와서 일찍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녀가

0: 이거 조금 대사 톤을 해줄 수 있을까? 요거를?
1: 아, 좀 아쉽네요. 조금 더 걸으면 안 돼요?
0: 그래서 성균관대까지 산책을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또 만나기로 했는데 잘 되겠죠?
1: 왜 오싹하다 그러죠? 밖에서 왜 지금 오싹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0: 작가들은 오늘 왜 그래?
1: 왜 그러는 거지?
0: 너무 좋았는데 나는.
1: 와, 나는 정 떼려고 그러는 건가 지금?
0: 근데 이게 참 뭐라고 할까? 순수함과 낭만이 느껴지는.
1: 자,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났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3: 두고 왔어?
4: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0: 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로로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랜덤으로 뽑힌 지역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죠.
1: 네 오늘의 지역은 대학 로입니다.
0: 대학 로.
1: 네. 0821님 20살 때 처음으로 어깨빵을 당했던 곳 마로니에 공원이에요.
0: 마로니에 공원. 거친 오빠들 없었는데.
1: 지방대생이었던 제가 낭만을 느끼고자 대학로에 혼자 놀러 갔는데요. 혼자 연극 보고 나와서 걷다가 비둘기가 제 어깨를 제대로 치고 날아갔어요. 그때 생긴 멍이 2주 동안 안 빠지더라고요. 비둘기야 나한테 왜 그랬니? 이게 가능한
0: 그러니까 이야기. 비둘기가 치러 갔나 봐 그냥.
1: 근데 2주간 멍이 안 빠질 정도로?
0: 그 정도면은 피부가 좀 많이 약하신 거 아닙니까?
1: 이야 비둘기인데
0: 비둘기빵 당하신 거예요?
1: 와 나 이거 생긴 처음 듣는 얘기네.
0: 왜냐면
1: 네.
0: 여기 이제 네. 비둘기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텃세가 좀 있어요.
1: 아 그러네. 거기 실제로 많긴 많아요. 네,
0: 비둘기 텃세가 있어서 사람을 봐도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냥 너 뭔데? 라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1: 조규찬 씨 비둘기야 비둘기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0: 아 예. 저는 저기 크라잉넛에 네. 비둘기야 자 그때 추천했던
1: 그렇죠.
0: 그 노래밖에 생각이 네. 안 나네요.
1: 저희는 FM입니다 여러분.
0: 네.
1: 1741님 지혜 첫 연극 웬 시민 K라고 아는 지인이 티켓을 줘서 갔는데요. 허걱 남자 주인공이 중간에 올 누드로 뛰어다녔던
0: 뭔데 뭔데
1: 그래서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0: 아직도 하나 이거?
1: 아 이거 무슨
0: 아 어떡해 이런 내가 왜 이걸 놓쳤지?
1: 시민 K 시민 K라는 불멸의 고전 영환제가 알아도 시민 K 연극은 제가 처음 듣네요.
0: 이런 게 예술이거든.
1: 예술이지.
0: 이런 게 예술이라고.
1: 예예. 예.
0: 아, 나
1: 예.
0: 진짜 이걸 못 본 게 한이 되네. 자, 이렇게 대학로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세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네.
0: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2: Slim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대학로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왔습니다. 네, 사용 볼게요.
5: 너무 감사드리면서 3088님 극단 학전에서 지하철 1호선을 봤습니다. 등장 인물 중 한 분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어서 두 번째 줄에 앉아서 숨 넘어갈 뻔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와. 바로 조승우였어.
4: 아, 조승우 배우님이 그러면은 지하철 1호선을 했었구나.
5: 아니, 사실은 그 지하철 1호선 통해서 데뷔한 분 되게 많죠.
4: 그쵸. 이정은 님도 그렇고.
5: 그쵸. 그 다음에 황정민 씨도 맞나?
4: 황정민 씨도 했을걸요. 아마 연극하,

0: 연극했다 하시는 그치. 분들은 아마 그리고 또 다 지하철 1호선을 거쳐갔을걸요?
1: 어, 윤도현 아. 빼놓을 수 없고. 아,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지하철 1호선 그 이 장기 공연이 마지막 이제 공연할 즈음에 보도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MBC 뉴스데스크 예, 예. 비롯해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이제 김민기 선생님도 나오시고 막 인터뷰하는데 어, 나 저 진짜 펑펑 울었어요.
0: 왜?
1: 아 이제 한 시대 또 챕터가 이렇게 지나가는 접히는구나 싶어가지고 왜냐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공연은 그래서 마음 뭐 이렇게 좀 몽글몽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예.
1: 아이 참.
0: 8370번님 대학로 하면 추억의 민들레 영토가 있죠.
1: 아 맞아. 민토 민토.
0: 저 여기에서 강유미 씨랑 새 코너 짰었어요.
1: 아이디어 회의.
0: 네. 어, 신인 때.
1: 어허.
0: 거기는 알바를 얼굴 보고 뽑았습니다. 어허. 이쁜 언니 오빠 알바생들이 수두룩했고요. 저도 한 얼굴 하는 줄 알고 면접 봤다가 아, 나중에 면접 카드에 일 잘하게 생겼음 하고 써 있더라고요.
1: 일 잘하게. 근데 요즘은 이런 게 좀 드물어졌는데 예전에는 지금 유명한 영화배우들 중에
0: 네.
1: 강남의 유명 카페에서 알바다가 픽업된 분들 굉장히
0: 그렇죠.
1: 많잖아요.
0: 뭐 정우성 씨,
1: 정우성 씨 비롯해가지고 네. 이정재 씨.
0: 그렇죠, 그렇죠.
1: 어, 그러니까.
0: 황보 언니도 그랬고.
1: 맞아요, 맞아요.
0: 저도 지금 급 생각난 게 저 네. 그때 드립걸즈 했을 때 네. 저희 공연장 바로 앞에 재즈 스토리라고 있었어요.
1: 어.
0: 지금은 없어졌는데
1: 네.
0: 거기에서 라이브 공연을 했었거든요.
1: 네.
0: 가수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름 알리시기 전에.
1: 네네.
0: 그때 아, 저 사람 진짜 노래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시는데
1: 누구죠?
0: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저 슈퍼스타 K에 나갑니다 뭐 이런
1: 어머,
0: 말씀을 하셨어요.
1: 누굴까?
0: 김필 씨였습니다.
1: 어머!
0: 그분이 김필 씨였어요.
1: 이야 기가 막히네요.
0: 기가 막히죠.
1: 그럼 그 재즈 스토리라는 이제 그 공간은 이름에 걸맞게 주로 노래가 뭐 재즈하고 블루지한 그런 노래들
0: 그런 주로. 노래들 많이 하셨었는데 어. 제가 이제 그 품격을 많이 무너뜨렸죠.
1: 어떻게?
0: 제가 막 테이블 위에 올라와 술 치거나 혼자 더 튈라 그러고 라이브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예의가 없었어.
1: 근데
0: 그분들보다 더 튀고 싶어가지고.
1: 어딜 가나 영민 씨 존재감이 나는 대단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김필 씨 노래는 뭐 어마어마했던 거죠.
0: 말도 못
1: 말도 못 하는
0: 진짜.
1: 거. 그렇지 그렇지.
0: 그래서 근데 아, 와 저분 진짜
1: 김필.
0: 노래 진짜 잘한다
1: 김필.
0: 예 김필.
1: 어 김필 씨에서 또 대단한 가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0: 예.
1: 김범수님께서
0: 아,
1: 문자를 보내셨는데 못 따라가죠.
0: 예.
1: 대학로에 세종대왕이라는 실내포차가 있었어요. 돈 내면 안주가 계속 나오는 시스템인 곳인데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돈을 내면 안주는 계속 나오잖아요. 돈을 안 내는데도 안주가 계속 나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지.
0: 잠깐 나 쏘가 넘어갈 뻔했어.
1: 나도. 네. 어쨌든 제가 그거 인수하려고 도장 찍는 단계까지 갔었는데요. 너무 대박 가게라서 바빠서 힘들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지금 땅을 치고 후회 중입니다. 다른 가게 했다가 시원하게 말아먹었거든요.
0: 아... 너무 대박 가게라 바빠서 바쁘면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에 계약을 안 했대. 나 이제 무슨
1: 이렇게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상한 이유로 선택을 안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0: 돈 내면 안주가 계속 나오는 시스템은 이게 뭐야 도대체. 아, 나 미치겠다 진짜.
1: 예, 예, 예.
0: 김범수님 우리 단골손님이거든요. 아,
1: 아
0: 나
1: 그렇구나.
0: 진짜
1: 예, 예.
0: 역시 안용미 결이다. 안용미 결이야.
1: 아, 재밌습니다.
0: 자, 이분 후보에 올리겠습니다.
1: 아 그리고 여러분 어, 가수분들이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들으시나 봐요. 김필 김범수 씨에 이어가지고 이상우님이 또 전화를
0: 네.
1: 아 문자를 주셨습니다.
0: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1: 100m 전이죠.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의 주인공 이상우님인데요. 아 파랑새 극장 생각납니다. 아 유명한 극장이죠.
0: 네.
1: 유치원 때 태어나서 처음 연극을 보러 갔는데 제가 바지에 쉬야를 해야 해서 극장 못 들어가고 밖에서 있다가 선생님이랑 KF 뭐 치킨 먹고 집에 왔는데 아직도 못 본 파랑새 극장의 피터팬 보고 싶어요.
0: 그때 그 유치원 때 못 봤던 게 한이 됐나 보다.
1: 그러니까. 아 파랑새 극장도 오랜만에 지금 있나 모르겠네.
0: 그래요. 저는 네. 파랑새 극장은 최면입니다.
1: 어, 오래된 극장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0: 갈갈이 극장밖에 생각이 안 나요.
1: 갈갈이. 아, 박준영 씨.
0: 에이,
1: 아,
0: 네네네. 진짜.
1: 저랑 동갑이에요.
0: 아 그래요?
1: 어, 칼갈이.
0: 안궁 안물.
1: 미안 미안.
0: 4141번님 대학로 낙산 가든 갈비집 진짜 맛있었는데 30년이 넘었네요. 그땐 돈이 없어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가 없어 못 먹어요. 후배 올리겠습니다. 후배 올릴게요.
1: 올려야죠. 올려야죠.
0: 아 지금은 이가 없어. 아
1: 요거 라임 괜찮습니다. 아, 돈이 없었고 지금 이가 없고.
0: 너무 좋다.
1: 아, 라임이 아주 뭐 퍼펙트합니다. 5 1 5

0: 둘님, 2015년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여자친구와 첫 번째 데이트를 했던 장소가 마로니에 공원이었는데요. 그때 공원에서 버스킹 하시던 분이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를 부르시던 게 아직도 머릿속에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 그 여자친구와는 결혼한 지 10년 차랍니다. 아.
1: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데이트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0: 맞죠. 그리고 이제 네. 뭔가 대학로라는 이름 자체가 또 공연의 메카이기도 하니까
1: 맞아요.
0: 그냥 공간에서 주는 느낌이 낭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성균관대 쪽도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또 한성대 입구역이 있어요.
1: 네.
0: 말 나온
1: 맞아,
0: 김에 맞아. 그 근처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꽈배기집이 거기 있어요. 한성대 입구역 근처에 삼태기 도너츠라고 예전에 김재동 씨랑 굿모닝 FM 내가 할 때 네. 그때 거기 소개했거든요.
1: 아 순간 꽈배기 먹고 싶다 지금.
0: 아, 그 집은 진짜 최고고 그 어머니 아버님이 그때 당시 그 방송을 어떻게 우연히 전해 듣고선 제가 안 받는 걸 아니까 절대 네. 저 이름도 안 밝히거든요. 어떻게 아시고 방송국으로 그냥 저 로비로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한 박스.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집이 있습니다. 삼태기 도너츠.
1: 꽈배기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0: 아니요. 거기는 어머님이 반죽을 하고 그 조그만한 그 공간에서 2차 숙성까지 시키고요. 재료도 가급적이면 비싼 재료를 쓰시고 기름도 깨끗한 거 쓰시고 꽈배기, 그다음에 채소빵, 링도넛, 찹쌀도넛, 팥도넛 다 맛있어요.
1: 돈을 내면 계속 꽈배기를 주는 시스템입니까?
0: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외부로 좀 발설하지 않는 이거 국정원도 모르는 시스템인데요.
1: 전 장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대단하네. 계약을 못 하겠습니다.
0: 진짜 이렇게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 집 꽈배기 이렇게 쭉 찢으면 닭가슴살이나 맛있는 식빵 절 찢어지듯이 다 찢어져.
1: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0: 대박이야, 대박이야.
1: 아, 나 그 식감 알 것 같아.
0: 아이고, 내가 우리 사올 걸.
1: 아유, 됐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0: 돌아오면
1: 좀.
0: 사줄게. 아유. 돌아오면.
1: 자, 요 분들 중에 아유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0: 네.
1: 대학로와 관련된 사연 계속 봤습니다. 문자는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가야죠.
0: 추억의 노래.
1: 5152번님의 추억의 그곡 제이슨 브라지의 I'm Yours.

0: 제이슨 브라즈 I'm yours 듣고 왔고요. 노종우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오늘 대학로와 관련된 온갖 얘기 다 받고 있죠.
1: 네. 아유 우리 장세정님께서 검색을 하니까요. 파랑색장이 아직 있네요. 오. 피터팬 보러 가세요 상우님 라고 친절한 문자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0: 어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1: 보시면 되겠네요. 아 그때 그 추억을 또 쉬어했던 추억을 네. 떠올리면서 보러 가십시오.
0: 그게 또 트라우마로 남으셨을래. 아 이사우님 네. 저도 그때는 돈이 없어 꽈배기를 못 먹었는데 이제는 인슐린이 없어서 못 먹네.
1: 아 여러분 진짜.
0: 아 나 진짜 또 시작됐다 또 아, 시작됐어.
1: 아까는 치아가 없고 아, 이번에는 치아가 없고 인슐린이 없어서.
0: 인슐린이 없어서
1: 예. 더 슬퍼지기 전에 대학로 사연 바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0733님 1997년 겨울 제가 22살 때요. 대학로 소극장에서 김경호 오빠의 팬미팅이 있었어요. 우와. 앞줄에서 보고 싶어서 밤새 신문지를 덮고 극장 앞에서 밤을 새운 적이 있네요. 그래도 신문지 덕분에 입 안 들어가고 꽤 따뜻했던 기억.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불사를 그런 시절이 있고요. 네. 그런 시절이 너무 소중하지. 보통은 이제 저처럼 나이가 들면 그런 활활 타오르던 불꽃들이 다 사그러들기 마련이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소중한 기억입니다.
0: 때마침 여기 지금 옆에 대기실에서 김경호 오빠 봤는데.
1: 오늘?
0: 예, 예, 예.
1: 어머 진짜로?
0: 어. 아 신기하다. 아,
1: 신기하네.
0: 얘기를 또 들으니까.
1: 어우 소름이야.
0: 네, 네. 양선미님. 첫 데이트를 해화동에서 했어요. 근육질의 멋진 그 오빠 해화동에서 연극 보기로 했던 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어허.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폰 꺼놓고 늦잠 잤다고 미안하다고 아이고. 지갑도 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땐 그것도 참 귀여웠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에도 지갑을 자꾸 안 갖고 왔던 영어 학원비까지 빌려줬더랬죠.
1: 아이고야.
0: 저한테 빨대를 아주 제대로 꽂았던 대학로 그 오빠.
1: 아하.
0: 아, 이거 상습범이었네.
1: 이건 상습이네. 그죠?
0: 그래.
1: 한 번은 모르겠습니다만.
0: 근육이 아깝다. 근육이 아까워.
1: 어. 네. 그 연예인들은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니시던데?
0: 왜요?
1: 보통 이렇게 예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네. 사라 그러면 아 지갑이 지금 차에 있다거나 뭐 매니저가 들고 다녀가지고 지금 수중이 없다고.
0: 그래요?
1: 네.
0: 어떤 연예인이 그러던가요?
1: 특정한 연예인은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죠. 제가 어떤 또 화를 입으려고.
0: 친한 연예인은 김제동 오빠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제동 오라버니가 그럴 리는 없고.
1: 제동 씨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손이 너무 커요. 늘 다 사요.
0: 아,
1: 모든 걸 다 사요. 진짜.
0: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1: 분. 너무너무. 아, 네, 그런 사람이 또 없어. 네. 9828님. 아 맞아. 개그맨 이원승 씨가
0: 맞아.
1: 이탈리아에 가서 피자 만드는 체험 예능을 하다가 직접 차리셨죠. 맞아. 맞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아마 지금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직접 서빙도 하고 돌아가시면서 인사도 사진도 찍어주시곤 했었는데.
0: 맞습니다.
1: 아
0: 맞습니다.
1: 이거 화제를 모았었던 피자집이 있었어.
0: 지금도 완전, 진짜 지금. 있을걸요?
1: 하고 꽤 오래되긴 했는데. 네,
0: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1: 어, 그렇구나.
0: 6062번님 대학로 준코에서 10대 10 미팅을 했었던 06학번 성신여대 의류학과 졸업생입니다.
1: 어허.
0: 그때 한양대 수학과랑 미팅을 했다가 한 시간 만에 집에 보내고 건너 테이블에 실용음악과 6명과 다시 조인해서 급 미팅했던 기억이 있네요. 미팅의 장소 준코에서 이벤트 할 때 채연 언니 노래에 벨트 풀고 흔들어서 양주도 받고 그랬죠. 지금 모두 40살이 넘었는데 만나면 아직도 그 얘기하느라 바빠요.
1: 아니,
0: 진짜 재밌었겠다.
1: 준코가 뭐예요?

0: 왜요?
1: 중코가
0: 이게 뭐 그
1: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어. 이벤트 술집인 거예요.
0: 아, 네네.
1: 그래가지고
0: 네네.
1: 뭐 섹시 댄스 막 이런
0: 아,
1: 이벤트를 많이 때려요.
0: 네네.
1: 그러니까 가서 내가 조금만 용기 내면은 네. 안주도 받고.
0: 그러니까 우리 6062님이 나 이렇게 하면서
1: 나
0: 술이란다 춤추고 양주 받고 이랬다는
1: 그럼요,
0: 거잖아요.
1: 그럼요.
0: 아, 그런 네. 곳이군요. 고맙습니다. 7283님 고등학교 졸업까지 리 출신이었습니다. 읍내리 할 때 리입니다. 아. 읍내 정도 나가보는 수준이었는데요. 대학 입학 후에 기숙사 짐 넣고 대학로에 유머네라고 하는 어? 철판 볶음밥집에 갔었어요.
1: 알죠, 알죠.
0: 식사 전 동그랗고 하얀 걸 주길래 오 사탕도 주는구나 싶어서 입에 넣었는데 아유. 아 물티슈였어. 아무도 못 봐서 뱉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때 하필 밥을 볶아주러 오셔가지고 입에 넣고 참았는데 계속 커지더라고요.
1: 아이고.
0: 촌놈의 추억 공유합니다. 그 있잖아요. 물 부으면 커지는 그 물티슈.
1: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 흔하지가 않았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맞아.
0: 그러니까 사탕인 줄 아셨구나.
1: 바카사탕이나 이런 건 줄 알고 한입 넣었다가.
0: 근데 요즘은 진짜 그 카운터에 바카사탕 비치해놓는 집이 별로 없지 않나요?
1: 이제 바카사탕도
0: 옛날에 꽤 많았었는데.
1: 않아요?
0: 그렇지.
1: 아 바카사탕 진짜 맛있었는데.
0: 맛있었지.
1: 맞아.
0: 나 돌아갈래.
1: 어.
0: 네네. 영화의 한 장면이죠.
1: 네.
0: 예. 박영준님 읽어주십시오. 네.
1: 대학로에 정말 유명한 청국장집이 있는데 어. 제가 거기서 알바할 때 사장님이 잔소리를 너무 하셔가지고 가게 망하라고 손님들한테 공깃밥이랑 청국장을 엄청 많이 담아줬거든요. 근데 가게가 더 대박이 나가지고 사장님이 뽀로스 주신 기억이 납니다. 내 거 아니거든.
0: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1: 내 거 아니거든. 막 퍼준 거야 그냥.
0: 아 사람들은 좋아하죠.
1: 아 그럼.
0: 왜냐면 알바생이랑 사장님과의 관계를 모를 터이니까.
1: 입소문 나지.
0: 아 너무 웃기네. 78902. 오늘 사연들이 왜 이렇게 재밌죠? 저는 성대 공사학번인데요. 지금은 나눔이 떡볶이라고 하지만 그땐 모두들 HOT 떡볶이라고 했어요. 새벽에 자취집에서 나와서 어묵 하나 떡볶이 1인분 사들고 집에 와서 친구들이랑 자주 먹었는데 지금은 모두 아기 엄마가 되었네요. 최근에도 갔는데 남편이 어묵 비싸다고 안 사줘서 삐쳤잖아요. 아이 그 좀 어묵도 좀 사주시지 그랬어.
1: 내 말이 그 비싸봤자 그 얼마나 한다고 그걸 참 아유.
0: 이건 진짜 아까 우리 노래도 DNA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DNA에 학창 시절과 반드시 등치되는 추억 중에 하나는 떡볶이지.
1: 아 떡볶이.
0: 어느 학교를 가도 떡볶이는 있잖아요 그 앞에 아, 그죠?
1: 그럼요.
0: 그 추억들은 모두가 공유하는 DNA 같은 그런 추억들이 되겠습니다.
1: 그때 먹었던 떡볶이는 왜 그렇게 맛있었나 몰라 진짜.
0: 왜 돈도 없.
1: 네.
0: 오, 참나.
1: 6480번님 20년 전 중학생일 때 댄스부였는데요. 마로니에 공원에서 공연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관객분들이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셔서 엄청 민망하고 창피했던 기억이.
0: 야 이거 약간 일본 영화 재질 같지 않아요? 그렇죠? 중학교 댄스 동아리인데 공연을
1: 지금으로
0: 하는데?
1: 치면 그분들 앞에서 말레리 소다파 이런 거 했던 거예요.
0: 야, 카메라 앵글이 그 중학교 댄스 동아리가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춤추는데 카메라가 휙 반전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한 네 분 정도가
1: 부채질하고 계시고
0: 아, 그런 장면
1: 앞에 비둘기들 그냥 똥이나 지르고 가고 그냥 뭐 이런 거죠.
0: 아이 재밌네. 김소아님 대학로에 타쉔이라는 와인바에서 5년 넘게 알바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연예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1: 오.
0: 특히 기억나는 게 타블로님이 강혜정님에게 피아노를 치며 프로포즈하는 걸
1: 우와.
0: 이야, 강혜정님과 직원인 저 한 명이 같이 들었습니다.
1: 어머 어머. 제일 중요한 장면 보셨어.
0: 이게 그런 거잖아. 그
1: 눈이 열리네.
0: 그거 그런 거잖아요. 그죠? 박신양 씨가 그 드라마에서 네. 한 것처럼 거기를 이제 통으로 빌렸던 거겠지. 그죠?
1: 아, 타블로 씨가 이제 그걸.
0: 야.
1: 세상에.
0: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기억에 남는 장면. 프로포즈였겠다. 그죠?
1: 자, 이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아뇨미가 쓰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 드리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홍삼 선물 세트 받아가 최고의 사연 뽑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타블로 씨 얘기 나왔으니까
0: 이 노래 기가 막히죠.
1: 이 노래 들어야죠. 네. 에픽하이의 원 듣고 올게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누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0: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조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대학로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만나봤는데 오늘 최고의 사연 뭐였을까요?
1: 여러분 오늘 가장 역대급으로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너무 좋은 사연들이 많았어가지고.
0: 다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1: 다 재밌었어 진짜로. 저희가 저희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낙산 가든 갈비집의 추억을 보내주신 4141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대학로 낙산가든 갈비집 진짜 맛있었는데 30년이 넘었네요. 그때는 돈이 없어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가 없어서 못 먹어요.
1: 4141님.
0: 네, 센스 있게 보내주신.
1: 맞아요.
0: 네.
1: 지금 이가 없지만 사연 속의 운과 상품 그럼요. 운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0: 그 라임이 있었잖아요.
1: 라임이 좋았습니다.
0: 자, 이분께 아주.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네. 대학로 대박집 세종대왕 실내 포차가 너무 잘 될까 봐. 인수를 안 하셨던 우리 김범수 씨께 너무너무 재밌긴 했는데 예. 단골 손님이라서 그냥 아차상 드릴게요.
1: 여러분 오늘의 그 웃음 포인트 잠깐 뒤집어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영미 씨 발언이었죠. 대륙 북중민은 북한 중국 미국에 주는 말이다. 두 번째는 아까 김범수 님께서 보내주신 돈을 내면 안주가 계속 나오는 신.
0: 정말 되게 특별한 시스템인 줄 알고 저 깜빡 속을 뻔했어요.
1: 아우 역대급 웃음 잔치였고요. 여러분 사연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안귀영님인데요. 토요일마다 동성고 쪽에 필리핀 마켓이 열립니다. 천막 아래 여러 필리핀 분들이 그 나라 음식 재료나 먹거리, 일상용품을 팔아서 그곳에 가면 필리핀에 온 느낌이 듭니다. 저 한번 가봐야겠네.
0: 이것도 진짜 이색적인 이벤트.
1: 정보 고마워 감사합니다.
0: 성빛나님 87년생인데 대학로를 못 가봤어요. 고1 딸이랑 가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아니 저는 진짜로 연극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공연, 그러니까 영화와는 전혀 다른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0: 네.
1: 뭐 모르죠. 고1 따님이 연극 보면서 뭔가 이렇게 확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게 뭐 엄마의 관계랄까, 아니면 네. 장래 희망이랄까, 뭐든지.
0: 아니면 조혜련 네. 선배님이 하시는 사랑의 엄마도 추천입니다.
1: 많이 울겠다. 눈물 나죠 나중에. 감동적이어가지고.
0: 계속 울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1: 재미도 있고.
0: 계속 재밌다가.
1: 아유 좋네.
0: 그리고 네. 아니면은 뭐 준코에서 소개팅을 하신다든지. 비둘기한테 어깨빵 한번 맞아본다든지.
1: 모녀한테 그게 할 소리를 해요.
0: 뭐 이것도 추억이니까.
1: 추억이니까. 예.
0: 파랑새 극단에 가서.
1: 네. 예. 피터팬.
0: 피터팬 한 번.
1: 요거는 이상훈님이 다 가셔야지 이상훈님이.
0: 이상훈님 네네. 가셔야 돼요.
1: 다음 주 내로 그 후기 네. 후일단 문자 그 기다립니다.
0: 인증샷 보내주세요.
1: 보내줘야죠.
0: 자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지역도 받고 있습니다. 도시부터 작은 동네는 물론이고 해외도 가리지 않아요. 2시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작가님 제가 이번 주를 끝으로 출산 휴가에 또 들어갑니다.
1: 네네네.
0: 당분간 이제 저를 못 보실 텐데.
1: 네.
0: 또 괜찮으실란가 모르겠네.
1: 아니죠. 저는 뭐 다음 주 혹은 뭐 다다음 주 5분 대기조로 있다가 영미 씨 출산하는 병원 앞에 가서
0: 네.
1: 힘내라 영미, 순산하라 영미 플랜카드를 제가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볼 거예요 조만간에.
0: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하냐고요 도대체. 예? 그 왜 하는 건데요.
1: 시간이 남았어? 어쨌든
0: 네.
1: 뭐 순산이야 당연히 하실 거고 짧으면 짧다 길다면 긴 시간이 될 텐데 뭐 여기 걱정 이게 접어놔 그냥 본인만을 위해서 온전히 본인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시고
0: 네.
1: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돌아오시고 저는 영미 씨가 떠나 있는 그동안 저도 좀 충전하러 떠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어디를 가시려고요?
1: 상암동 근처에서 좀.
0: 네. 항상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대기 타고 계시라고요.
1: 대기 타야지. 대기 타야지. 조만간 다시 보는 걸로.
0: 그럼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노노노 요거 잘 지켜주시면
1: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두댕이들이랑 네. 제발 밀당하지 말고.
1: 밀당하지 말고.
0: 그리고
1: 밀기만 할게요.
0: 댓글 달아주면은
1: 예, 감사한 줄 알고.
0: 감사 좋아요 꼭 눌러주고.
1: 네네.
0: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암동 쪽으로 절을 한 번씩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있죠.
1: 예.
0: 자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눌 거고요.
1: 네.
0: 저희는 딕펑스의 연극이 끝난 후 듣고 돌아올게요.
1: 안녕.
0: 안녕.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딕펑스의 연극이 끝난 후 듣고 왔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학로 이야기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어요. 6082번님. 저도 대학로 준코 졸업생인데요. 대학로 준코는 이벤트 술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있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 1등 상품이 양주, 2등이 맥주 10병.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3번은 미팅하러 가니까 거기 매니저님이 또 미팅이야? 이럴 정도로 너무 친해서 서비스 매일 받고 이벤트 쓸고 다녔습니다. 그래요. 준코랑 해리피아 여기가 핫했죠. 예, 최고입니다. 왜냐면 여기야말로 예, 돈을 내면은 안주를 계속 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지 안주가 여기도 아마 그 열 몇 가지 나오고 그랬을 텐데 중코도 똑같이. 장세정님, 영미 언니도 대학로 학림다방 가보셨나요? 엄마가 엄마의 말 못할 추억의 장소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 사연은 말을 안 해주시네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 학림다방이요? 저는 다방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있나? 8014번님, 예전에 배우 지망생이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기분 전환할 겸 대학로에서 눈에 띄는 연극을 보러 갔는데 전 남친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게 하필 관객 참여형 연극이라 무대에 끌려 올라가서 주인공 전 여친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어색하던지 끝나고 도망쳤던 기억. 어머, 이런 우연이? 이거는 운명 아니었겠습니까? 아, 그런데도 이렇게 연이 이어지진 않았었나 봅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오나요? 아니면 그냥 광고만 듣고? 네, 노래 어떤 노래 들을까요? 아, 싱 스트리트 OST Drive It Like Your Story 듣고 올게요.

0: 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Sing Street OST, Drive It Like You Stories에 이어서 모어의 깊은 밤의 우리까지 두고 듣고 왔습니다.
1: 아, 지금 김선영님께서 아, 배미양 씨 나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맞춤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사연이 또 왜 안 나오나 했어. 기다리고 있었지. 최승호님. 작가님들 이거 왜 안 읽어줘요. 대학로에서 드립걸즈 공연할 때 처음으로 영미 누나 실물 봤는데 진짜 얼마나 아름답던지. 공연도 최고였고요. 더욱 눈앞인이 되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가님들이 안 올려준다니까요. 아, 뭐 안영미 미담 아니면 안영미 예쁘다 이런 얘기. 아, 정말 저렇게 싫어하신다니까. 아, 참. 또 그게 다래 또. 아, 근데 실물 예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저를 실물로 봐야 될 텐데 말이죠. 김나실님, 요즘 두대 듣는 재미로 지내는 90일 둘째 아기 키우는 두댕입니다. 영미 언니 이번 주까지라는 말에 급하게 미니 가입했어요. 진즉 가입해서 사연 보낼 걸. 나의 육아 친구였던 영미 언니 출산 응원해요. 아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 0166번님, 오랜만에 미용실 커트하러 나왔습니다. 아, 아들과 함께 다니는 단골 미용실인데 원장님이 오늘 제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인다면서 화장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혼자 왔기 때문에 얼굴에 생기가 있는 겁니다. 아들과 올 때는 좀 많이 지쳐 있었나 봐요. 아, 아이와 함께 어딜 간다는 건요, 내 정신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꿈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씻는다는 거, 씻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치입니다. 사치예요. 강선희님, 저 카페에서 알바한 지 4개월째인데요. 카페 사장님이 저보다 어린데 제가 실수를 해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괜히 눈치 보이고 불편한 거 있죠. 사장님 차라리 시원하게 한 말씀 그냥 해주세요. 그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이 지금 눈치 보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더 불편해. 예, 그냥 편하게 편하게. 사장님들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뜬금없이 아, 저기 오늘까지 나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통보하는 것보다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써니힐의 노래였죠. 바운스 바운스 두근두근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0041번님, 7290번님, 최민규님 세 분께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대학로 얘기했잖아요. 대학로 연극, 연극하면 또 이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박정자 선생님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11: 아이야, 나를 보라. 뱀양아닙니다. 박정자입니다. 너희 연극했니? 슬림의 다이어트, 오뚜기 카레,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IS동서와 함께합니다. 너희들 연극해?

4484번님. 전 작년에 영미 씨 삼성동 공연에서 1년에서 봤는데 점점점 뭐 봤는데 어떻다고요? 어? 실물이 뭐 어떻길래 점점점이에요? 아? 나 참. 아, 괜히 짓궂게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아유, 나 진짜 꼭 이런다. 두근두근 하셨죠? 저 실물 보고. 자, 써니힐에 두근두근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FM for you.
5: 당신의 오후를

0: 함께합니다.
1: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미지의

앞에 선물이 도착하거나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감사함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일의 행운과 행복을 미리 고마워하는 마음이야말로 삶을 긍정으로 채우는 주문 아닐까요? 거칠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아직 다다르지 않은 미지의 목적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마중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카일리 미노그 I should be so lucky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좀 열어봤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지금 그 온도차가, 기온차가 극명하게 또 갈리더라고요. 예, 영서를 비롯해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듣고 계신 우리 오바리들은 너무 덥다. 예, 32, 3도를 외치고 계시고 영서 쪽은 반면에 조금 거기에 비하니까 이거 완전 너무 선선하고 시원한 예, 6월 중순입니다. 한 26도, 25, 6도 예. 그 삼척 쪽은 22, 3도가량 아까 정오쯤에 기온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동은 오늘 조금 영서에 비해서 조금 선선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도 좀 덥긴 합니다만 덥다는 얘기를 못 꺼내겠습니다. 우리 오바리들. 영서 오바리들과 수도권 오바리들 네. 앞에서 주름을 잡을 순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예,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미지의 축복에 감사하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아메리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속담이래요. 속담. 우리는 항상 어떤 그러니까 감사라는 감정을 항상 겪고 나서 아, 너무 감사하다 진짜 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젠가 지금 나에게 올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언젠간 나에게 도달할 이 미지의 축복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삶을 긍정으로 채우는 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 한 10년 후에 올 축복도 아, 마음이 너무 예쁘니까 우리 좀 서둘러 가보자 하면서 일찍 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날은 조금 덥지만 이제 점점 더 더워지겠지만 우발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긍정으로 채우는 삶을 긍정으로 채우는 주문 같이 외우며 이 더위도 이겨내보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이제 뭐 막 시작했습니다. 땅콩님. 막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만 더 서둘러주세요. 조금 더 늦으시면 이제 진짜 많이 늦었다. 네,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991번님 저요. 좀 늦었지만 놀러 왔어요.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오늘 여러분 출석 체크를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 뭐 선착순이라는 게 저희 굉장히 넓게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예, 더우니까 너무 뛰지 마시고 천천히 예, 문자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샵 2943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co.kr 저희 mbc 강원영도 홈페이지 주소죠. 오셔서 같이 또 근황 남겨주시고요. 또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창 오셔서 mbc 강원영동 채널 검색해 주시면 현재 스트리밍 중인 저희 스튜디오 모습을 같이 라이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듣고 올게요. 여러분 아직 출석 체크 선착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못하신 분들 예, 서둘러 찾아주시고 신청곡과 더불어 찾아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시켜놨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저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려 있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오셔서 재미난 이야기 서로 나누시면 이 시간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네, 퇴근하고 바다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자, 문자창 찾아주신 우리 오바리들. 오늘 동네방네님께서 가장 먼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역시 신청곡과 함께 일찍 출첵 외쳐주셨고요. 대전 오바리님께서도 출근길 문안인사 고맙습니다. 힘찬하루 보내고 계시죠? 짱짱님 월요일에 이어 왜 화요일이냐.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전 왜 아직 왜 화요일이지? 약간 이런 생각? 주말 출근의 폐해다 뭐 요 정도 활기차게 전해드리고요. 하양 늑대님은 오늘 점심때 외출로 나오셔서 누가 들으면 뭐 군인인 줄 아시겠어요. 직장인이시고 어쨌든 동료들이랑 면치기 했습니다. 뭐였을까? 무슨 면치기를 하셨을까? 아치님은 점심 먹고 나른한 시간입니다. 요즘 새벽에 월드컵 보게 된 일상이 계속되다 보니 조금 피곤해요. 피로회복제가 도발 들으며 충전해야겠다. 제가 봤을 때 인생의 어떤 아주 큰 해안을 가지신 우리 아치님이신 것 같아요. 피곤할 땐 오발이죠. 국종쌤께서는 오늘 장인장모님과 함께 병원 다녀오시느라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 장인어른께서 갈비탕 먹고 싶다 하시는 걸 장모님이 아유 더운데 무슨 갈비탕이야 해서 결국 막국수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약간 의견을 부모님 앞에서는 뭐든지 다 들어드리는 효자시구나 우리 국종쌤. 아유 아버님 더운데 좀 시원한 거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시는. 개구쟁이 악마님도 오셨고 일단은 찾기는 찾았는데 글쎄요 노래가 나갈지 안 나갈지를 잘 모르겠고요. 쿵팡님 어제 불꽃놀이 보고 오셨어요? 땅콩님 혼자 왔어요. 저 혼자 온 사람도 받아주시죠? 오발은 거의 다 혼자 오시는데 당연하죠. 와 7545번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직업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오발 못 들을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마침 출근 중이라 이동 중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운 숫자다. 우리 7545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더운 날 고생 많으십니다. 출근길 마음이 바쁘시겠지만 정차하시는 순간 잊지 마시고 주소 성함 주시고요. 단추마미님 신청곡입니다. 4시가 지났는지도 모르고 이랬어요. 이제 퇴근하면서 출첵합니다. 오늘도 오발과 함께 신나게 마무리할게요. 시스타 터치 마이 바디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름 하면 대표 지금은 뭐 완전체로 활동하진 않지만 대표 그룹이죠. Touch My Body, Sista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노래로도 이렇게 시원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여신님? 2104번이 오셨습니다. 아, 오늘 아니고 어제였어요? 자료화면에서 있었나? 아, 늘 저는 항상 이렇게 4시부터 6시 함께 하는 걸요. 2104번님. 예, MBC 강원영동의 모든 매체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는 MBC, 라디오도 MBC죠. 예, 그중에서도 이제 음악 FM, FM4U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밤새한영 나도 격하게 사랑한다 외쳐드리고요. 네. 겨울사랑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음이 급하셔서 출책 아니고 촐책. 약간 좀 가벼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촐책 좋습니다. 완료됐고요. 잠자리님께서는 더위에 지쳐갈 때 오발치료해요. 잊지 말자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일찌감치 또 잊으실까 봐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잠자리님. 아, 유튜브 창 보니까 채널이 강릉 단오제 페스티벌 채널명을 쓰시는 분이 오셨는데 관계자신가요? 아마 공식 채널 관계자 그 관리자분께서 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지금 강릉은 대축제가 열렸어요, 여러분.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강릉 단오제 오늘 이제 둘째 날. 이어서 막 지금 분위기가 막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고요. 내일 이제 길놀이가 신통대길 길놀이가 영신행차와 함께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말 큰 행사예요. 강릉에서는 여러분 이번 멀리 계신 분들은 주말에 한번 또 와주시면 너무 좋은 추억이 되실 거고요. 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일일일 단오 하시면서 올해의 단오도 많이 재미나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곡 좀 뽑고 싶은데 예, 오늘 좀 참아야죠. 우즈 노래 준비했어요. 오늘 광진구에서 이 더위 속에 활약하고 계신 작업 중이신 우드로님 신청곡입니다. 우즈 나나나.

차원이 다른 시원함인가요? 시스타의 시원함이 뭔가 이 상큼함과 톡 쏘는 맛이라면 우즈는 뭐냐? 에이, 뭐랄까 아침에 해장하는 그런 느낌 개운하게 상상입니다. 아니 메탄키드님께서 아유 아버님 갈비탕 드시고 싶으면 그냥 드시지 아마 뭔가 좀 기력이 붙이셔서 원하셨던 것 같은데 아이 참 밥 한 끼도 밥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우리네 남자들의 삶이란 하셨습니다. 아이 뭐 또 예 그 참 그냥 이제 서로 배려하고 우리 어머님이 또 너무 먹고 싶은 게 있다 하시니 또 이렇게 배려하는 남자들의 삶이 아닐까요 메탄키드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죠. 그리고 일지민님 오늘은 좀 어떠신가요? 한때는 이 선착순 선두 다툼을 맞네요. 항상 이 문자창 진짜 문자창 1등으로 열어주신 분들 많이 이제 계시지만 일지민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랬었는데 그래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건 변함없다는 거 하시며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는 괜찮으신지요? 더울 때 아마 좀 더 힘에 부치실 것 같은데 일지민님. 문자로 우리가 참여를 예전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들으시면서 항상 평소처럼 힘을 받아가시면 에너지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기님께서 또 지금 뭐 참 지기님은 바쁘세요. 안과 밖으로 약간 이제 가만히 못 계시는 성격. 예, 밭일 하시랴 또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셨기 때문에 집안 곳곳을 보수하시랴 그리고 지금은 교회 건물을 보수하시는 것 같아요. 덥습니다. 지기님 건강 조심히 움직이십시오. 알렉스 호란 함께 했어요. She is 탱크님 신청곡 듣고 옵니다.

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진짜 오랜만에 듣는 제목. 채팅창에서 드라마 생각나네요. 여미 여신님 또 사르르님. OST로 쓰였던 알렉스 호란 함께한 목소리였습니다. She is 띄워드렸어요. 오늘 우리 다음 주 두용 씨 오시는 날이죠. 예, 어떻게 한번 좀 같이 데뷔 한번 해보려고 오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4047번님 오셨어요. 치과 다녀오셨나 봐요. 충치가 많아서 치료해야 한대요. 비용이 조금 들어서 부담됩니다. 진료 끝나고 약국 가서 치실 한가득 사서 집으로 왔어요. 오늘 무척 덥네요. 치실 한가득 사셨다는 그 모습이 막 그려지면서 아 관리 진지하게 잘할 걸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4047번님. 지금 발견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서 치료 잘 받자고요. 4047번님 고생하셨어요. 연주곡으로 1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 순서에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들고 다시 돌아옵니다.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980번님 신청곡이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크롤 썸머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우리 듀미 듀미 작가가 채팅창에서 진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그 땡땡 은행에 관련된 어제 그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그 밈에 너무 둔했다. 예, 그리고 이미 너무 옛날 밈이었더라. 예, 전 뭐 대출 얘기인 줄 알고 뭐 스카프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 밈 얘기였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뭐랄까 화기애애하세요. 채팅창은 별개로 되게 화기애애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이거 80번님 좋은 노래 또 신청해 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해요. 맞죠? 2104번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 언제였지? 예, 오늘 아침 뉴스 이제 대타라고 하죠. 대타로 이제 잠시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예, 다시 여러분 또 찾아뵐 예정입니다. 예, 푹 이제 회사의 배려로 예, 푹 쉬었으니까 또 열심히 일해야죠. 물론 그간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다시 또 예, 신발끈을 묶고 열심히 또 달려야지요. 예, 감사합니다. 104번님 아까 우리 메탈키드님께서도 궁금해하셨는데 예, 사정은 요랬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오늘 일찍 출근했다. 요 정도. 뭐 생색 아닌 생색 뭐 이런 거. 근데 희한하게 막 이렇게 좀 막 일찍 움직이고 막 에너지를 막 더 쏟으면 막 그 뭐랄까 도파민이 막 더 막 터지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막 공개 방송 같은 걸 하면 막 와, 그 뭐랄까? 예. 네, 너무 그냥 막 즐거워요. 예. 네. 이제 방송에 적합한 단어를 지금 고르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약간 또 끝나고 나면 약간 좀 허전함도 있고 막 너무 재미나게 막 우리 요바리들과 또 관객분들과 재미나게 막 시간을 보내고 나서의 그 어떤 조용함, 고요함이 또 허전하기도 한데 어쨌든 막 뭔가 그 에너지가 평소보다 더 많이 에너지를 쓸 때면 더 많은 막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6842번님. 아, 오발이 뭔가 했어요. 어제부터 방송 듣기 시작한 따끈따끈한 초보입니다. 아, 초보라는 단어 너무 귀엽다. 아유, 왔어요. 우리 애기. 네. 라디오를 가까이 하자.

양턴 일상이라 방송 시간을 깜빡하고 있다가 지각했습니다. 저 라벤더 축제 동해 또 다녀오셨고 내일은 단오제 도전하시고 오늘은 쉬시고 아 컨디션 관리 열심히 하시네. 어제 다녀왔으니까 오늘 좀 쉬고 내일은 단오제. 내일은 이제 또 길놀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통대기 길놀이 또 영신행차가 같이 또 퍼레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릉 단오제 백미를 보러 가시는 겁니다. 6842번님. 그 교통 통제가 이루어져서 시간대 잘 확인하시고 예, 편리하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따끈따끈한 애기 환영해요. 6842번님. 예, 자주 만나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함께 할게요. 그리고 오늘 노마드님 오셨는데 아 뭔가 오늘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다렸어요. 제가 오늘 약간 OBYB 느낌으로 나눠서 점심을 먹었어요. 먹고 회사 벤치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랬는데요. 팀장님께서 사무실에서 저희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아 왕 부담이에요 진짜. 진짜 약간 강조해야지. 사진을 보내신 의미가 뭐였을까요? 1번 보기 좋네. 근데 이게 보기 좋네 이건가? 아니 보기 좋네 그런가? 2번 나도 껴줘. 네, 나도 껴줘. 네. 3번 이제 그만 들어와서 일하지. 일해. 약간 이런 느낌. 보면 어른들. 어른이라는 표현, 이제 회사에서 선배이자 관리자급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걸 더 바라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4번이 있을 수 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Know Me Too Well, New Hope Club입니다. 신청곡이에요, 노마드님.

노마드님 신청곡 New Hope Club Know Me Too Well 띄워드렸습니다. 아우 애기라니 귀엽다. 우리 새내기 풋풋. 낙화님. 우리 따끈따끈한 초보 6842번님께 주시는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6842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우리 또 애기들에게는 저희가 또 곳간 활짝 열거든요. 아 물론 우리 금싸기들에게 활짝 엽니다. 여러분. 네. 애기들에게 선물을 또 많이 드리면 조금 더 원래 빨리 가까워진다 우리가. 기다릴게요. 6842번님. 뿌리마미님. 지인 만나러 속초 다녀오는 길이에요. 오랜만에 힐링되고 좋았거든요. 돌아오는 길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는데요. 무릎이 너무 시리네요. 벌써 큰일입니다. 비원에서 이게 무슨 일이 하시냐고. 아니 너무 차게 틀었나 보지. 막 18도 해놓고 오늘 짧은 그 바지나 치마 입으신 거 아닙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네, 알아서 이렇게 잘 가려야 된다. 덮고 가리고 근력운동 많이 하고 뭐 이래야 된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게님께서 오늘 지금 완전 대공사하시는데 와 아땡땡 풍금 이게 아땡땡이라는 이름인지는 몰랐고 오늘 사진 보고 알았네요. 근데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저 풍금 있었어요. 교실에 여러분 다 있으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교실에 다 풍금 하나씩 있지 않았습니까? 네, 기억납니다. 저는 이게 발로 이렇게 그 공기로 이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음악 시간에 그 반 친구들 하나씩 나가지고 반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풍금으로 제가 반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좋은 피아노 많은데 풍금 얘기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네.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다 어릴 때 있었던 그 기억 속에 그 풍금입니다. 3225번님. 아 초등학교 4학년 딸 키우는 엄마의 요즘 고민입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독서도 시켜야 하고 커갈수록 쉽지가 않은데 제 생각엔 독서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걸 이어가야 할지 육아 고민. 라디오에서 좀 그런가요? 아, 원래 다 이런 고민 나눕니다. 3225번님. 초등학교 4학년. 중요하죠, 독서가. 예, 독서가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거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적성에 맞지 않는데 계속 막 글을 읽어라 하면 이거는 사실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결국 불만과 불평이 더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육아를 해보진 않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게 독서라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그 외에 좋아하는 게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서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막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신다면 우리 친구가 힘들어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아이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225번님. 그리고 독서를 왜 해야 하는,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죠. 공부도 독서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육아 선배님들.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3225번님의 따님이. 근데 그 과정을 거쳐가신 우리 오바리들 혹은 또 진짜 우리 지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다면 의견을 같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리한 질문 왔습니다. 2650번님. 풍금 있었죠. 근데 리디는 초등학교였어요? 국민학교였어요? 그 저는 정말로 예. 국민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졸업할 때 예. 졸업할 때 보니까 초등학교더라고요. 분명히 국민학교로 입학했는데 이 정도까지만 그럼 다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국민학교도 다녔고 초등학교 다 다녔다. 아 예리한 분 또 오셨습니다. 풍금이라 부르는 세대는 분명 국민학교 세대인데 왜 초등학교라고 하시죠? 날카로웠다. 일단은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이제 초등학교니까 정식 명칭이 초등학교니까 라고 썼지만 그래서 약간 혼용했는데 아니었나요?

제가 너무 초등학교라고만 했나요? 국민학교 맞아요. 국민학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국민학교 시절에 풍금 쳤고 초등학교 시절에 피아노 쳤던 것 같습니다. 어우. 네, 오바리들 너무 예리하셔가지고. 땡이야 땡구님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학력고사 본 세대 저요? 이 정도까지만 예 말씀을 드리자. 약간 이런 거죠. 아니거든요. 막 하면 막 더 그런 거 같잖아요. 아 6842번이 오 반갑습니다. 다시 문자 주셨는데 와 대박 선물까지 챙겨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근데 애기라니 이 나이에 참 에이드 마시다가 뿜었습니다. 책임지세요.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라고 6842번이요. 우리 자주 만나요. 네, 에이드를 또 좋아하시는군요. 시원한 하루 보내십시오. 아 소학교는 너무 갔다 여주봉 실장님. 아 봉 실장님은 소학교 시절이신가? 스탠딩 에그입니다. 소확행.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오, 3225번님. 그럼 되지 않았을 거야. 일단 책을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가 한 시간 전쯤 책 읽는 게 루틴인데요. 어릴 때부터 지켜온 거거든요. 근데 공부 시간은 좀 적을 수도 있어서 고민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거라면 굳이 뭐 더 강요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라는 것도 필요한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하고 싶은 딱 그 순간. 로또와 개꿈님께서 도서관 같이 가셔서 독서 통장도 만드시고 직접 골라서 읽게 해주세요. 아이가 원하면 책을 많이 읽으면 좋죠. 학습 만화도 막 읽게 하셨대요. 고학년 될수록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읽을 수 있을 때 본인이 원하면 많이 노출시켜주세요. 육아 파이팅! 오늘 2부 끝곡은 스페이스입니다. 어게인. 오늘 8167번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약간 8167번님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노래죠. 오랜만에 띄워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5시에 우리 다음 시 두용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잘했잖아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마룬5 럭키 스트라이크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예, 오늘 또 공교롭게 저도 저 혼자 화이트인데 두 분 또 오늘 공연 있고 공연 있을 예정이어서 우리 다음 주 두용 씨가 또 블랙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게 오늘 또 놓치지 않는 우리 오바리드 예리함 칭찬해. 예. 자, 3부 시작했습니다. 3423번님 공연 단오제 공연 다녀오셨군요. 아, 하신 거예요? 농악 공연을? 어머나! 축하드려요. 네, 첫 공연이라 많이 떨렸는데 무사히 실수 없이 흥겹고 신명나게 악기 두들기고 왔습니다. 그럼 됐죠. 네, 내가 신나고 흥겹고 신명났으면 됐죠. 금요일은 경연대회라서 조금은 더 떨리겠지만 초보티 안 내고 더더 즐기고 오려고요. 아자아자 하시며. 아, 얼마나 또 뿌듯하셨을까. 3423번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첫 무대. 네, 금요일 경연도 오늘처럼만 신나게 하시면 네, 즐기는 자리 이길 수가 없죠. 3423번님 잘 다녀오시고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집사님, 지금 너무 더워서 헬스장에 갈지 밤에 야외 달리기 할지 너무 고민된다. 리디 어떡할까요? 저는 밤에 야외 달리기 추천. 아직은 이 밤바람 맞으면서 바깥에서 운동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할 수 있을 때. 정집사님. 화이팅. 대단하시다 진짜. 좋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3부, 4부 순서 오늘 다음씨와 두용씨와 함께합니다. 라이브 시간이죠. 두 분의 라이브 연주 띄워드리는 순서고요. 오늘 주제는 이 시기에 맞춰서 축제라는 주제 들고 두 분 또 찾아주셨습니다. 축제 속에 축제라는 주제면 또 오늘 노래가 얼마나 흥겨울까 기대해 주시면서 유튜브 창 오셔서 라이브 같이 만나보시고요. 라디오 통해서도 오늘 남은 한 시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 오실 때는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0: 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사람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강릉은 대축제 기간입니다. 아, 축제를 맞아 우리 오늘의 주제 축제 페스티벌 들고 찾아주셨습니다. 김다함 송두용의
1: 다 함께
2: 두용두용 아 텐션 높네요 오늘.
0: 아, 네, 그럼요. 공연 하나 끝내고 오셨는데 다음 씨가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2: 네, 풀고 약간, 왔네요.
0: 홀가분함도 살짝 있고
1: 단어를 좀 즐겼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0: 오늘 어떤 공연 하고 오셨어요?
1: 아 네 오늘은 그 플룻 앙상블 아니 저기 플룻 팀 공연을 이제 같이 반주 제가 오랫동안 같이 했던 팀이 있는데 네, 플룻 아모르라고 네 그 팀과 함께
3: 좋은 팀이죠 진짜 네.
1: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플룻 앙상블 팀 예.
0: 언제 한번 또 모셔야겠다
3: 맞네
1: 그 생각을 왜 못했죠 저희?
3: 그분들도 재즈 또 같이 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너무 알차겠다.
3: 그치. 또.
0: 우리 지금 기획만 한 100회는 가 있어서. 그러니까
3: 여러 저희 아이디어 10년, 너무 많아요.
1: 저희 최소 10년 10년 할 거 아닌가요? 네.
0: 그러니까, 네. 아 100 고작 네. 2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 그러니까 한 10년은 할 수 있다.
3: 가능합니다. 아.
1: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0: 예. 네. 든든하다. 네. 제가 그때까지 하고 있으면
1: 아 그럼요.
3: 아 가능하죠. 예.
0: 저희 두용 씨 잘 지내셨어요?
3: 잘 지냈습니다. 저는 끝나고. 단오제 이제 공연하러 갑니다.
0: 이제 어떤 여러분 방송 끝나고 잠깐 그 얘기하자. 저 누나 바로 가야 되나요?
3: 오자마자 누나 바로 가야 돼.
0: 가야 될 얘기를 지금 막 하고 네. 있습니다. 강릉에서 이제 큰 축제가 지금 또 열리다 보니까 강릉에서 네. 또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두 뮤지션의 어떤 행보도 아주 빠르다 요즘 바쁘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우리 다음 씨는 오늘 뭔가 헤어스타일이 조금 네.
1: 날도 덥고 네. 네, 그래서 머리를 조금 정리를 했는데 네, 저도 훨씬 홀가분한 마음으로
0: 그러니까,
1: 그래서 약간 텐션이 높아졌나 봐요.
3: 아, 좀 저까지 피곤하다 그래요.
1: 되게 피곤했거든요, 사실.
3: 저 들어오기 전에

0: 다크서클 이렇게
1: 저한테 이제 막 말거지 마.
2: 아, 오늘은 말거지 마.
1: 네. 네. 가만 이랬는데 아,
2: 또 오자마자. 마이크 열리니까 또.
3: 아, 또 이게 네. 또 오해 발견 또 오니까 네, 또 집에 온 것 같고.
2: 아, 그래요? 아, 누워서 아, 하시죠, 다음
3: 아, 그럴까요?
1: 네. 이제 저희 눕방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누워서 한번 저희 예.
2: 진짜
1: 아, 되겠어요? 코어 괜찮아요?
2: 거기 다음부터는 아, 좀 더 넓혀놓을게요.
3: 소파 하나 좀 갖다
1: 주세요. 그러니까 이자 세 개 이어도
3: 소파 예.
2: 아, 여러분 우리 정신을 잘 차리고 예. 말리면 안 돼. 우리 두 분께 네. 예, 말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다음 씨 두용 씨와 함께하는 다음께 두용 역시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유튜브 네. 창에서 우리 두 분을 보시고 다들 너무 반갑게 또 맞아주고 계세요. 예, 유튜브 창 오셔서 두 분께 응원의 말씀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 문자 창 오셔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오늘 주제를 제가 축제라고 먼저 소개를 드렸어요.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1: 이제 강릉에서는 이제 천년의 축제 강릉 단오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2: 네.
1: 그래서 또 저번 주부터는 또 월드컵이 도착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1차전을 잘 2-1로 승리하면서 정말 축제의 주제 아닐까 이게. 네. 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2차전이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이겼으니 네. 이번 주는 축제로 가지자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이번 주 2차전도 아마 승리의 소식이
1: 아 네. 이겨야죠. 전해지고. 너무 좋아요 느낌이.
2: 네. 오늘 또 우리 같이 축제의 노래를 즐기면서 네. 2차전 승전보도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3: 그 생각해보니까 또 단오 거기에서 그 축구 중계를 또 같이
1: 맞아요. 아, 이번 주에 해요.
2: 네. 네.
3: 같이 하고 2002 월드컵의 그 감성을
1: 이게
3: 조금
1: 네. 16년 만에 1차전 승리래요.
3: 그러니까요.
1: 1차전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 무승부거나 아~ 지거나 해서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2: 그래서 더 막 반응이 이번에 뜨거웠군요.
1: 첫 경기부터 이기니까 이거 다르다.
2: 약간 이제 또 조마조마 하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
1: 그렇죠. 네. 네.
2: 좋은 소식이 이번 주에도 계속 다음 주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첫 곡을 또 만나보죠.
1: 네, 첫 번째 곡은 이제 어쨌든 오늘은 강릉의 이제 축제와 승리의 축제를 함께 이제 담은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2: 네.
1: 일단 오늘 들려드릴 건 똑같이 피아노와 드럼 단 두 악기로 직접 연주를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 곡은 이제 강릉 단오제에 대표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산원가. 예, 그래서 영산원가는 이제 대관령 국사 상황을 맞이하는 약간 신맞이의 의미를 담긴 노래인데 이게 이제 사실 저랑 저기 다음 씨랑
2: 네.
1: 이제 한다두라는 팀으로 편곡을 재해석했어요. 이 곡으로 지금 현재 단오제에서 영산원 챌린지가 매년 저희 곡으로 영상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2: 심지어 네.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PR 나갈 때 네. 우리 영산원가 펑크 버전을 늘 네. 비지로 쓰고 잘 자주 들으시잖아요.
3: 네. 네. 덕분에 좀 짭짤 해야 되는데
2: 등록이 돼 있어요.
1: 짭짤 해야 되는데
3: 그럼요, 돼 있어요.
1: 돼 있죠.
3: 등록 돼 있어요. 네. 저작권이 네,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1: 뭐 실현자
2: 아,
1: 다 돼 있죠.
2: PR이 아마 20초짜리여서 안 되나?
1: 아, 잠깐만. 15초 넘으면 될걸요?
2: 30초 기준인 거 알고 있는데.
3: 아, 30초 기준이요?
2: 네, 좀 길게 늘려보도록.
3: 다음부터 1분 30초로 좀 늘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1: 네, 네.
3: 영산홍 펑크.
2: 아니 오늘 그래서 우리 네. 한서 씨도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
1: 맞아요. 그 생각을 제가 이거 쓰면서 네. 아, 너무 좋았겠다. 근데 또 단오제 축제인데 네. 이거를 또 미리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2: 아.
1: 그래서 이렇게 또 가져왔습니다.
2: 네.
1: 네.
2: 오늘은 두 분의 연주로만 영산홍가
1: 네. 맞아요. 아,
2: 펑키 버전?
1: 사실 저희가 보컬이 있을 때도 연주곡 버전을 살짝 했었어요.
2: 아, 그러셨어요?
1: 네. 노래를 좀 줄이고 솔로를 넣는 걸 좀 했었어요. 몇 번씩. 근데 오늘은 진짜 연주곡 느낌으로 네. 펑크 버전으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2: 여기 또 이제 강릉 단오제 기간 동안에 아마 여러분 곳곳에서 들으실 수 있는 네. 노래 중에 한 곡일 거예요. 그래서 영산홍가 아, 두 분의 이제 편곡으로 만들어진 영산홍가 펑크 버전으로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

0: 二三级啪加加幺三六，二三级啪加加幺三六，二三级啪加加，
1: 马吉巴莫。

0: 이거 저 이거 한 1000번 연주한 것 같네요, 그죠?
1: 그러니까요.
0: 좀 다르죠, 좀 다른 느낌이랑 또 노래.
2: 아니, 원래 이 템포예요?
3: 네, 네 원래 맞아, 이 템포예요. 빨라요,
2: 빨라요. 이렇게 신나요?
3: 네. 네.
2: 아, 이게 보면서 들어서 또 더 다른가?
3: 그렇죠, 이제 노래 음원으로 듣는 거랑.
2: 네. 나 지금 단호장 갈 뻔했어 지금.
0: 한서가 한서 씨가 메인으로 노래하고 저희 둘이 네. 열심히 코러스 하거든요. 아~ 이렇게. 네.
2: 너무 다 박수 한번 할게요. 아~ 멋지다 진짜.
0: 네, 재밌었어요. 아 간만에 재밌네요.
3: 저희가 아까 네. 시작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베이스가 없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다.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리디 패션이 아주 딱 베이스 치기 좋은 패션이에요. 여러분 바로 생각하셨죠?
2: 네, 네. 저 두 분의 어떤 용기에 용기를 예. 북돋움에 힘입어서 네. 네, 도전을 해볼까.
0: 딱 그 자리에서 베이스 잡는 모습을 상상하고
3: 아,
0: 있습니다.
3: 여러분 기대되시죠?
2: 네. 한 3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같이 연주하려면?
3: 괜찮아요. 저희 10년 할 거니까.
0: 저희 기다릴 수 있어요.
3: 네. 기다릴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반도 안 되는데요.
2: 아니, 그대들만 기다려준다면 나는 열심히 아, 하지 그럼요. 그러면. 네, 3년.
0: 가능합니다. 충분히.
2: 3년.
3: 아.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기다리실 거예요 아마.
0: 베이스 하나 베이스 보내주세요 여러분.
2: 진짜 여기서 여러분 같이 두 분 연주하는 거 보고 있으면 네. 막 뭔가 같이 하고 싶어요. 네.
0: 아, 또 방금 또 코러스 같이 해주셔가지고 아, 훨씬 네. 좋았어요.
2: 다 같이라는 다음 시에 네. 외침에
3: 다 같이.
2: 홀려버렸네 나도 모르게. 네, 와 너무 멋집니다 진짜 두 분이 네. 아, 연주해주신 이제 펑크 버전의 영산홍가였습니다. 네. 요 맘때 이제 강릉에선 참 많이 울려 퍼지는 곡인데 여러 네. 버전으로 또 연주가 되기 때문에 네. 각가지 이제 또 각각의 버전들을 들어보시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펑크 버전이 가장 신나고
0: 그쵸.
2: 이 축제 느낌을 가장 잘 살리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직접 만드신 우리 작곡가 입장으로 어떻게 보세요?
3: 아니, 또 참 이 단호제에서 이 영산홍이라는 요 주제 또 이제 단호라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또 좋은 기회를 또 주시고 네. 기획하셔가지고 또 그러니까. 에, 덕분에 저도 곡을 쓴 저도 이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강릉을 소재로 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되게 단호제 그 위원회에 되게 또 감사드리고 아. 네. 너무 진지했나요?
0: 네 가끔 네. 아니, 가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도 아, 네. 학원에 이제 영산홍으로부터 챌린지 홍보가
2: 아,
0: 와요.
2: 그쵸?
0: 애들은 네. 모르고 해요. 챌린지를 막 하다가 네. 얘들아 이거 그 우리 학원 선생님이 한 거야. 애들이

0: 누구요?
1: 그 선생님이요?
0: 다음 쌤? 왜?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모르죠 아무래도. 네. 아. 이런 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이제 어깨가
1: 어 누구 어깨가 네. 올라가는 거예요?
0: 저도 올라가고
1: 원장님이 어깨가
0: 올라가고 저는 당연히 올라가고 아~
2: 네, 다음 저는 좀 내려가던데
0: 왜?
2: 겸손하게 아, 좀 그만하시네요.
0: 그건 좀 운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동 안 하시네.
1: 아 너무 진짜 네. 약간 오늘 약간 그리고 드럼도 오늘 뭔가 더 신났어요. 시작 도입부부터
0: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한 진짜 천 번은 칠 것 같아요. 네.
2: 그죠?
0: 막 네. 입으로 아무 얘기하면서 할 수 있어요.
2: 맞아요. 아~ 네.
0: 다른 곡들은 어렵거든요. 드럼 치면서
2: 원래 이렇게 게.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한다는 게 에이. 이게 진짜 이게 입이랑 이게 진짜 따로 놀아야 돼서 근데 이게 많이 해가지고 적응됩니다.
0: 이거는 많이 해서 아~ 적응이 돼요.
1: 진짜 네.
0: 유일하게
1: 코러스도 아까 자유자재로 들어오셨고요.
0: 구음도 늘까 했는데 예. 참았습니다.
1: 아 다행이다. 예, 고마워요. 참아줘서 예. 고맙고 예.
2: 그리고 좀 더
0: 저희 항상 합주 때 하는 거 있거든요. 아, 네. 막상 공연 때 못하면서 합주 때 난리 치는 게 있는데
1: 입으로 예. 이제 노래하는 예.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그 뉴미디어 담당해준 우리 이유진 씨가 아, 네. 베이스를 베이스. 또 최근에 배우고 계셔서 지금 아, 오늘 채팅창에 대박. 들어오셨는데
0: 대박 대박
1: 지금 옆 오실래요? 옆방에 계시거든요.
2: 지금 들고 오세요. 어,
0: 베이스 한 번 더 네. 할까요? 앵콜 한 번 할까요? 네,
1: 앵콜 한번. 베이스 들고 오면 유진 씨 네,
0: 우리 악보가 없어요.
1: 아 안보 되지 지금 이 정도면 아, 사실 같이 네. 네. 이렇게 합을 맞추는 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유진 씨. 네. 아 다음 씨 작곡이신 거를 작곡인 노래를 모르셨다고 지금. 아, 네.
0: 이게 원래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단오제에서 나온 노래가 따로 있긴 있는데 네, 이제 다음 씨가 이제 대표로 알리기 좋게 네. 곡을 네. 작곡을 한 거죠.
1: 이게 어떻게 보면 영상음과 네. 다양한 버전의 첫 시작이었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그게 진짜 네, 맞아요.
1: 진짜 여러분 그 여러분께서 이제 이 코너 통해서 보시는 다음 씨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음악을 할 때는
0: 좋아요 전 좋은 모습인데 네. 아,
1: 저도 좋은 의미로
2: 여러분 보고 계시죠? 어,
1: 더 많은 모습을 아, 더 네, 많은 네, 매력을 네, 갖고 네, 있는 뮤지션이다.
2: 네. 네. 양파 같은 남자랍니다.
1: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네.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네.
1: 자 우리 두 분의 연주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두용 씨 바로 연주 있다 그랬잖아요.
0: 네, 저는 다음 연주가 있죠. 네.
1: 아까 어떤 행사라고 했었죠?
0: 오늘 하는 거 이제 강릉 시립합창단 네. 분들과 아~ 함께
2: 거의 단원이에요, 단원. 네. 시립합창단 단원.
0: 네, 그 지지한 선생님이 네.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제가 또 항상 합니다.
1: 또 방송 끝나고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은 바로 가실 수가 있어서 네. 네. 다 또 무료 공연이잖아요.
0: 네, 맞아요. 그거 너무 잘하셔서 다들 네. 시립합창단 분들.
1: 여러분 시간 되시면 바로 달려가셔서 우리 두용 씨의 연주하는 모습을 또 실제로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4부 순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켈빈 해리스예요, Blessings.

0: 캘빈 해리스 블레싱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김다음 송중이 다 함께 두용두용 함께하고 있고요. 이 코너가 사실은 이제 두 분의 연주를 전해드리고 우리 오바리들의 사연으로 함께 또 노래를 즉석에서 만들어드리는 코너 속의 코너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이 라이브에 많이 치중이 되는 것 같다.
1: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0: 네, 여러분 네. 사연 남겨주십시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 창으로도 짤막하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빠르게 캐치해서 이야기 또 만들어드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주곡으로 마무리하고요. 4부 순서 다시 돌아옵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각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9: 김다음 송주용이 다 함께 두용두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축제고요. 강릉도 축제, 또 월드컵도 축제 해서 오늘 주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영산홍가 펑크 버전으로 띄워드렸고 이제 두 번째 곡 라이브로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일까요?
10: 네,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한 건 이제 또 축제, 아까 축구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승리와 축제의 분위기를 함께 담은 곡을 준비했는데 바로 퀸의 We Are The Champion. 근데 사실 이 곡은 약간 강렬하고 보컬 보이스도 세고 밴드도 락스럽고 한데 이걸 한번 좀 더 이제 블루지한 느낌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좀 재즈 느낌으로 한번 3박자 계열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는 챔피언이다라는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축구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니까 또 그런 거에 어울리게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9: 벌써 지금 약간 느낌이 오고 있어요.
10: 네.
9: 심취해인 우리 다음 씨.
10: 오늘 머리 잘라서 기분 좋아요.
11: 한결 가벼워져서.
10: 네. 네. 머리 좀 떠보지.
9: 아, 5420번님께서 집에 도착했지만 노래가 좋아서 더 듣고 가야겠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0: 어.
1: 좀 멜로디가 들리셨나요?
0: 어, 너무
1: 멜로디 들렸어요.
0: 아, 위아더 챔피언스 같이 외치다가 이제 가사 거의 밖에 몰라가지고.
1: 맞아요. 네.
2: 저도 뭔가 하려다가 아 노래하면 되게 재밌겠다고 하려다가 위아더 챔피언 마이 프렌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진짜 다들 예. 뭐 제가 일렬 직관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들 하시는데 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약간 오늘 그 두 번째 곡은 앞에서 막 축제 엄청 막 다 즐기고.
3: 약간 마무리되면서
0: 이제 지금 집에 가야 되나 다들 사장님이 이제 가요 문 닫아요 라고 하는데 막판에 다시 막 이제 품 올라오는 이런 느낌
3: 앵콜곡으로 딱이죠
1: 오히려 이런 곡이 앵콜 몇 번 막 나오다가 진짜 마지막

0: 그렇죠.
1: 네. 그 뭔지 알죠. 마지막에 진짜 끝을 진짜 알리는 끝이야. 네, 진짜 끝을 알리는 그런 진짜 느낌.
2: 아, 네. 뭔가 이렇게 대동단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되는.
1: 어, 진짜 그래요. 참 이렇게 곡을 쓰는
2: 뜨거워지는. 네. 이런 곡도 써줘요. 우리 다음 씨도
1: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예. 네, 어, 나오고 아, 있습니다.
0: 네.
1: 나오죠, 다음 씨.
0: 나 나올까요?
2: 아 지금 두 번째 마디 들어갔대요.
0: 아 그럼 네, 두 번째 마디. 인트로 끝났어요. 네, 인트로.
1: 인트로 끝났어요. 됐어.
0: 아 10년 저희 10년 할 거니까. 아니요. 10년 안에는 한번
1: 나오지.
2: 아 우리 1년에 한 줄씩만 해도. 네.
0: 그렇죠.
1: 그걸 네. 이제 리드님의 베이스 주셔야 돼요.
0: 그럼요. 네.
2: 나 10년은
0: You are the bassist.
1: You
2: are. I am the bassist. 오케이. 오케이. 오늘 뭐 진짜 막 나가네 오늘. 진짜, 예. 예.
0: 죄송합니다.
1: 머리 잘라서 그래요.
0: 같이 뭘 잘랐나봐요. 네,
1: 뭐가 없어졌나봐. 네.
0: 머리만 자른 게 아니고.
2: 아,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슬이. 예, 지금 이열 앉을 데 없냐. 안 그래도 막 스튜디오 네. 문만 열어줘라. 아. 근처에 그냥 있겠다. 아, 우리 한번
1: 네. 방청객
2: 스튜디오 말고 정말 네. 공간을 하루 이렇게 열어서 가족분들 초대해서
1: 와.
2: 실제로 여러분께 그 라이브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너무 좋아요.
0: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2: 진짜 두 분의 표정이
0: 너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근데 또 이제 사람들 앞에 계시면 또 요 정도 텐션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2: 아니 약간
1: 연습 중입니다 지금.
2: 느낀 네. 점이 오늘. 네. 이전에 이제 보라 하기 전에 연주하는 모습과 우리 두 분이 이제 보라 시작하고 나서 조금 더 뭐랄까 약간 더 텐션이 좀 더 올라간 느낌?
1: 아 그리고 사실 그 이 드럼이 저는 너무 편해요.
2: 저도 사실, 오늘 특히나
1: 사실
2: 오늘.
1: 이거 너무 칠 때 재밌어요.
2: 아, 특히나 오늘 드럼, 보면서 제가 아, 리얼 드럼 진짜 너무 다행이다 함께해서.
1: 너무 재밌어요. 건반 그랜드 피아노? 아,
0: 약간 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이게
2: 아직 표정 착잡했어. 네. 나도 그랜드 피아노 약간 이런
0: 친구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1: 좋지. 네.
0: 쉽게 얻을 수 없고.
1: 좀 차가운 친구지 근데. 네.
0: 좀 까탈스럽고.
1: 그렇지.
0: 네. 좀 어려운 그런 친구인데. 좀 부족함이 그래도 있죠.
2: 아~
0: 이제 그랜드 피아노나
2: 그쵸. 예, 이제 타건의 느낌이 좀 다르죠.
0: 아, 예. 이제 저도 가끔씩 그런 이제 리얼 어쿠스틱 이제 악기를 칠 때 아 정말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한계점이 낮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전자 악기니까.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다양한 소리를 낼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피아노 본연의 그 느낌을 낼 때는.
1: 다르지.
0: 네, 그랜드 피아노가
1: 터치가 달라. 터치가
0: 제 꿈이 이제 슈타인웨이 나중에
2: 아 그 중에 슈타인 쪽으로 S
0: 아,
2: 쪽으로
0: 그렇죠. 예, 예. 아인슈타인웨이
1: 갑자기 다음 주도 우주하게
2: 이것도 진짜 힘들게
0: 아 그럼요. 네. 아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2: 아, 네, 제가 농담이었어요.
1: 혼자 가져와 오늘. 이 정도면 가져와. 네,
0: 가져오려면 장정 한 5명이 필요합니다.
2: 아, 그래. 어떻게 3430번님께서 음악이 좋아서 지금 약속 장소 가야 하는데 차에서 내릴 수가 없으시다고. 아하. 조금 늦게 가면 되죠. 끝까지 듣고 갈게요. 라고.
0: 아, 네. 좋습니다.
2: 조금 늦게 가시면 3430번님 왜 이렇게 늦었어 하실 때 이제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 늦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드로님 오셨는데 너무 럭셔리하고 여유 넘치는 위아더 챔피언이었다.
0: 감사합니다.
2: 연주라서 그런지 프랑스나 브라질처럼 우승이 당연시되는 팀을 위한 느낌이다 지금.
1: 그런 느낌도 있구나.
2: 약간 우리 또 이번 주 2차전을 기대하며 네. 응원하는 맞아요. 마음으로 또 뛰어드렸다.
1: 네, 예.
2: 그리고 달콤 설탕이 곧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우리 오늘 두 분은 이제 축제라는 주제로 두 곡의 연주를 띄워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연 지금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짤막하게 이야기들이 좀 왔어요. 이제 기말고사 끝나가는데 방학을 맞이하는 곡 듣고 싶습니다. 한 분 오셨고 리리 아빠님.
0: 방학을 맞이하는 곡.
2: 네. 그리고 여우의 여신님께서는 얼마 전에 일본 여행 다녀오셨는데 그 교토의 여행의 여운을 노래로 표현이 될까요? 라는 이야기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 곡 띄워드리고 그 사이에 한번 이제 두 분의 어떤 합을 좀 기다려 볼까요?
0: 네, 좋습니다.
2: 좋습니다. 톰 오델입니다. Another Love.

0: 톰 오델의 Another Love 이었습니다. 노래가 나가는 동안 우리 창작자께서는
1: 저 갑자기 텐션이 급다운했네요.
0: 지금 약간 입꼬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2: 모든 에너지가 예, 지금
1: 에너지가 순식간에
0: 머리도 많이 처진 것 같고 지금 갑자기
2: 밥 먹어야 되는데 과자가 드릴까요?
1: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0: 당분을 좀 넣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1: 네, 네. 나왔는데 네.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게 즉흥으로 곡 쓰는 게 이게
0: 네, 아이,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 또 이제 방학을 기다리는 마음을 좀 주제로 그러니까 사연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방학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떨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좀 여름도 다가오고 있고
2: 그쵸.
1: 그래서 오늘 또 축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설렘과 좀 기다리는 마음을 좀 신나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0: 설렘과 기다리는
1: 네,
0: 마음을
1: 기다리는 마음을 좀 신나게 신나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목은 또 이제 우리 채청님이 또 지어주셨는데 네, 우리 형님 참 열일하시는데 종이 울리면
0: 너무 귀엽다.
1: 아, 네, 너무 귀엽죠.
0: 종이 울리면
2: 네. 당장 나가야지.
1: 종소리를 좀 찾아봐야 되나 그러면. 네.
0: 종이 울리면
1: 예. 또 우리 채청님 또 종이라고 해줬으니까.
0: 네.
2: 종을 울리세요.
0: 학교 하면 또 종이죠.
2: 네, 그러니까요.
0: 어떤 멜로디와 어떤 가사가 나오

0: 올지 궁금합니다. 또 노래 해주실 거죠 다음 시?
1: 네, 노래랑 같이 해서 네, 요 가사랑
0: 원래 노래 아까 우리 얘기했자 허밍이잖아 노래는 약간 좀 안 붙는다 네, 싶을 때 그렇죠. 그냥
2: 그러니까 허밍 해주세요. 네.
1: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세요. 네. 제가 민망하지 않게 그냥 아 지금 네. 가사가 이제 좀 이게 묵음이 됐다. 아 지금 까먹고 이제 네. 가사가 연결이 안 됐구나. 아. 네, 그래서 생각하시고 네, 같이
0: 화음으로 그냥 넣으면 네. 됐지 뭐. 네.
3: 약간 겨울 느낌.
1: 이건 약간 겨울인데. 뭐 겨울도 괜찮지 않나요?
3: 그렇죠. 뭐 좋아요. 뭐든. 네,
1: 여름에 느껴지는 네. 겨울 감성.
3: 뭐든 좋습니다.
0: 오. 오 가볼까요?
1: 네 리듬 주세요. 네.

0: 너무 좋다.
1: 너무 좋은데?
0: 어 맞아, 총 울렸다.
2: 네, 총 울렸습니다.
1: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 되겠어요, 우리. 어.
0: 아니요.
1: 와.
0: 아, 좋다.
1: 너무, 네. 야, 진짜 약간
0: 이거 겨울에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1: 학창 시절로 돌아갔어요.
3: 그러게요.
1: 어, 오늘 그리고 앞에 1, 2부 순서에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런 풍금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학교 다닐 때 학 그 교실의 모습이 좀 그려진달까? 막 칠판 얘기도
3: 맞아요,
1: 나왔잖아요,
3: 맞아요,
1: 지금. 맞아요. 세상에.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오늘 완전 열창인데 노래도?
0: 노래 봤어요 아까 고말 때
1: 딱
0: 그 아니 성대 빵 열면서
3: 그,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아, 그게 아니라 네. 어 다음 노트를 어디까지 이게 그러니까 아 내가 아,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멜로디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곡을 쓰다 보면 어쨌든 이게 또 제가 순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멜로디가 딱 떠오르는데 어 야 이거 너무 높은데 그 순간적으로 그 찰나의 시간에 제가 어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그 마치 이지선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어 어떡하지?
0: 아, 그 생각 중이셨구나.
3: 네, 네 맞아요. 약간 어... 열창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지만,
0: 난 저 약간 성대를
3: 약간 머뭇.
1: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 이제 준비하는구나. 네. 질을 준비하는구나. 아.
3: 이게 그러니까 질러야 되나 내려야 되나. 그러니까 네, 그 두 가지 선택 중에서.
0: 근데 뭐 결과는 좋았다.
1: 중이 훌면. 근데 이거 멜로디 되게 쏙쏙 들어온다.
0: 이거 되게 완전 OST 같아.
1: 어.
3: 진짜 한번 만들어 볼까 봐요.
1: 네. 지금 이게 이것만 지금 매주 우리가 별수 찾아 볼까 봐요. 오늘 이제
0: 정규 앨범 나왔어요.
3: 피곤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1: 아, 저 오늘 할 일 다 했어. 오늘 이미 아까 노래 나오는 순간 지금
3: 네, 눈이 노래, 풀렸어요, 지금.
1: 너 아니 지금 애니메이션 주제곡 느낌이라는 얘기들을 주셨어요 또.
0: 아니 그 느낌도 딱
3: 참 이 오발 청취자분들
1: 다들 네,
3: 눈치가 빠르세요. 아, 저희 아까 그 마이크 내려가 있는 동안 그 노래 나오는 동안 네. 약간 애니메이션스럽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그걸 또 캐치하셔가지고
1: 느낌이 딱 있는
3: 그러니까요,
1: 거지.
3: 다들
0: 못 가세요 진짜.
1: 다음님 출연료 많이 드려.
3: 올소.
0: 그 저 예전에 네. 그거 보셨어야 되는데 이동하는 거 보셨어야 되는데 다음 시 여기 저 전자표 할 때 여기 왔다 갔다 계속했잖아요.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네.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3: 아주 운동 많이 했습니다.
0: 네. 그때 많이 걸어 다녔는데 네. 그걸 보셨어야 아, 되는데
1: 오늘 진짜 네. 뭔가 이 마지막 곡이 네. 진짜 막 그 방학을 기다리는 막 설렘도 있고 또 새 학기를 막 기다리는 아, 그런 마음도 네. 좀 느껴지고 아 요거 종이 울려 멜로디가 딱
3: 종이 울리면 네 뭐였죠?
1: 중독성 까먹었어요. 있네. 그것만 딱 알겠어. 제목 이거 맞춰서
0: 이거 다시 봐야 돼.
3: 아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유튜브에 이제 있으니까 네, 제가 한번 네. 그 돌려 보겠습니다. 다시 보기로.
1: 그 제가 항상 녹음은 하고 있어요. 그
3: 아,
1: 파일을 못 드려서 그렇지.
3: 언제 주세요?
1: 언젠가 제가 매주 항상 드렸는데 네. 언젠가부터 네. 멈추더니 그치. 밀리기 시작했어. 네. 어쨌든 제가 이제 하루에 다 보내드릴 수 있다. 어,
3: 야 그러면
0: 안 돼요. 과보 와요.
1: 네.
3: 그만 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이제
0: 건들지도
1: 못한다고요. 네. 아 6287번님께서 네. 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순수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같이 들었어요. 아, 라고. 아 우리 네. 친구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0: 딱.
1: 네. 종이 울리면 매점으로 가겠다. 점점.
3: 아 그렇죠. 우리 학창시절에 또 그런 거
0: 매점,
3: 있었잖아요.
0: 무조건 기다렸죠.
3: 아니 그 점심 시간에 제일 빨리 밥 먹으려고
1: 줄 안 서려고.
0: 진짜 이 뒷자리. 가장
3: 물리기 직전에
0: 네.
3: 맨날 뒷자리 앉고 싶어가지고
1: 저는 막 선생님한테 막 질문하느라고
0: 아 진짜요?
1: 네.
0: 아, 저는 가끔
3: 이걸 또 이렇게 빠져나가시나?
0: 전 자느라 못 먹기도 했었는데
3: 아니 오늘 패션이 제일
0: 노셨을
3: 거예요. 좀 왕년에 좀 네, 우리
0: 네, 연스타일인데
1: 자 빠르게 광고 듣고 네. 오겠습니다.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자, 우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다음 송두용의 다 함께 두용 두용.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전 너무 신이 났어요. 네, 너무 신이 네, 나서
3: 오늘 주제에 맞게 되게
0: 잘
3: 저희도 잘 놀다 가는 것 같아서
0: 네. 네.
1: 두 분 항상 뵈면 늘 이렇게 뭔가 기분 좋은 에너지가 있어서 연주뿐 아니라
3: 네. 네,
1: 대화하면서도 참 너무 행복합니다.
3: 네.
1: 이제 바로 또 가셔야죠, 류지용 씨.
0: 저 이제 열심히 또 단호장 가서 리허설 빨리 해야 돼.
1: 지금 마음이 지금 약간 철수하고 싶은
0: 갑자기
1: 느낌.
0: 다리 떨기 시작했어요 제가. 갑자기 불안해져. 네, 괜찮습니다. 네.
1: 그래요. 아, 네. 그 알겠습니다. 우리 오바리들 지금 채팅창에서 뭐. 네.
3: 아 그만 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리디 지켜줘야죠. 아 제가
1: 아 오늘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3D로 데뷔한 할 준비하고 돼 있는데 예, 다함 듀용 두건으로 오늘
0: 그치
3: 다두두 네. 두다다
0: 아, 두두 어 이제 뭐
3: 두다다든 다다야 어. 네, 두
1: 아니, 네, 그래요 자 두 분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오늘 마무리 네. 하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두 분과 또 좋은 연주 함께 나누시죠. 페달리아였습니다. Hall of Fame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함께 또 찾아뵙고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3: 김다함
0: 송두용
1: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3: 안녕.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이 더워지니 해피 700 생각이 절로 납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평창은 인간과 생태계 공존에 해발고도 700m가 최적이라면서 해피 700 배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랬습니다. 땅에 숨쉬기가 제일 잘 되는 곳이 700고지, 생물의 바이오리듬이 가장 잘 생성되는 곳도 700고지, 여름에는 무엇보다 700고지가 시원합니다. 순식간에

공기가 달라졌다. 잎사귀 스치는 소리와 벌레 소리, 새소리가 한데 섞여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린다. 풀과 잎사귀 냄새를 머금은 약한 바람. 올려다보니 주변보다 훨씬 밝은 파란 하늘이 나무 사이로 보인다. 여름은 올해 그곳의 남아에는 도시인이 고지에 있는 산골 마을을 찾아가서

여름을 온도와 습도 대신 색채와 향기로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고 아름다울 텐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습도의 괴로움은 아직 덜해서 견딜만하죠. 아무리 뜨거워도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자,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야타리스 The Voice of Summer. 박순정 씨가 오늘 축구 캠프 하신다고 하셨죠? 재밌겠어요? 재미는 없습니다. 예,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거 어떻게 재밌겠어요? 사이비 축구 전문가 배순탁 씨와 축구 문외한 신혜림 씨와 제가 셋이 진행하는데 재미있을 리가 없죠. 아유, 기대하지 마세요.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부에 할 겁니다. 그냥 배신의 한 수 대신에 배철수의 축구 캠프로 진행합니다. 자, 1부, 2부, 3일 제약,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현대해상 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키움증권, 멕시칸, IS동서, 도드람 한돈에서 함께합니다.
1: 티켓 무조 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 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네, The Atrice의 The Boys of Summer 들었습니다. 단 헨리 버전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죠. 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Save the world.
1: Yeah, Madonna, featuring Justin Timberlake, 그리고 Timberland. 4 minutes였습니다. 전나래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9723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여긴 대관령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긴 하지만 이곳도 뭐 여름에는 무지 덥고 겨울에는 예전만큼 눈이 오지 않습니다. 예. 기후 이상, 기온이 이것도 영향을 주네요. 오. 그래도 여기보다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또 춥겠죠. 대관령. 와. 9723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예. 3149번으로 원래 6월 9일에 꼭 틀어달라고 하셨는데, 예. 많이 지났네요. 6월 16일. 7일이나 지났네. 예. 7일. 그래도 뭐 럭키 세븐이니까 괜찮아요. 예. 자, 구구 달스. 네임.

The Killers, Mr. Brightside 들었습니다. 20대 때 홍대 앞 클럽에서 이 노래에 엄청 춤추며 놀았는데 5487번 세월이 많이 흘렀죠? 네. 한규현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공연한 또 킬러스의 미스터 브라이트사이드 신청합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했잖아요. 한규현 씨고 맞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구구달스의 네임이었고요. 자, 6321번으로 총해 주신 음악 The Alan Parsons Project Eye in the Sky.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5: 1533-1566 세라하임.
6: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서울은 하루 만에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33.2도를 기록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고 소나기도 모레까지는 계속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비가 올 때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양우산 챙겨서 외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예정이고요. 비가 안 올 때는 자외선이 강하니까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더위 절정을 보일 테니까요.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투자자로 나선 것처럼 투자 시장이 연일 떠들썩하다. 사실 잘 들여다보면 투자의 세계에 참여자 수는 그리 많지 않은데 웹더독 현상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다. 조심스럽게 투자의 세계에 발을 담갔다가 된통 크게 당했다는 사람이 시니컬.

그러게 말한다. 아이 그때도 그랬어. 아이, 그때도 다들 뭐 주식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옆에서 아주 시끄럽게 굴기에 나도 거금을 투자했었지. 나름 그 시총 10위 안에 드는 우량주만 골라 샀었는데 아이 결과는 허망했어. 폭망이었거든. 시총 1, 2위 회사도 믿을 게 하나 없더군. 그 안전투자 같은 건 없다고. 그래서 지난 40년간 코스피 상위에 자리했던 기업들을 찾아본다. 시총 순위로 10위 안에 든 회사들의 변천사는 이렇다. 1986년 삼성전자, 대우중공업, 현대자동차, 유공, 금성사, 동화건설, 현대건설, 기아산업, 럭키, 한일은행. 1996년 한국전력, 삼성전자, 포항제철, 대우중공업, SK텔레콤, LG정보통신, 현대자동차, 조응은행, 신한은행, 제1은행. 1986년은 주식 호황기였고 1996년은 IMF 직전에 위태로운 시기였다. 20년 전인 2006년엔 이랬다. 삼성전자, 국민은행,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포스코, 신한지주, SK텔레콤, 우리금융, LG필립스, LCD, 현대모비스. 2016년은 불과 10년 전인데도 10년 권세를 못 지킨 회사가 보인다.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 SK하이닉스, 네이버, 포스코. 철수는 오늘 소신을 갖고 살기에 너무 어려운 세상을 둘러본다. 소신을 가지려면 우선 믿음이 굳건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다 확신으로 가득 찬 발언을 들으면 과연 그런가? 슬그머니 의심이 고개를 들고 난다. 당장 오늘 이른 새벽에도 그랬다. 라리가의 열성 팬인 전주현은 이번 월드컵의 우승국으로 단연 스페인 팀을 꼽았지만 첫 경기 후 주목을 받은 팀은 오히려 카보베르데. 나라 이름조차 낯설어 찾아보니 인구 50만 명을 겨우 넘기는 작은 섬나라였다. 역시 세상은 넓고 공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세상 만사의 디폴트 값은 변화무쌍 예측 불허. 이런 세상을 살려면 확신의 함정을 피해 가게 도와주는 겸손이 필요하다.

네, 쿠베의 쿠바일랜드 블루스 들었습니다. 여가수 목소리는 아내 브룬이라는 가수입니다. 대전 201번 버스 탔는데 와 버스 안이 시원하고 기사분께서도 볼륨을 올리고 가시니 여행 가는 것 같네요. 아 음악도 역시 좋고요. 네. 201번 버스에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나오는 거예요? 와우. 5452번 고맙습니다. 예. 기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예. 안전 운행하시고요. 자 6시 40분 45초 막 지났습니다. 0322번으로 문자 보내신 분은 지금 파리에 계시네. 저는 지금 파리 여행 중입니다. 에펠탑 근처 거리를 거닐며 백캠 듣고 있어요. 예. 어제 숙소에서 조식 먹다가 우연히 들은 노래가 있는데 아 너무 좋아서 같이 듣고 싶어 신청해봅니다. 슈나이어 트웨인의 Man, I Feel Like a Woman이라는 노래인데 아저씨는 아는 노래인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둠칫둠칫 어깨가 들썩들썩 혼자 조식 먹다가 너무 신났어요. 예. 이곳 파리도 가게마다 축구 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예. 오늘 축구 캠프도 잘 들을게요. 오, 여행 잘하고 오시고요. 이 노래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는 여러 번 나갔는데 슈나이어 트웨인 네. 캐나다 가수고요. 원래 컨트리 가수였는데 약간 락 음악 쪽으로 전향해가지고

0: 엄청나게 앨범 팔았죠. 예. 자, 셔나이아 트웨인, Man, I Feel Like a Woman.
1: Let's go, girls.

0: 블러의 송투 들었습니다. 양선우 씨, 또 조영삼 씨 고맙습니다. 블러의 송투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슈나이어 트웨인 Man, I feel like a woman. 어우, 에펠탑 앞에서 혼자 춤추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신청하신 분 0322번. 예, 고맙습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다시 편집해놨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기차역 대합실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멍하게 있다가 와 달려서 겨우 기차 탔습니다. 하마터면 못할 뻔했네요. 제 뒤로 오시는 분은 몇 초 차이로 탑승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아이 저분 백캠 듣다 그러셨을까? 6609번. 아니야 그분은 저 다른 방송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음악 들었거나. 0898번입니다. 아, 요즘 일찍 퇴근해서 백캠을 좀 못 듣고 있었는데 가로 열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건 없고요. 축구 캠프라니 좀 신선한데요. 앱으로 미니 키고 애청하겠습니다. 아, 이거 기대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예, 지난주에 전문가들하고 배철수의 축구 캠프는 정식으로 한 거고 오늘은 그냥 저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장난처럼. 예, 이걸 무슨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자, 앤드라데이 라이즈 업. 백캠 라이브 버전입니다. 1038번으로 청해 주셨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때 그때 다른 나. 미국 연구팀이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봤는데요. 외향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일 혹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넸던 일을 많이 기억해냈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같은 질문을 했더니 활발한 교류나 먼저 말을 건 일을 별로 기억해내지 못하더라. 좋은 거에 끼어 맞추기. 이게 사람 심리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가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 오피셜 송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이제 다비드 게타, 메간 디 스텔리온, DNA, More Than a Game 들었습니다. 김진주 씨가 와 축구 캠프의 시작을 알리시는군요. 예. 아닌데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예. 광고 뒤에 축구 캠프 진행합니다. 예. 3부 4부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빙그레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SK케미컬 주식회사 그레인원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아니구나. 배철수의 축구 캠프입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예. 자, 기대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만 기대의 사절. 예. 자, 우선 사이비 축구 전문가 배순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뭐 소개하는 뭐 이 멘트에 별 뭐 불만이나 이런 건 없으시죠?
5: 뭐 아무 생각이 없어서.
4: 아니 뭐 다르게 소개를 해드리면.
5: 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경기 스코어를 한 두 번 정도 맞춘 적이 있지 않습니까?
4: 문어.
5: 예, 예. 그런데 참.
4: 그 삭발할 뻔했잖아요 그때.
5: 그 제가 그런데.
4: 삭발을 그... 왜 안 받아줘? 삭발할 뻔했는데.
5: 아,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제 그 학교 후배한테 형님 삭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 왔었다고. 그런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미는 더럽게 못 맞추거든요.
4: 네네.
5: 제가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더럽게 못 맞추고 사이비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맞춘다는 것의 어떤 근본적 괴리?
4: 아하. 아무튼
5: 모순이죠, 모순.
4: 아, 좀 이따 나오시고.
5: 네네.
4: 자, 그다음에 이제 축구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 문외한도 되고 문외아도 되는 예.
6: 너무 하시네요.
4: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신혜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4: 네. 자, 지난 금요일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6: 네.
4: 그 금요일에 한국과 체코의 경기는 혹시 보셨습니까?
6: 네, 보고 왔습니다.
4: 오.
6: 또 축구 캠프를 하는데 안 볼 수는 없어서 다른 경기는 사실 하나도 못 봤고요. 아, 우리나라 경기는 봤습니다.
4: 다른 경기 전혀 못 보고.
6: 네네네.
5: 지금 그 문법적으로 틀렸는데요. 다른 경기를 안 보신 거죠?
6: 아니요, 못 봤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일상을 살고
5: 어차피 볼 생각 없으셨잖아요.
6: 못 본 거고요. 예, 네,
4: 못 본 거예요. 안 본 건 아니고.
6: 네네.
4: 야, 그 뉴스에도 계속해주고 막 하이라이트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도.
6: 그렇지만 못 본 거고요.
4: 그래도 한국과 체코의 경기를 보셨어요.
6: 네네, 그렇습니다.
4: 어디서 네. 보셨습니까?
6: 아, 저 집에서 봤고요.
4: 집에서 혼자?
6: 네네. 네, 금요일 오전에 사실은 일이 있는데 제가 또 일정을 갔다가 또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4: 안 보고 나가면 뭐라고 무지하게.
6: 최선을 다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축구 경기를 그렇게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본 게 거의 처음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4: 아, 생애 처음입니까?
6: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야. 어릴 때 이제 뭐 부모님 따라서 그냥 막 대충 본 적은 있지만
4: 네네네네.
6: 집중해서.

0: 본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고 그랬는데 이겼잖아요.
1: 그렇죠.
0: 아, 내가 봐서 이긴 건가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한다는 그 생각을 저도 이제 했습니다.
2: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1: 아니, 그런 사람들 많아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내가 봐서 진 건가, 네. 내가 봐서 이긴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러면 한국과 체코 경기를 자세히 보셨으니까 네, 네, 네. 감상평 한번 들어볼까요?
0: 예, 그냥 감상평이니까 생각보다 축구라는 경기가 왜 우리가 흔히 스포츠 하면 스타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네. 스타 플레이어들의 이름을 먼저 알게 되고 생각보다 스타 플레이어가 돋보이는 경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1: 조화가 중요하다. 네. 팀워크.
0: 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뭐라 그럴까요? 사실 뭐 어떤 식의 전술을 쓴 건지 뭐 이런 거는 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1: 모르시겠죠, 당연히.
0: 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그 팀워크를 위해서 뭔가 머리를 많이 쓰는 경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1: 네네.
0: 네. 그리고 이게 골이 들어가는 순간들이 되게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순간에.
1: 순식간에 들어가죠, 그럼.
0: 방심하고 있다가 저 이게 골이 들어간 거야? 이런 순간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선수들이 포착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2: 그래서 축구장 가면은 그 만약에 뭐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은 볼이 중앙에 있을 때 재빨리 드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킨이 앞에 있으면 볼이 좀 중앙에서 돈다 싶을 때 재빨리 먹어야지.
1: 그렇죠.
2: 네, 완전 훌룩 들어간다니까.
0: 그러니까 한눈을 팔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1: 그 재미의 관점에는 어땠습니까? 재미의 관점에서.
0: 아, 사실 전반전까지는 이게 막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의 느낌이 좀 있으니까 재미보다는 그냥 계속 뭐라 그럴까 마음을 졸이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었고요.
1: 네.
0: 후반전에 이제 막 골이 터지고 이러면서 뭔가 전력을 다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아,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 아, 뭐 기대하는 대답이 안 나오네요.
0: 아, 그래요?
1: 석골 실점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0: 아,
1: 느낌이?
0: 아, 그때는 아 그때가 그거였어요. 이렇게 골이 들어간다고? 응?
2: 어디서 우욱 해가지고.
0: 우욱, 머리 우욱 하는 게 우욱 들어가서.
2: 어, 저 갑자기 꿈이 생겼습니다.
1: 뭡니까?
2: 어느덧 신혜림 작가가 축구에 좀 빠져서 모든 축구 팬들이 하는 행동 있죠? 우리 팀이 못할 때 욕하게 되는 거. 신혜림 작가의 입에서도 욕이 나올 것인가?
0: 아, 저는 뭐 최선을 다했겠지. 성향이 원래 이런 성격이긴 한데.
1: 네. 아무튼 잘 보셨구나.
0: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1: 90분 내내.
0: 네. 네.
1: 자, 사이비 전문가 배순 딱지는 한 체코 경기 좀 평 좀 해주시죠.
2: 예. 아, 예, 일단 제가 그 황인범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았는데.
1: 예, 꼽았죠. 예, 예. 확실해요.
2: 예. 예. 그런데 한 골 1어시스트로 뭐 MOM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 네네.
2: 그런 점에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뭐 하나 그래도 맞췄다.
1: 늘 맞추잖아.
2: 아니요, 아니요. 그래미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가지고. 예. 진짜 그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경기를 그 어떤 나라든 그런 경기를 지면 진짜 열받거든요.
1: 그렇죠. 우리가 우세한 경기를.
2: 예. 예. 그런데 하다가 저는 솔직히 체코한테 한 골은 이제 실점할 것 같았어요.
1: 네네.
2: 왜냐하면 그 신장 차이와 제공권 우리나라에 물론 수비수들이 전반적으로 정말 잘 맞긴 했습니다만
1: 예.
2: 한 골 정도는 우당탕탕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정말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오던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그 사실 축구라는 게 참 잔혹한 스포츠인 게
1: 네.
2: 원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1: 음흠.
2: 이게 발로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1: 그렇죠.
2: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1: 야, 사실 이게 선제골을 후반전에 실점하고 그걸 역전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0: 그럴 수 있죠.
1: 영혼 없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0: 아니. 근데 기분 탓인진 모르겠는데 선제골을 먹은 이후에도 선수들이 그닥 동요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2: 이제 뭐
1: 전문가네, 전문가.
0: 그걸 느낀 게 전문가인 건가요?
1: 그럼요.
2: 좀 있으면 풍어를 늙겠어요.
0: 아, 네, 뭐 늙을 때도 됐죠, 이 정도면.
1: 네. 아무튼 네. 야. 그리고 이번 참 월드컵에서 보면

0: AFC는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지금 출전한 팀들이 패한 팀이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아까 기사를 봤는데 유럽 축구 협회 회장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예. 이분이 이번에 월드컵이 참가국이 늘어나면서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경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유럽 팀 지금 죽쓰고 있죠 지금.
0: 예. 망언하면 꼭 그래요.
1: 예, 예, 예. 그분이 아마 슬로베니아인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슬로베니아는 그 월드컵 근처도 못 갔거든요. 예.
0: 아무튼 아시아 축구연맹 팀들이 다들 선전하고 있어서 저는 확실히 이제는 아시아 팀하고 뭐 유럽이나 남미 팀이 붙으면 아시아 팀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렇죠. 그리고 점점 더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럽, 남미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제는 아시아 팀들이 많이 따라왔죠.
0: 그렇죠.
1: 네, 예.
0: 전력차가 별로 없습니다.
1: 네네.
0: 자, 그러면 일단 아니, 갑자기 신혜림 씨 오늘 음악을 이상한 거 갖고 오셨네. 이게 뭡니까?
2: 아, 네. 뭐 축구 캠프인데 배신의 한 수처럼 이렇게 막 공을 내려서 이 음악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요.
0: 네.
2: 그렇다고 제가 뭐 축구에 관한 음악을 또 가지고 오는 거는 저하고 또 안 어울리는 것 같고 해가지고
1: 약간 신뢰감이 좀 떨어지죠.
2: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어쨌든 우리한테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또 열심히 뛰어준 체코 선수들도 좀 생각이 나고 또 어쨌든 우리의 첫 경기 상대가 체코이기도 해서 체코 가수 음악 하나 들고 왔습니다.
0: 아, 휴머니스트야. 네.
1: 휴머니스트. 신인 작가는 20대 때부터 저렇게 사려가 깊었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예예. 예, 예.
0: 누가 이런 야, 체코 가수 음악을 갖고 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1: 얼굴에 써져 있었어요. 사려.
0: 자, 그럼.
2: 네. 1987년생 이제 체코의 가수인데요. 벤 크리스토바오라는 사람입니다.
0: 벤 크리스토바오.
2: 네, R&B 쪽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체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라고 하고요. 2020년에 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체코 대표로 출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회가 없어졌어요.
0: 없어졌구나.
2: 그래서 2021년에 다시 한번 출전을 했지만 그때 결승 진출은 실패를 했습니다만
0: 네네.
2: 어쨌든 체코의 현재 국가대표 같은 그런 가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0: 키 큽니까?
2: 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얼굴은 제가 아는데 키가 몇 센치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0: 아, 체코 선수들 키가 크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다 너무 크더라고요.
0: 예전에 그 체코에 얀 콜레르.
1: 그래. 아, 바로 나오죠. 와. 얀 콜레르와 네드베드.
0: 네드베드는 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죠.
1: 그런데 네드베드가 올리면 양콜레르가 뽕.
2: 아.
0: 키가 진짜 큰 선수가 있었어요. 아, 그 선수 진짜 대빵 컸는데.
1: 네드베드라고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체코의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0: 이번에 단장으로 오셨어요. 단장.
2: 네.
0: 아무튼 계속해 주세요.
2: 네, 그 가수 벤 크리스토바우의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싱글 중에 한 곡인데요. 네. 올 3월에 발표됐습니다. 포슬란이라는 곡인데 체코어로 도자기라는 뜻인데 뭐
0: 도자기?
2: 네. 접시나 컵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슬란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더라고요.
0: 첫 게임 우리랑 붙어가지고 깨졌죠. 도자기.
2: 아, 거기까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도가 됐네요.
0: 네, 체코 가수 벤 크리스토바우의 포슬란 듣겠습니다.

0: 아, 노래에서 체코의 역전패에 대한 슬픔이 느껴집니다. 뭔가 역전패 당하고 맞는 노래 같네. 아, 진짜 깨진 도자기 같잖아요.
1: 그 영어도 포슬린이거든요. 네네. 이걸 가져온 신혜림 작가의 의도는 오히려 체코에게 한 방 더 매기는 게 아닌가 하는.
2: 뭐 체코 분이 음악 캠프를 들을 수도 있긴 하지만.
0: 그렇죠. 예, 벤 크리스토바오의 포슬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경기는 잘 우리가 치렀잖아요.
1: 네네.
0: 사실 월드컵에서 우리가 첫 경기를 이긴 아. 그 해에는 꼭 예전에 16강 진출했거든요.
2: 아.
0: 이번에도 뭐 32강으로 진출할 확률이 뭐 90몇 퍼센트래잖아요.
1: 굉장히 높아졌죠. 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1위, 2위, 3위 이 얘기를 벌써 하고 계신데.
0: 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한 두 경기 하고 나면 계속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겨우 올라가나.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고 탈락이고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32강전에서 조 1위를 가는 게 유리한 것인가, 2위로 가는 게 유리한 것인가. 지금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경우의 수.
1: 네.
0: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일단 32강은 거의 확실히 갈 것 같고요.
0: 가는데.
1: 네, 갈 것 같고요.
0: 조 1위를 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2위를 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1: 일단은 지금 1위로 갈 경우하고 2위로 갈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요.
0: 네네.
1: 솔직히 그게 그겁니다.
0: 뭐가 사람 뭐가
1: 아니 뭐 이렇게 1위로 가든 2위로 가든 뭐 압도적인 뭐 브라질 뭐 이런 팀이랑 붙는 건 아니거든요.
0: 어쨌거나
1: 그 센 팀들이 있긴 합니다만
0: 네네.
1: 예 예를 들어서 1위로 가면 저희가 스웨덴이랑 붙을 수도 있거든요. 스웨덴
0: 스웨덴이 그저에서 3위 할 것 같아요. 예.
1: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여튼 붙을 수도 있는데 그중에 강팀을 꼽자면 그리고 2위로 가게 되면 스위스가 첫 경기를 못하긴 했지만 잘하거든요 스위스.
0: 근데 어쨌거나 저는 우리가 1위로 가면 경기를 멕시코 시티에서 하잖아요.
1: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0: 우리는 이미 고지대에 지금 숙달돼 있어요. 두 경기 있지 하고 숙달돼 있기 때문에 그게 여세를 몰아서 그냥 그리고 다른 조 3위를 3위들은 어쨌거나 뭐 실수를 했건 컨디션이 안 좋건 뭐 어쨌든 3위를 했잖아요.
1: 네.
0: 3위하고 붙는 게 좋지 뭐.
1: 그렇죠. 스웨덴이 아마 3위할 일은 없을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1: 이번에 첫 경기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0: 그런데 이제 조 2위로 가면 경기장이 LA로 바뀌거든요.
2: 네.
0: LA 가면 또 우리 교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2: 아.
0: 거의 홈구장이죠, 홈구장. 거기선 뭐. 미국이나 멕시코하고 붙지 않으면 홈구장이죠.
1: 아. 손흥민 선수 홈구장이잖아요.
0: 아, 그러네. 네.
1: 손흥민 선수 홈구장이죠.
0: 네. 이건 뭐 아직 먼 얘기고.
1: 예.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경기도.
0: 지금까지 보신 경기 중에 제일 인상

0: 역으로 본 경기는 어떤 경기예요?
1: 오늘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음악과도 연관이 있는데, 예, 스페인하고 까보베르데.
0: 야, 까보베르데가 비길 줄은 진짜 몰랐는데.
1: 이게 축구공 그 임지범 선생님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축구공은 둥글고 음악은 아름답다.
0: 음악은 아름답다.
1: 네. 근데 축구공 진짜 둥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게 스페인은 지금 세계 최강 중에 하나고요.
0: 그 우승 후보죠. 우승 후보. 예.
1: 까보베르데는 뭐 약체로 분류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0: 아니, 뭐 인구가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 네네네. 그런데 0대 0으로 비겼죠.
0: 네.
1: 스페인 선수들이 조금 안일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설마 우리가 지겠어? 설마 우리가 비기겠어?
0: 그렇지.
1: 우리가 무조건 이기지. 까보베르데인데 했다가 일격 당한 거죠.
0: 다섯 골 이상 차이 날 거 하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1: 그러니까 참 자만심이라는 게 참 위험한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0: 많이 위험하죠.
1: 예, 네. 까보베르데 출신의 이제 세계적인 가수 하면은요. 뭐 저도 소개한 적 있고 신혜림 작가도 소개한 적 있습니다만 모르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세자리아 에보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0: 아, 에보라 빼놓을 수 없죠.
1: 이 모르나라는 장르인데요. 네. 여기가 당연히 포르투갈의 그러니까 유럽의 유럽 국가 중에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음악하고 아프리카의 리듬하고 까보베르데의 환경이 섞여서 이 모르나라는 장르가 나왔는데 영어의 몬에서 나왔다고도 하고 포르투갈어의 모르노에서 나왔다고도 하고
0: 네네.
1: 뭐 슬퍼하고 따뜻한 느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섞인 장르가 바로 이 모르나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원래는 이 세자리 에보라는 완전히 무명 가수였는데 우연히 프랑스의 한 프로듀서에게 발굴돼서 세계적인 여가수가 됐거든요. 이 세자리 에보라 다큐도 있으니까요. 예,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0: 네.
1: 하여튼 까보베르데의 정말 놀라운 선전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0: 이것도 응원하게 되잖아요.
1: 예, 예. 아, 그런 약팀이 이겨야 또 맛이 있죠. 약팀이 비기거나 이겨야 또 맛이
0: 그렇죠,
1: 있죠.
0: 그렇죠.
1: 강팀만 네. 아니 강팀만 이길 거면 네. 그 뭐하러 합니까?
0: 월드컵 안 하고 그냥 FIFA 랭킹대로 네. 주면 돼요. 그냥 네. 니네가 1위니까 니네 가져가 커. 네.
1: 그 맛에 보는 거죠. 세자리아 에보라의 노래 중에 뿌띠베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0: 네.
1: 이거 까보베르데입니다. 작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0: 뿌띠가 작은이죠.
1: 예, 네. 작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0: 작은 나라.
1: 네,
0: 자기네 나라군요.
1: 예. 네. 네.
0: 자 그러면 금요일에 멕시코랑 네. 경기하는 건 아시죠?
2: 네, 알고 있습니다.
0: 볼 예정이죠.
2: 네. 네. 한국 경기는 다 보겠습니다.
0: 꼭 보셔야 됩니다.
2: 네.
1: 다른 경기는 못 보겠습니다.
2: 네.
0: 자, 세자리아 에보라의 뿌띠베이 이거 음악 들으면서 축구 캠프 마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그래도 아직은 열대야는 없어서 저녁에는 활동할 만한데요. 낮 동안은 정말 무덥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 33도를 넘으면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내일도 평년 기온을 대부분 지역이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는 소나기도 자주 내릴 텐데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우박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고 제주도에도 최대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자외선이 강합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씨야 얼라이브 들었습니다. 002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시원한 목소리라고 하셨네. 예. 일단 뭐 예. 씨야 목소리가 시원하긴 하죠. 예. 정지용 씨가 신 작가님 진짜 잘하셨어요. 평도 재미났어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하나 더 보고 오셔서 더 껴들어 주시길. 아니 재밌었어요 이게? 어이가 없네. 아니 솔직히 저는 우리 팀이긴 합니다만 아, 뭐 이렇게 들을 건 없었는데 아,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아, 잘 봤습니다. 이거 끝 아니에요. 네, 축구 잘 봤습니다. 우리 팀이 이겼는데요. 예. 이거 이상 뭐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청취자들의 반응은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7시 36분 38초 막 지났습니다. 288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찰리 푸스 데스 힐러리어스.

아, 누구 목소리가 이렇게 예뻐요? 하고 김수현 씨가 예, 채플 로운 목소리입니다. 채플 로운의 The Subway 4616번으로 지하철 타며 신청합니다. 예. 딱이죠. 예. 제가 왜 저 토요일에 지하철 탄 얘기 해드렸잖아요. 결혼식장 가느라고 지하철 9호선 타고 가다가 2호선 갈아타고 올 때도 그대로 오고. 야, 근데 진짜 이번에 제가 1호선 이후로 너무 오래됐죠. 80년대 이후로 지하철 처음 타본 거거든요. 아, 근데 물론 지하철을 우리나라에선 그렇고 저 런던이나 도쿄 이런 데 가면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늘. 근데 야,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지하철이 스크린도어도 그렇고 훨씬 낫던데요. 최고던데 우리나라 지하철이. 우리나라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고 아, 최고입니다. 그 보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선진국이 됐구나. 아니, 작년, 재작년 계속 제가 런던, 뭐, 도쿄 이런 데 갔었거든요. 최고예요, 예. 자, 채플로운의 The Subway 4616번으로 정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찰리 푸스의 데스 힐러리어스. 예. 아, 야, 많은 분들이 제가 저 신혜림 작가 축구평에 내용 없었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재밌었다고 막 보내시고 유승철 씨는 심지어 아니 아저씨 그 임진무 아저씨랑 맨날 그 투닥투닥 하는 것도 내용은 없지만 재밌잖아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아까 저 신혜림 씨에게 그 막말한 건 사과드립니다. 예 재밌었답니다. 재밌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준 씨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도와준 고맙고 좋아하는 분에게 보내고 싶다고요. 짠 레전드 All of me.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3152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예. 영화 마이클 보셨다고. 예. 이 영화에도 이 노래 나오죠.

그죠? 네. 마이클 잭슨의 Off the Wall 앨범에 있는 곡 Working Day and Night.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다현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엄격한 성격이에요. 메인보컬로서 기대에 못 미칠까봐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신곡 가사 중에 얼어붙어도 난 피어나리라 라는 구절을 쉴 새 없이 연습하고 반복해 부르는 동안 제 안의 불안이 자연스럽게 극복된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힘든가 불안도 제 목소리로 저희의 노래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0: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리 와.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방법, 그리고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방법을 묻자 누군가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알려줍니다. 내 의도를 상대가 정확히 전달받도록 하기. 예를 들어 당신을 좋아한다는 의도로 출발했는데 빙빙 돌아가거나 애꿎은 말만 하면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상대는 혼란스럽고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책을 위한 변명이나 핑계는 접어두고 잘못을 꺼내며 사과의 뜻을 전해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용기가 안 나서 망설일 순 있지만 우회하기보단 직진하는 게 진심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16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이 무려 최성곤의 네가 좋아였습니다. 별밤 오프닝이 그거였죠. 고백이나 사과의 올바른 방법은 나의 의도를 상대가 정확히 전달받도록 하는 것. 근데 이 워딩으로 고백을 하는 게 과연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이걸 선곡하면서 혼자 키득거렸을 PD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네가 좋아 바이러스가 지금 온 방송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조은성님이 이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의도를 전하는 고백인가요? 최희원님은 갑자기 누룩빛깔 최성곤. 아, 누룩빛깔이라니요. 아, 영화에서 그렇게 외치나요? 아니, 댓글에서부터 유행을 한 건가? 진짜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 오정세 배우님 진짜 잘하는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난데없는 기류를 통해서 확 사랑받는 거 보는 게 참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0509님은 지금 최성곤 보러 영화 와일드싱 GV 가는 중이에요. 두 번째 봐요. 정말 재밌어요. 보시면 오늘 별이 빛나는 밤 무려 오프닝에서 네가 좋아 틀었다고 좀 전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쯤 되면 진짜 나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밤 오프닝 곡은 진짜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튼 오늘도 화제의 노래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3, 4부 별밤 초대석 리메이크 앨범 낸 가수 손태진 씨와 함께합니다. 손태진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모아놨다가 이따 소개해드리겠고요. 9시부터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부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기쁜 일, 자랑하고 싶은 일, 속상한 일 모든 별밤에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있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3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4: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메리 잽슨의 Call Me Maybe 들으셨고요. 박태화님, 해가 지며 조금씩 어둑해지는 창가에서 드는 별밤은 새롭네요. 오늘은 나도 부엉이, 별내 부엉이 인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별내 사시는 부엉이가 첫인사 보내주신 걸까요? 아무튼 그래요. 맞아요. 이제 저도 밖에 지금 창문이 보이는데 창가 밖으로 하늘이 이게 푸르스름한 거 있죠. 많이 예상했었던 네, 그런 아직 별은 아니 별은 빛나고 있어요. 아직 안 깜깜해서 안 보일 뿐. 그러니 달라진 건 없다. 김용규님 갑자기 아파트에 물이 안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먹을 물은 편의점에서 사왔는데 씻지도 못하고 세탁기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지금 뭔가 문제 해결이 돼 있는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폭염이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이고 아니면 이렇게 동네 목욕탕 같은 데 없으시려나? 아 빨래 많이 밀리셨어요? 그럼 동네 빨래방? 이럴 때 또 목욕탕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조현명님 러닝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 네가 좋아 전주 듣고 호흡이 꼬여서 힘들었어요. 후렴구에 오와우 두 번에 무너지고 주저앉았네요. 운동 금지곡으로 선정. 아이고 진짜 약간 다리 힘 풀리게 만들고 자꾸 그 가르마가 같이 생각나요. 그 가르마가. 아 게다가 최근에는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류승룡 배우님 자꾸 그 곡에 욕심이 나시는지 자꾸 같이 그걸 하고 계셔갖고 수능 금지, 시험 금지, 운동 금지 국민송이 되었다라는 반증이군요. 4176님은 별밤에는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결혼 3년차. 드디어 저희에게도 소중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맨날 야근하느라 챙겨주지 못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별밤 통해서 조심히 마음 전해봅니다. 사랑하고 고마워 보라야. 보라님 듣고 계세요? 결혼 3년차. 내 남편의 뒷번호가 4176이라면 아내분에게 남편이 전하는 마음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앞으로 탄생 얘기도 또 요가 스토리도 전부 다 또 전해주세요. 알겠죠? 부엉이가 되신 거니까요. 그리고 선물도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수호의 사랑하자

리노의 사랑하자에 이어서요. 스테이시의 오늘 나온 신곡입니다. To Love 듣고 오셨어요. 아주 또 스테이시다운 곡입니다. 우리 스테이시 이번 주 목요일 별밤 초대석에서 또 함께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들 좀 소문 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별내 부엉이라고 하면서 문자 왔었잖아요. 9267님은 별밤 들으려고 남편과 아들에게 저녁으로 간단히 참치 김치 볶음밥 후딱 만들어주고 왔어요. 오늘은 저도 별밤 부엉이로 처음 인사드려요. 여기는 서울 강동구입니다. 라고 지역을 이렇게 자꾸 밝혀주세요. 왠지 좋습니다, 이런 거. 아, 근데 이 그 딴 얘기지만 저녁 해드시고 하는 거 진짜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만난 언니들, 근데 저한테 언니들이니까 이제 벌써 그 언니들이 막 한 나랑 10살 차이 나니까 환갑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나이 차이가 딱 나 보이는 느낌이 자기 밥을 해먹는 사람과 저처럼 맨날 시켜먹는 사람이 그 노화의 정도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안 하시는 분들 요리를 시작하십시오. 저부터도 안 하고 있지만 전 정말 언니들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나의 10년 뒤를 좌지우지한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9647님, 별밤 반갑습니다. 올해는 우리 남편님 환갑입니다. 오랜만에 남편하고 산책 데이트하면서 귀에 이어폰 꽂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산 동구입니다. 와, 약간 뭔가 되게 제가 리포터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강동구예요. 일산 동구 찍었고요. 자, 계속해서 뭐야, 끊겼네. 아무튼 내일의 지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4579님, 대장부엌 내일 남편과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 갔다가 호캉스까지 1박 2일 여행 가요. 남편이 많이 신났는지 커플티 준비해서 미리 입어보고 수염도 깎고 마스크팩도 하고 만발의 준비를 하네요. 둘이 일만 하다가 반년 만에 제대로 놀러가는 거라 많이 설렙니다. 라디오 들으며 여행 준비하는 우리 귀여운 남편 좋은 여행하고 오라고 해주세요. 어머나, 너무 귀여운 여행이에요. 놀이동산을 갔다가 호캉스라니요. 게다가 커플티 무슨 신혼이십니까? 야, 진짜 얼마 작년인가? 우연히 옷을 입었는데 같은 이제 뭐 그런 티셔츠 같은 것도 몇 개 있거든요, 저희도. 근데 뭐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선물 받고 이런 거에서. 근데 똑같은 걸 공교롭게 입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그거 입었냐고 바꿔 입으려고. 내가 오빠가 갈아입을 거야? 그럼 내가 입을게. 자연스럽게 탈 커플티를 하려던 저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네요. 7912님,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근데 전 생일날만 되면 엄청 우울해져요. 왜인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하루 다운된 기분으로 보냈네요. 빨랑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7912님, 저는 뭐 우울까지는 아닌데 제가 제 생일에 완전 위축되는 사람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서 저를 축하해주시는 분들께 되게 미안해져요. 막 숨 막힐 정도로 그게 힘들다요? 와, 근데 진짜 저 너무 그래서 같은 기분은 아니지만 약간 왠지 모르게 공감이 돼요. 제 공감 선물로 드릴게요. 생일 선물이라고 그러면 또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별밤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7912님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 여기 또 있어요. 노래 듣고 2부로 올 텐데요. 일기예보의 곡이자 러브홀릭의 곡이기도 한 그대만 있다면을 이제 해외에서 이제 리메이크 합니다. 가요를. 그런 노래입니다. 줄리안 레너가 부른 Even If.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모임을 끝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간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무리가 생기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모임도 있기 마련인데 희한하게 만나고 돌아서면 다음이 기다려질 만큼 좋은 사람들이다. 큰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학부모 모임으로 시작해서 벌써 그 아이들이 22살이니 14년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정들이 생겨 이젠 4명의 정예 멤버만 남았다. 나도 처음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시간 되면 만나고 못 만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공유하는 기쁨. 나의 무료한 생활 속 작은 즐거움이 되어갔다. 만나서 거창한 걸 하는 건 아니다. 생맥주 한 잔 앞에 두고 서로 사는 이야기로 3, 4시간씩 수다를 떤다. 실컷 웃으며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마음의 짐들이 훌훌 날아가고 없다. 누구 하나 목소리 높여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는 마음이 자연스레 배어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수많은 인연들 속에 지금처럼 부담 없이 만나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오래 이어지면 좋겠다.

설안의 행복 들었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이경화 님이 보내주셨고요. 지난 토요일 14년째 이어지는 모임에 다녀왔어요. 큰아이 1학년 때 학부모 모임으로 시작해서 벌써 14년째. 만나면 편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이 모임. 서로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좋은 인연이 오래 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랑 똑같은 생각하신 분이 계세요. 7342님이고 사연자분이 좋은 사람이라 좋은 인연이 생긴 거겠죠. 저도 남편 직장 때문에 연고 없는 곳에 와서 친구가 없었는데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친구가 됐어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라고. 그래서 왜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고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 뭐 그만 못하다 하지만 또 더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아, 각자 인연을 만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분명 오래가는 모임은 막 서로 막 처음부터 너무 죽고 못 살고 그러는 만남들보다는 뭐 그냥 그렇게 대단히 가깝진 않은데 어떤 명분 때문에 1년에 한 번 뭐 볼까 말까 한 그런 만남? 그게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런 약간의 거리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진짜 이런 인연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경화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안녕했거나 안녕하지 못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이어서 이승원의 화양연화 들으셨고요. 아까 여기는 어디고요 하면서 사연 보내주신 부엉이들 얘기하면서 특파원들 같고 제가 막 리포터 같고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보내주셨어요. 김혜리님이 여긴 강원도 원주입니다. 이재훈님은 여의도입니다. 재훈님은 저랑 가까이 계시네요. 김민서님 대전입니다. 맛있는 빵집 생각나네. 여기저기서 듣고 계시는군요. 제가 여기 도처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 8875님은 별밤 오랜만에 듣고 있어요. 걷기 운동하고 있네요. 여기는 대구 북구 도남 지구입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대구를 내가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또 못 가봤네. 부산은 가봤는데 대구를 못 가봤네요. 거길 또 여행으로 가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홍순호님, 인천 성모도에서 할머니와 한 달 살이 중인 대학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성모도 한번 놀러 오세요. 성모도. 인천은 뭔가 놀러 이렇게 자주 가본 느낌인데 거기 무슨 또 뭐지? 놀이동산 있고 그런 데 있었는데 바이킹, 좀 무서운 바이킹. 월미도, 그래. 저기는 가봤어요. 성모도. 가보고 제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성모도 또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부엉이 아까도 있었는데 또 계십니다. 1419님 여기는 강원도 원주십니다. 요즘 회사가 바빠서 연장근무로 힘든 평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주말에 휴일 치료가 있으니 그걸로 버텨요. 여러분 금융치료 다음으로 주말치료가 있어요. 그 힘으로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진짜 근데 주말을 주말답게 쉬는 것도 그 또한 모두에게 주어지는 휴식이 아니므로 그거를 또 기다릴 수 있는 분들에게는 진짜 또 큰 행복이실 겁니다. 그리고 9050님은요. 여전히 새아침부터 별밤까지 달려가는 버스기사입니다. 오늘도 평범해서 감사한 하루네요.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을 기대하면 나이 들어간다는데 내일은 특별히 더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여기서 새아침은 MBC FM 보유 아침 6시에 하는 세상을 여는 아침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8시 별밤까지 쭉 함께 하시나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도 언젠가부터 저랬는데 그게 조금 어떤 나이 언덕 능선을 지나가면서부터 느끼는 건가 보다. 평범한 날을 기대하는 것. 저도 그러면은 비슷한 마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제시 바레라, 마이클 캐리언, 알버트 포시스의 Maybe We Could Be A Thing.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왜요?

0: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화요일 별 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니, 특파원들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춘천, 진해, 전주, 순천, 여수, 부산, 해운대, 경기도 하남, 광명, 여주, 상주, 서울, 은평구, 송파구, 가락시장, 그리고 일본 부엉이까지 전부 다 소개는 못해드렸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바로바로 반응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언제 한번 지역 특파원 특집으로 뭐 시간을 마련해보던가 해야겠습니다. 자, 2부 마무리하면서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도착했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오늘의 초대 손님 손태진 씨 모셔올 거예요. 지금 키가 하도 커가지고 밖에 도착했는데 기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눈에 아주 잘 띕니다.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면 이분의 능력치는 이미 한도 초과합니다. 노래 잘해, 진행 잘해, 입담 좋아, 외모 훌륭해. 모든 기회가 생겼을 때 도전하는 패기까지 갖췄죠. 오늘 별밤 초대석은 가수 손태진 씨와 함께합니다. 손태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야,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현실 님이 손샤인인데 되게 열심히 네. 제 기억으로는 손태진 씨 때문에 부엉이 돼서 네. 되게 완전 그냥 부엉이 아. 고착하신 공개 방송 때
1: 너무 좋네요.
0: 나 그러니까 얼굴도 기억나요 이번.
1: 아 정말요? 네. 얼굴이 기억날 정도면 되게 네. 인상이 깊어나 봅니다.
0: 그러니까 되게 반갑게 네. 어떻게 내가 이름을 알았지? 왜냐면 인사를 이렇게 막 나누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사람 그 손샤인이에요 막 하면서 네. 부엉이가 돼서 미니에서 네. 얘기해가지고 제 기억력이 또 좋아요.
1: 이게 우리 그 참 팬분들의 사랑이 엄청나다 하기에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게 여기저기 이렇게 또, 또 어떻게 해서든 막 홍보요정처럼 막 이렇게 맞아.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좀 너무 감사하죠.
0: 연신님은 이제 그냥 부엉이에요.
1: 뭐 좋습니다.
0: 목적 없이. 네.
1: 그래도 저 잊어버리시면 말아주세요.
0: 아유 네. 지금 바로 대장광님과 기린 손태진님을 응원합니다라고. 제가 마침 제일 좋아하는 동물 두 종류가 기린과 기린이요. 부엉이.
1: 네, 기린 얘기 좀 듣죠. 네, 약간 좀 그 갓 태어난 기린이라고 제가. 살짝...
0: 갓 태어나진 않았고 네. 한 청년?
1: 아 청년 정도.
0: 네네네.
1: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0: 네, 아까 들어왔는데 밖에 너무 커다랗게 왔다 갔다 그러셔가지고.
1: 아 자꾸 저한테 더 크는 것 같다고 아직도 성장기냐고.
0: 지금 성장편 열려 있어요 혹시?
1: 아 그렇진 않은데 이게 좀 뭐. 꾸몄을 때 안 꾸몄을 때 약간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약간 좀
0: 얼굴이 더 작아져서 그래 보이나 봐.
1: 아 그런가요? 아, 감사합니다.
0: 자 조수혜님 문자 읽어주세요.
1: 손태진님이 별밤에 오신다 하여 버선말로 찾아왔습니다. 이나님 반갑습니다.
0: 아유.
1: 아 반갑습니다.
0: 잘 오셨고요. 네. 이선홍님 무흐즈 알림 받고 왔어요. 낮에는 손태디로 저녁은 손가수로 1일 2회 너무 반갑고 기대합니다. 손태디는 우리 네.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 DJ로서의 애칭이죠.
1: 그렇죠. 뭐 옆집에서 테디로 이렇게 있는데 저도 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왔네요.
0: 그냥 이쯤 되면 여기 방 하나 네. 얻어 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워낙에 손태진 씨를 자주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사이인데 별밤에서는 1년 반 만이에요.
1: 그러니까요. 저도 뭐 오랜만이네 했는데 이 정도 오랜만인 줄 몰랐어요.
0: 너무합니다. 23... 제가 그 사이에 얼마나 부탁드렸어요.
1: 아, 그 저희가 예. 하지만 오늘을 위해서
0: 아, 예. 앨범 냈을 때
1: 그렇죠. 그렇죠. 그때
0: 그렇죠. 그때. 그렇죠.
1: 아니
0: 홍보할 거 있을 때 나오지. 아니, 내가 다른 때 왜 오냐.
1: 다른 때 이겁니다. 언제든 제가 뭐
0: 얼굴 빨개지네.
1: 도움이 되어 드린다면 오케이인데.
0: 그런 사이였어.
1: 아니요. 그게 아니죠. 아니 우리 왜 진행을 안 하죠? 그 다음 얘기가 뭐죠? 다음 얘기가 뭐였더라?
0: 제가 노래방 특집도 좀 한번 와 주라. 이것부터 콘서트 코너에도 한번 한주는 그 트로트 태진 한주는 네. 성악 태진으로 하면 얼마나 근사하겠어.
1: 맞아요. 그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0: 근데 손샤인 분들께 고자질합니다.
1: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 간에 얘기 전달이 안 됐나 봐요.
0: 누굽니까? 혹시 조용철이라는 자 때문 아닙니까? 대표이사?
1: 아예 서로 연락을 안 한 건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0: 그래요. 제가 이 손태진 씨가 잘못했을 리는 없으니까
1: 네, 맞아요.
0: 한번 제대로 체크해보도록
1: 하겠고요.
0: 아무튼 네. 이렇게 제가 다 고자질했으니까 네.
1: 피드백이 올 거예요. 네, 지금 아마 문제인 사람이 아마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0: 벌벌 떨시진 않을 거고. 근데 아무튼 한번 놀러 와주세요. 근데 태진 씨 너무 바쁘고 제가 알긴 알아요.
1: 아유,
0: 거의 뭐 우리 회사에서 제일 바쁜 분이라 회사에서 유난히 애지중지하는 것 같기도 해요.
1: 아, 근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진짜. 그래도 태진 씨가 건강해서 다행이고요. 에이. 벌써 우리 태진 씨가 DJ

0: DJ로도요. 2주년이 지났어요?
1: 네, 2주년이 지났습니다.
0: 벌써 그렇게 됐어. 네. 이게 데일리 하는 게 낮방송 특히 보통 일이 아닌데.
1: 그러니까요. 그 저도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 싶은 그 걱정이 더 컸는데 근데 이제는 뭔가 없으면 허전할 것 같고.
0: 진짜?
1: 네.
0: 다정해.
1: 좀, 네. 아직 그 2년 차면 이제 병아리에서 조금 털이 좀 자라기 시작했고.
0: 이게 좀 나왔죠.
1: 아, 좀 나왔나요?
0: 네, 좀 나온
1: 거예요. 살짝 나오기 시작했고 해가지고 네. 제가 오히려 되게 힘을 많이 받아요.
0: 맞아.
1: 네.
0: 그게 있어요.
1: 그런 게 있어요. 뭔가
0: 태진 씨 듯이 느끼는구나.
1: 네, 그 사연들이나 아 내가 노래를 더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또 무대에 섰을 때 무대에 서야 되는 이유 막 이런 약간 그래. 작은 행복이 되게 크더라고요.
0: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막 바쁘게 일정 막 돌아다니고 네. 그리고 아무튼 계속 뭐 카메라라든지 무대 이렇게만 살다 보면. 네. 일상과 삶의 그 질감에서부터 좀 멀어지는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
1: 맞아, 맞아요.
0: 라디오가 네. 그 포근함이 있잖아요.
1: 네.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서 진짜 이거 하나를 들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오늘도 힘내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0: 맞아.
1: 와, 그 감사 인사를 제가 받는데 내가 받아도 되나?
0: 맞아.
1: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0: 감사는 누가 더 한 줄 알고 막 이런 거.
1: 맞아요. 네.
0: 제가 저는 이제 지난달에 6주년이었어요.
1: 그렇죠. 예. 벌써.
0: 저는 이제 턱에도 이제 벼슬이.
1: 아, 턱에도.
0: 이렇게 달랑달랑 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꼬꼬댁 소리는 제가 볼 때 한 8년 차는 돼야, 아, 10년은 돼야. 꼬꼬댁이랑 우렁차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약간 그거 있잖아요. 털이 완벽하게 자라기 그 전에 약간 좀 되게 날렵하게 생긴 애들이 있죠. 길쭉길쭉한 애들.
0: 그치, 그치, 그치.
1: 네, 그 정도인가요?
0: 고쪽, 고 느낌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자, 그리고 더 트롯 쇼 MC로도 발탁되고, 태진 씨 진짜 큰일 났어.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1: 아, 뭐. 사실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감사한 기회로 그냥 서게 됐는데
0: 여러분 저기 태진 씨 미안한데 네. 이 냉정한 방송국에 네. 이 업계에서 잘하지 않는데 그 자리를 주는
1: 그게 있잖아요. 제가 하면서 내가 늘고 있네 하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은 즉슨 얼마나 내가 부족했을까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들이댔다가
0: 그게 이제 잘하는 사람이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못했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네. 잘하는 사람이에요.
1: 다행입니다.
0: 네.
1: 다행입니다.
0: 자, 네. 그 바쁜 와중에 저는 이거 너무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새 앨범이자 리메이크 앨범으로는 처음입니다.
1: 네.
0: 여름 향수.
1: 와.
0: 그래요. 이게 이제 리메이크 앨범 저는 이제 태진 씨가 이거 얼마나 세심하게 곡 선정이나 편곡 방향이라든지
1: 네.
0: 늘 이제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셔가지고
1: 맞아요,
0: 그
1: 맞아요.
0: 세심함을 잘 알고 있는데 어때요? 리메이크 앨범 언젠가는 낼 것 같았지만
1: 네.
0: 곡을 모을 때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었나요?
1: 이게 작업 기간만 해도 그리고 또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가 벌써 1년이 된 것 같아요. 작년 여름 때쯤
0: 그래.
1: 준비를 했는데 이게 우선 선곡을 하면서 되게 큰 공부가 많이 됐고
0: 네.
1: 그리고 거의 맨 처음에 추리고 명곡 그리고 나름 그 한 시대를 차지했던 그런 명곡들을 쫙 모아보니까 한 140-150곡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훨씬 더 많았지만.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우 그냥 다 넣을 수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고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컨셉을 좀 줄이면서 60년대, 80년대 사이에 있었던 노래들로 조금 막 그런 제안들을 두면서 그나마 겨우겨우 해서 이렇게 골랐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 네. 그런데 진짜 잘 골라 주신 것 같고, 손태진 씨는 또 언제 한번 올드 팝?
1: 네.
0: 명곡 팝들로 리메이크해도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1: 너무 좋죠. 너무 좋죠.
0: 근데 너무 근사할 것 같아요.
1: 이 리메이크가 근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0: 네. 이게 승인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네. 천차만별이고.
1: 네. 제가 저번에 음감회를 이번에 좀 특별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그냥 앉아서 오로지 음악에다가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노래들은 그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좀 같이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0: 맞아.
1: 해서 음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슬쩍 얘기한 게 이게 리메이크 앨범이 쉬운 길은 아니고
0: 그렇죠. 쉬워 보이지만
1: 쉬워 보이지만
0: 과정은 진짜 힘들어.
1: 그리고 또 뭐 돈도 많이 들고.

0: 만들어요.
1: 그런 게 있어요.
0: 이게 그냥 신곡 받는 게 아닙니다.
1: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진짜.
0: 특히 되게 왜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곡들일수록
1: 네. 네, 맞아요.
0: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1: 하지만 다행스럽게 이번에 선배님들 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흔쾌히 아니 후배가 노래하겠다는데 뭘 그걸 막냐 이러면서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0: 아니 그리고 손태진 씨가 워낙 보컬로서 뭐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태진 씨가 본격적으로 앨범 들어가기 전에 네.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게 하나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그
1: 포토북
0: 네. 앨범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사진들 너무 멋있게 잘 찍은 거예요 아, 대박이다 하면서 보는데 굉장히 문제적 사진이 하나 있어요
1: 문제적 사진 있어요?
0: 빨리 클로즈업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1: 예예 예.
0: 얼굴에, 얼굴에 온통 지금 입술 자국이 그 두 군데나 나 있고요.
1: 네네.
0: 손태진 씨가 싫지 않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던 왜 앞섬은 저렇게까지 풀어 헤쳐져 있는 건지
1: 네.
0: 이 얘기 이 무슨 컨셉인지 포토그래퍼의 디렉팅은 뭐였어요?
1: 보통 같으면 이런 그 과한 도전이 있으면 딱 그 결과물을 보고 뺍니다. 네. 빼는 게 아,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이번에는 열 곡에 열 컨셉을 다 넣었다 보니까 네. 우선 들어가긴 했는데
0: 아, 너무 그, 많이 당했네 뽀뽀를
1: 그, 네, 그 비하인드는 나중에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0: 아, 네. 우리 팬들 괜찮습니까?
1: 아, 뭐 그 과정을
0: 좋아하세요?
1: 보면 그 과정을 보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괜찮아 하시지 않을까?
0: 아니 에. 누가 이렇게 매너 없이 그리고 입술을 안 이렇게 자국 남는 걸로 바르고서 우리 깜짝 놀랐어요. 손태진 씨가 세상에나 마상에나
1: 이게 도전입니다. 늘 도전이에요.
0: 그래 팬분들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 좋아하시네 박순태님 과한 도전 좋아요 태진님
1: 아 그런가요? 아
0: 이러다가 근데, 이러다 워터밤 가겠어요.
1: 근데 진짜 제가 네. 이번에 많은 선배님들의 어떤 행보를 쭉 봤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아는 뭐 가왕 조용필 선배님만 해도 그냥 괜히 지금의 조용필이 있는 게 아니고
0: 맞죠.
1: 정말 다양한 음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도전들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때로는 아 내가 급하게 느껴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 지금 이 모든 게 나중에 차차 쌓여서 손태진이라는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는 좀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0: 그건 맞지만 너무 다양한 입술 자국은 남기지 말더라고요.
1: 아, 알겠습니다.
0: 자, 아무튼 총 10곡이고 타이틀곡이 3곡입니다.
1: 네.
0: 하숙생, 노래하는 곳에, 그리고 사랑하리. 그 노래하는 곳에는 윤한기님 원곡이었고
1: 네네.
0: 결밤에서도 앨범 나오자마자 튼 곡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래요. 타이틀이다 싶은 그거 그 선정 기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1: 진짜 어려웠어요.
0: 네, 이 곡이 타이틀인 이유가 또 있다면요.
1: 결국에는 이 모든 곡들이 그리고 이번 여름 향수가 듣는 분들로부터 뭔가 옛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혹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힘이 되는 음악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이 노래 가사도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 그게 결국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게 노래하는 곳에다 생각했습니다.
0: 그건 맞아요. 네. 샤이닝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1: 네.
0: 되게 꽤 어려울 수도 있는 주관식 질문 주셨습니다.
1: 네.
0: 태진 씨 테스트입니다.
1: 네.
0: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네.
1: 네.
0: 여기에 태진님이 가사를 덧붙인다면 노래하는 곳에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1: 손샤인이 있죠.
0: 아이돌로 어떤 감정도 손샤인은 앞설 수 없다.
1: 왜 그러면 제가 노래하는 곳에 곳곳에 예. 방방곡곡 늘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가수로서 노래를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노래를
0: 맞죠.
1: 하죠.
0: 맞습니다.
1: 네,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갑자기 손샤인 생각이 나네요.
0: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1: 네.
0: 많아요. 요거를 오늘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죠?
1: 그렇죠. 지금 노래하는 곳에를 처음 라이브로 부르는 것 같아요.
0: 진짜?
1: 네.
0: 오, 너무 감사합니다.
1: 그래가지고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손태진 씨 라이브에서 이동하고 계시고요. 김미라님 손태진을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여름 향수 덕분에 하루가

즐겁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무려 별밤에서 첫 라이브라니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은 라이브 감상평도 좋고요. 뭐 너무 잘 불러요. CD 같아요. 이건 너무 많을 거라 아주 색다른 감상평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시고요. 준비되셨으니까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손태진의 노래하는 곳에.

0: 음악으로 듣고 왔습니다.
1: 아우, 네.
0: 너무 편안하시네요. 태진 씨.
1: 아, 그래요?
0: 편안하시고. 네. 어, 밖에 네. 손샤인 분이신가요, 이렇게? 매니저님.
1: 아니 또, 아니, 또 네. 우리 그 손트라 팀에서 네. 또 응원차 아, 퇴근도 안 하고.
0: 손트라 제작진 분들이구나.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굉장히 격렬히 우리 손샤인 그 타월이라고 하나요? 흔들면서 그래서 어, 저는 혹시 팬분들이 어떻게 들어와 계시겠어요?
1: 아,
0: 어,
1: 네, 늘 이렇게 야, 또 응원해.
0: 또,
1: 네.
0: 진짜 감사. 제가 뭐라고 다 감사드립니다.
1: 아유.
0: 예. 아 그리고 어, 최지숙님께서 오늘 마신 연유 커피보다 더 달달한 태진님 목소리 어쩜 좋아요.
1: 오.
0: 네, 아주 좋아. 이런
1: 연유 커피. 이렇게 달달한가요? 어, 오늘은 좀 신나게 좀 약간 탄산 느낌으로 해.

0: 봤는데.
1: 탄산 아니 커피는 있어.
0: 아 커피는 있어요.
1: 네,
0: 아.
1: 좀 깊어요, 깊어 그리고 약간 그리고 서리님은 너무 멋지다. 너 매번 반한다.
0: 아유 우리 서리님 너무 감사드려요. 매번 반한다님 또.
1: 또 반해버리고 만 겁니다. 오영희님 문자 좀 읽어주시죠.
0: 노래하는 곳에 태진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손샤인이 있네. 아 그러네요.
1: 바로
0: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1: 아주 또 영희님께서 완성해주셨습니다. 송채연님은 노래하는 곳에 뮤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집니다. 정말 기분 좋아지는 노래 많은 사랑받으시길이라고.
0: 네.
1: 아 진짜 너무 멋있고 우리 손태진 씨는 제가 항상 라디오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성악 에서 너무 아까워한 특히 그 아 나 갑자기 뭐 그 교수님 이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 저랑 네. 교수님 서울대
0: 강병수 선생님 아니, 아니에요
1: 저 스팅어 아니
0: 패턴 손혜수
1: 손혜수 같은 송 교수님이 네. 손태진이 베이스에서 이제 다른 업계로도 이게 성악에서 넘어가는 게 네. 진심으로 찐텐으로 약간 좀 화 약간 서운해하셨어요. 너무 큰 손실이라고.
0: 아니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잘 못하는 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네. 이게 또 성악의 또 그 끝에 있죠. 네. 저희는 그냥 그 짧은 그 순간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롱런을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나 저는 이걸 못하겠다라는 그 판단에 있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봤던 것뿐입니다.
1: 아니 네. 이거는 아 진짜 그거 교수님이 들으시면 되게 또 역정내실 것 같은데 그 위아래 정도 기수에서 이 정도 에이스가 없었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0: 감사합니다.
1: 교수님이 그냥 허투만 하신 건 아닐 거예요.
0: 우리 혜수 형님 감사합니다.
1: 하지만 덕분에 더 많은 손샤인들 만날 수 있게 되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또 다른 곡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0: 네.
1: 우리 하숙생. 아 이거 진짜 최희준 씨 원곡이고 너무 근사한 버전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0: 네. 제가 우선 이 가사말 자체가 저는 한국판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
0: 아 근데 이게 물론 제가 이만큼 뭐 뭔가 인생을 다 알고 그래서 부른다기보다는 그냥 이 노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 아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아 그래 너무 뭔가 매사에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막 의미를 다 주면서 그러기에는 너무 불행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조금 가볍게 좀 재즈풍으로 그 옛날 그 최희준 선생님 원곡을 들으면 막 인생은 나그네 길 막 이렇게 부르고
1: 이거 성대모사도 곧잘 하시네요. 네.
0: 근데 조금 제 버전은 마치 약간 좀 와인 한잔 하면서
1: 약간 어떤 이를테면 어떤 느낌?
0: 하루 마무리를 하는데 딱 한 잔 한 반잔 정도만 먹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아 오늘 그래. 아 이런 힘든 일 있고 막 고민들 막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 별거 없구나 하면서 딱 편히 잠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풍으로 또 재즈 풍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1: 그 요거 한 줄만 해주세요.
0: 어떤 한 줄이요?
1: 인생은 나그네 길.
0: 아

0: 네.
1: 멋있다. 아, 또 이럴 때까지 친해서 좋네요. 아. 이거 해주세요.
0: 아, 괜찮아요. 아,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진짜 빈손으로 가잖아요. 아,
1: 그래요. 네. 그럼 이왕 빈손으로 오신 김에 네. 방금 전에 와인 반 잔이었잖아요.
0: 네네.
1: 세 잔 들어가면 네. 그 느낌은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 나요?
0: 인생.

0: 그래 두지 말자.
1: 세잔도 괜찮네. 아,
0: 세잔도 나쁘지 않습니다.
1: 어, 나중에 하면 8잔부터 네. 이제 병째까지
0: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하죠.
1: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즉석에서도. 자, 그리고요. 콜라보님께서 리메이크 앨범을 통해서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뭐냐고. 40초 남았으니까 그동안 대답해주세요.
0: 이 노래가 나의 옛 어떤 추억을 꺼내듯이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조금 더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에, 이 그냥 소홀히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보자. 이 또한 오늘 저희 함께하는 이 시간도 나중에는 하나의 향수로 느껴지지 않을까.
1: 맞아요.
0: 그런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잠시 후 4부로 돌아와서 앨범 얘기 더 나누겠고요. 태진 씨한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문자랑 미니로 더 남겨주세요.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에서 오늘은 계절에 어울리는 여름 향수로 찾아온 가수 손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태진 씨가 즉석으로 네. 이게 만드는 와인 반잔 버전, 세잔 버전 네. 하숙생 듣고 6523님 술천 하숙생 귀하다. 오직 별밤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아니 저 4564님도 너무 좋네요. 요즘 대세 향수가 바로 여름 향수래요.
1: 아 그래요. 어디서
2: 와, 이렇게
1: 약간
2: 표현을
1: 어디서 좀 이거 유료 멘트인 것 같은.
2: 그러니까요.
1: 네, 이거 홍보용 멘트 같습니다.
2: 메이저가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1: 예, 아닌가요? 그리고 행갱이님 문자도 소개해 주시죠. 네,
2: 여름 향수 모든 곡이 좋아서 최애 곡이 매일 바뀌고 있어요.
1: 이게 진짜 가수로서는 네. 제일 듣기 행복한
2: 그렇죠.
1: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그런 앨범에서 태진 씨가 별밤에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노래 세 곡을 골라 오셨습니다.
2: 네.
1: 자 하나씩 들어보면서 얘기 나누죠. 첫 번째 곡 들려주세요.

0: 나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1: 아.
0: 장미라는 곡이고요. 원곡은 4월과 5월.
1: 4월과 5월.
0: 그러니까 이게 들으 언뜻 익숙한데 네. 이 노래 뭐지? 뭐였지? 네. 이런 곡이에요.
1: 그래서 저한테. 약간 좀 그 편곡이 이번에 진짜 편곡을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원곡을 해치지 않으면서 원곡의 그 감동도 정서도 너무 많이 건들지 않으면서 근데 신선하게 느껴져야 되니까.
0: 맞아요.
1: 근데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노래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0: 이게 진짜 저는 이 보컬 느낌만 딱 떼서 보면 네. 이게 너무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네. 약간 좀 첫 여름비 같고.
1: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무래도 또 경연을 할 때는 좀 애절하고 조금 무겁고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노래들을 했는데 이렇게 가볍게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노래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히 또 이 어떤 성악적인 그 가창력보다는 진짜 메시지만 정하고 그냥 따뜻함만 남길 수 있는 그런 노래.
0: 맞아요. 약간 왜 이게 사석에서 불러줄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톤이랄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로
1: 네.
0: 힘 뺀 병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병 걸린 사람이 있나요? 또?
0: 약간 소리 좋은 사람들이요. 네. 자꾸 자기가 내는 되게 힘 뺀 소리를 더 내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요.
1: 아.
0: 무슨 마음

0: 뭔지는 알지만
1: 뭔지는 알 것 같아요.
0: 용이 불을 뿜고 하늘을 날아야지.
2: 근데 이게
0: 계속 거 산책만 할 순 없죠, 용이.
2: 확실히 제가 이번에 녹음을 하면서 그 녹음할 때 음원이라 생각하고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장에서는 또 다르게 부르겠지만 이 녹음용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부분을.
0: 맞아. 아 근데 이건 너무 좋아요. 진짜 노래가 더 익었다라는 느낌을 또 감히 받기도 했어요.
2: 감사합니다.
0: 진희님께서 이 장미는 신품종 장미 같네요.
2: 와, 신품종.
0: 진짜 좀 색달랐어. 6962님 문자.
2: 지금 제 방까지 장미향이 나는 것 같아요.
0: 난리 났습니다. 권지윤님은 손샤인에게 보내는 팬송인 듯합니다 하셨어요.
2: 사실 뭐 누군가한테 보내는 고백인데 이게 물론 저는 뭐 어디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또 이제 손샤인에게 따르게 부르든지 뭐 아니면 그냥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듣고 진짜 많은 분들이 친구들을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같이 뭐 둘러 앉아서 기타에다가 따라 불렀던 아니면 뭐 어디서 불렀던 합창대회 나가서 불러서 뭐 이걸로 뭐 상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0: 이게 약간 그 정다운 느낌 때문에 네. 자동으로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거 정말 탁월한 선곡이었던 것 같고요. 장미.
2: 감사합니다.
0: 자 다음 곡 들려주시죠.

0: 아,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1: 아, 왜요?
0: 역시 이건 것 같아.
1: 이거요? 이거요?
0: 당신은 안개였나요입니다. 이미배 원곡이고요.
1: 네.
0: 아까 약간 그런 거예요. 장미는 잘생긴 사람이 있어. 이제 되게 캐주얼한 쌩얼을 봐도 이렇게도 왜 잘 멋있다 이쁘다 이런 느낌이야. 이거를 딱 듣는데 그 사람이 딱 수트나 드레스 빼입었어. 이거죠. 네, 이런 느낌. 네.
1: 갑자기 그 다른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
0: 갑자기 이거죠. 약간 왜 멋있다 하면서 이 근사한 손태진만 다닐 수 있는 이 소리길.
1: 그래서 의외로 이 노래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어요. 좋아해 주고 계세요. 이번에 음감회 때도 그냥 궁금해서 1, 2, 3, 4, 5 중에서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세요 했는데 이게 9번 트랙이어서 4번. 제가 4번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리고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서 손태진이 성악을 베이스로 하고 모르고 이제 입덕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1: 네네, 맞아요.
0: 그런 분들 들었을 때는 어머 좀 소리가 이런 소리도 나오네 막 그런 게 되게 신세계일 것 같기도 해.
1: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편곡이 아니었고 이게 4월에 발매된 봄의 약속에 들어갈 뻔 했는데 그냥 딱 접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이거를 되게 클래시컬하게 풀면 멋있겠다 해서 했는데 너무 그게 그냥 뭐 흔히 들었을 법한 약간 가곡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맞아. 하고 이래서 그러면 이게 특별함이 없을 것 같다 맞아. 해서 다시 완전 리셋을 해서 초기화를 해서 결국에는 이번에 냈는데 저도 이 버전이 더 좋습니다.
0: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이거 손태진밖에 못하는 그 스타일 우리 가끔 얘기했었잖아요.
1: 네네네네.
0: 우리가 가자 하는 그 약간 좀 스윙, 재즈 이런 게 좀 접목된 그런 느낌의 이제 서막이랄까요.
1: 네.
0: 너무 근사한 곡이고요. 5505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온몸에 안개 샤워하고 싶으시대요.
0: 안개 샤워.
1: 안개 샤워. 이야.
0: 되게 야릇합니다.
1: 그러네요. 잡히진 않지만
0: 굉장히 좀 습하기도 하고요.
1: 네, 습해요.
0: 예예. 그 습식 사우나.
1: 저도 정확히 그 생각.
0: 좋아요. 습식 사우나 좋고요. 정은주님 재즈 러버로서 당신은 안개였나요? 최애곡입니다. 그리고 손태진 목소리가 좀 첼로 같은 부분이 있잖아.
1: 또 이 노래는 그런 중점이 더 많이 사는 노래여서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0: 이거 근데 7954님 얘기가 제 정확히 이것도 읽어줘.
1: 최애곡이에요. 듣고 있습니다.

0: 더 잘 듣고 싶어서 비싼 스피커가 사고 싶어지는 노래랍니다.
1: 진짜 이게 이 손태진 목소리가 베이스가 유난히 많단 말이에요.
0: 네.
1: 베이스 아무리 좋다는 가수가 와도 손태진만큼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톤이 요즘 왜 그냥 이 블루투스나 이런 걸 들어서는
0: 못 느껴요.
1: 손해를 많이 봐.
0: 손해 너무 많이. 특히
1: 방송에서도 손해 많이 보잖아.
0: 맞아요.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우리 밖으로 스피커폰으로 해서 듣는 거 그건 저는 목소리 너무 이상해요.
1: 그거 그냥 거의 그냥 이게 하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1: 진짜 네.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음감을 같은 거 그런 것도 네. 좋은 데서 팬분들 위해서 맞아요. 하고 그리고 뭐 여력이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막 동아리처럼 왜 요새 그런 데들 많이 있어요. 음반 이렇게 좋은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데
0: 네.
1: 그런 데 가서 좀 듣고 해보셨으면 좋겠어. 그때 진짜 느낄 수 있어.
0: 아 제가 그래서 지금 그 나중에 시간 좀 될 때 그 LP 바라도 가서 거기 그래. 사장님께 혹시 이 노래 좀 하면서 제 노래 들어볼까
1: 그러니까.
0: 또 고민 중이에요.
1: 네. 그래요.
0: 좋은 스피커 있을 때.
1: 손태진 씨 집에도 좋은 스피커 있을 텐데 언제 한번 쫙 초대하기에는 너무 집이 더 커져야겠네요.
0: 저는 그 딸려오는 사은품 정도 하나 있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1: 알겠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곡 들려주시죠.

0: 아문희 선생님과 듀엣을 했습니다. 사랑하리.
1: 네. 하, 이거는 또
0: 어떤 곡인지요?
1: 네, 이게 또 민요인데요. 워터 이즈 와이드라는 아마 내가 이 멜로디를 왜 알지? 하는데 워낙 또 유명한 멜로디고 근데 거기에 최초로 번안으로
2: 그렇죠.
1: 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사거든요. 아, 근데 가사를 또 우리 김이나 작사가님께서 또
0: 접니다. 저예요.
1: 아, 정말
0: 저예요. 네, 접니다.
1: 네. 근데 이거를 작업했을 때가 벌써 보니까 5년 전인가 그렇더라고요.
0: 제가 작업실이 다른 데였을 때니까 네, 네, 네. 저 기억나거든요.
1: 그때 저희가 해놓고 그 시기를 좀 봤었는데 근데 그때도 가사가 너무 좋았고 지금도 저는 매번 다시 부를 때마다 아 이런 또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오늘 그래서 이 가사 풀이를 좀 직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풀이랄 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걸 보면서 네. 다시 기억이 난 게 네. 와 내가 진짜 손태진 씨를 참 많이 아끼는구나 그리고 그런 걸 느낀 게요. 제가 굉장히 효율성 있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1: 네네.
0: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곡이 아무래도 번안 곡이다 보니 네. 저작권이 없습니다.
1: 아하 좀 그런 게 없잖아요.
0: 네. 그런 곡에 네. 제가 이렇게 영혼을 담는 일.
1: 아 그러니까요.
0: 흔치 않습니다.
1: 흔치 않아요.
0: 근데 제가 진짜 이 곡을 작업할 때 기억나는 장면이 네. 이거 손태진 씨가 저한테 막 와서 이렇게 막 만나가지고 한참 앨범 얘기하고 싶은 네. 이거 작업 되게 옛날에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하나 번안곡 작업이 되게 까다로운 게 1번은 어쨌든 간에 이게 번안곡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창작자로서는 아 이게 어떻게 영혼을 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1: 아.
0: 그것도 그렇고 워낙에 너무 알려진 곡이고 이러니까 네. 가사가 솔직히 너무 잘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네. 딱 들어서 그럴 때 제가 혼자 기도를 합니다.
1: 네.
0: 잘 나오게 해달라고. 네.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냐에 따라서 진짜 이상하게 결과가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때 제가 진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잘 쓰고 싶다.
1: 네.
0: 제가 속물이라 저작권이 없어서 네. 제가 영혼을 안 담을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영혼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1: 네.
0: 정말 좋은 목소리에
1: 네.
0: 정말 오래 남을 얘기 하나 남겨보고 싶다. 네. 가사의 신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손태진 목소리로 계속 재생을 했죠. 원래는 네. 이거 손태진 솔로였죠.
1: 맞아요. 솔로였죠. 네.
0: 그래서 진짜 약간 이렇게 모두에게 종교와 상관없이 진짜 모두를 위한 기도문 같은 노래를 네. 만들고 싶다. 네. 그리고 손태진이 주는 그 안정감으로 저 깊은 곳에 이렇게 머무는 노래가 되게 하고 싶다 생각을 했죠.
1: 아니 그래서 이번에 또 나문희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듀엣으로 또 이제,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0: 맞아.
1: 하면서, 제가 혹시 몰라서, 그 가사 이렇게 써주셨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마지막 뭐 수정사항이나 뭐 있으실까요? 했는데, 본인이 다 보시고, 너무 잘 썼는데.
0: 제가 못 썼을 때도 냉정하고 잘 썼을 때도
1: 네, 워낙 냉정해요. 냉정하게 판단한 거죠.
0: 아니 이건 좀
1: 거죠.
0: 썼습니다.
1: 네, 진짜.
0: 네,
1: 그리고 나무희 선생님도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 동그라미 안에 담기지 못한 버림받은 이야기들.
0: 정말?
1: 네, 딱 이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0: 네.
1: 그거를 거기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 동그라미가 나의 인생이고 그게 나의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만의 동그라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외부한테 막히는 경우도 있고 내 자신을 막는 부분도 있고 가다 버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0: 너무 멋집니다.
1: 네. 네.
0: 그 동그라미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정말 인생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이 맨 앞에서부터 잡았던 기조는 좀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게 이 되게 우리가 이야기거리로 다루어지는 종류의 스토리들이 있고
1: 네.
0: 그렇지 못한 진짜 그냥 사소한
1: 네.
0: 나 어제 오는 길에 버스 놓쳤어.
1: 네.
0: 이런 얘기.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인물들도 진짜 막 역사에 남겨지는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항상 땀으로 피로 일하신 분들이지만
1: 맞아요, 맞아요.
0: 아무도 기억을 네.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이름들 그런 것들을 바라 그런 것들을 기리는 그런 마음.
1: 맞아요.
0: 네.
1: 딱 그래서 되게 너무 소중한 걸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0: 이게 네. 손태진 목소리가 좀 한몫했어요. 이 아이디어는 진짜 저 깊고 넓은 그릇 같은 곡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1: 네.
0: 정은주님 세상 모든 치유가 이 곡에 있어요. 너무 좋은 칭찬입니다.
1: 네, 한정은님도 제 인생 전부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는데 저는 남은희 선생님 목소리가 한몫했다.
0: 사실
1: 엄청 큰
0: 맞아요. 태진 네. 씨가 남은희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우리 배우분들 노래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거는 노래가 아닌데 노래구나.
0: 맞아.
1: 그러니까 또 맞아, 맞아. 제가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이야기를 해줄 분은 이런 감성, 이런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0: 맞아. 어떻게 보면 손태진한테 오히려 필요한 거는
1: 네.
0: 그런 배우들이 하는 노래 느낌인 것 같아요. 소리로서는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이미 완벽하게 지나치게 완벽한 게 또 어떤 한계를 만들 수도 있는데
1: 네.
0: 이번 앨범을 통해서 그거를
1: 조금 진짜. 깨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아, 네. 완벽했고요.
1: 네.
0: 자, 2249님이요. 이거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곡이 다 좋은데요. 일단 오늘 밤 제 최애는 오늘 같은 밤이에요.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1: 아, 오늘 같은 밤이요?
0: 네, 예.

0: 아, 네.
1: 아, 요 곡의 컨셉 포토가 혹시 입술 포토였습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곁에 아, 뽀뽀하고 갔구나.
0: 간 거예요.
1: 피해자였어.
0: 가버렸어요.
1: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미니창에서 네. 엿봤는데 이 하신 자국 내 입술 자국 내신 분이 매니저님이라고.
0: 예.
1: 혹시 지금 밖에 계신 아, 그 밖에 매니저님
0: 네,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1: 아 근데 아 저분의 입술
0: 이거를 한 번 한 두 번 아. 정도 봤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중에는 그 종이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다가 묻혔다가 묻히니까 또 묻혀지더라고요.
1: 아 현태진 씨.
0: 네.
1: 고생하셨나요?
0: 정말 그래서
1: 정말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네, 힘내라고.
1: 아, 매니저님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서로에게 굉장히 좀 굉장히 권장하신 이제 네. 남성분이신데요. 자 이렇게 해서 손태진 씨의 리메이크 앨범 여름 향수 수록

0: 신청곡 들으면서 얘기 나눴어요. 네. 벌써 이번 주입니다. 0282님 문자 태진 씨 목소리를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번 주 서울 콘서트 금토일 3일 다 갔는데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이나 그런 거 미리 팁 좀 주세요 했는데 그냥 뭐든 좋습니다. 하지만 다 그 일상에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0: 맞아.
1: 그냥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그랬잖아요. 그 되게 좋은 음향 장비. 제 마곡 쪽에 아주 괜찮은 공연장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는 진짜 음악에다가 그리고 목소리에 모든 집중을 더 할 수 있게
0: 맞아.
1: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네. 더 마에스트로 이번 주 서울 공연 시간 되시는 분 많이 와주시길 바라고요. 또 뭐 부산 공연도 있어요.
0: 자리가 남아 있나요?
1: 아 조금 있습니다. 좀 곳곳에 있어서 와주시길 바라고.
0: 부산은 7월 17일, 18일이고.
1: 네.
0: 혹시 그 아까 얘기한 그 가사 내용 제가 널부르리에
1: 네.
0: 담았잖아요. 팬송으로.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다 오늘 지금 손태진 앞에 있는 순간은
1: 네.
0: 뭐 누구의 엄마 누구의 뭐 다. 두고
1: 네.
0: 뭐 즐기는 시간
1: 맞아요 되는. 맞아요
0: 그런 것도 잊지 마시고요 뭘 가지고 와야 될지를 걱정하지 말고 뭘 다
1: 내려놓고
0: 두고
1: 와야
0: 오십시오.
1: 돼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0: 두고
1: 같아요
0: 두고 오시고요 자 이제 태진 씨 응원하는 손샤인 분들과 별밤 우리 부엉이들한테 인사 남겨주세요
1: 네 오늘 이렇게 또 별밤 와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참 이 가수한테는 이 음악하는 음악하면서 지금 다 이럴 때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0: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태진 씨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6: 우리 조금만 더 놀다가요.
7: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16일 화요일 밤 수지 마칠 시간이에요. 7953님 별밤에 여름향수 진하게 뿌려주고 간 태진님 즐거웠어요 하셨고요. 1320님 오늘 별밤 손태진 음감을 2탄 같았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지금 음감에도 저도 이제 원래 함께 하고 싶었었는데 일정 때문에 봤다 맞다 그때 음감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너무 즐거웠으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다 고자질했으니까 태진씨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또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손태진의 오늘 같은 밤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윤가영, 명혜승,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트리플S 다현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엄격한 성격이에요. 메인보컬로서 기대에 못 미칠까봐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신곡 가사 중에 얼어붙어도 난 피어나리라 라는 구절을 쉴 새 없이 연습하고 반복해 부르는 동안 제 안의 불안이 자연스럽게 극복된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힘든가 불안도 제 목소리로 저희의 노래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에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4: 에드블루 블루웨일.
3: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4: 에드블루 블루웨일.
5: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6: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5: 에드블루 블루웨일.
7: 금성 ENC.
8: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0: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심심할 때 뭐 하세요?
0: 아, 심심하면요? 바람 하나 쳐야겠다.
1: 아, 뭐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심심할 때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SNS를 켜고 톡을 보내기도 하죠.
0: 네, 또 의외의 일을 해보기도 합니다.
1: 네, 목적지 없이 무작정 버스 타보기, 계획 없이 시간대 맞는 영화 보기.
0: 네, 시간이 없다면 허락되지 않았을 일종의 낭만이 심심해지는 순간 가능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심심해진다면 기회다 생각하고 의외의 행동을 한번 저질러보세요. 2배, 3배, 4배 일상이 더 재밌어질지도 모릅니다.
0: 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비티 원진이고요.
1: 저는 형준입니다.

0: 6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갓세븐의 하드캐리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함디 그래비티 원진
0: 송디 형준입니다.
1: 네, 오늘의 질문은 대답하기 쉬우면서 의외로 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심심할 때 뭘 하시나요? 였는데요. 송디는 가만히 있는 거 말고 심심할 때 뭔가를 하시나요?
0: 아, 저는 사실 네. 심심도 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심심할 때 나가고 싶을 때가 있고 아. 나가고 싶지 않은데 심심할 때 오. 저는 나가지 않고 싶을 때는 네. 그냥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고. 나가고 싶을 때는 네. 뭐라도 해요.
1: 오, 뭐라도
0: 나가서 카페를 가든 영화를 보든 뭐 저번에는 춘천도 다녀왔고요. 오. 기차 여행으로
1: 혼자요?
0: 네, 아니 친구랑.
1: 친구랑.
0: 네, 우리 함디는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심심할 때 무조건 좀 게임을 찾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쵸, 함디는 네. 게임을 자주 하잖아요.
1: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뭐 네. 콘솔 게임부터 PC 게임까지 가리는 네. 거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당구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1: 아, 맞아요, 그쵸. 당구 아니면 뭐 이제 주로 캐치볼 하려고 이제 뭐 매니저님을 찾거나 그쵸. 아빠한테 좀 연락을 드리거나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네, 7160님께서는 전 심심할 때마다 수학 문제 풀었는데 친구들 저보고 기겁하더라고요. 뭐 잘못됐나요? 라고.
1: 네, 잘못된 건 아닌데 특이하긴 하네요. 그쵸?
0: 되게 진짜 네. 의외 네. 의외이긴 하네요.
1: 그러니까요. 신기하긴 합니다. 네, 2293님께서는요. 저는 심심할 때 무한의 OTT 바다를 헤엄쳐요. 결국 딱히 뭐 보지는 않고 나오긴 합니다. 이라고. 아, 약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OTT 들어가가지고 네. 그냥 그 포스터들 있잖아요. 포스터들 네. 보면서 아, 뭐 볼 거 없나 볼 거 없나 하면서 계속 찾고 뭐 영화 들어갔다가 뭐 장르 막 드라마 들어갔다가 막.
0: 근데 진짜 네. 너무 동의하는 게
1: 맞아요.
0: 너무 많거든요.
1: 맞아요.
0: OTT에. 근데 볼 게 없어요.
1: 에, 약간 에, 진짜 약간 딱 꽂혀서 보고 싶은 게 있어야 보는데
0: 맞아요.
1: 그거 찾기가 좀 힘들죠.
0: 그래서 저는 구독 취소했어요.
1: 아, 그래서. 진짜요? 결국?
0: 네. 최근에 누나가 네. 너 혹시 OTT 써? 그래서 어, 나 잘 안 써. 그럼 네. 우리 구독 취소하자. 그래가지고 취소했습니다.
1: 근데 그게 현명할지도 몰라요. 저도 그냥 헛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0: 네, 그럴 수 있어요.
1: 아까워요. 아까워요.
0: 또 모어님께서는 심심할 땐 동생 괴롭히러 가야죠. 타격감 굿!
1: 네, 저도 역시 심심할 때 이제 멤버들 방 들락날락거리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사실 제가 막내 입장으로서 참 밉네요. 모원님 참 미워요.
1: 아, 모원님 참 밉다고. 네. 좋습니다. 장예들님께서는요,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심심할 때 눈썹 뽑기를 해요. 이거 한국어 맞죠? 눈썹 뽑기를 해요?
0: 그러니까 속눈썹 말고 이 진짜 눈썹이요?
1: 이 눈썹이요?
0: 어, 왜 그러시지?
1: 왜 그러시지?
0: 숱이 되게 많으신가 보다.
1: 어, 네. 정말 네, 웃기면서 신기합니다.
0: 네, 되게 네,
1: 상상이 안 가는데?
0: 네, 또 9973님께서는 저는 네? 심심하면 비티파크 네. 봐요. 맨날 보던 거 또 보고 또 봐도 너무 재밌더용이라고.
1: 너무 바람직합니다. 그쵸?
0: 네.
1: 아, 옛날 것도 다시 보고 본 거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0: 그쵸. 네. 또 비티파크 나왔으니까 언제 또 새로운 게 나올지 한디가 스포해주세요.
1: 하하하하. 뭐 오늘 찍고 왔죠?
0: 아, 네, 오늘 찍고 왔습니다. 네,
1: 오늘 아침에 찍고 왔습니다. 네,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0: 네, 평소랑 다르게 헤어 메이크업이 딱 돼 있어가지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네, 오늘도 친친방, 오, 화끈하시네요.
1: 네, 화끈하게 그냥.
0: 네, 오늘도 친친방은 생방송 중입니다. 심심해서 찾아오신 분들 환영하니까요.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보이는 라디오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노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볼 수 있고요.
1: 자,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줄 서 고를게요.
0: 3일제약,
1: 해리즈 하보에,
0: 오뚜기 카레,
1: 미분당,
0: 환인제약.
1: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티어실원스야
3: 딱 한 번만
2: 티어실원스야
3: 싹 한 번에
2: 티어실원스야
3: 무조맨
2: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퀴즈 시작.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진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하루
0: 언박싱.
1: 네, 5500님께서 매일 자습실 감독 끝내고 퇴근하며 듣습니다. 얼굴 몰라서 미안해 찾아보니 너무 귀여워요. 원준, 형준 화이팅! 우리 딸들보다 어린데 왜 이리 어른스러워요? 늘 잼나고 기분 좋게 들어요 라고.
0: 네, 여러분의 함디 원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얼굴까지 또 찾아보시는 그런 정성이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쵸?
1: 네, 그리고 매일 자습실 감독 끝내는 게 또 힘드실 텐데.
0: 맞아요, 맞아요. 늦은 시간 또 끝나실 텐데.
1: 네, 저희를 보며 조금이라도 힐링하길.
0: 네, 좋습니다. 강은유님께서는요, 오늘은 해외 출장을 다녀오신 아빠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오신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 다 같이 밥도 먹고 지금은 아빠가 사온 현지 과자 먹으면서 다 같이 친친 본방사수하는 중이에요. 오늘 친친도 화이팅이라고 와 남겨주셨습니다.
1: 이야,
0: 너무도 진짜 따뜻한 가족의 썰이었습니다.
1: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0: 또 다 같이 봐주시는 거에 또 너무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1: 네, 2488님께서는 오늘 회사 퇴근하고 필라테스 다녀왔어요. 몸은 뻐근하지만 기분은 좋은 밤입니다. 운동은 가기 전엔 참 가기 싫지만 일단 하고 나면 몸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한디도 필라테스 하고 있으니 이 느낌 아시죠? 송디는 필라테스 관심 없나요? 신청곡은 요즘 날씨와 어울리는 조지의 좋아해입니다.
0: 아, 네,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감이 너무 되고요.
1: 네,
0: 이게 제가 필라테스를 이제 선생님의 스케줄 때문에 아침에 가는데,
1: 네,
0: 아, 이게 가기 전엔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든데 막상 그렇게 좀 하루를 일찍 시작하니까,
1: 네,
0: 되게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 네, 송준님 필라테스 관심 없나요? 네, 네, 없습니다. 유연하고 코어 맞죠? 좋습니다.
0: 전. 맞죠, 맞죠. 네.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488님의 신청곡 조지의 좋아해 듣고 올게요.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2488님이 신청하신 조지의 좋아해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는 분들께는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0: 자, 그럼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네, 2048님입니다 크, 이 노래만 들으면 송디 생각밖에 안 나요. 좋아해 커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전이라뇨. 송디는 이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소절 가능하신가요?
0: 아, 네.
1: 오, 렛츠고.
0: 바로 하나요?
1: 좋습니다. 6, 7, 8.

0: 있어.
1: 아, 되게 진짜 소년소년한 예. 풋풋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이때도 녹음할 때 예. 그냥 좀 못 모르고 사랑하는 소년 좀 그런 거를 좀 표현하려고 했는데 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진짜 고백에 서툰 소년 같아요. 되게.
2: 네, 딱 그거예요.
1: 귀엽네요.
2: 네, 9974님께서 쏭디 동전 먹은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동그라미를 먹다.
1: 네, 맛있게 드시는데 맛있으세요?
2: 맛있었어요. 네. 또 우리 또 이따가 이 2부에 놀러 와주시는 우리 파워의 요치님께서
1: 맞아요.
2: 저희 간식 좀 챙겨주셔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2: 감사히 먹었습니다.
1: 좋습니다.
2: 네.
1: 장혜슬님께서는요, 아니 눈썹 뽑기 그냥 막 뽑는 게 아니고요, 밑에 난 잔털이요 라고 억울함을 아. 또 호소하셨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오해할 뻔했어요. 아, 왜냐면 제가 최근에 그 금쪽이 하나 봤는데 그 네. 금쪽이가 어떤 금쪽이었냐면 좀 화가 나거나 불안 증세가 되게 머리를 그냥 막 뜯더라고요. 그래, 그거 봐가지고 자꾸 그거 생각이 나서 아, 우리 혜슬님 뭐 어떻게 약간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2: 아, 그렇죠.
1: 네.
2: 또 주선이님께서는 한디 송디였는데 야무지고 똘똘한 고등학생 같아요. 오늘따라 더 똑똑해 보여요라고.
1: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 똑똑해 보여요보다 약간 고등학생 같아요라는 말에 더 기분이 좋아지는 요새인 것 같습니다.
2: 그럼 나이 드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2: 네.
1: 네, 1923님께서는요, 저는 심심.

0: 할때우리막내강아지꼬순내를맡아요너무귀여움이라고
1: 꼬순내뭔지아세요
0: 몰라요나이거알고싶어
1: 이강아지들의꼬순내가있는데저희나리는강아지발바닥그래서그꼬순내가진짜많이나요
0: 나몰라그거
1: 정말맡아도맡아도좋은그런냄새예요
0: 꼬순내가근데호불호가있어요
1: 아근데제가알기로는강아지키우시는분들중에이꼬순내를싫어하시는분들은못본것같아요
0: 약간그럴것같습니다뭔가
1: 네또6336님께서일을너무열심히하면서달려왔는지요즘슬럼프에빠진것같아요뭘해도무기력하고재미도없어요함지송디는이럴때어떻게극복하시나요사실이런제삶의낙은크래비티라고
0: 그래도낙하나는확실하게있으신것같아서다행인데요그쵸
1: 그쵸뭐슬럼프에빠지면어떻게극복을하시는편이세요
0: 저같은경우는슬럼프에빠지면은약간은그래도좀일단은그일과좀멀어지려고하는것같아요최대한생각많이잘안하고딴생각하려고노력하는것같습니니다
1: 그쵸저는좀시간이해결해주겠지파인데사실슬럼프가왔을때어떤생각을하고긍정적인생각을해도너무부정적으로가게되더라고요
0: 맞아요맞아요
1: 저는그래서시간이해결해주겠다라는 마인드를가지고있습니다
0: 얼른꼭이겨내시길바라겠습니다
1: 네
0: 네1282님께서는요요즘저는매일30분이상출퇴근하는데날이너무덥다보니회사도착하면늘얼굴이토마토가돼요홍조있어서더스트레스예요함송디는더운여름피부어떻게관리하나요라고해주셨습니다
1: 토마토되면너무귀엽겠다
0: 그러니귀엽겠는데요
1: 네
0: 1282님제가토마토를그렇게안좋아했긴하지만우리1282님이토마토가되신거는제가좋아할수있을것같습니다
1: 플러팅인가요
0: 네 저여름피부어떻게관리하세요
1: 저는일단은、네、이얼굴에열감을좀없애려고하는편이에요그래서저는이화장품도이로션이런것도다그냉장고에넣어놔요
0: 냉장고에
1: 네그래서좀차갑게만듭니다
0: 맞습니다
1: 원진씨는요
0: 저역시도이제토너패드를좀냉장고에넣어놔서그거를이제화장지우고나서기초바르기전에한5분정도좀먼너무길게는아니고올려두는、네、편인것같습니다
1: 저는근데미스트도좋을것같아요
0: 맞아요맞아요
1: 네
0: 예휴대용미스트해가지고이렇게치치치계속네0151님께서는요저는오늘네저는오늘알리오올리오만들었는데페페론치노가아무리찾아도안보이더라고요결국못넣고우울한기분으로먹었어요함성진는이음식에서이건빠지면안된다하는재료가있나요라고네
1: 저는있습니다
0: 뭐가있을까요
1: 저는맑은국물에
0: 네
1: 아이고근데또그거야청양고추
0: 청양고추
1: 칼칼한맛
0: 고추짱
1: 네,
0: 네역시고추짱
1: 네니값한다고하시는데、네、여러분들근데진짜맑은국물이그냥、네、맑은것보다칼칼한게더맛있지않나요
0: 맞죠맞죠맞죠
1: 어묵탕도그냥어묵탕보다、네、칼칼한어묵탕이맛있는법이에요、
0: 네、저는개인적으로 어떤요리를하든이 MSG 가없으면좀안될것같은느낌이에요
1: MSG
0: 네 MSG 가이게꼭나쁜게아니잖아요 MSG 가되게그편견이좀많은데나쁜、네、게아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그깊은맛은확실히그 MSG 를따라가는게없어가지고
1: 또요즘다좋게나오니까
0: 맞아요맞아요
1: 네문자주신분들모두감사하고요저희는이제오늘의전학생들과함께돌아올게요
0: 네갓세븐의제이비그리고파워의요치두분인데요궁금한점과환영인사이쪽으로미리보내주세요
1: 문자번호샵8000번짧은문자50원긴문자포토문자는100원추가되고요스마트라디오미니메시지는무료
0: 그럼노래듣고2부로돌아올게요피원하모니의 I See You 키스오프라이프의안녕네버랜드I see you, my baby. Oh, that's true. My main man, 날보는 only one. 죽기다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전화 왔습니다.
1: 전화 왔습니다.
2: 아, 거기 뒷문인데.
0: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뒷문이었구나.
2: 경제 학교에 K-POP 친구들의 등장이다.
3: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볼게요.
2: 네, 그룹의 리더에서 R&B 아티스트로 돌아온 두 분, 갓세븐의 JB 파워의 여치, 어서 오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 JB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파워의 여치입니다.
2: 예.
3: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자 소개로 가볼 건데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요. 소개는 반말로 해볼게요.
2: 네,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이비부터 가볼까?
0: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친구가 되어줄게.
2: 오, 좋습니다.
0: 제이비라고 해.
2: 자, 여치님.
4: 안녕, 나는 여치야. 나는 매점에 항상 같이 가준 친구야.
2: 아, 중요합니다. 아. 중요합니다.
3: 자, 다들 반가워요.
2: 반가워요.
3: 네. 네, 이제 반말은 사실 바로 여기까지고 친구들 환영 문자 바로 만나볼게요.
2: 네, 제이비님 먼저 읽어주시죠.
0: 네,
2: 이정현님.
0: 이정현님이 제이비, 요치 두 분 신인 같아요. 저는 좀...
2: 이런 댓글 어떻습니까, 선배?
0: 저는 네. 신인 같다고 하기는 조금 네 양심이 좀 그렇네요.
2: 아, 그만큼 네. 두 분 오늘 되게 귀엽다라는 또 댓글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요치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네, 태국이 사랑하는 아이돌 갓세븐. 최근에도 태국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제이비님 짧고 깜짝 놀랐었는데 태창이 엄머 하더라고요.
2: 네.
4: 태국 국민 요치가 인증하는 갓세븐 인기 어떤지 궁금해요.
2: 네,
0: 라고 퍼스트 펭귄님께서
2: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두 분은 오늘 초면이신가요?
0: 네네네. 네. 처음 뵀습니다.
2: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이 태국 국민 요치님께서 네. 인증하시는 갓세븐 선배님들의 인기 어떤가요? 태국에서.
4: 와, 근데 진짜 말이 안 돼요. 갓세븐 선배님들이
0: 저희인데 네. 그 뱀뱀이라고 저희 멤버 중에
4: 갓세븐 네. 다 약간 유명해지고 어디든 가 그냥 어디든 가도
2: 에.
4: 다 약간 광고로 볼 수 있어요.
2: 그래서 이제 공항 들어가면은 바로 또 뱀뱀 선배님이
4: 네 맞습니다.
2: 오시잖아요. 두 분 근데 혹시 태국어로도 대화가 혹시 가능하실까요?
0: 제가
4: 저는 가능하죠.
0: 제가 불가능해요. 제가 태국어를 못해가지고
2: 태국어 그래도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요치님. 약간 아무렇게나.
4: 서디캅, 봄 여시캅.
2: 자기소개 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민서영님께서 요치님 제 스타일이세요라고 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또 두 분 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제이비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흔치 않은 투샷님께서 요치와 재범이라니 이 와중에 둘이 데뷔 연도가 똑같더라고요. 2012년에 무려 배우로 데뷔한 두 사람.
2: 오.
0: 기억나는 대사 있으면 해주세요. 12년에 배우 데뷔를 하셨었어요?
4: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2: 한국에서 아니면 혹시 태국에서?
4: 태국에서요.
2: 태국에서. 네. 혹시 기억나는 대사가 있으실까요?
4: 저 태국어로 말해도
2: 돼요? 물론이죠.
4: 야이 갓 범메이브 미네로 갓 넌게

0: 그건 봉골리행 다이.
1: 오, 무슨 어. 무슨 말이죠?
0: 이거는 조금 슬픈 드라마인데 네. 내용이 할머니 너는 안 힘들어요. 오. 동생 몇 명인데 몇 명이든 제가 잘 키워줄 수 있어요.
1: 아, 약간 소년 가장 역할이셨구나.
0: 맞습니다.
1: 됐습니다. 제이미님 혹시 어떤 대사 있을까요?
2: 저는 뭐 그 드림 마이 투라는 네. 그 드라마에서 그냥 네 울지 마 뚝 뭐 이런.
1: 네. 아 너무 좋습니다.
3: 사실 네. 너무 신기해요.
1: 네, 네, 네, 네.
3: 뭔가 선배님을 네.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화를 해보는 게 네. 뭔가 처음이어가지고
2: 아, 저, 그래요?
3: 저의 개인적인 사심.
1: 아, 꿈꿔 왔었나요?
3: 네, 네, TV에서 봤으니까.
1: 네,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선배님 말고 형이라 불러도 돼요?
2: 아, 네, 그럼요. 네, 네, 편하게 부르셔도
3: 돼요. 제이미 형. 네, 네.
0: 그럼 저도 형을 부를게요.
1: 아, 네, 네, 네, 좋아요. 네,
4: 부르셔도 됩니다.
3: 아, 그럼 저희 여기서 다 형 동생 하는 거예요.
1: 네, 네. 아, 하는 걸로. 네.
4: 아 제가 제일 형인 거죠? 그렇지.
1: 그래,
4: 그렇겠지.
1: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누나님께서는요 네. 서로 초면에 MBTI 맞추기 해주세요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오 요치님이 보시기에 우리 JB 형의 MBTI 어떠실 것 같아요?
0: 아이 무조건 I인 것 같아요.
1: 아 무조건 I?
0: ISTJ.
4: 아 ISTJ. 그래요?
0: ISTJ.
1: 오호 어떻습니까?
2: 저 ENTJ입니다.
1: ENTJ예요.
2: 네, 저 생각보다 네. 그렇게 낯가리지 않아요. 제가 말수가 별로 없는 거지 아~ 불편하거나 이러진 않아서. 네.
1: 좋습니다. 그럼 형님께서 한번 요치님의
2: ISFP?
1: ISFP? 어떻습니까?
0: 저는 INFP예요.
1: INFP. 아, 딱 하나 틀렸네요. 아, 네. 좋습니다. 저 형님이 보시기에 저희는 어떤가요?
2: 일단 이신 것 같고요. 네. I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아, 형님 아, 눈이 정확하시네요.
2: 그리고 두 분 다 N이실 것 같고. 그다음에
1: 과연
2: T고 F시고
1: 네?
2: P고 J이실 것 같아요.
3: 저는 다 맞췄어요.
1: 진짜 정답이 아, 네. 상당하신데요. 네, 저도 하나 틀리셨어요. 딱
2: 어떤 거예요?
1: F예요.
2: 아 F예요?
1: ENFP.
2: 아, 아,
1: 네. 아. 진짜 여기 한번 나중에 자리 한번 알아봐주시면 제가 뭐 좀 미래를 좀 네, 좋습니다. 권윤영님께서는요 갑자기 재범이 동생이 우르르 생김이라고.
2: 네, 네. 그러게요.
1: 이렇게 또 초면
2: 팀내에서도 여섯 명이나 있는데.
1: 잘 부탁드려요. 저희 같은 동생 괜찮으시죠 형님?
2: 네네네 그럼요.
1: 아 좋습니다. 네,
2: 근데
1: 좋습니다.
2: 제가 형보다는 좀 약간 삼촌 아닌가요?
1: 그건 아니죠.
0: 그건 아니죠.
1: 예, 저희는 이제 200살까지 형으로 또 불러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200살까지 또 형 누나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리니까요.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친친에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제이비 형님?
2: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전해볼게요.
1: 네 먼저 형님 소식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JB의 세 번째 미니 앨범 트리가 발매되었습니다.
3: 네, 또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세계 10개, 10개 지역 아이땡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1: 아, 박수 박수.
2: 아, 감사합니다. 네. 네.
1: 역시 이번에도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하셨는데 트레이는 어떤 앨범인가요?
2: 네. 약간 한 사람의 인간관계들을 조금 풀어나간 곡 앨범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2: 그게 조금 나무를 기르는 것 같은 그리고 좀 흔들림 속에서 좀 그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리거든요. 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인상 깊어서 트리라고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1: 아 좋습니다.
3: 저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2: 네.
3: 이 트리 사이에 이 점점 있잖아요.
2: 네.
3: 저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2: 겉멋이죠, 겉멋.
3: 아 그래요?
1: 좋습니다.
3: 네, 그럼 타이틀곡은 또 레이백이잖아요. 이거 네. 어떤 곡이에요?
2: 타이틀곡 레이백 같은 경우에는 R&B 제가 딱 좋아하는 R&B 댄스 음악이고요.
1: 네.
2: 퍼포먼스 굉장히 멋있고
1: 네.
2: 노래는

0: 굉장히 섹시하면서도 그 안에 약간 공허함을 담고 있는 아,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또 이번 앨범 작업을 할 때 트랙 배치랑 사운드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레이백이 이번 트랙인 이유도 있을까요?
0: 어쨌든 이제 1번 트랙이 Hold On To My Bag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그 노래가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끝을 맺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1: 네네네.
0: 이번에는 좀 순서가 좀 반대로 돼 있어요. 1번부터가 아니라 사실 뭐 뿌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앨범의 중심이 되는 곡이 제일 밑에 있고
1: 오~
0: 그렇게 해서 6번부터 이렇게 1번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1: 오~
0: 그 Hold On To My Bag이라는 곡이 제일 좀 열매 같은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레이백이 두 번째가 됐습니다.
2: 저 진짜 이런 변태 같은 디테일 너무 좋아해요.
1: 그러니까요. 소름 돋았어요.
2: 우와. 저 이런 곡 해석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아, 트리. 아, 의미가 상당합니다.
2: 아 형님 변태.
3: 네. 이런 네. 얘기 처음 들어봐요. 네. 대박입니다. 진짜.
2: 아, 이런 동생들 괜찮나요?
3: 네. 좀 쉽지 않네요.
1: 그래도
3: 네.
1: 형님의 나무에 좀 넣어주시나요?
0: 아 그럼요.
1: 좋습니다. 네. 또 네. 타이틀곡 사운드에서 특별히 좀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0: 제가 조금 미니멀한 사운드들을 좀 좋아하는데 최대한 세련됐지만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사운드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좀 비워져 있는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 네. 네,
2: 노래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둥둥님이 JB 하면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레이백 라이브 한 소절 뽐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한 소절은 또 아쉽잖아요. 오늘 이 노래 라이브로 직접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또 이런 예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 있을까요?
0: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1: 네.
0: 사실 저는 좀 약간 듣는 분들에게 맡기는 편이라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라기보다는 그냥 네.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네 너무 멋지고요. 또 JB 형님은 또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0: 네.
2: 저희는 라이브 듣고 더 얘기 나눠볼게요. 친친방 친구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또 두 분에 대한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네 요친님 님은 JB 형 우리 라이브 처음 직관하시잖아요.
4: 네.
2: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4: JB 형 화이팅.
1: 화이팅.
2: 화이팅.
1: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 형님의 라이브입니다. Lay back.

0: 네, JB의 레이백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너무 좋습니다. 유치목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2: 네, 역시 JB 선배님이 그 포컬 저기에는 되게 미뤄왔어요.
1: 아, 형이 이거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3: 아, 그래요?
1: 네, 저도 RM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3: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죠.
1: 네,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또 MPT님께서는요, Your voice so amazing!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4: Thanks a lot. Yeah.
1: 네, 임혜림님의 댓글은요, 한번 JB 형님 직접 읽어주시죠.
3: 어른의 이 섹시함 이라고 하는데요.
1: 그 섹시함 글쎄요. 속에서 진짜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그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 뭔가 섹시한 게 극대화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진짜
4: 감사합니다.
1: 5274님께서는요
3: 이거 칭찬인가요?
1: 물론이죠. 노래 정말 변태같이 좋네요. 취향 저격이라고.
3: 좀 그렇네요.
1: 너무 칭찬입니다. 무조건 네. 칭찬일 겁니다. 3794님께서는요 설명을 듣고 들어서 그런가 뭔가 열매는 아니고 밤에 달빛 아래서 나뭇잎이 살랑 슥슥 뭐 이런 느낌이에요. 노래 진짜 고혹해라고.
3: 근데 고혹하다는 표현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요. 네. 와, 고혹해. 네. 아, 좋습니다.
0: 네, 계속해서 새해 번 관련 질문들도 볼게요. 네. 자유평화 사랑님께서 신곡 레이백 도입부가 룩 하면서 시작하는데 네. JB 노래 중에 비슷한 톤에 룩이 들어가는 노래가 많아요. 네. JB만의 이스터 에그인가요?
3: 라고. 그쵸. 이스터 에그요? 예, 시그니처 사운드기는 한데요. 그냥 약간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좀 퍼포먼스 위주로 하는 곡들에서는 네. 이제 봐라, 약간 이런 와,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제 시그니처 사운드가 맞긴 하죠.
1: 멋있습니다. 혹시 유치님도 약간 시그니처 사운드 같은 만들고 싶은 욕심 없나요?
2: 저 만들고 싶은데 네. 지금 고민 중입니다. 모르고 있는데 뭐 할까 했는데 Yoshi on the way 이렇게도 하려고.
1: Yoshi on the way. 또 다른 후보도 있어요?
2: 요시.
1: 그 기억네. 좋습니다. 네, 바다 있는 판다님께서는요 청음회 때 레이백이 2024년에 나온 로드러너 앨범 작업 당시 이미 완성되어 있던 네. 곡이라고 하셨잖아요.
3: 네.
1: 그런데 왜 그때는 앨범에 수록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이유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타이틀곡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3: 아무래도 이제 네?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네? R&B라는 장르와 네.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댄스와 어떻게 이렇게 그쵸, 퍼포먼스적인 그쵸. 거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요.
1: 네네네.
3: 그래서 제가 그때 정규 앨범을 냈었을 때는 이제 크래쉬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곡과 네. 클라우드9이라는 좀 진짜 진한 좀 R&B 곡을 더블 타이틀로 했었는데 딱 이 레이백이라는 노래가 딱 거기에 중간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레이백이라는 노래를 선택하게 됐고 네. 그때 수록하기에는 너무 곡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록하지 말고 이 곡은 다음 앨범의 타이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레이백은 사실 2024년보다도 훨씬 전에 작업을 한 곡이어서
1: 진짜요?
3: 네. 여튼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또 퍼포먼스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짜고 했습니다.
1: 좋습니다.

0: 맞습니다. 또 아가세님께서는요, 최근에 작업하면서 쌓아둔 곡 많이 있어요? 몇 곡이나 있나요? 갓세븐 앨범에 넣을 곡도 있는지 궁금해요까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1: 저는 근데 저희 팀 앨범에 넣는 곡은 이제 그 리드가 들어갈 때 작업해요. 그때 작업하지 않고.
0: 네네네네네.
1: 그래서 갓세븐 앨범에 넣을 곡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쌓아둔 곡은 많이 있죠. 지금 사실 몇 곡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스케치한 것까지 따져서 몇 곡이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또 이제 보물창고가 열려서 모든 곡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뽐디담디담님의 댓글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여섯 곡 다 너무 좋아하는데 재범이가 특히 아끼는 곡은 무엇인가요? 이유는요? 한 소절도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위라는 노래를 굉장히 아끼긴 합니다. 위라는 노래가 이번 트리 앨범에 좀 뿌리가 되는 곡이어서.
0: 그러면 여섯 번째 트랙인가요?
1: 네, 여섯 번째 트랙이고 좀 뭐라 해야 되냐, 관계에 있어서 좀 이런 뿌리를 많이 역할을 해주고 이 노래를 트리로 정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딱 이 노래를 통해서 트리로 정하게 돼서
0: 혹시 가능하신다면 한 소절도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또 궁금해지는 한 소절이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제이비님의 새 앨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쯤에서 저희는 방금 들었던 제이비의 위 듣고 돌아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네, 지난 시간 방송반 제이비 형님의 위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바로 문자 만나볼 텐데요. 4524님께서는요, 진짜 너무 좋아서 이런 걸 공짜로 듣기엔 양심에 찔리니 데이터 키고 들었습니다. 네. 뒤적곡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3: 아, 데이터 안 키면 안 들려요. 데이터 안 키면 안 들리죠.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이게 와이파이를 쓰지 않고
3: 네, 데이터로. 그만큼 네. 마음을 다했다 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했습니다.
2: 네. 아, 좋습니다.
4: 네, 네. 주인님께서는 곧 있으면 콘서트인데 콘서트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TMI가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이번 주에 콘서트 예정이시라고요?
3: 오! 네, 이번 주 21일 네. 서울 예스24 라이브홀에서 하는데요.
4: 네.
3: 죽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네. 이거 끝나고 나면은 네. 연습을 또 하러 가야 돼서.
2: 아, 네. 진짜요? 와.
3: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꾸 이 새벽 연습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새벽에 계속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네. 힘들게 아침형 인간으로 딱 패턴을 맞춰놨는데
2: 아하.
3: 이 공연 덕분에
2: 다시
3: 또 패턴이
2: 네.
3: 네, 그렇습니다.
2: 이야기하시면서 저 창문 너머에 약간 뭐 누군 직원분이 계시는지
3: 네.
2: 계속 한번 눈으로
3: 같이 고생하시고 있죠.
2: 네. 네, 좋습니다. 아, 또 이게 저희는 전혀 약간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한
3: 네.
2: 솔로 콘서트 준비 과정이잖아요.
3: 네.
2: 그래서 약간의 썰 같은 것도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이게 네.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7명이서 있는 그 자리를 혼자서 다 채워야 되다 보니까
2: 네.
3: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게 좀 약간 재밌게 느껴지고 또 이거를
2: 즐기시는?
3: 좋은 고민을 하게 되니까 네. 약간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2: 네.
3: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전이 저의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루츠라고 해서 저의 뿌리 그리고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려고 했었어서
2: 네.
4: 네. 네.
3: 재밌을 것 같습니다.
2: 좋습니다.
4: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전화생 제이비 요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3부에선 요치님의 신곡 이야기 나누러 돌아올게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FM 94.3

93.1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네, 저는 크래비티의 원진 함디,
0: 형준 송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JB 요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박수 박수. 어, 좋습니다. 권윤영님께서는요, 제 몸이 아까 동생들 나이 물어보고 놀란 것 같은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확하십니다.
2: 근데 아니 그것도 그건데 네. 이제 그... 이 후배님들의 더 후배들이 있다는 걸 맞죠, 듣고 맞죠. 더 놀랐죠. 약간 네, 네, 그 나이를 듣고 아,
3: 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에, 지금 많이 굉장히 이제 중 후반을 또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깍두기님께서는요, 네. JB 여치 두 분의 녹음 푸드 궁금해요. 이번 신곡 녹음할 때 많이 먹은 음식이나 녹음 때 꼭 먹는 메뉴 있나요?라고 또 물어보셨습니다. 어, 있나요? 약간 녹음 날 드시는 음식?
2: 아니요, 저는
1: 딱히
2: 딱히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1: 없는 네. 느낌. 여치님은요?
4: 저는 피자.
1: 피자? 네. 피자를 녹음 날에?
4: 저는 그 거기서 녹음실에서 네. 항상 시켜주셔서 아~ 그래서 그 녹음할 때마다 네. 항상 피자를 먹어요.
1: 어, 아, 진짜요? 네.
4: 뭔가 피자는 약간 그냥 빨리 먹고 빨리 네. 녹음하는 느낌. 아~
1: 약간 목에 기름줄 싹 한번 하고. 저는 어떤 피자 제일 좋아하시나요?
4: 어, 저는 하와이안.
1: 하와이안 피자.
4: 하와이안 피자. 먹어도 무조건 그 파인애플 네. 들어가는 그 먹어도 먹어요. 오.
1: 와우. 형님은 어떻게 파인애플 피자?
2: 네, 저도 좋아합니다.
1: 피자. 아, 좋아하십니까?
2: 네, 저는 그 네. 뭐라 해야 되지? 그 햄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피자 뭐라 그러죠?
1: 아, 페퍼로니. 그
2: 페퍼로니. 네, 네. 안 좋아해요.
1: 페퍼로니를 오히려 안 좋아하시고 네. 하와이안을. 어이, 송디는 하와이안 어때요?
0: 어, 저는 좀 브로 쪽에
1: 브로 쪽. 네. 저도 호입니다. 네. 네. 저도 하와이안 좋아해요.
2: 이 파인애플 구운 게 맛있거든요.
1: 맞아요.
2: 약간 네, 맛있어요.
1: 따끈하고 달달하고. 네,
2: 그러니까 뭐안 먹어. 아, 안 먹을 수는 있죠.
1: 그쵸,
2: 근데 약간 불호일 수는 있으나 먹는 사람들을 가진 말자.
1: 그쵸. 발음은 인정하는 거죠.
0: 에이, 맞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자, 그럼 이번엔 다음 전학생의 소식 소개해 볼게요.
1: 네, 지난달이었죠. 파우의 육각형 멤버 요치 씨가 국내 첫 솔로 싱글을 발매했습니다.
0: 네, 이 노래로 아이땡즈 태국 차트 1위에도 오르셨대요.
1: 아, 좋습니다. 솔로곡 Blow Your Mind 어떤 곡인지 곡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Blow Your Mind은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는 순간에 찾아오는 설렘과 혼란을 담은 곡인데요. 네.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표현한 곡입니다.
1: 아, 좋습니다. 다이어리님께서는요, 요치씨 이번 첫 솔로곡은 그룹 활동 때와는 또 다른 섹시하고 매력적인 분위기인데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어땠었나요?
4: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네. 바로 아, 이거다. 아. 약간 나 꼭 이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네네.
4: 그리고 저도 약간 그 그룹 활동 이랑 조금 다른 분위기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서
1: 좋습니다.
0: 또 파워 멤버들 중에 첫 솔로곡이잖아요. 네. 멤버들이 또 많은 응원을 해줬나요?
1: 어떻습니까? 멤버들의 반응?
4: 멤버들이 엄청 좋아해줬어요. 제가 녹음하고 나서 네. 약간 들려줬는데 다 약간 좋아하고 네. 그리고 그 멤버 홍이랑 동현이가 네. 저한테 연락 와서 네. 좀 녹음 파일 보내달라고 심심할 때 듣고 싶다 이렇게 저도 보냈는데 네. 많이 듣지 말라고 이 노래 발매하면은 너가 지를까봐 이렇게 그래서 많이 듣지 말라고 이랬어요.
1: 아, 좋습니다. 서로 너무 따뜻한 썰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첫 솔로곡인데 엄청난 분들이 작업을 함께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프로듀서 디플로와 킹 헨리가 프로듀싱을 맡았고 그래미

0: 어워즈 수상 경력에 럭키 다예와 샤샤 알렉스 오. 슬론이 작곡에 또 참여한 곡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약간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라인업
1: 진짜 대단하시네요.
0: 그니까
2: 맞아요.

0: 깜짝 놀랐어요.
1: 오, 네. 뭔가 그걸 알고 나면 제가 상상했을 때 이분들이 해주셨다고 하면서 약간 부담감을 더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약간 즐기셨는지 좀 부담감을 느끼셨는지.
0: 더 부담감이 느낀 것 같아요. 약간 와 이분들이 막 진짜 글로벌 아티스트 분들이 함께 작업 네. 한 적이 있는 분이라서 네네네. 저도 약간 나도 아직 신인인데
1: 그쵸 그쵸
0: 와 진짜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좋습니다.
2: 아 너 근데 이 곡이 나오기까지 무려 와 3년을 공들였다고 했습니다. 네. 네. 과정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 3년을 또 준비하신 걸까요?
0: 네 일단은 제가 3년 전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 하고 싶고 이렇게 회사한테 말했는데 네. 근데 그때는 아직 몰라요. 아직 제 노래로 되는지 안 되는지.
1: 아 그쵸 그쵸 그쵸.
0: 일단은 연습하고 계속 편곡도 하고 막 구성 곡 구성도 바꾸면서 막 보내면서 했는데 네네네네. 언젠가 그 프로듀서 분들이 오케이 해주시고 네, 그쵸. 바로 발매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3년에 걸쳐 완성한 이 노래 요치님도 무려 오늘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3: 기대됩니다.
2: 네. 네. 라이브 듣기 전에 킬링 파트 혹시 미리 스포 가능할까요?
0: 아, 아마 1절 들어갈 때 네?
4: Next time I see you out there I'ma ask you your name I'ma take down your phone number
1: 두세 개 너무 좋습니다. 요치님은 또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저희는 라이브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 노래에 대한 감상이나 질문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2: 또 홍예린님께서 요치 오늘도 잘생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요치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아 그러면 또 이번에는 JB 형님께서 우리 라이브 응원
1: 네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3: 뭐 응원 필요 없이 잘하실 것 같아요.
1: 화이팅! 자 그럼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치의 라이브입니다. Blow Your Mind.

0: 네, 요치의 Blow Your Mind 라이브였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네, 친한 친구 방송반 요치의 Blow Your Mind 라이브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는데요. 아, 형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광고 나가실 때 정말 감탄을 하시면서.
4: 네,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3: 진짜
4: 네.
3: 이, 너무 좋은데요라는 이 말을 약간 말보다 더 형용할 수 있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네. 저 너무 좋았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네.
3: 형씨 어떻게 들었어요?
5: 저도 너무 좋았고 네. 근데 중간에 또 긴장하고 떨렸을 텐데 네. 또 멋지십니다.
3: 아 진짜
5: 감사합니다.
3: 진짜. 아, 네. 이 음색이 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5: 아, 맞아요.
3: 그리고 약간 지금 제가 이 두 분께 오늘 너무 빠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진짜 약간 두 분의 곡 체인지도 나중에 언젠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 느낌. 네, 우와. 너무 이 보컬 스타일이 두 분 다 너무 확실하시다 보니까 네. 이 뭔가 요치님은 뭔가 되게 소년소년한 그런 미가 있으시고 이 형님은 되게 섹시한 그게 있어가지고 네. 약간 서로의 바꿔 부르는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지는
4: 인스 보내주세요.
3: 오 시간이 또 왔어요.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네. 아 네 4014님께서는요 요치 보컬 정말 좋네요. 저 지금 살살 녹아서 바닥에 엎질러진 채로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요치 최고 BYM 대박나자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진짜 근데 정말 귀가 살살 녹는 음색을 가지고 계시네요.
4: 표현 진짜 톤이 네.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좋습니다.
4: 네.
3: 요치님 한번 댓글 읽어주시죠.
5: 아 프로마 감독님 이거 너무 좋다고 하는
3: 아 네 라고 또 335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4: 이렇게 긴데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5: 잘했다. 좋다 이렇게
4: 네네네네네. 궁금해서 읽을 줄 모르니까
3: 되게 길게 써져 있는데 그쵸? 좋습니다. 8236님께서는요 제이비님은 퇴폐 섹시였다면 요치는 간드러지는 섹시인 것 같아요 라고 예, 진짜 매력이 두 분 다 너무 확실하신 보컬 스타일이었습니다.
5: 네 또 신곡 관련 질문들도 좀 더 볼게요.
3: 네 DERJS님께서 또 보내주셨네요. 요치야 이번 솔로곡 세계적인 프로듀서들이랑 작업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비하인드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누나한테 살짝 들려줘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6: 저는 재밌는 비하인드 있는데
3: 어떤 거죠?
6: 제가 녹음할 때 원래는 네. 세깅을 아예 안 했거든요.
3: 세깅?
6: 세깅?
3: 그 바지가 패션? 아 네네네네
6: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 뭔가 컨펌에 안 주시는 느낌이어서 제가 조금 네. 느낌 내보려고 해서 아~ 세기를 했어요.
3: 아 네네네
6: 막 이렇게 했는데 녹음하고 바로 오케이 해주셨어요.
4: 세깅으로요?
6: 아~ 네 세깅으로.
3: 세깅 전에는
4: 아, 네,
3: 약간 오케이가 안 나오다가 세깅하고 부르니까 오케이가 나왔던
6: 맞습니다.
3: 이게 약간 갖춰지는 애티튜드가 또
6: 맞아요.
3: 그 불러오는 게 또 있는 것 같았나 네. 봐요. 좋습니다. 또 요요님께서는요 이번 노래 피처링 아티스트와 작곡가 라인업이 흥미로운데 혹시 다음에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도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6: 저는 당연히 거스앤서민님이랑 같이
4: 해보고 이러세요.
3: 아니요 진짜 보고 싶어요.
4: 그거는 언제든 네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3: 네. 그러다면 형님도 혹시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으시다면
4: 저 같이 한번 작업 한번 해보실래요?
3: 네. 오늘 이렇게 성사된 것 같습니다.
4: 톤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3: 진짜 두 분이 성사돼서 나오면은 제가 1호팬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너무 좋게 들어가지고
5: 내가 2호팬
3: 좋습니다. 네. 우리 정님께서는요 Blow Your Mind 이 곡이 요치가 추구하는 음악적 색깔에 가까운지 궁금해요. 앞으로도 이런 느낌의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스타일의 음악에도 도전해보고 싶은지 알고 싶어요 라고.
6: 저 원래 이런 스타일도 좋아하지만 네. 저는 약간 도전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앞으로는 조금 재즈 힙합 아니면 하우스 느낌도 하고 싶어요.
3: 재즈 힙합? 네. 약간 음색이 되게 또 시니컬 하셔가지고 궁금합니다. 되게 재즈 힙합을 어떻게 또 소화하실지 좋습니다. 또 마치님께서는요 볼륨아 다른 버전으로도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대본에는 이렇게 애교 버전 Blow Your Mind

0: 선수절 가능할까요?라고 또 해주셨는데 혹시 해보고 싶은 버전 아니면 애교 버전으로 가실까요?
1: 아 애교 버전.
2: 애교 버전으로.
0: Let's go.
1: 그러니까 아우트로에 또 애교는 잘 어울린 것 같아서.
2: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애교 버전이어도 음색은 너무 섹시하네요. 아 좋습니다. 자 넘어갈 수 없죠.
0: 없죠.
3: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한숨 쉬고 있었거든요.
0: 그렇죠. 표정이 네. 계속 안 좋아졌었는데 우리 레이백도 슈퍼 섹시 애교 버전 한 소절 가능할까요? 네.
4: 이것이 레전드 아이돌의 애교다. 한번 선보여 주시면 저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3: A tempo makes my name back. 다 해야 됩니다. 네, 야, 다 해야 돼요.
4: 너무 네. 멋있으십니다. 배웁니다 진짜. 네,
3: 빼는 것보다 차라리 빠르게 하는 게 나아요.
4: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치마치님께서는요 멤버들 없이 활동한 첫 솔로인데 멤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 궁금합니다. 아
1: 멤버들 이제. 우리 단체 활동도 앞두고 있잖아. 음흠. 그래서 멋진 파워를 보여주자. 아
4: 좋습니다, 좋습니다. 파워. 혹시 제비 형님도 가세븐 멤버? 아니,
3: 저는 없어요. 네. 굳이 뭐하러 그냥.
4: 네. 네. 아 좋습니다.
3: 그냥 뭐 자주 연락하고 네. 저는 뭐 전화도 하고 하니까. 아 예. 네. 다들 건강하고 네. 잘 활동하고 있는 것도 보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연락할게요 제가 네. 따로.
4: 좋습니다. 오디님께서는요 이번에 요치가 태국에서 오랜만에 배우로 돌아왔잖아요. 아, 네. 공포 영화던데 촬영하면서 진짜 무서웠던 일은 없었는지 궁금해요라고. 혹시 영화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이번 영화는 약간 학생들이랑 같이 다른 놀이공원에 들어가서 네. 갑자기 어떤 친구가 한 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를 찾을 수 있는지 영화에서 그
4: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진짜 촬영하면서 무서웠던 그런 썰 같은 거 있어요?
1: 네 있어요.
4: 어떤 거죠?
1: 저는 그때 촬영하고 나서 호텔에 네.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근데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방에 계속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영화가 애기 배우도 있어요. 네네. 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그냥 그 애기 배우인 줄 알았는데 막 신경 안 쓰고 아침에 물어보니까 옆방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진짜 무서웠습니다.
4: 소름인데요? 약간 원래 무서움이 별로 없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겁이 많으신 편인가요?
1: 진짜 겁이 많은 편. 겁이 많은 편인데 네. 또 얘기한 공포 영화 아니면은 네. 귀신 라디오 같은 거 좋아해요.
4: 아 좋아하는 한.
1: 근데 만나고 싶지 않아요.
4: 혹시 형님은 어떠십니까? 좀 겁이 어떠세요?
3: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좀 무서움이 없다기보다는 네. 있는데 네. 막상 무서운 걸 봐도 약간 그냥 그러려니 아 무서운 거구나 약간
0: 덤덤하게
3: 문영고사 네네네 네. 눈치 잘 못 채는 것 같아요. 약간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네. 형체가 워낙에 이제 사람 같으면 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이런 타입인 것 같아요. 좀 굳어난 편인 것 같아요.
4: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치님의 새 앨범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요치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죠. 파워의 Just Go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파워의 저스트 고 듣고 왔고요. 이어서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카세븐 야호 님께서 형님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1: 예? 제가요?
0: 네, 한 번만 해주세요.
1: 카세븐 야호.
0: 좋습니다. 최근에 카세븐 네. 노래가 챌린지로 핫하잖아요. 혹시
2: 도대체 이거 왠지 모르겠네. 네. 네,
0: 혹시 요치도 하지하지마나 A 챌린지 보여줄 수 있나요? 카세븐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 재범이 신곡 레이백도 만감부예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혹시 챌린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3: 당연하죠. 오! 전에 하지마 하지마는 네. 되게 좋아해가지고.
0: 하지마로 바로 한번 노래 준비되어 있나요?
3: 저 오케이.
0: 오케이 노래 고!
2: 앉아서.

0: 오! 오!
1: 잘 먹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네, 챌린지가 진짜 핫해가지고요. 네, 선배님 요새 막 진짜 되게 옛날 가수 네. 선배님들의 노래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1: 이게 왠지 모르겠어요.
0: 어떠세요? 약간 선배님 그런 거 보시면
1: 아니 그때 잘 되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네.
0: 시원시원합니다.
1: 네, 하필이면 다들 떨어져 있을 때 왜 네. 그때 잘 됐으면 차라리 일곱 명이서 다 같이 챌린지를 할 수 있는데
0: 그렇죠. 네,
1: 지금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네. 하려면은 뭐 드래곤볼 모으듯이 뭐 홍콩 갔다가 네. 뭐 LA 갔다가 막 네. 모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참 뭔가 싶습니다. 네, 좋으면서도 약간 뭐지? 약간
0: 좋습니다. 네, 임금님께서는요 재범이 이번 앨범 흐름이 하나의 소설책같이 보일 수 있게 신경 써서 작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책을 쓴다면 제목을 뭘로 할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와, 굉장히 깊네요. 네,
0: 그러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저희는 이제 좀 저희도 이런 챌린지 이런 컨텐츠를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1: 네.
0: 좀 잘 먹는 멤버가 좀 먹는 걸 좀 좋아하는 멤버가 있어가지고
1: 네. 네, 뭐 그, 요리 교실
0: 네, 약간 뭐 누가 내 머리 위에 피자 올려놨어
3: 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아니라 아기 돼지 외동
0: 네, 그, 아, 지금 아, 그 형이 외동이어가지고 아, 네, 아기 돼지 식으로. 외동 네, 뭐 이런 저는 좀 구렛나루가 잘 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형진이가 나라라 구렛나루라고.
1: 아, 나라라 구렛나루. 네.
0: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지어졌거든요.
1: 재밌네요.
3: 너무 딥하게 안 가도 되고.
0: 맞아요. 네.
1: 저는 그냥

0: 네, 그냥 잘 있다 갑니다. 네, 잘 있다 갑니다.
1: 네. 아니, 어디 가시는 건데요? 네. 네, 잘 있다 갑니다.
2: 네. 네. 이건 묘비명이잖아요.
0: 전기 느낌으로 네. 이제 제가 가고 나서 이제 잘 있다 갑니다. 뭐 이렇게. 네. 아,
1: 좋습니다. 네.
3: 뭐 혹시 요치님도 본인에게 좀 제목을 지어준다면?
4: 저는 요치의 요지경.
3: 요치의 요지경. 네. 오, 좋은데요? 귀엽다, 귀엽다. 아, 네. 재채기님께서는요, 요즘 푹 빠져있는 건 뭐예요? 뭐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혹시 형님부터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아, 저요?
3: 네. 요새 좀 뭐에 빠져있는지.
0: 저는 러닝이나 오. 네, MMA.
3: 네. MMA.
0: 네, 주로 하고 있어요.
3: 와,
0: 네.
3: 직접 하시나요?
0: 아, 배우면서. 아, 네, 네, 하고 있죠. 네.
1: 대박인데요? 요치님은 혹시? 네.
4: 저도 복싱 관심이 있는데 오! 근데 그 멤버이랑 같이 네. 가려고 했었는데 네. 네. 거의 두 달 정도 계속 말만 하고 있어요. 가자 가자 네. 우리 다음 주 가자 네. 막상 되면은 네. 아, 다음 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3: 나중에 정말 두 분의 콜라보가 성사가 된다면 내친 김에 스파링까지 한번
0: 스파링을 하는 거는
3: 링 위에서의 콜라보도 한번
0: 제가 너무 많이 맞을 것 같은데요.
3: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자까지 만나봤는데요. 벌써 전학생 친구들 학교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2: 네. 아. 아쉽지만 끝인사를 나눠야 하는데요.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팬 여러분께 제이비 형님부터 간단하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학교 11시 반에 학교를 아, 이건 뭐 야자도 끝난 시간 아닌가요? 네,
2: 끝났죠.
0: 네. 학교 참 늦게 하네요. 네. 네. 여튼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하고 네. 네, 요치님 Blow Your Mind도 많이 들어주시고 제 레이백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요치님도 한번 끝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좀 늦은 시간까지도 계속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Blow Your Mind이랑 그 제이비 선배님 레이백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3: 감사합니다. 요치님 혹시 이거 끝나고 일정 있으세요?
4: 저는 쉬러 갑니다. 바로 숙소.
3: 늦은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요치님은 얼른 가서 쉬시고 네. 제이비 형님은 또 콘서트 준비 네, 파이팅 가도록
0: 네. 네,
3: 하시겠습니다. 자, 끝곡 제이비 형님의 One Call Away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안녕.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미래보다 뚜렷한
2: 형돈 이모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수도여자고등학교.
1: 자, 오늘의 급식료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왕.
2: 네, 6월 17일 수요일 내일 수도여자고등학교 점심 메뉴입니다. 크림 양송이 땅콩 스프, 크림치즈 바이트 프레즐, 오이 피클, 오븐치즈 스파게티, 갈아 만든 주스 딸기 맛 또는 키위 맛, 그리고 로메인 이것 샐러드.
1: 네, 이 샐러드는요, 메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메인 상추와 크루통에 파마산 치즈, 레몬즙, 올리브유, 우스터 소스 등으로 만든 드레싱을 버무려 먹는 샐러드인데요. 이 샐러드는 무엇일까요?
2: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시저 샐러드, 2번 좋아 샐러드.
1: 네, 정답 보내실고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네,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시저 샐러드, 2번 좋아 샐러드.
2: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스테시의 To Love

0: 급식 버더러에 이어서 스테이시의 To Love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6시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곡인데요. 스테이시 표의 밝고 경쾌한 썸머송으로 제목 To Love는 테니스 스코어 표기에서 착안한 팝댄스곡이라고 해요. 사랑의 감정을 테니스 경기 흐름에 빗댄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었습니다.
1: 네,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시저 샐러드.
0: 네, 내일 수도여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 텐데요. 크림 양송이 땅콩 스프, 크림 치즈 바이트 프레즐, 오이 피클, 오븐 치즈 스파게티, 갈아 만든 주스, 딸기맛 또는 키위맛, 로메인 시저 샐러드였습니다.
1: 야호.
0: 되게 크림 치즈예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쵸? 이 로메인 시저 샐러드와 오이 피클이 입가심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1: 우리 함지는 샐러드 시저하나요? 좋아하나요?
0: 샐러드 시저.
1: 아 진짜요?
0: 샐러드 시저 시저하죠.
1: 근데 돈까스 먹을 때는 항상 이 네. 샐러드 옆에 있는 거 드시잖아요.
0: 아니, 네, 이게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1: 아. 네,
0: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먹는 편인데 송대는 샐러드 시저 좋아.
1: 저 좋아요.
0: 좋아요?
1: 네. 맛있어요.
0: 오, 맛있어요?
1: 이제 샐러드를 안 먹으면 네. 장에서 네. 야채를 달라고 하는 느낌일까요?
0: 오, 약간 샐러드 안에서도 다양한 이 채소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채소를 좀 제일 좋아하나요?
1: 그냥 뭐 상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0: 그쵸, 양상추.
1: 뭐 이제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파프리카.
0: 파프리카
1: 좋고요. 와. 양파 이런 것도 샐러드 들어가잖아요. 네. 좋고요. 그냥 사실 다 좋아요.
0: 진짜요? 막 치커리 네. 이런 쓴 채소들도 좋아해요?
1: 아, 거의 이름 몰라서 모르고 그냥 먹어요. 샐러드 이름 알고 뭐 드시나요 다들?
0: 아니 저는 보통 그런 뭐 치커리나 네. 적채 약간 이런 그 보라색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좀 쓴맛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가게 요청에다 그런 거 드려요. 그 혹시 양상추로만 주실 수 있나요? 를 약간 맨날 써서 적는데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좋네요 뭐.
0: 네. 오,
1: 근데 시저 샐러드는 미국인 시저 칼디니 씨가 개발한 요리라고 해요.
0: 오,
1: 그래서 시저 샐러드인가요?
0: 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시저 샐러드인가 봐요.
1: 오호!
0: 칼디니 좋아.
1: 내가 지었으면 형준 샐러드네.
0: 어, 그렇죠. 약간 송 샐러드.
1: 어, 송 샐러드.
0: 어허, 내가 지었으면 약간 함 샐러드.
1: 오.
0: 함 샐러드는 좀 맛있어 보이는데 송 샐러드는 좀 약간 그닥 좀 안 땡기는 느낌.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 봐야죠.
0: 네.
1: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이주연님 축하합니다.
0: 예. Yeah.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1번 시저용. 저 고3인데 기말 얼마 안 남은 거 너무 시저. 그래서 친구들이랑 함께 먹고 싶어요. 요즘 시험 공부하느라 저도 친구들도 많이 힘들 텐데 힘내라고 우리 오빠들이 줬다고 자랑도 하며 함께 먹고 싶습니다. 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네,
0: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친구들이랑 맛있게 드시고 시험 화이팅 하세요.
1: 화이팅.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0: 네, 아징이님입니다. 새벽 2시에 출근이라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결국 잠이 안 와서 찜질방 틀었어요.
1: 와우.
0: 이제 내 하루에 없으면 허전한 함성디 다들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저는 덕분에 하루 시작 즐겁게 할게요. 이라고. 아니 어디 뭐 미국에 계시나요? 어떻게 2시 출근?
1: 또 내일 아침 뭐 일찍 엄청 일찍부터 준비하시는데 사실 새벽 2시면 저희가 만약에 새벽 2시면 진짜 한 9시부터 자려고 노력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또 자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잠이 안 와서 찜질방을 틀었다고 하니까
0: 마음이 아픕니다.
1: 뭐 너무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네. 저희를 보면서 좋은 밤 보내시고
0: 네.
1: 또 내일이 아니라 곧 네. 있을 또 일도 화이팅 하시길
0: 바라겠습니다. 진짜
1: 또 9974님께서 함디 다른 거 인정 못 하시잖아요. 왜 하와이안 피자는 되는 거고 버터떡은 안 되나요? 맞아요. 사실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 게스트분들 오셨을 때 네. 과연 하와이안 피자파가 아니었다면
0: 네.
1: 어떤 그림이 이어졌을까.
0: 아, 또 네. 게스트분들도 계셔가지고 다름을 인정하자고 외치긴 했지만
1: 네.
0: 그 말을 내뱉으면서 정말 속으로는 이거 좀 뭐 댓글을 좀 오겠는데 싶은.
1: 그러니까요.
0: 네,
1: 저번 주에 동표랑 그렇게 싸우더니 다름을 인정 못하시고
0: 하지만 네.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지요?
1: 좋아요.
0: 좋습니다. 9714님께서는요 다음주 회사 워크샵으로 체육대회 한대요. 이제 체력이 되지 않아 벌써 힘든 기분인데 그냥 다 모르겠고 크래비티가 화이팅 공연이나 봤으면 좋겠네요. 크래비티는 체육대회 또 안 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체육대회요?
0: 체육대회
1: 굳이
0: 그렇죠. 우리는 스포츠인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1: 저희가 그렇죠? 없어요.
0: 네, 전 스포츠인이 없는 게 좀 아쉬운 느낌입니다.
1: 그냥 이 지금 햇빛에 나가기 싫어요.
0: 맞아요. 다들 광합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좋습니다. 자 문자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크래비티의 아드레날린 들으면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 아침 여느 때처럼 출근해서 책상에 짐을 툭 내려놓는 순간 1번 핀이 3번 볼링핀을 경쾌하게 맞추듯 에코백이 쓰러지며 텀블러를 쓰러뜨렸다. 순식간에 커피가 쏟아지고 주변 물건들이 흥건하게 젖어가는데 너무 놀라서 구경하듯 넋 놓고 보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씩 수습하기 시작했다. 일단 단색 에코백은 얼룩무늬가 됐다. 파우치는 점박이가 됐네. 근데 이 광경이 어쩐지 헛웃음이 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 나도 진정 나이를 먹는 건가? 이만한 일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태어나다니. 세상에 얼마나 무뎌진 걸까? 유쾌하고 펑키하게 늙어가야 하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이를 먹으면 점점 크게 좋을 일도 크게 싫을 일도 없이 감정의 폭이 줄어든다는 게 계절이 지나가는 것처럼 조금은 슬픈 건 또 같다. 앞으로 내 세상이 덜 재미있고 덜 굴곡지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조금 더 유쾌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얼룩진 나의 커피 에디션들을 닦고 또 닦아냈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마이앤트 메리의 행복을 기다리며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주신 분은 박화선님이었습니다.
1: 아 일단 뭐 사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커피 쏟은 에코팩 파우치, 야 이게 정말 잘 수습이 됐는지부터 궁금하네요. 아... 성진은 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0: 사실 짜증은 나는데 사실 제가 잘못해서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표출도 못하고 그냥 이 속으로 끙끙 앓을 것 같은데 네. 우리 함진은요?
1: 저 역시도 일단은 굳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사연처럼 저도 좀 굳을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짜증이 막 몰려오고 막 난리 날 것 같습니다.
0: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이면 저는 이러잖아요.
1: 절규를 하죠. 오열하고 절규하고.
0: 맞아요. 저는 표현을 한번 하긴 해요.
1: 저는 약간 화선님이랑 비슷한 성향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감정이 좀 더 추가되는
0: 그렇죠.
1: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화선님은 이 상황이 아주 짜증나지도 속상하지도 않으셨나 봐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크게 좋을 일도 크게 싫을 일도 없어지고 감정의 폭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함진은 이 사연 어떻게 들었어요?
1: 아 뭔가 정말 이게 남일 같지가 않고 그렇죠?
0: 네.
1: 저도 뭔가 비슷한 경험을 약간 해가면서 아 나도 혹시 이런 게 이거였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뭐 싫은 거는 확실히 덜 느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0: 네.
1: 우리 좋은 거는 더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0: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도파민 중독자예요.
1: 맞죠.
0: 정말입니다. 뭔가 사실 이 차가운 도시 아니면 어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1: 그렇죠.
0: 그럼 좀 많이 지치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저는 이런 감정의 폭이 줄어든다는 게 모든 사람한테 오는 것 같아요.
1: 아이.
0: 근데 이거를 좀 사실 한 번 사는 인생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1: 그쵸?
0: 그래서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1: 네, 확실한 낙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0: 맞아요.
1: 근데 제가 문득 그래서 든 생각인데 화선님 혹시 야구 보세요? 야구 봐보시는 거 어때요?
0: 네.
1: 이게 정말 야구 보면 좋은 건 확 좋고 짜증나는 건 엄청 짜증나거든요. 감정이 진짜 막 소용돌이 치시니까 야구 한번 제 감히 한번 권유를 해드립니다.
0: 맞아요. 사실 저는 또 최근에 너무 좋았던 일은 원진영이랑 우연히 그 게임 직접 보러 갔어요. 경기를 직관을 하러 갔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너무 즐겁고
1: 맞아요.
0: 도파민이 확 터지는 거예요.
1: 네, 그날 장난 아니었죠.
0: 그래서 뭔가 아 너무 재밌고 다음이 더 기대되는 하루를 보냈는데 그렇게 조금 찾아보시면
1: 그쵸.
0: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박화선님께는요 저희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교환일기는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적어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선물 챙겨드릴게요.
1: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짜잔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0: 아, 오늘 정말 너무 그 게스트로 오셨던 두 분께 네. 정말 팬이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바로 플리에 넣을 것 같습니다.
1: 네, 좋네요. 또 이 공유님께서 네. 너무 귀엽고 졸린 새끼 고양이 두 마리. 아, 죄송해요.
0: 띄어쓰기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1: 네, 네, 오늘도 새벽부터 고생했어요. 라고.
0: 아, 감사합니다. 또 8236님께서는요, 내일 출근하기 시작. 하지만 우리는 해야죠.
1: 그쵸.
0: 왜? 어른이니까.
1: 어른이니까.
0: 네, 좋습니다. 내일의 전학생은 신곡 에코로 돌아온 이펙스입니다.
1: 네, 이펙스에게 궁금한 점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시고요. 내일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0: 네, 그럼 오늘 끝곡 유키카의 네온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기술의 이상규, 김유린, 영상의 김혜영, 네,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크레

0: 잤나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억울해요. 이게 다 어른들 때문이잖아요. 어른들이 돈 벌려고 우리들 이용한 거잖아요.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1: 피해자?
2: 자식 때문에 경찰이고 교권국이고 무시당하고 잡상인 취급당해도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눈물 흘리는 아버지는

분들이야. 니들은 그만둘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어. 근데 그 기회를 니들 스스로 버린 거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용서받고 싶어? 그럼 이제부터 가해자로 살아. 그래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 이게 니들한테 마지막 기회야.

참교육 사운드 트랙에서 First and Last, About의 음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있는 땡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그 중에 10부작 가운데 7화에 나오는 대사 하나를 들려드렸습니다.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에게 영화 속의 나화진 김무열 씨가 했던 얘기죠.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다. 너희들이 용서받을 길은 앞으로 가해자로 사는 것이다.

0: 용서를 구하는 게 너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속이 아주 뻥 뚫리는 아주 통쾌한 대사였어요. 드라마 참교역을 보는 이유가 그거죠. 현실의 고구마를 드라마의 사이다로 좀 치유하고 싶은 마음. 그게 드라마, 영화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판타지의 힘이고요. 참교역이라는 시리즈가 체벌이 필요합니다. 때려서라도 가르칩시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실에선 이럴 수 없으니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의 질문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그 질문이 이 참교역이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뭐 흔히 말하는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질문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애들을 다시 때리자고, 교권보호국처럼 그런 초법적인 그런 기구를 만들자고, 이런 얘기에 붙잡혀버리면 더 중요한 그 다음 단계로 저는 못 나간다고 생각해요. 뭐 대부분의 분들은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는 걸 다 알 텐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교역이라는 이 시리즈가 정말 잘 만든 작품이냐 물어보면 글쎄요. 뭐 더 잘 만든 작품이 사실 많죠. 더 섬세하고 더 세세하게 더 좀 짜임새 있게 더 좀 완성도 있는 작품 찾아보라면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제가 참교역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지 이 작품이 뭐 작품성이나 완성도의 측면에서 아주 뛰어나서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방식으로 던졌으니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요즘 이 작품 얘기를 좀 하고 다닙니다.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애들 막 그 떠들잖아요. 떠들 때 선생님 앞에서 막 그 소리 한번 지르죠. 주먹 하면서 교탁을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두드리거나 이러면은 시끄럽던 교실이 잠깐 딱 조용해지잖아요. 참교역에도 그런 에피소드 나오는데 아마 초등학교 교실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하도 집중을 안 하니까 이제 호루라기 불어서 한번 집중을 쫙 시키죠. 아무리 좋은 뭐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일단 집중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그 좋은 얘기 준비한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얘기를 일단 하게 만들려면 사람들을 주목시켜야 되잖아요. 저는 참교역이라는 시리즈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주목하고 교탁 세 번 두드리는 것까지가 이 참교역이라는 드라마가 하는 일이고, 그 뒤에 이제 그 빈 칠판에 어떤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채워나가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인 거죠. 참교육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일단 잡아 끌고, 뭔데 뭔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라고 이제 쳐다보게는 만들었으니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작품 얘기를 합니다. 10부작 시리즈 참교육, 저는 추천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추천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I am so
4: 1544-8777.
6: 아니, 본나.

0: 마지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2: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이 노래 들으면 잠이 깨야 되지 않나요? 영화 인셉션에서는 잠 깨우는 용도로 이 음악이 나오죠. 에디트 피아프의 후회하지 않아였습니다. 문자로 2505번 쓰시는 분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영화 음악은 화요일 밤에만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게 지난주에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제 날 밝으면 요리 경연대회가 있는데 긴장이 많이 되네요. 잘 될 거라 주문을 외웁니다. 참 제 인생 영화 인셉션에서 항상 그 음악, 꿈을 훔치고 나올 때 나오는 그 음악 다음 주에 한번 틀어주세요 라고 하셔서 오늘 지금 듣고 계신가요? 요리 경연대회는 뭐예요? 요리하시는 분이세요? 오, 성적 잘 나왔나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요리 경연대회 였는지 궁금합니다. 2505번 쓰시는 분. 0854번 쓰시는 분께서 예전에 봤던 음악 영화들 최근에 다시 보고 있는데 키라 나이틀리와 마크로 펄러가 나오는 비긴 어게인 정말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그런데 영화에서 여주, 그러니까 키라 나이틀리가 떠난 옛 연인을 바보같이 사랑했었다며 부른 노래. 아, 그 노래 듣는데 오늘따라 사춘기 아들에 대한 제 마음 같아서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비긴 어게인에서 Like a Fool, 키라 나이틀리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마치 내가 널 사랑했었다 하는 그 로맨스 영화 속 주인공의 마음이 이제 사춘기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바보같이 너를 사랑했었다 이놈의 자식이라는 마음이 드시나 봐요. 저 역시 사춘기 아들이었던 때가 있었으니 괜히 제가 죄송하네요. 이 0854번 쓰시는 분 보이후드는 보셨나요?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그 12년에 걸쳐서 찍은 영화. 그 영화 거의 마지막에 가면 이제 애가 다 커서 자기 대학 간다고 집 떠나잖아요. 그때 그 패트리시아 아퀘트의 그 울분 섞인 그 토로를 들으면 펑펑 우실 것 같은데요. 0854번 쓰시는 분. 안 보셨으면 보이후드 이게 추천하는 게 맞나? 너무 우울해지지 않으시려나? 그래도 좋은 영화니까요. 예, 보이후드 영화 기억해 두세요. 신청하신 곡 비긴 어게인에서 Like a Fool, 키라 나이틀리의 노래 듣고요. 이어서 보이후드의 바로 그 장면, 그 패트리시아 아케티의 울분 섞인 토로가 끝난 뒤에 자기 삶을 찾아 떠나는 아들이 그 장면에 나왔던 곡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까지 이어듣고 이은선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845번 쓰시는 분께서 수요일에는 아침 미사를 가야 해서 꼭 필속옷을 듣게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0: 그러면 이 시간에 일어나서
1: 지금부터 깨어 있나 봐요. 그리고 김현우 씨는 은선 기자님 시간은 그냥 공짜로 듣는 GV 시간이다 생각하며 듣습니다 라고 해주신 분도 있고요.
0: 네.
1: 자, 그래서 라디오 GV 오늘의 주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주제는 지금의 나를 만든 누군가로부터입니다.
1: 지금의 나를 만든 누군가로부터.
0: 네.
1: 네.
0: 최근에 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1: 왜요? 갑자기요?
0: 뭐 그 상관관계에 대한 생각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1: 네.
0: 과거는 과거다. 과거가 나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
1: 네.
0: 과거가 망각된 지금의 내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뒤섞이면 이제 그 사이의 공백에서 제가 골똘하게 생각하느라 막 몇 시간이 가고 갑자기 그러는데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주제가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사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현재도 미래잖아요.
1: 그렇죠.
0: 제가 보지 못했을 뿐. 그래서 과거에선 미래이던 지금의 나에게 이르기까지 그 과거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 두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1: 과거에 누가 있었고 어떤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되었을까?
0: 그거가 좀 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실제로 그 싱스트리트의 GV에서 젊은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 자리였는데 혹시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냐고 했더니 절반 이상이 다 손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막연하게 이 영화를 좋아해서 다시 보러 오신 분이 당연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새롭게 신작처럼 마치 내 눈앞에 당도한 작품을 만나고 너무 그 감에 젖은 눈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1년 지나도 다시 재개봉하거나 이런 작품들이 많지만 역시 데케이드다. 역시 한 10년 주기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런 거 보면 영화의 시간이라는 게 관객

0: 가족들과 개봉으로서 만나는 건 정말 그냥 벌스고 탄생이고
1: 네.
0: 이후에 계속해서 생명력을 부여받는 게 어쩔 수 없이 영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요즘이고요. 싱스트리트는 1980년대 아일랜드 더블린이 배경인 작품입니다. 여기에 코너라는 우리의 주인공이 학생들을 심하게 통제하는 가톨릭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학교가 어느 정도로 학생들에게 강압적인가 하면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검은 구두를 신어야 돼 라는 게 이제 전학 첫날 듣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면 이 코너가 신고 있는 신발은 굉장히 밝은 갈색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그 얘기를 집에 전했지만 지금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당분간 이 신발을 신어야 한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이 코너라는 학생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맨발로 다녀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학교거든요. 부모님은 뭐 신발이고 뭐고 매일같이 지금 본인들의 이혼을 얘기하면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고요. 코너는 그냥 꿋꿋하게 학교에 다니는 수밖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 가다가 모델 지망생 라피나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라피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델이 꾸민 그애와 뮤직비디오를 찍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밴드를 결성합니다.
1: 네.
0: 그 밴드 이름이 바로 싱스트리트죠.
1: 감독이 존 카니입니다.
0: 네.
1: 원스와 비긴 어게인의 감독이
0: 네.
1: 비긴 어게인 뒤에 만든 영화가 싱스트리트.
0: 네.
1: 할리우드 갔다가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왔어요.
0: 맞아요. 이 영화는 거의 초심찾기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말씀하신 그 3부작이 존 카니의 음악 성장 영화 3부작으로 묶이는 작품이죠. 그래서 더블린에서 초저예산, 그러니까 보통은 그 외화가 초저예산이라고 할 때
1: 네.
0: 원화로 환산하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건 진짜 초저예산, 1억 5천 정도로 만든 영화죠.
1: 요즘 한국 독립영화도 1억 5천이면
0: 네.
1: 정말 빠듯한
0: 네.
1: 제작비인데 심지어 외국에서.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잖아요.
1: 아카데미에도
0: 네.
1: 하고.
0: 그래서 그 원스의 성공 이후에 좀 당연한 수순처럼 뉴욕을 배경으로 한 비긴 어게인이라는 할리우드 작품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때 존 카니 감독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죠. 비긴 어게인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뭐 다른 게 힘들었다기보다는 너무 스타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그래서 그 스타 배우들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 그 스타 배우들을 둘러싼 프로모션의 상황이 너무 이 감독에게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작게 친구들과 좋아하는 영화 만들어서 그 영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누는 경험들이 좋아서 다음 영화를 만들었더니 쏟아지는 인터뷰와 그 할리우드의 생리에 사실 이 사람이 좀 적응을 못한 거죠. 그래서 다시 더블린으로 돌아와서 만든 영화가 싱스트리트고요. 감독이 비긴 어게인의 그 모든 활동을 둘러싸고 영화를 만드는 애정이 뭐였는지를 거의 잊을 정도였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영화 만들기에 대한 애정을 되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했던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막 생각을 하다가 학창시절에 내가 첫사랑에 빠졌던 순간이 어땠지? 이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절을 추억하는 감독의 자전적인 요소를 넣어서 실제 학교 밴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고 하지만 그 첫사랑은 실제로는 이름도 물어보지 못하고 끝났다는 슬픈 비하인드가 있죠. 그래서 이때 그 영국 BBC 가요 프로그램 뭐 탑 오브 더 팝스 같은 것을 보면서 자란 세대였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뭐 듀란듀란의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있지 않은 다른 곳의 멋진 세상을 상상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 학창시절의 추억을 살려서 존 카니 감독이 만든 작품이고요.
1: 네.
0: 이 밴드 활동을 할 때 감독의 소회가 참 재밌는데 선생님들도 내가 밴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그냥 완전히 관심을 끊었다. 왜냐하면 그래도 쟤는 뭔가 하고 있다 라고 그냥 안심을 시켰던 상황이었다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0년대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시대 배경이 감독이 가장 잘 아는 시공간이기도 하고 이때 아일랜드는 여전히 종교 영향력이 너무 강하고 미국만 보더라도 그쪽은 너무 지금 자유로운 문화가 꽃피고 있기 때문에 하나둘씩 개인이 본인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탐색을 하고 조금씩 싸우던 시기라고 감독이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사회 배경 자체로는 엄청난 경기 불황이 거의 시대를 휩쓸다시피 하고 있었고
1: 제가 예전에

0: 본 자료에서 그 시절의 실업률이 17%였대요.
1: 네, 네. 그래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때 아일랜드가 얼마나 암울한 상황이었는지.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 네.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좀 철없는 시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 영화도 순응적으로 여기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도전적인 탈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소재와 이 시공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10대의 이야기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10대가 굉장히 멀어졌기 때문에 막 생생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막연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은 엄청나게 막 방대하죠. 왜냐하면 방향이 아직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막 이리저리 꿈이 펼쳐져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다 골칫덩이. 이게 나의 막 발목을 잡는 기분이야.
0: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잘하는지도 몰라서 네. 그냥 무턱대고 꿈을 꿀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네. 해요. 역설적으로.
1: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내가 막 붕 이렇게 떠오르면 갑자기 어디선가 현실이라는 중력이 나타나서 나를 확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을 항상 느꼈던 게 10대 시절인 것 같은데 그래서 탈출구를 찾죠. 그게 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좋아하는 소재든 뭐 푹 빠져서 열중할 수 있는 무언가든 그 시기의 이야기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 것 같고 우리의 주인공도 이 시기를 통해서 행복한 슬픔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이 행복한 슬픔은 결국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향하는 사람이 느끼는 기분이라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해했어요.
0: 나를 살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1: 코너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면 방에 틀어박혀서 부모님이 막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노트에 뭔가를 막 적고 있는데 노래 가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적는 내용이 이렇죠. 내가 집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면 당신을 떠날 텐데 이런 식의 가사를 적고 있는데 그랬던 코너가 라피나를 만난 뒤에 본격적으로 뮤지션이 되기를 꿈꾸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꿈의 시작이라는 게 거창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코너처럼 그냥 매일 학교 가는 길에 마주치는 저 애한테 말 한번 걸어보고 싶다. 네. 이런 이유로도 시작될 수 있는 게 누군가의 꿈이자 첫 단계인 것 같아요.
0: 특히 수많은 락커들 네.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음악한 사람이 태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근데 그쵸.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기 안에서 생겨난 마음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의지로 그 마음을 지속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죠.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의지와 시선이 생긴 사람은 어느새 그 꿈에 더해서 굉장히 꼿꼿한 자긍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코너가 그 꼿꼿한 자긍심을 장착한 이후에 본인을 이유 없이 괴롭히던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와 나는 사는 세계가 달라. 너는 부술 줄만 알지 만들 줄은 모르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인 즉슨 어느덧 자신은 자신의 세계를 단단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명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코너의 세계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오직 라피나 뿐이냐. 그렇지 않아요.
0: 형.
1: 네. 형 브랜든.
0: 형
1: 잭 레이너가 너무 훌륭하게 연기하는 브랜든이라는 네. 캐릭터가 있는데 동생의 음악적인 소양을 일깨워주는 1등 공신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 형의 입장이 참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모든 풍팔 다 막았어라는 이야기를 형이 하기도 하는데 부모님은 이 형이 어릴 때부터도 사이가 안 좋았고 그 불화 속에서 자라면서 코너처럼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음악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몰래 떠나려고도 했지만 실패했고 대학도 자퇴했고 그래서 인생의 어느 경로에서 그냥 뭔가 잠깐 스탑 버튼을 누른 사람처럼 방구석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코너에게 막 이런저런 레코드를 들려주면서 음악에 너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바로 이 형인 거죠. 그래서 코너는 사실 처음에 등장할 땐 백지 상태예요. 그런데 그 백지를 자기만의 글자를 써내려가도록 영감도 주고 방향도 주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비긴 어게인이란 영화를 만들 때 존 카니 감독은 이 영화를 나의 형 짐 카니에게 바친다라는 문구를 썼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모든 형제들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감독의 인생에서 형이라는 존재가 형제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큰 나침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형제자매가 없는

0: 관계로 늘 이런 관계를 상상하고 부러워만 하는데 그건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가 어떻게 다른가? 부모는 모든 방면에서 내가 나은 사람이기를 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착하면 좋겠고 뭐 성인이라면 결혼도 잘했으면 좋겠고 뭐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사람이면 좋겠고 좋은 자식이면 좋겠고 너무 나에게 행복을 바라는 동시에 요구하는 게 많은데 형제자매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가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게 끝? 너 알아서 잘 살아 라면서 그냥 그 사람을 응원할 수 있는 것?
1: 네.
0: 그게 형제자매인 것 같아요.
1: 좋은 형제자매일 경우에. 네.
0: 네,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 영화의 그 브랜든과 코너가 어떤 관계처럼 저는 느껴졌냐면 형이 좀 구명조끼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브랜든이 자꾸 그 중력 때문에 가라앉으려고 할때 코너가 가라앉으려고 할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구명조끼 착 입혀주는.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실제로 이 형은 동생에게 보트를 태워주기도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는 영화를 보셔야 아실 수 있습니다.
1: 네. 저 감독이 인터뷰 중에 그것도 기억나요. 마지막에 엔딩곡이 나오는데 그게 어쩌면 형이 쓴 가사에 동생이 곡을 입혀서 발표한 미래의 노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음악을 썼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나고.
0: 그 맞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엔딩곡인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 가지는 유일한 불만이 그 엔딩곡이거든요.
1: 왜요?
0: 그 엔딩곡을 에덤 르빈이 부른 Go
1: 그죠.
0: Now라는 곡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 있지만 이 마지막을 에덤 르빈의 목소리로 닿는 게 맞아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늘 해요.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선곡이라고 생각해요.
1: 영화 팔아야 되잖아요. 예. 스타의 이름값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0: 네, 에덤 르빈은 뭐다 아시다시피 마룬
1: 네.
0: 파이브의 보컬리스트이자 또 비긴 어게인의
1: 그렇죠.
0: 배우로 활약했죠.
1: 에덤 르빈이 또 노래를 불러준 덕분에 싱크스트리트에 관심 갖는 팬도 있을 거란 말이죠.
0: 그쵸.
1: 네. 마케팅입니다.
0: 네.
1: 자, 무엇보다 음악 영화라는 정체성.
0: 뭐 당시를 대표하던 여러 뮤지션의 음악이 등장하죠.
1: 네.
0: 그 뮤지션 중에 좋아하던 뮤지션이 있으셨어요?
1: 저는 역시 듀란듀란이 반가웠고 재밌었던 건 라피나의 남자친구가 있었잖아요.
0: 네네.
1: 남자친구가 무슨 음악을 듣느냐고 했을 때 제네시스를 듣는다고 했을 때그 형이 너무 단호하게
0: 네.
1: 필 콜린스 음악 같은 거나 듣는 애 신경 쓰지 마라고
0: 맞아.
1: 필 콜린스 의문의 1패.
0: 네.
1: 그래서 제네시스도 좋아했던 저로서는 네, 조용히 있었습니다.
0: 여기 뭐더 큐어 음악도 나오고
1: 네,
0: 뭐조
1: 맞아요.
0: 잭슨 언급되기도 하고 뭐 어느 순간에 보위가 잠깐 언급되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 자체가 그 80년대를 정의했던 뮤지션들과 그 음악에 바친 헌사라고 해도 좋을 정도인데 이 아이가 너무 여러 가지 음악을 막 갑자기 흡수하다 보니까 지금 누구의 음악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 옷차림이 막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과정들이 나오죠. 근데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건 싱스트리트가 처음에 2016년에 공개가 됐을 때 U2의 보노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저한테 첫 기타를 선물하며 음악이라는 선물을 준 사람이고 나는 그 뒤로 밴드를 결성했는데 솔직히 당시에 U2는 이 싱스트리트 애들만큼도 잘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위대한 뮤지션의 시작이 그냥 정말 우연한 계기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실제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은 게리 클락이라는 사람이 작업을 했는데 보통 영화 음악은 본편이 다 만들어진 뒤에 이루어지는 후반 작업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영화는 좀 특이하게 존 카니 감독과 게리 클락 음악 감독이 1년 동안 더블린에서 함께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사운드 트랙을 먼저 만들고 그 동시 과정으로 시나리오를 쓴 조금 독특한 경우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음악이 중요했다는 역설적으로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뭐 처음에 라피나와 함께 뮤직비디오 작업을 했던 The Leader of the Mother, 그 모델의 수수께끼? 뭐
1: 네.
0: 이런 음악도 있고 뮤지컬 시퀀스로 아, 이 시퀀스 진짜 좋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코너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상상으로 해결해 버리는.
1: 하염없이 라피나가 들어오기만을 바라며 문을 바라보다가 이제 상상 시퀀스로 넘어가죠.
0: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시퀀스인데 뭐 미국 학교 졸업 파티 같은 풍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 네.
0: 거기에 펼쳐지는 Drive It Like a Story라는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1: 네.
0: 그래서 이

0: 음악을 빼놓고는 사실상 설명이 안 되는 존 카니 감독의 영화들 중에서도 이 영화의 음악은 참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바로 그 노래를
0: 네.
1: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Drive It Like Story.

0: 이은선 기자의 필소굿. 오늘 첫 번째 영화는 지금 재개봉에서 상영하고 있는 존 카니 감독의 싱 스트리트였고요. 김기택 씨가 방금 극장에서 싱 스트리트 보고 나오는 길입니다. 왜 이 영화가 10년 동안 최고의 음악 영화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 네.
0: 영화 음악 청취자분들도 싱 스트리트 뭐 처음 보는 분, 다시 보는 분 꾸준히 사연 주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이 영화와 함께 소개하는 영화가 뜻밖이네요.
1: 그런가요? 네. 저는 지금의 나를 만든 누군가를 생각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한 편이어서.
0: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그 주제를 모른 채 두 편의 영화 제목만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니까
1: 네.
0: 저는 음악 영화로 두 편을 묶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 네.
0: 근데 두 번째 영화는 학교가 배경이긴 하지만 네. 음악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1: 맞아요.
0: 자, 어떤 작품이죠?
1: 제가 지난주에 블루문이라는 작품을 소개했는데
0: 네.
1: 그래서인지 지금 제 머릿속에 계속 에다노크가 머물고 있어요.

0: 있어서.
1: 어, 블루문의 에다노크와 이 영화의 에다노크는 너무 갭이 큰 거
0: 정말
1: 아닌가요?
0: 정말 극과 극이죠. 네. 1989년작입니다. 피터 위어 감독의 명작이죠. 죽은 네. 시인의 사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에다노크 정말 뽀송뽀송하던 시절인데.
0: 이때 그 에다노크가 연기한 토드라는 캐릭터가 네. 싱스트리트 코너와 되게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1: 맞네요.
0: 그러니까 코너가 조금 더 좀 본인을 미래파라고 설명하는 급진적인 소년이긴 하지만
1: 음악 대신 책을 그냥 좋아하는 소년의 네. 그런 좀 차이 정도랄까?
0: 수줍다가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좀 닮아있는 네. 것 같고요. 죽은 시인의 사회의 배경은 미국 입시 명문고라고 불리는 웰튼 아카데미. 입니다. 공부가 거의 인생의 전부인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로 가기 위한 관문을 통과하는 중인데요. 네. 이 학교에 키팅이라는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 부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던 신선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충격을 안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아, 그 세상에는 공부보다 중요한 것들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키팅 선생님이 이 학교의 재학생이던 시절에 비공식 동아리인 죽은 시인의 사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몇몇 학생들이 몰래 그 기숙학교를 빠져나가서 밤마다 동굴에서 시를 읽는 모임을 만들게 되죠. 거기에는 뭐 토드라는 학생도 있고 연기자를 꿈꾸는 닐이라는 학생도 있고 치어리더를 좋아하는 녹스도 있고 그래서 영화는 이들의 변화를 다루는 한편 아이들의 변화를 위기로 느낀 어른들이 키팅에게 어떻게 책임을 전가하려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흐르기도 합니다.
1: 영화를 통해 라틴어도 시도 배웠던 영화인가요?
0: 그 저는 카르페디엠이라는 라틴어를 이 영화를 네. 통해 배웠어요. 라틴어라면 카르페디엠, 영어라면 세이즈 더 데이 뭐 이렇게 네. 될 텐데 오늘을 즐겨라 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사실 이 학교랑 얼마나 안 맞았냐면 원래 이 학교에서 강조하는 규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전통, 명예, 규율, 우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서 오늘을 즐기는 게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학생들에게.
1: 이런 학교에서는 오늘이란 내일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 거죠.
0: 그렇죠. 네. 당신들이 우월해지기 위해 오늘의 명예를 네. 지켜라 뭐 이런 정도의 그 학교의 교훈이었던 건데 그런데 키팅은 첫 수업부터 뭘 하냐면 복도에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졸업생들의 사진이 쭉 걸린 그 복도에서 이 얘기를 해요. 현재를 즐기고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은 갑자기 책상에 올라서서 교과서를 찍고 네.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키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 근데 이 말은 항상 좀 어떤 순간마다 저의 지표가 되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말은 뭐였냐면 의학, 법률, 경제, 공학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왜 이야기를 가끔 떠올리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좀 자주 있어요.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필수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뭐 영화 있으면 좋겠지만 네. 영화 없다고 특히 영화 소개하는 사람 없다고 뭐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살아가는 이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필수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나아져요. 그래서 이 대사를 자주 생각하곤 하는데 어쨌든 여러 사건과 음모 끝에 키팅이 학교를 기어이 떠나게 될 때 토드부터 시작된 아이들이 책상에 올라가서 그 부르짖는 한마디에 그것이 또 이 영화를 가장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대사죠.
1: 네.
0: 오 캡틴, 마이 캡틴 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 영화의 대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사실은 시 제목이죠. 네네. 그래서 톰 슐만이 쓴 시나리오가 아니라 원래 월트 위트만이 에이브럼 링컨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시의 제목인데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휘트먼이 링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총 4편의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4편의 시의 제목이 정말 훌륭해요. 이 오 캡틴 마이 캡틴도 훌륭하지만 마지막으로 라일락이 마당에 피었을 때.
1: 오, 낭만적이다.
0: 네. 오늘날 캠프는 고요하리라.
1: 오.
0: 그리고 이 먼지는 한때 사람이었다.
1: 와.
0: 이런 시를 남긴 거예요.
1: 와.
0: 너무 아름다운데 이 특히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는 시 구절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배에 인용해서

0: 그래서 링컨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쓴 시인데 처음에는 마치 전쟁이 끝난 상황처럼 묘사를 하거든요. 우리의 두려운 항해가 끝났습니다. 배는 온갖 폭풍을 견뎌냈고 우리가 찾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 중간에 보면 선장이 죽어서 갑판에 누워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당신을 위해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깃발이 휘날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배는 안전하게 닻을 내렸고 항해는 끝났네. 그러나 나는 슬픔에 잠겨 있네. 이런 식의 시인데 링컨이 실제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앞둘 때마다 돛을 활짝 펼친 배 꿈을 자주 꿨대요. 그래서 링컨이 암살당하기 전날에 그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실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휘트먼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이오 캡틴 마이 캡틴이란 시를 썼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가 그 미국인들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하기로는 2014년에 로빈 윌리엄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소셜미디어에 온갖 해시태그가 오 캡틴 마이
1: 맞아요.
0: 캡틴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1: 나도 모르게 길잡이가 된 영화인가요?
0: 여기서 토드가 처음에 자작시를 지어오라는 숙제를 할 때에 여러 장을 쓰고 계속 버리잖아요. 결국엔 수업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도 완성을 못하는 정말 소심한 학생이고, 죽은 시인의 사회 일원이 된 뒤에도, 아, 난 낭독은 못하겠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학생인데, 이후에 키팅이 수업 시간에 즉흥시를 이 아이에게 짓도록 막 유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막 압박을 느끼던 토드가 정말 아름다운 시를 즉흥해서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 교육의 경직성이나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권위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인생과 충돌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사실상 닉이라는 학생, 그러니까 배우가 되고 싶었던 학생의 일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한편, 토드를 통해서는 어떤 가르침을 가장 깊이 받아들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에 도전했을 때 내가 어떻게 수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놀라운 잠재력과 다른 미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드의 변화가 사실상 싱스트리트의 코너의 변화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마다 한 번씩 문득 떠오르는 영화고, 왠지 나에게 있었던 것만 같은 학창 시절이고, 좀 가장 클래식하게 재미있는 영화가 사람의 인생에 어떤 감흥을 남길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저는 제일 처음 떠오르는 영화가 이 영화예요. 그런 90년대 영화 중에 한 편이고, 영화가 처음 등장할 때 만든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진짜 누군가의 인생에 오래오래 남는 교육적이기까지 한 그런 영화였던 거죠.
1: 로빈 윌리엄스는 죽은 시인의 사회와 굿윌 헌팅 두 편의 영화로 우리 모두 마음속에 선생님이 되셨죠.
0: 아, 굿윌 헌팅도 진짜 명작이죠. 요즘 그런 영화 왜안 나올까라는 또 달코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1: 요즘에는 이제 교권보호국이 교권보호국이 화려하게 지금 많은
0: 아,
1: 사람들의
0: 네.
1: 시선을 끌고 있어서
0: 그니까요. 예전에는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지금은 이제 참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또 되고.
1: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던 우리를 아껴 주시던 선생님의 이야기를 영화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을 보호해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작품에 반영되는 시대가 되었네요.
0: 네.
1: 가끔씩 뭐 몇몇 장면만 다시 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0: 그쵸.
1: 영화는.
0: 역사상 가장 심한 오역의 제목의 영화가 되긴 했지만.
1: 네. 죽은 시인의 사회. 네. 오늘 그 전에는 싱스트리트와 함께 지금의 우리를 만든 우리의 과거는 무엇이었나를 떠올리게 하는 두 편의 영화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죽은 시인의 사회 사운드 트랙에서 카르페디엠이라는 스코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gak kuat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7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외막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의 소울푸드 하면 빠지지 않는 음식 중 하나 바로 제육볶음이죠. 그런데 이 제육볶음을 자주 먹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성비는 물론이고 스피드면에서도 최고라고 말이죠. 일단 식당에 가서 제육볶음을 주문하면 대체로 주방에서 이미 대량으로 볶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시키면 바로 나올 뿐더러 찌개처럼 뜨거워서 불어먹을 필요도 없고 뼈를 발라내지도 않아도 돼서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즉, 바쁜 우리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효율을 선물하는 음식이 바로 이 제육볶음이라는 건데 우리 빵그리 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벌써부터 아 귀찮으니까 오늘 점심은 제육으로 하고 빨리 먹고 좀 쉬자 라는 생각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2월 17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17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김도향이 피처링한 데프콘의 시티라이프였습니다. 남성들의 소울푸드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떠오르거든요. 저는 제육볶음이랑 돈가스. 아, 국밥도 있으려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통점이 다 그거네요.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원체 천천히 느리게 먹어가지고 남성분들 이렇게 빨리 먹는 거 항상 신기해하는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군요. 빨리 먹을 수 있고 시키면 바로 나오고 뜨겁지도 않고 제육볶음이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그냥 그 맛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이참에 배워갑니다. 신희섭님께서요. 영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로그인했습니다. 요즘 날이 빨리 밝아지니 제가 하는 업무 특성상 출근도 빨라졌는데요. 오늘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오, 그러시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해가 빨리 되면은 더 빨리 출근해야 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럼 여름에는 해가 또 훨씬 늦게 지니까 그럼 퇴근도 늦어지시는 건 아니겠죠? 부디 그러질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희섭님. 김동희님도요. 안녕하세요. 출근할 때 주로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오늘은 지하철로 갑니다. 그래서 댓글을 처음 남겨보는데 미니앱도 편리하네요. 맞아요. 미니앱 정말 잘 돼 있죠. 근데 오늘 지하철로 출근하신다고요? 회식이 있으신가요? 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죠. 휴대폰 속에 날짜 적힌 거 보면서 왜 아직도 수요일이지? 이번 주 유난히 좀 천천히 가네? 왜 주말 아직도 이렇게 먼 거야? 라는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저랑 잠시 어디론가 도망쳐 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월 3...

0: 침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 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1538번님. 1인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손님이 없을 땐 항상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요리사고요. 파스타를 10년 넘게 만들고 있는데 직업병인지 양쪽 어깨랑 손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한의원에 들러서 침 맞고 가게를 출발하려고요. 아침이 바쁠 것 같습니다. 아, 1인 식당을 하시는 거면 혼자서 다 하신다는 얘기겠죠? 뭐 요리부터 해서 서빙 끝에 정리까지 다. 아유, 만만치 않겠네요. 또 아프거나 힘들면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어렵고요. 한의원 잘 들러서 잠시라도 휴식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잘 다녀오세요. 0726번님. 교육 들으러 지방 내려가는데 너무 피곤해요. 갔다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겠죠?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 지방 출장 가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지방 왔다 갔다 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루 종일 사무실 안에 있는 것보다 잠시라도 콧바람 쐬러 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고의 전환 한번 해보시죠. 잘 다녀오세요. 신진규님.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로 예약하고 새벽 3시에 대구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등산화를 안 가지고 왔네요. 지리산 천왕봉에 가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지리산 입구에서 상쾌한 아침 공기 마셨으니 행복하다 생각해야겠죠? 아유, 이거 어쩌면 좋아요. 등산화요? 제일 중요한 걸 안 갖고 오셨네요. 오마이갓.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어쩌죠.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무리해서 올라갔다가 다치는 것보다는 맞아요. 올라가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래도 이왕 갔으면 맛있는 거 좀 드실 수 있으려나요? 오히려 좋네요. 여유롭게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안희임님. 연기도 요즘 축구 즐겨보시나요? 우리 축구대표팀 다치지 않고 경기 치를 수 있게 응원의 목소리를 더해봅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주얼리의 슈퍼스타 듣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경기 봤는데 와, 우리나라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번 주 이제 멕시코전이 있죠? 금요일 10시입니다, 여러분. 아, 내일 모레 맞네요. 잠시만 또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때까지 우리 응원의 기를 모아두자고요.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주얼리의 슈퍼스타입니다.

주얼리의 슈퍼스타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673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요즘 월드컵 즐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김동률의 황금 가면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황금 가면 하니까 갑자기 예전에 어느 경기였죠? 손흥민 선수가 가면 쓰고 경기 치렀잖아요. 아시안컵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그때가 또 떠오르네요. 이번에도 후회 없이 꼭 선전하는 경기들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신진균님, 안희임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6983번님, 매일 이 방송과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60대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방송을 들으니 기분이 새롭네요. 손주 둘과 제주도에 여행와 있습니다. 오, 손주 둘과 이렇게 셋이서 혹시 가셨다는 얘기일까요? 오,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주도 날씨가 떠려나요? 서울은 요즘 낮낮에 자외선이 너무 강해가지고 밖에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거든요. 네, 왠지 제주도는 바닷바람 쐬면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거 많으니까 잔잔히 둘러보고 오세요. 656번님, 영디 어젯밤에 드디어 에어컨을 켰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더위도 잘 참고 추위도 잘 참았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못 참겠더라고요. 낮에 고생할 저에게 선물한다 생각하고 에어컨 켜고 꿀잠 잤네요. 저 잘했죠? 잘하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저도 요즘 선풍기 틀고 자거든요. 근데 숙면이 더 중요하죠. 아,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특히나 열대야 있을 때 괜히 전기 아까우니까 그냥 참자 하면은 그 하루 안에 꼴딱 망하거든요. 그러느니 열심히 또 낮에 일하면 되니까 에어컨 틀고 푹 주무시는 게 낫죠.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2793번님 새싹이시네요. 부모님과 식당에서 일하며 애청해요. 새벽부터 일하는 게 힘들지만 일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손님들 기분도 좋아질 거라 믿고 오늘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해볼게요. 오, 되게 좋은 마인드 가지셨네요. 일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먹는 손님들도 기분이 좋고. 오, 너무나 좋은데요. 맞아요. 저도 일할 때 제가 기분이 좋아야

보시는 분들도 들으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하거든요. 어딜 가나 다 이런 마인드로 일하면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412번님, 들으면 새로운 날이 열리고 막 기분이 상쾌해질 것 같은 노래 한 곡 신청해요. 비욘세의 러브 온 탑 틀어주세요. 골반 흔들며 출근할게요. 아, 이 노래 진짜 좋죠. 커버를 많이들 하는 곡 중에 하나였잖아요. 요즘도 물론 하지만요. 근데 이 비욘세의 파워풀하면서도 청량한 목소리는 아무나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같이 듣겠습니다. 골반도 흔들고 이거 핑거팁이라고 하죠. 저는 못하는데 혹시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같이 하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청하신 곡 같이 듣겠습니다. 비욘세의 러브 온 탑이에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6월이지만 정말 에어컨 안 틀기가 힘든 날씨입니다. 어제 서울과 춘천, 광주 등 서쪽 지방은 대부분 33도를 넘어서

0: 고요.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는 흐려서 최고 기온은 어제보단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과 전주, 대구 31도, 광주 30도, 부산 27도 예상되지만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고요. 호남과 경남은 오전까지, 남해안은 낮까지, 제주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산 챙기시면 좋겠는데요.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심하게는 60mm까지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요즘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평소보다 냉장고 문을 더 자주 여닫게 되죠. 그런데 음식을 하나 꺼내고 문을 닫은 뒤 갑자기 또 꺼내야 할 게 생각나서 다시 열려고 하면 이상하게 처음보다 더 안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압 차이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는 빠져나가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죠. 이 상태에서 문을 다시 쾅 하고 닫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냉장고 안으로 들어간 따뜻한 공기가 안에 있는 강력한 냉기를 만나서 순식간에 차가워지겠죠. 그런데 기체는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쪼그라들고 냉장고 내부 압력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반면에 냉장고 바깥의 공기 압력은 네, 그대로죠. 그 결과 바깥의 높은 기압이 냉장고 문을 안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일종의 진공 흡착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 테두리에 있는 고무 패킹의 자석 힘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문이 꽉 잠긴 것처럼 안 열렸던 거죠. 이럴 때 힘으로 팍 하고 잡아당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문을 닫고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미세한 틈새로 바깥 공기가 스르륵 들어가면서 안과 밖의 압력이 같아져 문이 부드럽게 열리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성격이 급해서 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문 테두리에 고무 패킹 끝을 살짝만 들추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면서 외부 공기가 들어가고 기압이 맞춰지면서 바로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음식을 하나 꺼내고 문을 닫은 뒤 다시 열려고 하면 냉장고 문이 잘 안 열렸던 이유는 기압 차이 때문이며 문을 닫고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열면 안과 밖의 압력이 같아져서 수월하게 문을 열 수 있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은 후 다시 열려고 하면 잘 안 열렸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럴 때 가끔 순간적으로 당황스럽죠. 분명히 똑같은 힘으로 열면 열리는데 왜 안 열리지 하고. 저는 그냥 일반 문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앞에 사람이 이미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문이 닫히죠. 그러면 다시 나는 원래 내가 열었던 힘으로 그냥 문을 열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거보다 더 센 힘을 써서 열어야 될 때가 있죠. 다 기압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볼게요.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벌써 매미소리가 나네요. 이제 진짜 여름이 왔나 봐요. 오늘은 진짜 너무 더워서 사무실 안에 콕 박혀 있어야지 했는데, 아니 글쎄, 이번 주 일요일이 절기상 하지라는 거 있죠? 하지엔? 그쵸, 이 무렵에 가장 맛있다는 하지 감자 먹어줘야죠. 그래서 오늘은 감자를 캐기 위해서 도망쳐봤습니다. 감자를 상처 없이 캐기 위해선 줄기 주변을 넓게 파고 흙을 들추는 방식으로 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직접 해볼게요. 으차! 으차! 오! 오! 오! 오! 오! 오! 진짜 흙 묻은 감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와! 줄줄이 달려있는데요? 이거 다 제 거 맞죠? 이제 감자 엄청 많이 캤으니까 저는 감자돈 부치러 가볼게요.

저는 그럼 여기서 하지마지 감자 바캉스를 즐겨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엔 절기에 맞춰 실용적인 선물을 주고받는 미덕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단오에는 무더위를 이겨내라 라는 뜻으로 단오선이라는 부채를 선물했고요. 하지에는 본격적인 장마철과 가뭄 대비를 위해 미투리라는 것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선조들의 엄청난 지혜가 담겨있는 이 물건 미투리는 다음 중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신발, 2번 지팡이, 3번 갓, 4번 보찜. 제가 아까 장마철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투리를 선물했다고 하죠. 그럼 보기 중에서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그게 오늘의 정답이죠.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신발, 2번 지팡이, 3번 갓, 4번 보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버블 시스터즈가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버벌 시스터즈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알아볼게요. 우리 선조들은 하지에 장마철과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미투리라는 것을 선물했는데 미투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하는 게 오늘의 문제였죠. 정답은 1번 신발이었습니다. 오, 여러분 미투리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삼이나 마로 정성스럽게 만든 고급 전통 집신유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저도 보고 있는데 생긴 거는 집신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집신은 그냥 막 신는 일상용 슬리퍼라면 미투리는 양반들도 외출할 때 신던 요즘으로 치면 뭐 고급 스니커즈나 로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배나 모시로 만든 미투리는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르고 젖었을 때 오히려 질겨지는 특성이 있어서 장마철 최고의 레인부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선조들의 지혜 역시나 어디서든 느낄 수가 있네요. 그나저나 하지라니 하지 감자전 감자칩 너무 맛있겠네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오늘 감자전 이야기에 군침 삼킨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모둠 전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시죠.

아, 이 추억의 음악이 흐르자마자 갑자기 허공을 향해서 높이 발차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분들 있으시죠?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보다가 갑자기 추억의 홍콩 영화 소림축구가 생각나서 주성치를 만나러 도망쳐보려고 하는데요. 2001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주성치가 감독도 하고 주연도 맡았는데 줄거리가 코미디 그냥 그 자체였죠. 소림사 무술 고수들이 모여서 축구대회를 재패하는 어떻게 보면은 살짝 황당무계한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 최고 수준의 연출력과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가 더해지면서 코믹 스포츠 영화의 교과서 같은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쉴 새 없이 웃음이 터져나왔던 이 영화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림축구는 말 그대로 소림무술을 축구에 접목한 이야기인데요. 축구공이 불타고 슛이 초고속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과장된 연출로 큰 웃음을 줬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이것 코미디를 선보여서 관객들의 배꼽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온몸을 던져 부딪히고 넘어지고 때리고 맞는 등 신체적인 움직임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코미디 스타일을 말하고요. 20세기 초 미국에서 무성 영화가 유행할 때 대사보다는 시각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 이것 코미디 하면 찰리 채플린이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드라마틱, 2번 어쿠스틱, 3번 슬랩스틱, 4번 플라스틱. 힌트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선 영구 심영래, 맹구 이창훈 이런 분들이 이것 코미디로 큰 웃음을 줬죠.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드라마틱, 2번 어쿠스틱, 3번 슬랩스틱, 4번 플라스틱.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하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음악 좀 더 들을게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0: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신나는 아나브람.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광고 전에 듣고 오신 곡은 영화 소림축구의 오프닝 주제가였습니다. 정답 확인해볼게요. 온몸을 던져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렇게 신체적인 움직임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코미디, 바로 슬랩스틱 코미디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슬랩스틱이었습니다. 네, 이 슬랩은 철석 때리는 거를 의미하고요. 스틱은 막대기라는 뜻으로 본래 연극을 할 때 쓰던 막대기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상대방을 때리면 실제로 세게 때리지 않더라도 아주 크게 찰싹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음향 효과를 내곤 했는데 여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네요. 아, 소림축구 어릴 때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냥 뜬금없이 웃기잖아요. 아무런 전개 내용도 없이 갑자기 그냥 웃음을 유발하죠. 요즘에 그게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그 술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 주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실제 배우들도 빵 터져서 그걸 그대로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저도 그 짤을 보는데 다시 그냥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너무나 재미있게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국헬렌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이네요. 김성수님. 오늘은 결혼 20주년 기념일입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사업이 막 끝나고 그 주변이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10월 1일 인사동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게 연이 다 결혼을 하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지금도 아내를 보면 늘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설렙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만나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웃을 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여보, 앞으로도 우리 딸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아내를 만나서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달라졌기에 노래는 윤종신의 환생 신청합니다. 오, 신청곡의 이유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달달한데요. 아내를 만나서 내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 오, 예, 마음가짐 그대로 평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윤종신의 환생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모두 행복하게 열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1: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6월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고 있어요. 이맘때 맛이 절정에 달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산딸기예요. 특히 이 시기에 출하되는 노지 산딸기는요, 밭에서 햇볕을 듬뿍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향도 진하고 맛도 훨씬 새콤달콤하다네요. 오늘은 수요일, 굿모닝 FM 공식 먹는 요일, 먹요일이잖아요. 이따 퇴근하고 장 보실 때 장바구니에 뭐 담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산딸기를 비롯한 제철 과일 부지런히 한번 담아보시고요. 또 플레이리스트에는 지금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제철 노래까지 또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6월의 제철 감성 제대로 챙기면서 수요일 아침 산딸기처럼 산뜻하게 시작해봅니다.

0: 태그니 스트로베리 드림 듣고 오셨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일주일에 또 평일의 중간인데 어떻게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세요. 이혜수님이 요즘 요거트에 산딸기 넣어서 먹고 있어요. 아, 좋다. 맛있긴 한데 나이가 드니까 씨가 많이 씹히는 건 먹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후후. 근데 이거 씨도 진짜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이 작은 씨가 또 묘하게 그 이빨 틈새 약간 금간데 잘못 끼면 그 그냥 찢어지잖아. 확 깨지잖아. 근데 물론 뭐 딸기 씨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불편하면은 뭐 조심히 드세요 일단. 예. 그리고 치아 체크 잘 하시고요. 박미령님이 저는 산딸기 청 담궈서 먹습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게 맛있어요. 또 씨 맛을 또 즐기고 계신 분이 계시고 박영숙님이 예약 주문한 제철 신비 복숭아를 어제 택배로 받았어요. 그래 복숭아도 다시 또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 과일 챙겨 먹는 정도면은 사실 저도 이제 서울에 20살 때 올라와가지고 자취만 엄청 오래 했었는데 과일을 제철 과일 챙겨 먹을 정도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 살고 계시네요. 만끽하십시오. 예, 나 이 정도면 잘 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제 컸는지도 예, 잊고 있었던 여러분들 잘 컸어요. 맛있게 드시고 잘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2시간 찾아주신 여러분들도 성공을 향해 같이 갑시다.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같이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일 셰프니까 먹방 투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날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이렇게 달아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점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 어실 원스야
10: 싹 한 번에
11: 티 어실 원스야
10: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2: 자 따라해보세요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2: 회계관리
13: 이카운트 ERP
15: 4만원
12: 재고관리
13: 이카운트 ERP
12: 4만원 생산관리
15: 사업성도
16: 함께해요
1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6: 이카운트
1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7시 9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17: 네, 테디 수모니.
0: 수모니.
17: 네, 달고 시원한 과일이 마구 당길 수밖에 없는 날씨입니다. 오늘도 한여름처럼 덥고 습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 서울과 춘천, 광주 등 무려 33도를 넘어서며 올해 가장 더운 날 기록한 곳 많았는데요. 오늘은 중부지방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는 흐려서 최고 기온은 어제보단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대구 31도, 광주 30도, 부산 27도가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체감 온도는 33도에 육박하겠습니다.

0: 나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심하게는 60mm까지 요란하게 퍼부을 수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일정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순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음악 믹스 퀴즈. 지금부터 두 개의 노래 섞어요. 어지럽습니다. 믹스 버전 짧게 들려드릴 건데 들으시고 여러분들 거기에 믹스된 두 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수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제목만 맞히시면 됩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어지러워요. 집중하면 들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답을 향해 달려볼까요? 신의 영역 뽑아야죠. 가장 빨리 스피드 1등으로 정답 보내주신 한 분에게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민경 PD가 들어와 있거든요. 준비됐죠? 오늘 믹스 퀴즈 들려주세요. 자, 아유, 한국은 뭐 너무 많이 들었던 노래라 바로 들렸고 다른 한국도 들렸어요. 여러분 보내주고 계신데 신의 영역은 오늘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빨랐어요. 미니로 고미희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다른 분에게도 기회 드려요.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믹스된 음악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자, 한 곡이 약간 어렵죠? 예, 두 곡의 제목 정확하게 맞춰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선정해서 아이스티 예, 보내드릴 거예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계속 제목 보내주십시오. 믹스된 음악 중에 한 곡이에요. 이 노래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보아 씨의 노래거든요. 듣고 올게요.

아, 노래 진짜 상큼하네요.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오늘 음악 믹스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답송 발표할게요. 믹스된 두 곡의 노래. 지금 들으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그리고 너무 잘 들렸죠. 헌트릭스의 골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와, 업업업 하는 순간 소녀가 사라져. 너무 안 들려. 야, 골든 세다 진짜.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4357번님이 아틀란티스 소녀 골든 보아 노래가 제일 먼저 들린 90년대생 여기 있습니다. 흐흐흐. 맞아. 참, 이 참 보아 씨는 90년대생, 80년대, 90년대생들한테는 진짜 그 시대랑 함께 가는, 예, 대단한 뮤지션이죠. 이사랑님이 정답 골든 아틀란티스 소녀. 저 초등학생 때 아틀란티스 소녀로 장기자랑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골든으로 하겠죠? 하셨는데 골든으로 장기자랑 잘 못해요. 오로지 가창이라. 여기 퍼포먼스가 없잖아. 아틀란티스는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자랑 많이 하는데 골든은 진짜 자랑. 장기가 아니고 진짜 자랑. 그렇습니다. 아,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치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재밌네요.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릴 겁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0: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정지숙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충북 진천에서 헌혈을 하면 애플 수박 준다는 뉴스 봄. 애플 수박이라니, 저 애플 수박 완전 좋아하는데 헌혈하러 가고 싶어져요. 아, 애플 수박은 이제 사과처럼 좀 작고 껍질이 얇은 수박이잖아요. 충북 진천의 특화 작물이라고 합니다. 헌혈하면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외된 농가랑 연결이 돼서 함께 일석이조 이벤트로 아주 멋지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멋진 소식 감사합니다. 정지숙님 디저트 세트 드릴게요. 0833번님 오늘 토이스토리 5 개봉하는 거 봄. 무려 7년 만에 새로운 시즌이 돌아왔어요.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얼른 주말에 보러 가고 싶어요. 토이스토리가 계속 마지막 했는데 마지막이 아니네. 계속 나오네. 살아 움직이는 장난감들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3D 중에 가장 사랑받은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시즌 5 벌써 예매율 1위라고 합니다. 이제는 어린이 청소년이 아닌 어른들의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또 눈물 나게 할까봐 너무 걱정이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니까. 0833번님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예고편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한 거라도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토이스토리 OST 이게 다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노래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울컥한다. 아,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퀘스트리 OST 듣고 오셨습니다.
2: 어제 그거 봄
1: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본 소식들. 2054번님 월드컵 첫 출전국인 아프리카 카보베르데가 우승 후보 1순위인 스페인 제압한 거 봄. 특히 40살 골키퍼의 보지니아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스페인 선수들이 총 27차례 슛을 퍼부었지만 보지니아가 신들린 선방쇼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0-0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는데요. 앞으로 카보베르데 경기도 챙겨봐야겠어요 하셨는데, 와, 이 골키퍼가 갑자기 이제 팔로워가 어마어마하게 몇백만이 갑자기 늘었던데 인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보여주니까 아 숨어있던 보석들은 보여만 주면 반짝반짝한 게 다 보이나봐요. 멋졌습니다. 2054번님 부침 여름인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아, 스페인 깜짝 놀랐겠네. 다음 사연은 김경민님. 서울의 대표 야경 명소인 서울로 70172 바퀴벌레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 봄. 수십 마리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유유. 서울시에서 방역 작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무섭습니다. 그러게요. 얘네들도 뭐 살려고 그런 거겠지만 미리미리 해야 돼요. 미리미리. 아 미리미리. 이제 또 러브버그 철도 다가오고 제가 얼마 전에 남원에서 노래했는데 밤에 벌레 많더라고요. 조명 밑에 벌레가 꽃가루처럼 이렇게 날리고 있는 걸 보고 여름이다 싶었어요. 이겨내야죠. 김경민님 베이커리 경험권 드립니다. 박대성님 서울대에 러닝 장학금 생긴 거 봄. 5개월간 4km씩 20회 총 80km를 달리면 50만원을 지급한대요. 후배들이 공부도 하고 건강도 챙기길 바라는 한 선배가 통 크게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스펙도 쌓고 체력도 쌓고 심지어 장학금까지 쌓는 시대네요 하셨습니다. 아, 체력이 받쳐줘야 뭐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건강을 위해 여러분들 달려야 된다라는 선배의 오 진짜 실천을 함께하는 선배가 있네. 멋지네요. 박대성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네,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이끌어주는 건 멋지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태양의 라이브 패스트 다이 슬로우 노래 들으실 건데 노래 러닝 장학금 저도 뛰는 걸 좀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사실 못 뛰었어요. 왜 이렇게 유산소는 힘들까요? 저는 근육 운동하는 게 좀 취향이 맞아가지고 힘을 쓰고 근육을 좀 키우는 걸로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 약간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실내에서 조금씩 뛰어가면서 그렇게 체력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러브 패스트, 리브 패스트, 다이슬로우 흐르고 있습니다.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1: 네, 테디. 성북구 기름동 일대로는 어제부터 도로가 부분 통제되면서 좀 많이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동서문로 기름역 주변인데요. 상수도 누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미아역 쪽으로 한 개 차로로만 겨우 지납니다. 세 개 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름교 이전부터 미아 사거리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밀리는데 오후 3시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참고하셔야겠고요. 반대 방향도 기름교 일대는 역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대체로 평소 비슷한 흐름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 부근은 사고가 있습니다. 잠실 이전부터 영동대교 쪽으로 다시 한남대교 일대가 지체고요. 반대 하남 쪽은 가양대교 일대 여의도 부근 속도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도 잠실대교 부근 또 성수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려있고 구리 쪽은 가양대교 일대 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원릉에서 신내 사이도 양방향 어렵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민재영
1: 네,
0: 리포터 운동 시작했죠?
1: 네, 시작했어요.
0: 달리기도 해요.
1: 달리기 하는데 진짜 천천히 달려요.
0: 달리긴 해요.
1: 하긴 해요.
0: 나보다 낫다.
1: 안 하세요?
0: 유산슬 왜 이렇게 못하겠죠? 못하겠어요. 축구나 뭐 이렇게 스포츠 안에 뛰는 건 진짜 오래 잘 뛰거든요.
1: 네.
0: 그냥 뛰는 걸 잘 못하겠어요.
1: 노래를 들으면서 몇 곡까지 뛰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좀 뛸 수 있겠더라고요.
0: 노래를 들으면서 몇 곡까지?
1: 네.
0: 그거 한번 체크해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여름 과일 중에는 좋아하는 게 있어요?
1: 저는 사실 여름 과일 없어서 못 먹는데 그 중에서도 참외랑 자두 너무 좋아요.
0: 참외랑 자두.
1: 네.
0: 둘은 좀 다르긴 다르네.
1: 네, 완전 새콤한 것과 달콤한 것 다 좋아해요.
0: 과일 진짜 다 사랑스럽죠.
1: 그러니까
0: 너무 사랑스러워. 색깔도 얼마나 그렇게 예뻐요.
1: 너무 예뻐요.
0: 다들 너무 예뻐요. 예쁜 마음으로 일해보겠습니다.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도 늘고 있는데요. 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고 은행들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0: 예, 주식시장 뭐 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분들이 있군요.
1: 맞아요. 실제로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약 6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 5월 말과 비교를 했을 때 신용대출 증가분이 약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0: 좀 심각한 것 같네요. 대출 한도는 얼마나 낮춰졌나요?
1: 네, KB 국민은행의 경우에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 마이너스 통장은 최대 5천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요. 하나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인터넷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에 나섰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고요. K뱅크는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토스뱅크 역시 신용대출은 최대 1억 원, 마이너스 통장은 최대 5천만 원으로 한도를 낮췄습니다.
0: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투자가 아니거든요.
1: 맞아요.
0: 이때부터는 도박이에요. 예, 수익도 손실도 리스크가 커지니까 상황에 맞게 투자는 마음 편안할 정도로 하시는 게 맞아요.
1: 다음 소식입니다.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정부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한 달 이상 앞당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0: 예, 자영 리포터도 이미 물놀이 다녀왔잖아요.
1: 다녀왔죠.
0: 그죠. 확실히 좀 빨라진 감은 있네요.
1: 맞아요. 저도 아이랑 이 워터파크에 가봤는데 벌써부터 진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 그만큼 물놀이 사고도 일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이고. 실제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수상 안전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하천과 계곡 물놀이 관리 지역에 안전요원 배치 시기를 앞당겼고요.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지난해 123곳에서 올해 552곳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 구명조끼 캠페인은 제가 홍보대사였거든요.
1: 진짜요?
0: 예, 안타까운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안전관리 서두르는 이유가 있었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물놀이 사고뿐만 아니라 여름철

0: 다슬기 채취 사고 예방에도 집중을 할 계획인데요. 최근 3년간 다슬기 채취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고령층이었던 만큼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해수욕장 개장 전에도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순찰을 실시하고요.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경우 현장 안내 방송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물놀이를 하실 때는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마시고요.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도 꼭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1: 네, 물가에서는 방심하면은 그냥 큰 사고예요.
0: 맞아요.
1: 진짜 올 여름 안전수칙 잘 챙기면서 즐겁고 무엇보다 건강한 물놀이 하시길 바랍니다.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른 무더위에 물놀이 사고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 아하, 수족구병. 여름철 아이를 키우는 집이면 꼭 조심해야 할 질환이죠.
0: 이거 진짜 무서운 병이거든요. 예.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쉽게 퍼지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수족구병 의심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수족구병은 예방 백신이 따로 없어서요.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특히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예,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수족구병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0: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함께 손과 발에 발진이 생기고요. 입안에 물집이나 궤양이 나타나는 건데요. 초기에는 열이 나거나 입안만 헐어서 감기나 구내염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손등이나 발등에 붉은 물집 형태의 발진이 나타나는데요. 이 수족구병은 침이나 콧물, 손 등을 통해서 쉽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 씻기를 생활화하셔야 되고요.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장난감이나 수건, 식기류는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아이들이 손 씻기 같은 그 기본 위생 수칙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박 선생님이 아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죠.
1: 맞는데. 또 장 좋으니까 얼마나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들리니까
0: 맞아요.
1: 조바심 생기잖아요.
0: 그러면 안 돼요.
1: 예, 조바심 때문에 많이 비투하면 진짜 더
0: 큰일 납니다.
1: 예, 큰일 나요. 박세리님이 물놀이 사고 무섭네요. 저 다다음 주에 휴가 가는데 조심해서 놀고 올게요. 네, 조심해서 다녀오시고요.
0: 네, 김정현님도 테디 구명조끼 홍보대사 때 출근길 지하철에서 테디 만나서 반가웠었어요.
1: 그렇지. 해양안전홍보대사여서서 저희 네. 또 굿모닝 FM도 함께 콜라보해가지고
0: 오.
1: 예, 그때 큰 예. 그거 했었죠.
0: 네.
1: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0: 진짜.
1: 안 찾아주시나?
0: 듣고 계시죠? 네, 5184번님이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수족구와 수도가 유행한다고 해서 매일 아침 아이들 등원할 때 손과 발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올여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고생하시네요, 진짜. 잘 살펴주시고요. 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0: 진짜 최고예요.
1: 맞아요.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하바드의 클린 앤 더티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2: 이틀 연속 9점 나왔어요.
1: 와, 한 문제만 맞히면 만점인데 10점 만점에 10점 나오겠죠?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100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요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도 선물 챙겨드립니다. 오늘은 바나나 맛 우유 바로 쏘겠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데 잘 맞히시는 거예요. 반만 맞춰도 대단해.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니까요. 어려워도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반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이번 주 주말에 아이들이 태권도 대회에 나갑니다. 그중 큰딸은 품새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데요. 매일 밤늦게까지 훈련을 하는데 전보다 좋지 못한 기록으로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부모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치킨으로 우리 아이들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3: 안 넣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구호에도 뭔가 이 단단함이 느껴진다.
3: 네, 감사합니다.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6살 김용기라고 합니다.
1: 용기님 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아이들이 그러면 다 태권도 네. 하는 거예요?
3: 네, 세 명이 다 태권도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딸이 이제 시범단 아니 시범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선수 등록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입실반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1: 야.
3: 그래서 계속 낮에도 하고 이제 밤에 늦게 또 이제까지 계속 이제 훈련하고 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정말 지금
3: 네.
1: 운동선 그 자체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3: 네,
1: 아니
3: 네.
1: 운동을 다들 그럼 태권도 언제부터 한 거예요?
3: 한 초등학교 5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3학년 정도부터
1: 10살 될 때부터 그렇군요.
3: 네.
1: 이게 다 DNA가 엄마 아니면 아빠한테서 온 거잖아요.
3: 저도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태권도 쪽은 전혀
1: 아니었었는데.
3: 예, 저는 뭐 그냥 구기 종목 테이처랑 구기 종목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1: 운동 이제 감각은 좀 있었고
3: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1: 아내분이 그럼 좀 유연성을 가지고 계신가?
3: 아니요, 전혀.
1: 아, 왜냐면 네, 지금 네.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와 위에 막 상단 옆차기를 그냥.
3: 네네 맞습니다.
1: 와 이 상단이 아니야, 그냥 위를 찼어요 위를. 와 하늘차기
3: 감사합니다.
1: 하늘차기. 이 네. 유연성이 있어야 품새가 또 되잖아요.
3: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1: 코어랑 유연성 이게 다 필요한 건데 와.

0: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선수는 다르다. 아, 멋집니다. 요 어때요? 그럼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데 퀴즈 네. 성공해서 아. 치킨 사주면 좀 힘이 날까요?
1: 그러시면 좋겠어요. 맨날 밤에 늦게까지 오니까 항상 그러니까. 아침에 피곤해하고 해서 아유.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윤은영님이 울 아들은 주말에 태권도 4품 따라갑니다. 용기님 오. 만점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예, 저도 감사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겨루기 선수 했거든요.
1: 아, 네네. 네,
0: 그래가지고 오. 저는 이제 국가대표를 꿈꾸지는 않았지만 하다 보니 된 거지만 아, 네네. 태권도 오. 태권도 진짜 매력 있어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어. 애들 뭐 정신 수양에도 좋고요.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0: 진짜 좋아, 진짜 네. 좋아. 네. 황혜선님이 아가야 잘할 수 있다. 태권 선녀 주말 심사 잘 받자 하시면서 응원을 엄청 주세요.
1: 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0: 자 반만 마치면 되는 반반은 퀴즈. 이제 우리는 요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1: 아 엄청 떨리네.
0: 떨려요? 화이팅 네,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1: 자 화이팅.
0: 아 좋습니다. 좋다. 단단하다. 자 시작합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네. 한 번 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39 빼기 16은?
1: 23.
0: 정답. 감자튀김을 영어로 하면?
1: 포테이토.
0: 아 감자튀김이라서
1: 아 프렌치프라이.
0: 그렇죠 프렌치프라이인데 아이고 네, 아깝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 여름 썸머 너 없인 안 되겠어 네버.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른 혼성 그룹은?
1: 쿨.
0: 정답. 북엇국을 표기할 때 사이시옷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1: 쓰여요.
0: 정답. 속담.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이것은 못 채운다 에서 이것은?
1: 마음.
0: 아 마음인데 그 중에 욕심이었어요. 욕심.
1: 아 욕심. 욕심.
0: 지구의 공전 주기는 약 며칠일까요? 공전.
1: 6일.
0: 아 365일이었습니다.
1: 아.
0: 전라도는 전주와 이 도시의 앞글자를 딴 명칭입니다. 배가 유명한 이 도시는?
1: 진도.
0: 아 나주였어요. 나주.
1: 아.
0: 안아줘야지.
1: 아, 배구나. 아 잘못 배. 개로 들었어.
0: 아.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이 대사가 나온 남궁민 안은진 주연의 MBC 드라마 제목은
1: 서브리그.
0: 연인이었어요. 연인. 남궁민 씨만 들으시고 지금.
1: 아 예 맞아요.
0: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자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넓고 찬 기운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호연지기. 정답.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이름입니다. 미스터 짐승. 아. 짐승. 하나.
1: 울프.
0: 아, 너무 아까운데. 미스터 비스트였어요. 미스터 비스트. 아.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열 문제 중에 오 지금 제발. 어머. 네 문제 맞히셔서 실패하셨네요. 아, 한 문제만 더 맞혔으면 성공인데. 아 너무 아깝다.
1: 아 문제가 너무 어렵네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긴장도 되셔가지고 아는 것도 좀 예, 예. 헷갈리시고 아 아깝네.
1: 와이프한테 혼나겠을 텐데.
0: 아니요 아니요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오답이라도 못 외치는 분들도 계세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긴장해서.
1: 너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0: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김명아님이 운동하는 아이들 식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아쉬워요 하셨는데 아 식비 엄청 들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3명이면.
1: 그렇죠. 네 맞아요. 생활비가 이제 대부분 다 음식이라 그렇지. 대부분 다 인터넷 이제 오픈마켓으로 떼어 주문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식비가 좀 많이 들죠. 아침마다 또 와이프가 챙겨주나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아내분이 진짜 현명하시네요. 그래도 마켓에서 사시고 4150번님이 우리 삼형제도 다 태권도예요. 화이팅 아자 하셨고 감사합니다. 1772님이 오 그래도 아빠의 기합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이들도 같이 힘내자 하시면서
1: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용기님
1: 힘내겠습니다. 네
0: 멋졌습니다.
1: 아 아쉽네요. 너무.
0: 성공과
1: 네,
0: 실패는 아. 뭐 그날 컨디션과 운인데 어쩔 수 없죠 이거.
1: 네네.
0: 근데 파이팅이 멋졌어. 아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네, 저 아이들보다는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서 어제도 예. 제가 운동 갔다 온다고 좀 늦게 들어와서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는데 항상 고민 감사하고 진짜 좀 너무 많이 미안해서 좀 눈물이 날라고는
0: 아이고,
1: 하네요.
0: 그리고
1: 일단 저희 딸 예린이도 내일 평소에 주말에 잘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아유, 아내분 이름 외치면서 사랑한다 해주세요.
1: 네, 소라야 정말 많이 사랑하고 내게 맞춰서 미안하다.
0: 어 눈물 나 눈물 난다 눈물 나 용기 씨.
1: 네네.
0: 늘 응원합니다 제가.
1: 네네 감사합니다.
0: 파이팅.

0: 입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릴게요. 안녕.
1: 네. 네.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0: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연인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로마의 장국, 장군 안토니우스와 연인 사이였던 이 사람은요, 안토니우스와 함께 로마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를 해요. 그래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뛰어난 지성과 미모로 유명한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인 이 사람 누구일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클레오파트라, 2번 클레오파트라슈. 보내줘요. 정답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2호 공감 플란다스의 개 예, 듣고 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바짝 집중을 해야 할 때 잡생각이나 문자, SNS 등 방해하는 게 많죠. 할리우드 영화 감독 로버트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한답니다. 집중하기 전에 옆에 노트 한 권을 둡니다. 작업을 하다가 뭔가 먹고 싶으면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로 생각이 확장되기 전에 노트에 출출하다고 한마디를 쓰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자나 이메일이 오면 또 노트에다 문자, 이메일 확인할 것이라고 쓰고 덮어버리죠. 나중에 해도 되는 걸 굳이 지금 하는 것, 그걸 막는 게 집중의 핵심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짧은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와 연인 사이였던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발음 죄송합니다. 정답은 바로 1번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6370번님이 정답 1번 클레오파트라. 아빠가 옆에서 운전 중이신데 옆에서 다급하게 정답 외치세요. 네 엄마 젊은 시절이랑 꼭 닮았다. 이것도 꼭 덧붙여 달라시네요. 크크크크 하셨는데, 예,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세요. 빨리. 아빠 어제 뭐 했어? 엄마한테 왜 그래?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이석윤님이 정답 클레오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이걸로 고음 대결 많이 하죠. 크크크. 예. 다 나이 나옵니다. 지금 나이 나와요.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마라탕처럼 막 자극적이고 막 인기 많고 이런 건 아닌데.
1: 아니 왜 대본에 없는 말을 막 해요?
0: 왜 대본에 적혀 있는데?
1: 인기 없단 말 없잖아요.
0: 은은하게 찾게 되는.
1: 네.
0: 담백한 북엇굿 같은 남자. 어, 예. MC 네. 이희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0: 인기 많아요?
1: 아, 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나요?
0: 하긴 네. 이희준 아나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1: 네.
0: 학창 시절 때부터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서 커플. 뭐 어딜 가면 또 어디에서 또 여자친구.
1: 아유.
0: 그게 뭐 끊기진 않네.
1: 저기 아내가 다행히 자서 네. 다행인 것 같아요.
0: 왜? 인기 많은 남편 괜찮지 않나? 과거에 인기 많았던 남편.
1: 그릇이 넓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주세요.
0: 그릇이 왜 나와요 여기서?
1: 인기가 많다? 그릇이 넓다.
0: 그거 위에서 거. 쓰셔야 되는데 같은 게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릇이 넓다는 네. 사람을 포용하는 거고 네. 인기가 많다는 이제 네. 남녀간에 네. 예, 이성적인
1: 네.
0: 예, 그런 게 많다.
1: 오늘따라 너무 정확하네. 아까 인기 없다고 하고.
0: 놀리는 게 재밌어서 그냥 미안합니다. 자, 언어유.
1: 아, 슬퍼. 참. 네.
0: 요거 좀 물어볼게요.
1: 뭐야 뭐야?
0: 휘준 아나운서는
1: 네.
0: 사람이 참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 대 참 사람이 참 담백하다.
1: 어.
0: 중에 어떤 말이 더 듣기가 좋아요?
1: 회사에서는 담백하다가 좋고요.
0: 어, 회사 안에서는.
1: 네.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매력이 좋죠.
0: 아, 진짜.
1: 연애할 때도 치명적인 게 좋죠.
0: 아, 그래.
1: 네.
0: 담백한 것보다.
1: 9층 사무실에서만 담백하다.
0: 아, 동료들한테는 좀 담백하고.
1: 동료들한테는 담백한 게 나아요.
0: 아, 그렇구나.
1: 조용하게.
0: 확실히 근데 밸런스가 좋긴 해, 휘준 아나운서가.
1: 네. 중간.
0: 중간.
1: 네.
0: 태토남 그 호소만 안 하면
1: 태토남
0: 완벽한데.
1: 태토남 쪽은 가깝긴 해.
0: 언어유의 시작해볼까요?
1: 네,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2: 태순아, 나 박보검. 나 박보검. 놀자, 태순아.
3: 뭐야, 아무리 찾아도 박보검 없는데.
2: 나 박보검.
3: 너라고?
2: 비슷하지, 박보검.
3: 아니 휘돌이 네가 웬일이야?
2: 아 왜 이렇게 태순이 보러 왔지?
3: 됐어 저리 가!
2: 왜 그래 태순아?
3: 과당 넘어져서 다치고 말았잖아!
2: 복숭아뼈에 상처가 났네. 아 안되겠다 이리 연변 바보 같네. 미안해.
3: 말을 해!
2: 엎혀봐.
3: 됐다고!
2: 바보 같네. 엎혀봐.
3: 난 너랑 안 놀 테야!
2: 맘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같이 박보검 같은 그런 애가 또 동네에 있을.

0: 가봐.
1: 박보검 욕하지 마. 얼굴만 번지르르 하면 뭐하니? 복사뼈를 복숭아뼈라고 하는 주제에 나 맞춤법 잘 아는 이장님 아들 원일이랑 놀 거야. 아니, 나.
0: 아 태순아.
1: 나 못 견뎌.
0: 나 박보검인데 이러면 안 되지. 어? 복사뼈 복숭아뼈 둘 다 표준어야.
1: 그래? 하! 그래도 원일이가 더 잘생겼으니까 원일이랑 만날 거야.
0: 나보다 어? 반장 점순이가 더 좋아.
1: 뭐라고 해 진짜.
0: 왜 이렇게 세게 때려.
1: 회초겠어 나.
0: 소리 왜 이렇게 커. 아니 복숭아뼈 보쌈뼈 뭐든 그냥 다 나가웠어.
2: 살짝 차려고 했는데 효과음이 거의 무협영화에 한 방
3: 깜짝 놀랐어요.
2: 치는 것처럼
3: 소림축구인 줄 알았어요.
2: 예, 네. 휘돌이 막 옆으로 막 돌아서 네.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3: 5321번님이 휘돌이 괜찮냐고 네, 보내주셨어요.
2: 김정선님이 네. 박보검 아니고 밥버거.
3: 밥버거 예. 비슷하지 않나요?
2: 김재열님은 이제 바보검이라고.
3: 제가 하다가 예. 약간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2: 왜 웃음이 나왔어요. 박보검 씨는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3: 좀 어수룩한 느낌이 있잖아요.
2: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3: 네, 오늘 유해 우리 말 복숭아뼈 복사뼈입니다. 자 오늘 상황극에서 두 말이 등장을 했는데요. 휘돌이 말대로 둘 다 표준어가 맞아요. 의미도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3: 네, 뜻부터 좀 알아보면요. 발목 부근의 안팎으로 둥글게 나온 뼈를 뜻합니다. 복사뼈에서 복사는 사실 이 복숭아의 옛말이자 줄임말이라고 해요. 발목 옆에 튀어나온 뼈 모양이 복숭아 씨를 닮았다고 해서 복사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복사뼈만 표준어였어요.
2: 아 진짜요?
3: 네, 이게 의학 용어로는 복사뼈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표준어로 자리 잡은 게 아닐까 싶은데 2011년에 국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복숭아뼈도 표준으로 인정이 됐어요.
2: 아하.
3: 그래서 지금은 복사뼈, 복숭아뼈 다쳤다고 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2: 아 좋다.
3: 또 참고로 복사꽃, 복숭아꽃 이것도 둘 다 됩니다.
2: 같은 의미로 쓰면 이제 다 쓰게 해주셨네요.
3: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는 표준어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복수표준으로 인정된 경우가 많잖아요.
2: 그래.
3: 예, 테디가 가끔 화가 많이 나요.
2: 이렇게. 예.
3: 계속 다를 거고요.
2: 이 부분이 제일 이제.
3: 네. 네. 자 아침이라 지각할까봐 우리 또 뛰는 분들 복숭아뼈 복사뼈 이게 꺾이면은 또 아파요.
2: 아 그렇지.
3: 조심하세요, 여러분.
2: 예. 네. 조심해서 달리시는 게 중요해요. 러닝이나 좋은
3: 돼요.
2: 거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조심해서 달리는 것부터 해야 돼. 신발이 다 잡아주지 않아요.
3: 맞아요.
2: 자 휘준 아나운서는 좀 뛰나요?
3: 저는 이제 헬스장파. 저는 러닝 하면은 그 몸이 이렇게 막 따가워요. 그래. 근질근질하고.
2: 휘진이 내 과네. 그래 헬스장에서 우리 테토남으로 한번 네. 만나요.
3: 좀 강한 느낌.
2: 좋다. 나랑 같이 운동 한번 해요.
3: 네.
2: 약간 무게 안 칩시다. 얼마나 치는지 보게.
3: 아니 그건 좀.
2: 왜 또 손살을 치?
3: 그거는 좀.
2: 그런 거 한번 제가 파이팅 있게 한번 해서 네. 인증 남기겠습니다. 예, 우리 박보검 씨 말고 바보검 씨랑 반드시 운동하겠습니다.
3: 당황스러워.
2: 휘진 아나운서 준비해요.
3: 어때?
2: 알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3: 안녕.
2: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0: 저스틴 비버 피치스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쩝쩝 박사 이원희 셰프님과 매주 전국으로 미식 여행 떠나고 있어요. 오늘은 어디로 떠날지 함께 준비해 주시죠. 자,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차례기 휴렉, IS 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7: 하이엠 솔루텍
5: 1544-8777.
7: 잠깐만.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4분 36초 7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지난주 날씨가 담백했다면 이번 주는 치명적입니다.
1: 아, 화끈하죠.
2: 네, 오늘도 덥고 습하고 또 요란한 소나기 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는 흐려서 낮 기온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대구 31도, 광주 30도 또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뜨겁고 습한 남동풍이 불어오고 있어서 체감 기온은 33도에 육박하는 곳도 많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소식도 잦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적게는 5에서 심하게는 60mm의 요란한 소나기 지나겠고요. 지금도 비가 이어지고 있는 남해안은 낮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맞자랄 기자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맞돌이 신사 최기찬입니다.
0: 네. 수요일이니까.
1: 네네.
0: 예. 시작 전에.
1: 네.
0: 전매천화 하고 가죠.
1: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아까도 치명적이다, 덥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오늘 콩국수를 추천합니다.
0: 아, 어쩜 이렇게 적재적소에 아 음식을 이렇게 소개를 네, 해줍니다.
1: 바 머릿속에 있습니다.
0: 콩국수
1: 네,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요.
0: 소금파예요, 설탕파예요?
1: 저는 또 고향이 또 광주이기 때문에 뭐 고향 광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또 설탕이죠.
0: 설탕.
1: 설탕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0: 아 그렇지. 기왕 넣을 거면.
1: 이게 뭐 조금씩 넣으면은 넣니마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0: 그렇지.
1: 몽땅 넣어야 돼요.
0: 소금은 많이 넣는 건 별로야. 소금은 살짝 넣어가지고 먹고.
1: 설탕은 몽땅 넣으면 약간 네. 건강한 느낌이 납니다.
0: 뭐 거짓말하지 마.
1: 아 진짜로 드셔보세요.
0: 거짓말하지 마요.
1: 약간 에너지가 도는 느낌이 나거든요.
0: 아, 그런
1: 에너지 드링크 먹는 느낌이 좀 나서
0: 건강한 확 졸리죠. 확 졸리지. 자, 아, 지금 안 먹어서 다행입니다. 말짱한 정신으로 키워드 뉴스 갑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장동혁과 오세훈, 두 번째 키워드는 항소심 무죄, 마지막으로는 원구성 협상과 법사위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장동혁과 오세훈입니다.
0: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전남,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소청은 이제 선거 효력의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장동혁 대표의 선거 소청 결정을 두고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어허,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1: 장동혁 대표가 최근 전면 재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0: 예.
1: 이걸 두고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거 소청과 재선거를 띄우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장동혁 대표 측을 제외한 지도부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한쪽에서는 재선거 요구 여부는 선거 소청 결과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별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 측이 부정선거와 부실한 선거 관리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둘을 섞어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0: 지도부 거취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좀 복잡하군요.
1: 예, 또한 국민의힘은 지도부 거취 문제와 지방선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총회가 오늘 예정되어 있었는데
0: 예.
1: 이를 거치지 않고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또 결정했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0: 어허.
1: 오세훈 시장도 반발이 좀 있었는데요. 2030 청년들의 순수한 열망을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고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해체 수준의 혁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0: 예, 선거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1: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1위와 2위의 격차가 뭐 당선자가 뒤바뀔 정도의 인 경우에 한해서만 재선거 사유로 인정을 해왔거든요. 결국 이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 수가 이 숫자를 넘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올림픽공원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상황 어때요?
1: 경찰과 대한체육회 등이 관계자들이 이제 핸드볼 경기장 내부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또 어제 무산이 됐습니다. 진입이 막힌 건데요. 펜싱 등 일부 종목은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본 장비조차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여야는 어제죠.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를 하면서 선관위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 그렇군요. 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사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이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1: 그렇습니다.
0: 부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항소심 무죄입니다.
0: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이게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어제 이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을 열었는데 1심에 이어서 무죄를 다시 2심에서도 선고를 했습니다.
0: 사건이 여기 또 잊혀졌을 수도 있어요. 복잡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게 정부가 과거에

0: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지난 2020년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자진월북이라는 입장을 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뒤에 감사원과 국정원, 해경 등이 이 사건의 결과를 뒤집으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자리 잡았던 사건입니다.
1: 예, 당시에 이제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났다는 설명이군요.
0: 맞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1심과 2심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1심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후 검찰은 박지원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아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제 서훈실장과 김홍희 청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2심에서 또 무죄가 난 겁니다.
1: 이번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좀 어떤 부분이 이슈가 있었나요?
0: 예, 과거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이 좀 밝혀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특히나 새로운 정보나 첩보가 없었음에도 정권이 바뀐 뒤에 판단이 번복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겠었는데요.
0: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조작 기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사자 중 한 명인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삭제됐다고 주장했던 첩보도 현재 국정원 메인 서버 직원들의 PC에 저장이 돼 있다면서 정치 조작이 발단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이자 형인 이래진 씨는 예상된 결과라면서 재판부와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1: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원구성 협상과 법사위입니다.
1: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죠. 소식 전해주시죠.
0: 후반기 국회의장당 선거를 마친 국회가 조직 구성, 보통 이제 원구성이라고 하는데요.
1: 예.
0: 원구성 배분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핵심 상임위원장이 굉장히 자리가 중요한데 이 자리를 두고 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핵심적인 상임위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0: 핵심은 이제 단연 법제사법위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법사위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법사위가 각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즉 이제 법안의 문구와 법률 체계를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상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가 자신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반면에 민주당도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1: 어떤 이유가 있어요?
0: 이게 이제 불신 때문인데요. 이제 이게 좀 2024년, 그러니까 2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총선을 마친 뒤에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각 상임위에서 회의가 열려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 법안이 이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이때 법사위 자체가 열리지 않아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들 중 상당수가 폐기가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를 내주면 법안 통과에 발목이 잡힌다 이런 인식이 좀 크게 자리 잡힌 상태입니다.
1: 법사위 말고 여야 협상의 쟁점인 상임위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제 또 다른 중요 상임위로는 정무위원회와 이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꼽힙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정책,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정무위와 무역, 산업, 에너지 등을 담당하는 산자위를 맡아야 이재명 정부의 경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내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이러한 경제 상임위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1: 예, 원구성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 또 있을까요?
0: 이번 원구성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했던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입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인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법사위 배치 가능성이 거론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소속, 그러니까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은 국회의장의 상임위를 임의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농해수이나 비쟁점 상임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양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한 줄은요. 입법 주도권을 둔 여야의 공방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아, 7214번님이 기자님 저랑 동지네요. 서울 사는 전라도 아지미인데 다들 이해를 못해요. 적당한 설탕은 노노. 아주 듬뿍듬뿍해야 건강해지는 달달콩국수.
0: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 좋아한다는 지역이 사실 호남 지역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호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예. 예. 근데 꼭 이렇게 먹을 필요는 없죠.

0: 맛있죠?
1: 아, 먹어보면은 다릅니다. 그래. 다른 다르게 못 먹습니다.
0: 저는 콩국수 반반으로 먹거든요.
1: 반반이요?
0: 반은 설탕, 반은
1: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일단 설탕이 더 많아야 돼. 반반도 인정할 수 있어요.
0: 설탕 양을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1: 한 번 더 올려보시면 알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되니까요.
0: 알겠습니다.
1: 전화 안 하시면.
0: 최기숙 기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맛돌이 기자님. 보내드리고 금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뉴진스의 어텐션 들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이제 맛쟁이 신사 이원희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 시작합니다.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 성장 진단 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 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수요일 아침 정체는 심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돌발 상황이 좀 많아서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먼저 동서문로 기름역 주변에서는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3개 차로가 막히면서 기름교회에서 미아 사거리 쪽으로는 많이 밀리니까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양

쪽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공항 쪽은 영동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는데 천호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는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 구간만 40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반포 일대 지체입니다. 반대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국회 앞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데 가양대교 부근은 사고가 있어서 더 많이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55분 정도 걸리고요. 내부순환로가 기름램프에서 성산 쪽으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서울, 대전, 대구, 부산,
1: 지금!
0: 전국 팔도 맛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든 떠나는 우리들의 먹여행 가이드 이원일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여행을 떠나요.
0: 신나. 진짜 여행 떠나고 싶어요.
1: 왜냐면은 먹는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면은 또 저만한 가이드가 있겠습니까?
0: 아, 최고지.
1: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언제 한번 요즘 가끔 가다가 준하 형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투어를 다녀요.
0: 맞아. 네,
1: 가끔 가다가 이제 먹는 것도 있고 뭐 주류를 같이 곁들일 때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가이드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실은 우리 또 테디님도 또 먹는 거면 빠지지 않잖아요.
0: 그 준하 형이 다니는 모임 저도 몇 번 갔었어요. 몇 번 가가지고
1: 나만 초대된 게 아니었구나.
0: 몇 번 가가지고 예, 같이 네. 먹고 했었는데 야 형이 한다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
1: 네, 한번 저희도 한번
0: 차원이 다를 것 같아. 차원이 다를 것 같아.
1: 아니 아예 굿모닝 FM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시죠.
0: 너무 좋은데.
1: 네네.
0: 좋습니다. 일단은 나는 형네 어머니 빨리 뵙고 싶어요. 어머니 집밥을 네. 먹고 싶어요. 네.
1: 저희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희 어머니 왕 회장님으로 불리시거든요.
0: 왕 회장님 뵙고 네. 싶네요.
1: 저희 왕 회장님께서 네 제가 해주시면 같이 한번 모시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
0: 너무 싶습니다.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맛집 시사 시즌 2. 먹는 고민 들어보는 먹고민 상담소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먹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먹고민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이원일 셰프님이 상황에 딱 맞는 처방 레시피 바로 알려드립니다. 미리 도착한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이상훈님께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감자튀김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포장해서 오면 금방 눅눅해지더라고요. 눅눅한 감자튀김을 되살릴 법 있을까요?
0: 야, 네. 요거 그래서 이제... 뭐 이원희 셰프님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감튀를 또 사용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포장할 때 요 공기구멍 네. 중요한데.
1: 중요합니다.
0: 이걸 다 덮으면은
1: 네. 이게 닫아서 주면은 이미 끝나는
0: 그래,
1: 거예요.
0: 그래 수분이 네. 너무 쌓여.
1: 맞아요.
0: 열기 때문에. 네.
1: 그래서 실은 이제 열고 와야 되고요. 원래 이제 감자튀김을 포장을 하면은요 집에 도착하면은 버거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0: 가는 길에 다 먹어야 돼.
1: 그래 안 그래.
0: 아, 진짜 형은 진짜 최고다.
1: 그럼요. 네. 아니 눅눅해지는 걸 왜 기다려요?
0: 네. 그렇지.
1: 그때 먹으면 되는데
0: 통통할 때 먹어야 되는데
1: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눅눅해지냐면요 튀김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겉부분에 있는 수분을 보통 수분은 100도에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튀김은 보통 160에서 180도 사이에서 합니다. 그래서 고온으로 겉에 있는 수분을 말려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안에 가지고 있던 수분이 그 바삭해진 면으로 스며나와서 그렇지. 눅눅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걔를 다시 한번 날려주면은 안에 있는 수분감이 너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걸 눅눅한 걸 되돌리겠다고 바로 에어프라이어에도 넣거나 전자레인지에다가 넣으면은 수분이 더 날아가겠지라고 하면은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진짜 딱딱해지는
0: 그래. 겉바 속바 된다고.
1: 네. 맞아요. 그래서 얘를 정말 맛있게 드시려면은요 우선은 믹싱볼을 하나 준비하세요.
0: 믹싱볼.
1: 네, 믹싱볼에다가 감자튀김을 먼저 넣지 마시고요. 우선은 마요네즈를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 정도를
0: 뭐야?
1: 고루고루 발라놔주세요.
0: 펴요? 네,
1: 펴 발라주세요.
0: 펴 발라.
1: 그리고 나서 눅눅해진 감자튀김을 넣고 그때부터 굴려주세요.
0: 돌려.
1: 그러면은 겉에 무

0: 묻어 있었던 감자튀김에 그 마요네즈가 한 곳으로 몰리는 게 아니고 이게 얘를 굴려주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고르게 단면에 눅눅해진 감자튀김 단면에 마요네즈가 붙어요. 근데 마요네즈는 아시겠지만 기름이랑 달걀 노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수분감도 있거든요. 그 수분감은 먹어 들어가고 마요네즈가 가지고 있는 기름기로 겉에를 한번 싹 코팅을 해줍니다.
1: 아, 코팅 역할이구나.
0: 그때 전자레인지나 그때 에어프라이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수분감은 다시 머금어 들어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겉에 덧발라놓은 기름으로 바삭해지거든요. 그래서
1: 다르다, 확실히 달라.
0: 여러분들 하실 때는 마요네즈 한두 숟가락이 감자튀김을 살릴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 대신 한번 다시 재벌로 튀겨낸 감자튀김이잖아요. 그때는 꼭 다 드셔야 됩니다. 예, 그때부터 남기시면은 더 딱딱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 마요네즈가 가지고 있는 산성 성분이 고 이제 식으면서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신맛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딱 버무리셔가지고 에어프라이어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딱 하고 나오면 바로 그때부터 케찹에 폭죽같이 팍팍팍팍팍 드시면은 네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다라는 점.
1: 야,
0: 네.
1: 아 형 역시 달라.
0: 꼭 한번 해. 왜냐면은 과학이 튀김은 진짜 과학이에요.
1: 진짜 달라. 네. 트러플 오일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네. 뭐 하는 거는 좀 해본 적 있는데. 네. 와 마요네즈.
0: 근데 이제 거기에 트러플까지 같이 뿌린다 그럼 환상적이죠.
1: 네. 여러분 트러플 오일은 진짜 최고예요. 아 너무 좋다. 감튀 먹고 싶다.
0: 네. 감튀.
1: 자 맛쟁이 시사 시즌 2 오늘 감튀가 주제가 아닙니다. 이제 지역별로 떠날 건데요. 먹으면 좋은 음식들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방투어 떠날 지역 어디일까요?
0: 네 오늘 떠날 장소는요.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청정자연의 도시 바로 양평입니다.
1: 아, 또 이렇게 네. 더워지면 양평 핫하죠.
0: 그렇죠. 왠지 약간 수상 스포츠의 그렇지. 메카 같은 수도권에서 갈 수 있는 수상 스포츠의 메카가 또 양평 아니겠습니까?
1: 양평이죠.
0: 네, 그래서 저도 양평을 가는데 저는 솔직히 수상 스포츠 때문에 가진 않죠.
1: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0: 가는 이유가 있는데 실은 오늘 양평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소개해드려야 될 그 몇 가지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1: 저도 그래서. 양평 네. 지금 한 수양평 다녀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뭐 저랑 또 맞는 부분이 있는지 또 우리 이원희 셰프님하고 또 맞다는 부분이 있는지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대표 음식 뭐가 있을까요?
0: 네, 양평 하면은 이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지명이 들어가 있는 대명사격인 음식 중에 하나 바로 양평 해장국입니다.
1: 아. 네.
0: 많은 분들이 왜 근데 해장국 하면 양평이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래는 조선시대에 그 한양 서울에 그러니까 한국의 수도에 소를 가장 많이 키우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양평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자연적으로 부산물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것들을 활용한 음식이 발달하게 된 게 바로 양평인데요.
1: 어허.
0: 그래서 벌집 양이나 아니면 신선한 소 선지에다가 아낌없이 고기랑 같이 넣고 팍팍팍팍 끓여가지고 고추기름이랑 넣어가지고 고소하게 칼칼하게 끓여낸 국물이 특징인 게 바로 양평 해장국인데요.
1: 어허.
0: 이게 지금의 팔당댐 근처 양근 나루토 주막에서 소 내장이랑 선지를 넣고 푹 끓인 해장국을 팔기 시작해서 이게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전국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거는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양평 해장국 가시면은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1: 야 이게 근데 이름이 동 이름이 너무 많고.
0: 네.
1: 근데 진짜 이제 맛집 몇 곳이 있잖아요.
0: 있죠.
1: 몇 곳이 있어요.
0: 네, 몇 곳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가면은 고 이제 우리가 먹으려고 이제 앉는 식탁에 고추기름이 올려져 있는데 그 고추기름이 정말 맛있는 집이 몇 집이 있어요.
1: 네. 저 아는 집 그 집인 것 같아요.
0: 그 집인 것 같아요. 네. 나랑 비슷하게.
1: 다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 네. 특별히 몇 집이 있어.
0: 몇 집이 있어요. 있어요. 네. 국물이 진하면서 정말 칼칼하니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네. 또 가죠.
0: 자 다음은 양평 가면 무조건 인증샷 찍어야 하는 두물머리 핫도그입니다. 네. 반죽부터 다르죠. 연잎가루 넣어가지고 밀가루 특유의 텁텁한 냄새 싹 잡은 핫도그인데요. 겉은 바삭 속은 쫄깃쫄깃한 게 특징입니다. 게다가 안에 들어가 있는 소세지가 크고 두툼해서 한 입 베어물면 육즙 위에 팡 하고 터지는
1: 아 좋다 좋아
0: 아주 맛있는 핫도그 두물머리 핫도그 아 여기에 네. 참 인증샷 찍으러 많이 갔었는데 그죠?
1: 아 근데 우리 네. 또 작가들이 핫도그 얘기 나오니까 네. 이게 진짜 의미 없는 질문을 또 합니다. 핫도그에
0: 네.
1: 설탕을 뿌린다 대 안 뿌린다 하나 둘 셋 뿌린다
0: 그럴 때도 있죠. 예, 그럼요. 예. 아 이거를 근데 너무 가르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게

0: 가치가 있어요.
1: 서운하려고 그러네. 안 뿌려도 괜찮다고?
0: 아니 아니. 저는 빵가루가 되게 중요해요.
1: 아 빵가루가?
0: 빵가루. 빵가루가 건식 빵가루를 묻혀서 튀겨주는 데는 설탕을 묻혀야 되고요. 네. 습식 빵가루로 묻혀주는 데는 설탕을 뿌리면 안 돼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이게 왜 되게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요.
1: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0: 왜냐면은 습식 빵가루는 빵가루의 입자가 굉장히 굵어요. 설탕을 뿌리면은 설탕이 너무 많이 묻기 때문에 그때는 설탕을 이렇게 보통 또르륵하고 굴리잖아요. 네. 그냥 위에다가 훌훌훌 조금만 뿌려줘야 돼. 예, 예. 안 그러면 너무 달아서 못 먹어요. 근데 건식 빵가루 입자가 고운 빵가루 있잖아요. 그걸 묻혀주는 데는 설탕에다가 넣고 또르륵 한번 굴리세요. 그러면은 기가 막힌 양이 묻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자 다음 질문이네요. 핫도그 소스는 케찹이냐 머스터드냐. 하나 둘 셋
1: 케찹. 네. 이건 뭐 질문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올려놓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고민인 거예요 도대체.
0: 정말
1: 핫도그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0: 기발했어.
1: 핫도그를 모르는 것 같아.
0: 자 머스터드 파들 너무 승질내지 마시고요. 네. 너무 화내지들 마세요. 왜냐면은 이건 개인의 취향입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습식이라도 네. 설탕 엄청 묻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 달잖아. 네. 그럼 케찹으로 중화합니다.
0: 그렇죠. 그치. 케찹을 뿌리는 양으로 네. 조절하면 되지.
1: 그럼 케찹이 네. 또 설탕 샥 녹아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맛있단 말이야.
0: 전 그리고 이 센스 있게 옆에다가 마요네즈 통 같이 갖다 놓으시는데도 좋아한다는 점. 네.
1: 진짜 형 마요네즈 그만 먹어. 자 마지막으로 어떤 음식 있죠? 네,
0: 바로 바이크 카페입니다.
1: 아 바이크 카페. 네,
0: 양평이 또 라이더 분들의 성지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양평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시원하게 달리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같은데요. 양평 일대에는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 모여서 코스 정보 공유하면서 바이크 문화를 나누는 바이크 테마 카페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뭐 희귀한 클래식 바이크 전시해둔 곳들부터 용품을 파는 곳, 그 다음에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곳까지 있다고 하니까 꼭 예. 한번 가보시. 고요. 바이크를 타지 않으시더라도 구경하시면서 네, 바이크에 대한 관심을 네. 저도 얼마 전에 저는 바이크는 아니고요. 전기 자전거를 샀습니다. 네.
1: 근데 샀어요.
0: 네, 전기 자전거를 뒤에다가 이제 아이 태고 다니려고 아이 자리까지 딱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제 거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작아가지고 50km 이상을 못 달려요. 우리 집에서 양평 가면 떨어지는 거야.
1: 아, 그거까지 가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0: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아 이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왜 바이크 카페에 가는지 알겠는 거예요.
1: 못 타보시니까.
0: 왜냐면은 중간에 잠깐 쉬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그 엉덩이로 모든 충격을 흡수하잖아요. 꽁지뼈가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쉬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리고 실은 이제 저희는 그래서 가까운 카페에 가는데 이제 아이한테는 주스를 사주고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딱 여유 있게 둘이 짠 하고 이제 헬멧 잠깐 벗어가지고 열기 식히고 다시 타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1: 그치,
0: 그래서
1: 그치.
0: 아 이게 바이크 카페가 왜 생기나 했는데 필요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1: 그건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그 할린데 하는 네. 그 우와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네. 우리 동네에서 만나면 네. 좀 불편할 때가 있어.
0: 그렇죠.
1: 소리가 너무 크니까. 네. 근데 양평 같은 데 가서 만났다? 이게 양평이지.
0: 그치.
1: 멋있다.
0: 옆에서 저희 아니 차량도 지나갈 때 원래 엔진 소리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진짜 우다다다다다다 하고 지나가면
1: 저 뒤에서 소떼들이 와. 바바바바바.
0: 근데 양평에서 만나면 너무 좋은 거야.
1: 멋있어. 그리고 그 더울 때 막 이렇게 뭐 민소매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도시에서는 뭐 그럴싸한데 네. 여기서는 가죽 자켓 입잖아요.
0: 저형 멋있다. 멋있어.
1: 저 누나 멋있다. 네.
0: 타보고 싶은 그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 정말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1: 그러니까. 그래서 헬멧 네. 다 쓰고 이제 딱 해가지고 저기서 네. 모입시다 해서 딱 내려가지고 이제 앉아 계시면 그렇게 멋있어.
0: 네. 아유,
1: 양평에는 그런 멋과 낭만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먹은 음식들 맛집들 여러분들 추억들까지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네. 얼른 소개해보도록 하죠.
0: 실은 많은 분들이 추억을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양평에 대한 제보가 많아가지고 근데 요 제보가 오나 안 오나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1: 그런 게 있었어?
0: 네 저는 살짝 예, 그 조금 최근에 왔었던 그것 중에 임채영님께서 결혼 전 남편이랑 주말마다 데이트 다녔던 곳이긴 한데요.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양평군 옥천면으로 기억하고요. 거기에 냉면 골목이 있었거든요. 아하. 저희는 늦땡나무 냉면집 다녔는데요. 항상 물냉에 완자반 수육반 시켜서 먹었어요. 손바닥만한 완자 맛있답니다. 아직도 있다면 주말에 옛 추억 떠올리며 방문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직 있습니다.
1: 있어요.
0: 네, 아직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1: 예.
0: 네, 근데 제 동생이 냉면에 미쳐있는 예, 그것도 이렇게 약간 삼삼한 냉면에 아주 푹 빠져있는 동생이거든요.

0: 근데 동생이 오면은 공항에서 양평으로 바로 쏩니다. 여기 가서 우선 냉면 한 그릇 먹어요. 왜냐면은 이 옥천이라는 곳이 실향민들께서 통일되면은 바로 올라가야지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곳 쪽에다가 터를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은 곳이 바로 옥천면이었대요.
1: 아, 그치.
0: 네, 근데 그러면서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육수까지 같이 블렌딩을 해서 냉면을 내서 유명해진 곳이 바로 이 옥천면이기도 하거든요. 아. 네, 여기 보면 아까 늦땡나무 말씀하셨는데 뭐 황땡 식당도 있고
1: 그치.
0: 진짜 여러 근데 옥천냉면은 옥천냉면이라고 스타일이 아예 딱 하고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냉면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한번 꼭 가보시고 추천합니다.
1: 아, 저도 이 집 말고 저도 다른 냉면집 가거든요.
0: 네.
1: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냉면은 그냥 그래요. 근데 제육이랑
0: 완자.
1: 와, 그렇게 비계 붙은 제육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너무 신나.
0: 너무 맛있고.
1: 너무 맛있어요. 네.
0: 그리고 이 가면은 모든 곳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몇 집들에 가면은요 물을 짠지를 담가 넣은 다음에 얇게 나박나박 썰어가지고 고춧가루 팍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빠락빠락 쪼물러준 그 김치들에 무짠지 무침을 내주는 곳들이 있어요.
1: 야, 찐이네.
0: 그거를 수육이랑 제육이랑 완자에다가 올려가지고 딱 하고 먹잖아요. 그러면은 으아. 저는 근데 그래도 이 골목에 있는 냉면들 다 좋아해요.
1: 아, 이제 솔직히 다 맛있는데 네. 취향별로 거기서 제육 딱 네. 배부르게 먹고 옆에 조금 한 10분 가면 카페들 많은데
0: 맞아요.
1: 카페 딱 가면 네. 완벽한데 완벽해.
0: 제가 양평을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냉면 골목이기도
1: 하고. 저도요. 네. 네, 저도 제육 먹으러 갑니다.
0: 아.
1: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2번님.
0: 네.
1: 예. 국댄리 국수집이요. 일단 주문하면 기본으로 네. 보리밥 나옵니다.
0: 맞습니다.
1: 양푼에 보리밥이랑 열무김치 넣고 비벼서 먹으면 본식이 나오는데 저는 늘 부추 수제비를 먹어요. 사골 육수에 바지락이 듬뿍 들어있고 잘게 썬 부추가 중간중간 씹히는 게 매력적이에요. 양평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0: 그러니까 우선은 요런 동네는요. 아니 뭐 동네 이름이 국수리인가 봐요. 네, 근데 우선은 보리밥이랑 열무김치를 넣고 비벼 먹고 있으면 본식이 나온다라는 거에서 이미 합격.
2: 네.
0: 왜냐면은 열무김치를 보리밥 위에다가 얹은 다음에 참기름을 한번 싹 두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왕회장님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님. 네. 저희 어머님이 원래 중학교 때까지 너무 마르셔가지고 집에서 걱정하셨대요. 근데 중학교 때 갑자기 식욕이 터지기 시작한 게 여름방학 때 할머님이 늘 보리밥이랑 열무김치랑 거기다 참기름을 둘러가지고 그거를 양푼에다가 드시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셨다는 약간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1: 최고지 솔직히. 네.
0: 근데 부추수제비를 그냥 바지락만 넣고 끓인 것도 아니고 사골만 넣고 끓인 것도 아니고 사골 육수 베이스에 바지락을 넣어서 달큰한 부추가 들어가 있는
1: 여기 검색하니까 된장국수도 된장칼국수도 맛있어요.
0: 아 그래요? 나 머리 쥐어뜯고 있어요.
1: 예, 아 정말 옆머리 바짝 깎고 오셨는데도 그거 짧은 걸 쥐어뜯고 있어요.
0: 아 정말 잠깐만 옆 자랐네 또 옷에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너무 먹고 싶어서. 네.
1: 자 맛있는 집 많네요. 또 소개해 볼까요? 네.
0: 아 그리고 요즘 양평 쪽에 요 음식 드시러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옥정동 소주 도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디땡스 바비큐요. 항아리 바비큐에 미나리랑 꽈리 고추를 함께 곁들여 먹는 곳인데요. 풍경 한 입, 고기 한 입 먹고 나면 이틀을 굶어도 행복해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 아, 좋다.
0: 거짓말쟁이 같은 이라고 하루만 굶어주세요. 네. 아 근데 정말 요즘은 이게 이 항아리 바베큐가 한국식 바베큐를 이제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한국식 바베큐는 미국식 정통 바베큐랑은 살짝 결이 달라요. 미국식 바베큐는 고기를 오랫동안 익혀서 고기를 부서지듯이 찜해서 드시는
1: 그렇지.
0: 기능이고
1: 결대로 싹 무너지듯이
0: 근데 한국식 이 항아리 바베큐는요 수육되는 것처럼 고기가 너무 푹 익기 전에 겉에를 아주 꼬득꼬득하게 하지만 안에는 수육처럼 촉촉하게 익혀서 먹는
1: 촉촉이 있어야 돼
0: 바베큐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국식으로 미나리랑 꽈리고추를 딱 하고 곁들여서 드시면은 이분 이제 아이디 이름처럼 네, 소주 도둑이죠.
1: 그렇지. 네, 또 맑은 거 해야죠.
0: 너무 멋있는데 요즘 양평 쪽에 가면 또 이런 집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1: 예.
0: 네.
1: 바다

0: 포도님이
1: 네.
0: 양평 5일장 열리면 그 안에 있는 네. 몽땡이 식당 추천합니다. 이거 날짜 잘 맞춰서 가야겠네.
1: 와.
0: 도래창이 정말 별미예요. 도래창이 뭐냐면 돼지의 특수 부위로 흔히 곱창 집에서 파는 곱창 대창과 조금 다른데 닭똥집, 곱창, 막창 다 합친 맛이 나요. 야, 도래창 저는 뭔지 네. 모르겠네.
1: 어, 도래창 안 드셔보셨어요?
0: 도래창이라고 모르겠어요.
1: 약간 그 보슬보슬 피어 있는 배추의 노란색 겉잎 부분처럼 이렇게 꽃이 구우면 꽃이 피는 그 내장 부분이 있어요. 네. 굉장히 기름진 부위거든요. 그래가지고 굽는다라기보다는 거의 튀기듯이 구워가지고 기름을 살짝 쭉 뺀 다음에 약간 말캉하면서 꼬독하면서 바삭하면서 그렇게 식감을 살려서 구워 드시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곱창이랑 막창을 다 합친 맛이 나요.
0: 그래, 식감은 약간 닭똥집 같구나.
1: 식감은 닭똥집 같지는 않고 그 도래창 그 안쪽으로 보면은요 고기의 그 날개 부분들을 딱 잡고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이 꼬독꼬독하게 익으면은 그 부분 닭똥집 식감이 나요.
0: 아, 네, 그래서 경험 안 해봐서 빨리 같이 네, 공감하고 싶다.
1: 이게
0: 먹어보고 싶다.
1: 아는 사람들만 먹던 건데
0: 진짜 먹자라니까 먹자라니까
1: 정말 맛있는 부위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시면은 도래창을 또 하는 집들이 드무니까요. 양평 가신 김에 한번 드셔보실 것도 저는 강추 대강추 해드립니다.
0: 좋은데요? 지금 주문하려고 벌써 들어갔습니다. 500g에 만 원 정도.
1: 저렴해.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0: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블루오션이에요 지금.
1: 옛날에는 정말 거의 우리가 정말 거의 갖다가 쓰던 그렇지. 그런 재료였어요.
0: 돼지 부속은 네. 원래 사실은 만 원 하면 뭐 거의 그럼요. 큰 거 하나로 줬어.
1: 실은 지금도 여러분들 시장 가셔가지고 부속 고기 이렇게 삶아놓은 거 갖다가 드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말 며칠을 돼지국밥을 해서 드실 수 있어요.
0: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양평도 힘드네.
0: 너무 괴로우니까 머리 다 뜯어서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이원희 셰프님과 양평 떠났다가 왔어요. 아, 먹을 게 네. 너무 많네.
5: 그러니까요.
3: 기분 좋네요, 그리고.
5: 너무 좋고.
3: 아, 사실은
5: 물론 이제 수도권이어서, 근데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드라이브 코스로 또 양평만 한 곳이 없잖아요.
3: 예. 그러니까
5: 이번 주말에 한번 가셔가지고 시원하게 냉면도 드시고 도래창도 드시고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요.
3: 네. 맞습니다. 아.
5: 오시면서 서울 거의 도착하실 때쯤 두물머리 핫도그 딱 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여기까지 하시죠. 명카 드라이브에 냉면 흐르고 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셰프님과 같이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고생하셨습니다.
3: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인싸.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